0: 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하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조대도 현지에 남은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재난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도 이틀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구조되면서 이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구조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구조대가 불빛을 비추자 철근 잔해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구조된 60대 네팔 여성도 열흘을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린 여성은 곧바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나 건물 잔해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제법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3: 네.
2: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도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다 진흙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가 또 다른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7: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7: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올릴 주민발의안 40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40호는 주내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 발의안이 잘못 설계된 세금 구조로 오히려 주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소득층과 기업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가속화해 세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어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 세수 확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반대 진영의 핵심 논거입니다. 11월 투표까지 찬반 양측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0: 독일에서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당으로 올라섰습니다. 독일 대한당은 이번 선거에서 20%를 훌쩍 넘는 지지를 받아 전통 중도 정당들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 결과는 독일 정치 지형에서 극우 세력이 주변부가 아닌 중심 무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은 반이민 정책과 유럽연합 회의론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 불안과 이민 문제에 지친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독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극우 정당의 약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의 결과가 유럽 전체 정치 흐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친연합 내에서 독일은 최대 경제국이자 정치적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구성될 독일 연립정부가 극우 정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과 대외 노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정치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전역에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든 아이들이 있는 주거 지역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는 민간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근 공습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시작된 충돌이 수도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0: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두 번째 공습에서는 구조 활동에 나섰던 구급대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어지고 있으며 레바논에서는 지금까지 4,000 트레시엔토스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스라엘과 친이랑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치 중인 레바논 전선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이틀 주거용 건물 등을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2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2: 중장비가 사방에 쌓인 건물 잔해를 쉴 새 없이 치웁니다. 평범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처참한 폐허로 변한 겁니다. 주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을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때린 첫 공습에 어린이 2명과 여성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린이들과 구조대원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마을의 차량을 겨냥한 두 번째 공습에선 구조활동에 나섰던 구급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날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역사적 건물인 재무농업당국사무실과 병원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군인을 노린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인 철수할 수 없다며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서둘러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 지난 3월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에 개입한 이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레바논에선 4,3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9,900.
1: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전역에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잠든 아이들이 있는 주거지역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 거점을 겨냥한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는 민간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근 공습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와 노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시작된 충돌이 수도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민간인 보호 의무를 촉구하며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내 수십만 명의 주민이 공습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 상태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일대를 강타한 폭풍이 적어도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국은 강풍과 폭우 속에 쓰러진 나무와 침수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잇따라 확인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면서 수백 가구가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풍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도 지원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폭풍 피해는 단기간에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 지원과 인프라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원고는 원문 없이 제가 임의로 생성한 예시입니다. 원문을 붙여 넣어주시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데스킹해 드리겠습니다.
5: 러시아 카카스 산맥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등반객 1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러시아 최고봉 엘브루스 산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등반 중이던 일행이 갑작스러운 눈사태에 휩쓸렸으며 다수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카스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걸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매년 전 세계 등반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엘브루스 산은 해발 5,600m가 넘는 유럽 최고봉으로 꼽히며 도전적인 등반 코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고산지대 특성상 기상 변화가 급격하고 눈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구조대를 현장에 투입해 추가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기상 조건 등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고산 등반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6: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에 공식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권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파병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터져나왔고,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들어간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3: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8: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7: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병과의 안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9: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7: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10: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갔다 그러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7: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11: 올해 이 3, 4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3: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하며 추가 3자 회담 조율에 나섰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키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회동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양측이 추가 협상 일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자 회담은 미국이 중재자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한 테이블에 앉는 구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점령지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주권 회복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어 핵심 쟁점에서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이번 회담 조율이 실제 협상 테이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 특사가 양측을 직접 오가며 일정을 조율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년간 이어진 교착 상태에서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전쟁이 3년을 넘긴 시점에 외교적 접촉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북한 국방성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프리덤 에지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번 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명, 백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에지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연합해상훈련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다국적 훈련이 반복될수록 영내 긴장이 고조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반발은 북한이 최근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주변 군사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국면에서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해협의 안전통항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 해협의 안정이 에너지 수급에 직결됩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외교적 영향력이 크고 이란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두 정상이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 사안에 다자 외교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 비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3: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오늘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열린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 첫 상영에서 시에테 분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배우 설경구와 조인성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터뜨렸고 해외 주요 매체들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관계의 드라마라며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이 얽히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묻는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상 여부는 오는 노시일 발표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올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영화 가능한 사랑에 이창동 감독과 주역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5: 첫 상영 자리에서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쏟아졌는데 배우 설경구와 조인성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햇살이 쏟아지는 베네치아 리도섬의 행사장. 턱시도와 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이창동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영화 가능한 사랑의 주역들이 레드카펫에 나란히 선 겁니다.
7: 아직도 있는 거예요?
6: 이창동 감독은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이 얽히는 과정을 통해 영화와 삶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묻습니다.
8: 영화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급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가는 인간관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6: 이창동 감독에게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오아시스 이후 다시 호흡을 맞춘 설경구는 이번 촬영을 이창동 매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 제 마음가짐이 이렇게 뭔가 더 집중하고 더 고민하려고 하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창동 매직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6: 30분가량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취재진의 팬심도 드러났습니다. 사인을 받으려 기다렸다는 듯 감독과 배우들에게 앞다퉈 달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영화가 현지에서 처음 공개된 뒤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배우 설경구와 조인성이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관계의 드라마, 강렬한 복귀작, 화려한 귀환 등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가능한 사랑이 이 감독에게 다시 한번 수상의 기쁨을 안겨줄지 그 결과는 오는 12일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4: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3: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5: 213-388-5600 융자나라.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15센트로 집계됐으며 노동절에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유 가격도 갤런당 5달러 90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같은 날에 3달러 71센트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통상 여름이 끝나면 휘발유 수요가 줄며 가격이 내려가지만 올해는 이란 전 발발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계절적 흐름이 상쇄됐습니다. 브라운대학교 왓슨스쿨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이 난전 발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에너지 비용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은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비용은 약 2분마다 100만 달러씩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 가구당 평균 760달러를 추가로 지출한 셈입니다. 주별로는 텍사스가 약 110억 달러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글로벌 경유시장도 요동치고 있어 에너지 비용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간선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1: 70살 어머니가 큰딸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둘째 딸을 속여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 단순한 서류라고 속이고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서명을 이용해 아파트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큰딸에게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고소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꾸미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고 싶다면 유언장 작성이나 증여계약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다른 자녀를 속이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은 민사 분쟁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0: 한국에서 전직 격투기 선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20대 남성을 목 조르기 기술로 실신시킨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36세 전직 격투기 선수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인천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방송 시청자로 진행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는 길로틴 초크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이후 양쪽 뺨을 두드려 반응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한숨 재우라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노출됐고 시청자들의 신고와 비판이 잇따르면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에 마비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 변화를 지켜보며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방송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들의 공모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2: 한동훈 의원이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SNS에 올린 자료는 2020년 10월 8일 문자메시지로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가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무실에 온다고 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에서 강모 씨는 최재성 전 수석을 통해 식약처 보안 요청 서류 제출 후 승인을 부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모 씨는 이에 대해 승원 오빠에게 설명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친분이 있고 당시 문제의 신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이 어제 SNS에 2021년 10월 8일 시점 문자 메시지라며 공개한 글을 보면 양 씨는 당시 청탁 대상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 송영길 의원은 돈 줘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최 의원님 뵈면 식약처 보안 요청 서류를 제출 완료할 예정이니 그 뒤에 승인해달라고 부탁해줘 라고 했고 양 씨는 승원 오빠에게 설명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0: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샌프란시스코 밸리에서 10대 청년이 집단 폭행 도중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밤 11시 20분쯤 타르자나 팔로마 드라이브 5000번지 일대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19살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대변인 가르시아 경관은 신원 미상의 용의자 4명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던 중 한 명이 총기를 꺼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이 건물 안에서 발생했는지 밖에서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경찰 대변인은 이 사건이 강도 행위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피해품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4명은 모두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이 중 한 명은 이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나머지 3명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 경찰서가 헤스페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29세 남성을 미성년자 온라인 접촉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캐머런 데이비드 넬슨으로 헤스페리아 아델리아 스트리트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7월 13일부터 전문수사팀 소속 홀구인 형사가 맡아 진행해왔으며 오늘 오전 8시 30분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당국은 넬슨이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시도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만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즉시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온라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신고가 중요합니다.
3: 아르카디아 경찰서가 정전에서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아르카디아 웨스트 헌팅턴 드라이브에 위치한 경찰서에 발생했던 정전이 해소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원 로비도 다시 문을 열었으며 일반 민원 전화와 긴급 신고 전화 모두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전 기간 동안 경찰서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던 만큼 이번 복구로 주민 서비스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1: 미국 국립기상청이 오늘 LA 카운티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오늘 오전부터 오는 10월 10일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말리부 해안과 팔로스버디스 힐스 그리고 다운타운 LA를 포함한 카운티 전역이 대상입니다. 샌퍼넨도 밸리와 산가브리엘 밸리, 산타모니카 마운틴 인근 지역도 주의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 10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반려동물을 혼자 차 안에 두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0: 카페보넨?
9: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0: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9: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1: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9: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3: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두 주가 지났지만 현지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는 연락이 끊긴 가족을 찾으려는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실종자 명부와 구조자 명단을 대조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이송된 병원에도 실종 가족을 찾으려는 이들이 몰려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홍수 이후 흰 연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14: 재난 발생 약 2마 데 페이다스. 주가 지난 가운데 이틀 사이 생존자 4명이 잇따라 구조되는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을 걸어나왔고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발견된 세센타 대 네팔 여성도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하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구조대도 현지에 남은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재난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된 상황에서도 이틀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구조되면서 이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생존자들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6: 구조대가 불빛을 비추자 철근 잔해를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중국인 노동자는 부축을 받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터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너진 주택 바닥에서 구조된 60대 네팔 여성도 열흘을 어두운 공간에서 버텨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린 여성은 곧바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면서 추가 생존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나 건물 잔해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제법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조된 생존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고 잇따라 증언했습니다.
17: 네.
16: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도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데다 진흙과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깊은 구간까지 진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가 또 다른 기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4: 선관위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늘 정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수사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정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수사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 독일 작센아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독일 대한당이 오늘 4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35살의 사업가 출신 정치인 울리 지크문트가 독일 우선주의 공약과 SNS 활동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이번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민과 경제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극우 세력이 유럽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멜로니 총리가 역대 최장수 정부를 이끄는 가운데 독일 선거 결과가 유럽 전역에 극우 돌풍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8: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독일 대한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민과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진 유럽 곳곳으로 충격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선 이미 우파 정당들이 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유럽 전역에 극우 돌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9: 독일 작센아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독일 대한당이 4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이끈 주인공은 35살의 사업가 출신 정치인 울리히 지크문트. 호감형 외모와 독일 우선주의 공약, SNS를 적극 활용한 행보로 인기를 얻으며 극우 진영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20: Die Menschen haben ganz klar gezeigt, dass sie endlich den politischen Wandel möchten. Und vor allem haben sie gezeigt,
19: 이민과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강경 우파 세력이 유럽 권력의 중심부에 다가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독일의 이번 선거 결과는 현 메르츠 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유럽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21: Mit dem gestrigen Tag hat sich nicht nur in Sachsen-Anhalt etwas verändert, sondern in ganz Deutschland.
19: 미국 뉴욕타임스는 독일 지방선거 하나가 유럽 민주주의의 운명의 전조로 읽힌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내년 유럽의 중요한 선거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에선 극우 국민연합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스페인 산체즈 총리의 좌파 정부는 부패 스캔들과 세우타 이주민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7월 버넘 정부가 출범하며 집권 노동당이 지지율 1위를 회복했지만 우익 영국개혁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개혁당과 프랑스 국민연합은 불법 이주민 문제에 대한 정책 공조에도 나섰습니다.
0: Our government wi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ensure that France is no longer the gateway for illegal migration into the United Kingdom.
19: 이탈리아에서는 실용주의 행보로 지지세를 넓힌 우파 멜로니 총리가 역대 최장수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17: 독일의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 대륙 전체가 극우 돌풍에 휩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2: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2: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3: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좋은
4: 나라.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6: 오, 진짜 통 크네요.
5: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6: 단체 주문도 되나요?
5: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9: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8: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8: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0: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가 많아져 더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 감정가는 150만 원.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경의 뉴스 정리해서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와 또 파병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0: 자, 6.3 지방선거 이후 대표직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평택
1: 지역위원장입니다.
0: 아, 지원장이십니까? 네. 그 함께 경쟁했던 김영남 전 의원, 조국 원장은 지금도 SNS에 그 평택 관련 글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1: 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그 두 분 포함해서 황교안 대표와 유희동 국회의원까지 다섯 명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0: 그럼 보면은 2년 후에도 조금 치열해지게.
1: 그런 일이 없게 해야죠. 똑같은 구도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예.
0: 그 최근에 뭐 민주진보 연대 합당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언론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김석 대표가 얘기한 연대 합당 부분은 뭐 이 다른 진보 정당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진보당도 포함되는 거죠.
1: 저희는 연대지 합당은 아니죠.
0: 그러니까 합당은 빼더라도.
1: 네. 예. 맞습니다.
0: 얘기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1: 실제로 김민석 대표께서 예방 오시고 예. 그 직후부터 곧바로 그 관련한 인선까지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진보 쪽 정당들과 연대할 연대. 담당자 예.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할 담당자 예. 그리고 뭐 그 의원들과 같이 뭐 식사 자리 같은 그 당 대표들과 식사 자리 같은 것들 만들어서 향후에도 그 주기적으로 교류를 하자라는 제안도 먼저 주셔서 예. 네, 그런 방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특히 지난 6.3 선거의 평가가 그 진보 개혁 진영 전체가 너무 힘들게 선거를 예. 이끌어갔던 그 연대연합의 부재를 예, 뼈아프게 예, 평가했던 예.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끌기 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지금부터 같이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제 정당이 함께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요. 있다. 그게 이제 단지 정치공학적인 조율 이런 것으로는 우리 국민들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예. 어려운 거고 이전부터 긴 시간 논의하고 또는 일정하게 합의해 왔었던 정치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적 조치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림을 지금부터 충실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된다. 생각에 예.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도 예. 공감하고 예. 계신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0: 그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가장 먼저 평택에 내려가셨잖아요.
1: 네.
0: 그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어쨌든 정치평론으로 밥벌어먹고 사니까 그 아마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과 평택에서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이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이제 헝클어졌는데.
1: 네, 맞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그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도 그런 것들 다 포함됐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실패면 실패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 넘겨줬으니까 연대가 예. 실패한 거잖아요.
1: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때도 정청래 대표께서 취임했을 때 그때 작년 8월이었죠. 그때부터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국면이 이제 조국 당시 대표가 취임했을 때 11월이죠. 이제 두 번째 또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의 계기를 다 놓치고 오히려 올 1월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이 불발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반대로 흘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물길을 뭐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유턴 이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그것이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했고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소수정당들과 합의했었던 정치개혁 과제를 예. 충실히 밟아나가는 것으로 이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그러니까 소수정당이 참 진짜 어렵다고 하는 게 제 옆에서 봐도 느껴지는 게 그 조국 대표와 김용남 의원 참전한다는 말이 없었을 때 그 김재현 대표가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1: 뭐 네. 옛날 일이죠. 네.
0: 그런데 두 사람 참전한다니까 쑥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런
1: 사표 심리.
0: 예. 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소수 정당으로서 좀 느끼는 게 좀 많겠다. 억울한 것도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표현 뒤에서 그냥 뭐 징징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예. 어떻게든 물길을 다시 열어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사명을 안고 총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예.
0: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소수정당입니다. 지금 용혜인 의원. 그 용혜인 의원이 만일 소수정당 출신이 아니면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지금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일단 파격 인선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파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누리지만 실패할 수 있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소수 정당으로서 또는 이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 진보 정당으로서 성평등 가족부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현 정권이 그 이른바 성평등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어떤 그 진보적 노선을 갖고 있지 않고 게다가 이제 원민경 장관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길게 재직하지 않았는데 이게 경질성인가? 그러면 기조변환을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마 여성계라든지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파격 인선으로 용혜인 의원이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살짝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자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다른 방향으로 사방팔방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상당히 좀 실기를 한 상황이 아닌가 보여질 정도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개각을 단행을 한 건데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놓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봅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임명할 때는 파격적으로 뭐 30대 여성 워킹맘. 네. 그다음에 다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성층, 뭐 젊은층.
1: 근데 저는 그 네. 지점이 너무 좀 이런 표현 어떠지 뭐 좀 얄팍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이를테면 비례대표를 청년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예. 장애인으로 배정한다든지 예. 이런 일들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데 그런 청년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한 이제 이 소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정치가 물꼬가 튄다고 당사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진보 진영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인선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그다지 개연성 있게 읽기 힘든 인선이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셨을까? 나아가서 의원직 겸직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조율이 없었던 건가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0: 지금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번 개각이 어쨌든 조국혁신당 또 기본소득당 소위 말해서 왼쪽 진영 대통령이 아 내가 왼쪽 진영을 많이 안 받구나 그 워딩 이후에 나온 거니까
1: 그렇죠. 예.
0: 진보당은 어떻게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1: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었고요. 저는 뭐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진보당이 선명한 진보 야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더 개혁적으로 더 진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표방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더 품고 나가야 된다 이런 기조에서 그런 중책을 맡는 것은 뭐 제가 당원들에게 이제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아마 석 달 안에 잘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근데 그걸 무릅쓰고 용혜인 의원께서는 수락을 하셨을 텐데 그 뒷감당이 뭐 민주당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우군으로부터 함께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른 거죠.
0: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성계에서도 반대하고 뭐 젊은 층에서도 반대하고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적 행동을 했었냐 반대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반대하고 네. 온 사방에서 지금
1: 그렇죠. 예, 사면초가
0: 예, 화살을 맞는 경우인데 가장 큰 건 너무 욕심이 크지 않느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키겠다는 거. 그런데 지금 용해인 의원 이야기는 기본소득당이 본인이 딱 한 명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사퇴하면은 이게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다. 그게 이제 뭐 지난번 또 독특한 뭐 그런 선거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용해인 의원 이 주장 내가 사퇴를 하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 여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혹시?
1: 참 그 지점이 저로서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예, 예, 예. 누구보다도 소수 정당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에 사실상 두 개 거대한 정당 이외에는 끼어들 틈이 거의 없는 이 정치 구조를 어떻게든 혁파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오랫동안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정당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거제도가 왜곡이 되면서 예. 위성정당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민주당도 만들 수밖에 예. 없다라고 해서 무려 두 번이나 이런 국면이 형성되어서 저는 기본소득당이 처한 곤혹스러운 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께서 저희 소수정당의 그런 상황들을 10분 양해해 주실 정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다음 선거 이전에 이 왜곡된 선거제도에 대해서 누구도 그 제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수 있는 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생산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남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병리평으로 돌아간다.
1: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더 파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0: 뭐 물론 그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양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약속하고 오히려 위성당 방지법을 만들면 제일 좋겠죠.
1: 네.
0: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위성정당 방지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위성정당인지 아닌지 구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예전으로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1: 네.
0: 그래서 모르겠어요. 진보당은 그래도 뭐 지역구 또 뭐 한석 있고 하니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소수정당은 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야 옳은 길로 간다고 보세요?
1: 사실 이런 논의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0: 그럼요. 예.
1: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예, 20년이 예, 넘게 예, 예. 이어져 왔었던 건데 제도적 설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계 지난번 그 이 제도 만들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논의했습니까? 예, 문재인 예, 정부 예. 당시에.
0: 예. 뭐 결국은 씨우니만이
1: 예, 결국은 이제 거대 양당 중에서도 이 민주주의 강화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맏형인 그 민주당이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또는 지금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함께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좀 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질 때처럼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0: 예. 그 관련해서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진보당 대변인 논평에서는 뭐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 정치개혁은 미흡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진보당의 개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 개헌은 해야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가 있기 예. 때문에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적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언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 저는 생각하고 예. 다만 이제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넘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입장 제출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정도 워딩은 이전에 모든 민주당 대표들께서 하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좀 아쉽다.
0: 예.
1: 더 한번 속도를 내보자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교과서적인 얘기겠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고
1: 자리 바꾸자 예. 뭐 이런 얘기는 예. 좀 양념이 아닐까 예. 싶은데요.
0: 근데 개헌이 지금 오늘 김민석 대표가 한 거 가능한 것만 먼저 하자. 이건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것 같고. 근데 권력구조 개편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너무 기형적이니까.
1: 네.
0: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반대하면 잘 안 될 텐데 아까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총선 같이 국민투표까지 포함되려면 그런 겁니까?
1: 네, 저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요즘 거리에 국민의힘이 걸고 있는 현수막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헌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그 정권의 욕심에 따른 주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난 광장의 역사가 만들어낸 87년 항쟁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부도 여당도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하고 이미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우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력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0: 혹시 진보당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뭐 4년 중임이라든가 뭐.
1: 네, 이미 더불어민주연합 당시에
0: 당시에.
1: 합의됐던 공약이 4년 중임제였습니다.
0: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빨리 연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1: 그러니까요.
0: 선언해라라고
1: 예,
0: 했는데
1: 정쟁으로 흐르고 있죠.
0: 정쟁으로 생각한다고.
1: 예.
0: 아까 그 평택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이 시점 그대로 가면 다시 4파전 될것 같은데요. 만일 조국 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게 되면 3파전으로 가게 될것 같고 아니면은
1: 황교안
0: 한겨울
1: 후보도
0: 보도
1: 예,
0: 있으니까
1: 열심히
0: 지금
1: 집회를 열고
0: 그러면
1: 계세요.
0: 그 평택에서 많이 마주치겠네요.
1: 근데 거리 현수막은 많은데 저는
0: 직접적으로는
1: 오프라인에서는 예, 거의 마주치지 못했어요. 예.
0: SNS를 두 분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 조국
1: 네. 근데 앞으로
0: 원장하고
1: 이제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많이 마주치겠죠. 예.
0: 우리 첫 매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1: 있지만 저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최근 조국 원장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1: 늘 활발하게 하지
0: 늘,
1: 않으셨나요? 예.
0: 요즘은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기도 했고 민주당 또 대통령을 향해서 워딩도 좀 세진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워딩까지 나오고 됐는데 조국 원장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쨌든 같은 평택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1: 근데 사실 이런 기조의 그 워딩이나 이런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말그 합당 불발 이후에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 물론 평택 선거 그리고 또 전당대회 이런 국면 치르면서 감정적 골이 더 깊어진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뭐 1년 전에 했었던 발언 똑같은 발언을 1년 전에 했던 공소취소 관련한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얘기도 지금 하면 일파만파 뭐 그것이 오해든 논란이든 낳게 되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오해든 논란이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정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글을 왜 굳이 쓰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이것을 적어도 조국 전 대표께서 먼저 해소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구나. 전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어쨌든 스탠스는 진보당하고는 연대이고 조국혁 신당하고는 합당까지 가능하다 뭐 그런 거지
1: 네.
0: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혁 신당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그 우리 합당에 반대했던 인물들을 지역구에 자객 공천도 할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울산에서도 연대가 민주당과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울산도 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런 지금 민주진보진영의 연대 합동 연대와 뭐 통합까지 다 포함해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또각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 당이 또 계산기를 두드릴 거 아닙니까?
1: 저는 이 국면이 이른바 뭐 자존심 대결처럼 이렇게
0: 가선
1: 유치하게
0: 안
1: 흐르진
0: 된다.
1: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평택 선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그런 그 철없는 얘기를, 한가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내란 세력을 정말 제대로 심판하고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모든 개혁 동력이 형성된 조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는데 모든 정치 세력들이 총선 준비에 몰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 지점부터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서 일종의 총대를 메야 될 당사자 중 하나가 김민석 대표도 계시지만 조국 전 대표도 계신다 생각합니다.
0: 그 대통령이 그 프랑스로 출국하셔서 오늘 아마 정상회담을 마크롱 대통령이 할것 같은데, 아마 파병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파병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 네.
0: 그 당연히 진보당은 반대하시죠?
1: 매우 반대합니다.
0: 반대.
1: 네.
0: 반대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1: 일단 오늘 김민석 대표께서 국회 연설에서도 이제 강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처지가 예전 같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전과 다른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이 파병 국면에서는 강국다운, 자주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다운 태도를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만 힘에 붙인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읽히고, 이럴 때일수록 뭐 당연히 저희 같은 진보정당 야당들은
0: 반대를
1: 앞장서서
0: 해야
1: 반대
0: 된다.
1: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의 여러 복합적인 조건, 행간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반헌법적 결정을 트럼프의 요구에 압박에 의해서 몰려서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만 좋아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각별히 힘을 모아주셨으면
0: 그
1: 좋겠습니다.
0: 반헌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헌법에 침략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1: 안
0: 돼
1: 된다고 돼 있어요.
0: 있으니까.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대통령이 노땡큐로 거절했다 이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조국혁 신당이나 진보당의 파병 반대 스탠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때랑 지금이랑 대한민국 국익이
1: 너무
0: 달라졌다 이
1: 달라진,
0: 말씀이죠.
1: 그렇죠.
0: 지금 국익과 안보 차원에서 파병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어요.
1: 일단 대한민국의 상황도 달라졌지만 저는 더 핵심은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또한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선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상황에서 고립되거나 비난받을 여지는 이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에서 실용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교에서도 실용 외교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도 지금 당장 트럼프 협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향후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생각했을 때 그건 굉장히 해롭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동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0: 비전투병 지원에 국한한 파병도 반대합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평택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1: 전 당연히 오늘도 아까 이제 속보에서 이란이 한국 정부의 일종의 경고성 멘트를 했더라고요.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미군 기지가 있거나 미국의 전쟁을 돕는 나라들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이란의 전력을 봤을 때 저는 평택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위험하다.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포함해서 상당한 미군 전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참전으로 읽힐 수 있는 파병은 반대해야 된다고
0: 반대한다.
1: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아까 현수막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당이 현수막 맛집이다.
1: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는.
0: 민주당은 진보당한테 배워야 된다. 뭐 이런
1: 아이고,
0: 얘기.
1: 뭐 그렇게까지.
0: 그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곳곳에 전국 곳곳에 너무 제대로들 배치를 해서.
1: 그것은 저희가 너무 홍보에 대한 갈증이 강해서 전국 모든 지역위원회에 다 사다리 이가 다 있고요. 아하. 직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때그때 현수막을 자비로
0: 거기에 맞게끔
1: 예, 교체를 하기 때문에
0: 예.
1: 굉장히 기민하게 예, 신속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0: 예.
1: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김재현 전 진보당 상임대표였습니다.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Walk it.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네팔군은 위어댐 부근 터널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며 수색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전담대응팀을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4: 사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인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9월 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4: 정부가 해외 파병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함코레 중국이 함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카트 다르 이그다마테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다르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5: 예크.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4: 고심을 이어가는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비전투 분야에 국한될 거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 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8: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7: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9: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7: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 연대를 모색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0: 네팔 정부가 한국 긴급 구호대에 육로 수색을 불허하던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호대의 수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는데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기상 요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어둡고 깊은 터널 내부를 전등으로 비추며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터널 안은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돌 사이로 몸을 넣어가며 발로 차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호대원 10명이 세 차례 터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종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2: 안에 넓어요. 어제 수색 더 들어가요, 말아요?
1: 네팔 군 당국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앞으로 위어댐 부근 터널 수색을 종료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 수색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리 구호대의 지상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메인 캠프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군 당국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며 우리 구호대의 육로 수색 요청을 불허하고 일부 터널 지역에서 합동 수색만 허가해 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오늘부터 수색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장의 기상 요건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참사에서 여러 생명이 구조됐

0: wife, she told that, oh my God, how big flood. Just like in Nepali, Kotro Badi. Yeah, she said like that, and call disconnected.
1: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2: 아무래 이 말만 듣다 보니 이 어제 아무래 오피스만 된좀 오피스보다 루즈 거래라 좀 리스 거래고 조리만 꾼꾼 쳐. 뛰어 나와고라 뛰어 봐고라 이제 와고 어비 봐고라 보라고.
1: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3: 뭐 바로 기억하는 단이 뭐 이렇게 기억하는 자기야 차이나 잘 소리 까다고 봐도 차이나.
1: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4: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7: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6: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7: 아마 월급 270만 원.
8: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츠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8: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0: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8: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1: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0: ETN 권준수입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 남편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용 후보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며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3: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2: 기본소득당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용 신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가족 정당이냐는 질문에만 짧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가족정당 논란
4: 네,
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전혀 아닙니다.
5: 미안합니다.
2: 신임 지도부를 꾸린 기본소득당도 당 차원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 비선 조직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고 추가 국회 기자회견도 열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비례대표와 젊은 여성 의원에 대한 편견과 과도한 비난으로 규정했습니다.
6: 당의 입장에서는 용해인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판결문을 꺼내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기본소득운동본부 관리자금으로 쓰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만사현통,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7: 오죽하면 진보 청년 정당 당원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입니다.
2: 민주당 내에서는 청문회 전에 용 후보자가 결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압박도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7억 원 상당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 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옛 거주지인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7억 원 가운데 계약금 7천만 원은 예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자금은 적법한 차용증을 통한 사인 간의 거래로 조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산신고 목록 누락을 발견한 즉시 국회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며 지방세 납부 내역은 이미 첨부됐으나 단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계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에서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1분기보다 0.6%,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잠정치에서도 성장률이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1: 이수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합니다. 부처 주요 정책 대상인 소상공인들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데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불거진 증여세 미납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5: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영사 선정 결과와 향후 계획이 오늘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됐습니다.
1: 신세계그룹과 롯데,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평년보다 8일에서 12일 정도 일찍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두부나 두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수입 콩 물량이 부족해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국산 콩과 섞어 쓰는 것을 권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1: 업계에서는 국영 무역 중심의 콩 수입 방식을 민간 자율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9: 노란 콩을 굴리고 갈아 네모 반듯한 두부를 만들기까지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재료가 되는 콩을 보관하는 창고는 이틀치 생산 불량 외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올해 국내로 들여온 수입 대두 물량이 부족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을과 겨울에 두부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는 데다 추석 대목까지 앞둬 비상이 걸렸습니다.
10: 9월부터 성수기가 접어드는데 그때는 평상시 비수기 때보다 약 한 180% 정도 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콩이 부족하면 공장별로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9: 수입 대두 물량은 지난 2024년 28만여 톤에서 지난해와 올해 24만여 톤으로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충분한 만큼 수입 대두 3만 톤을 더 들여와야 올해를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비축 대두 6만 5천 톤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며 수입 대두와 섞어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입과 국산 대두 크기가 달라 생산 공정상 어려움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11: 수입권 시장과 국산 시장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아우성을 쳐도 아 그러면 이래 공매해주겠다 뭐 이런 어떤 뭐 꽃감식을 하나씩 던져주는 그런 개념 갖고는 이 시장은 될 수가 없거든요.
9: 농림부는 이달 안에 수입 대두 9천 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입 콩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에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을 누가 맡을지 이른 시일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각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만으로도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에 배당하면 경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속도감 있는 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축구협회 사건도 종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넘어오면서 주목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일선 경찰서가 사건을 맡으면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야권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는지 청탁과 뇌물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같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경찰의 첫 과제는 재수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기소가 유예된 경우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청와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1기 내각 인선에 이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3: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 현역 의원 불패 관행에도 갑질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결국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이어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발탁됐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4: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뼈아픈 인사 참사를 겪으며 청와대는 검증 시스템 정비를 약속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개각 인선에서도 부실 검증 논란은 다시 점화됐습니다. 가장 큰 잡음이 나오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과거 제약사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번지고 있고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비례대표 겸직 문제와 함께 과거 노동당 시절 비선 조직 의혹까지 불거지며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좀 더 엄밀하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5: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증 단위를 좀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3: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각으로 쇄신을 노렸지만 잇따르는 도덕성 논란에 국정 동력 확보라는 당초 취지마저 빛이 바래는 모양새입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론 대통령과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해 대규모 투자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엔 마크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에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 프랑스 측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레드카펫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서로 양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7: 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상회의인 리미에르 서밋을 찾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 나서 양국이 영화, 영상 산업에 내년부터 5년간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국 투자를 시작으로 양국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9: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8: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0: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주말 잘 보내셨죠?
4: 네, 잘 보냈습니다.
3: 날이 좀 선선해져가지고
4: 네.
3: 잘 때도 창문 열고 자면 조금 춥더라고요.
4: 예, 어제는. 에어컨 안 틀고 잔 지도 벌써 좀 된 것 같고.
3: 잘하셨습니다.
4: 예.
3: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예, 먼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관련 소식입니다.
3: 예.
4: 예, 정부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지난 3일 나온 이후에 청와대가 지난주 금요일 정해진 것은 없지만 검토 중이라면서 전투 또는 비전투 방식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4: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은 우리 국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3: 국익을 얘기했지만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많은데
4: 네.
3: 이런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4: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트럼프 대통령부터 보면 공개적으로 한국이 파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압박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정중하게 좀 파병 요청을 하는 게 지금까지 국제 관례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좀 협박성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이 요구를 아예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공격적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3: 파병에 하면 전쟁에 참여가 되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압박을 어떻게 돌파할지 이거 딜레마인데요.
4: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병을 하면 전쟁에 직접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3: 네.
4: 잘못 휘말리면 우리 군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한국이 전쟁 당사국이 되어버립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한국의 직접적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라는 이를 직접적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란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입니다. 수입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는데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내지는 협박에 못 이기거나 떠밀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정하고 있고요. 파병 압박을 외면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북미 대화 조율 같은 현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현실도 정부로서는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진짜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파병을 하겠다고 해도 국회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4: 네.
3: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파병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겠네요.
4: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나 또 정찰, 또 기뢰 제거 같은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상 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 처리만 등 그런 자산들을 파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수위를 정하거나 또 나토라는 좀 미국 동맹국들과의 역할 분담을 하는 방식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파병을 하기로 결정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네.
4: 여권에서는 파병 이야기가 나온 첫날부터 부정적 기류가 감지됩니다. 미국의 명분 없는 대이란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공개적인 반대도 나왔는데
3: 네.
4: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진보당도 반대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늦었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파병을 선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진작 결단을 내렸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파병할게요라고 정부에서 결정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재반 절차 준비 거치면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4: 네.
3: 그때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들과 명분과 실리 다 얻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입니다. 네. 네, 김승원 후보자가 2021년 지인인 사업가 양모 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또 전달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 등 당사자들 사이에 오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3: 이게 뭐든지 어떤 폭로든지 사건이든지 당사자들 목소리가 나오면은요. 네. 이게 정말 대단히 곤혹스러운 건데 녹취 내용이 어떤 거예요?
4: 네, 일단 녹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했는데요. 이 녹취에 따르면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답했고요. 또 다른 날에는 양 씨와 통화하면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 라고 하고 양 씨가 과장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선에서 막혀 알았어 라고 답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녹취록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나왔는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네.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 또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셀카입니다. 김 후보자가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한 이후에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된 겁니다.
3: 녹취록 공개 이후에 여야 간 공방이 좀 번지는데 이 상황도 좀 정리해 주세요.
4: 네, 먼저 여권은 로비 의혹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이라는 점을 들어서 공익 목적의 민원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녹취가 편집 및 왜곡돼 있다고 밝혔고요. 또 여권은 녹취록 출처도 문제를 삼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출처 불명의 녹취록 공개, 또 수사 비밀 누설 등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의원이 수사 자료를 입수한 것인지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이 사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걸 두고도 여야 간의 입장차가 불거집니다. 2024년 12월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 유예한 검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결정했는데요. 예, 김승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지난해 5월 기소 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 유예로 끝난 사건이라면서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정치 공세에 이용한다고 비판했고요.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 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 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의 소관부서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를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기소 유예는 사실 죄가 없다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수사나 기소를 할 수가 있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3: 다음 주 15일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그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 네. 용혜인 후보자 논란도 있고 참 이거 인사 논란이 많아가지고 인사검증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비판 받을 것 같아요.
4: 네.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되살아났지만 또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차명부동산 의혹, 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 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 등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면서 인사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리 잘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해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4: 네, 다음 뉴스는 네팔 현지에서 대홍수 발생 열흘 만에 극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3: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현지 시간 4일, 또 열흘 만인 5일, 연이틀 구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4일에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또 5일에는 있던 중국인 직원 한 명이 구조됐습니다. 네팔인 직원 두 명은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깜깜한 터널에서 힌두교 기도문인 만트라를 외우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네. 중국인 직원 한 명은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와 네팔 합동 구조팀이 구출했습니다. 터널에서 구조된 이 세 명은 맥박, 호흡, 체온이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이 구조된 터널 안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홍수 잔해에 파묻힌 4층짜리 가옥의 2층에서 60대 여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 여성의 시신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하는데 기적의 생환인 셈입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대홍수 사망자는 1372명, 또 실종자는 55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 네, 우리 국민 실종자 9분의 소식도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4: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된 것이 그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지역과 가깝습니다. 네.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는 수력 발전소 인근을 헬기와 드론으로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네팔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시시르커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대한 네팔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 네,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적 생환 막 이런 단어 빨리 예.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정부가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직제안을 내놨다는 네. 소식입니다.
3: 눈에 띄는 내용 짚어주세요.
4: 예, 먼저 사법통제부 신설이 눈에 띕니다. 이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했을 때 이 불송치권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사법통제부인데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서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 수준으로 검토하고 또 이 과정에서 부실이나 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버렸을 때 네. 지난번 광주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요. 또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이 부실 수사나 암장으로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이를 다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사법통제부는 전국 18개 지방 공소청에 설치가 됩니다. 네. 또 직접 수사권이 전부 폐지되는 만큼 범죄 정보 수집 분석이나 또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또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데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가 폐지되고 네. 또 중대범죄수사를 지휘 및 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됩니다. 이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이죠. 이런 수사기관들과 협력하고 또 전문 분야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 서민 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체계를 총괄하는 직책이 신설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의 형사기획관을 신설해서 이런 기능을 맡길 예정입니다.
3: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4: 네, 그렇습니다.
3: 보호받고 네. 잘 구제되고
4: 네,
3: 또
4: 네.
3: 범죄자들을 처벌되고
4: 네.
3: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4: 네, 그렇습니다.
3: 어쨌든 좀 걱정이 많네요.
4: 네.
3: 공소청 검사 정원과 관련해서 조국혁 신당에서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4: 네, 정부 직제안이 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짜였습니다. 이에 관해 신장식 조국혁 신당 대표는 정원은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 검찰 업무 상당 부분이 그동안은 수사였다면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졌으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사실상 공소청과 중수청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셨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시작합니다. 커져가는 의혹 속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민원이었다고 강변했지만 사적인 인맥의 부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걸 공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본인이 법무행정을 이끌 수장에 적합한지 깊이 성찰해야겠습니다.
7: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한글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중간에 낀 입장에선 동맹의 요구만으로 파병을 결정할 순 없습니다. 우리 장병과 교민의 안전 또 국익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야겠습니다. 그 과정에 초당적인 논의는 필수입니다.
6: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7: 네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대의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네팔군은 위협된 부근 터널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며 수색을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부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전담 대응팀을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6: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인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 위험한 선택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 함코레이 주누비 함사이르 케슈바르하 미두난 케 하르 구네 무샤리카트 달 이그다마트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칼레 주야네 아메리카 달 만타게 베 만잘레 함다스티 바
8: 익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6: 정부의 고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한다면 비전투 분야에 국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7: 하지만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반응도 따져봐야 합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베트남전을 제외하면 그간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레바논의 평화유지 임무를 맡은 동명부대나 남수단 재건 지원의 한빛부대,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아크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경우 전투함이 파병됐지만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 등으로 임무가 제한됐습니다. 또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리 다산부대 역시 미군의 대테러 작전 시기였지만 공병, 의료 지원이 주를 이뤘고 2004년 전쟁이 끝난 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역시 평화 재건 임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충돌 양상은 과거와 다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해상 위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기존처럼 재건이나 의료, 평화 유지처럼 우리 국민과 동맹국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1: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10: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비전투 분야 파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폭발물, 기뢰 제거반이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PA 초계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전투 지원이라 해도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12: 아무리 후방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이런 것들이 와서 함정이나 어떤 시설물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방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가야 된다.
10: 특히 미국의 요청과 이란 측의 반발이 맞물려 있는 만큼 파병 결정 전후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6: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모색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엔 네팔 대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팔 정부가 한국 긴급구호대에 육로 수색을 불허하던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인 9명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한 겁니다.
7: 오늘부터 우리 구호대의 수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기상 요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 어둡고 깊은 터널 내부를 전등으로 비추며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터널 안은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돌 사이로 몸을 넣어가며 발로 차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호대원 10명이 세 차례 터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종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14: 안에 넓어요. 어제 수색 더 들어가요, 말아요?
13: 네팔 군 당국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앞으로 위어덴 부근 터널 수색을 종료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 수색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리 구호대의 지상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메인 캠프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군 당국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며 우리 구호대의 육로 수색 요청을 불허하고 일부 터널 지역에서 합동 수색만 허가해 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오늘부터 수색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장의 기상 요건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7: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10분쯤 헬기 한 대와 드론 3대가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내외국인 직원이 탑승한 헬기는 숙소와 사무동을 포함해 강 하류 방면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함께 수색에 투입된 드론 3대는 하류 지역을 저고도로 비행해 실종된 직원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은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6: 네팔 등수 참사에서 많은 생명이 구조됐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더 많습니다.
7: 극적으로 살아남았더라도 실종자들 생각에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네팔 현지에서 이율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앞에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 모두 홍수로 연락이 끊긴 이들을 찾는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전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헬기장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16: I heard one word which was spoken by my wife. She told that, oh my god, how big flood. Just like in Nepali, Kotro Bari. She said like that and called disconnected.
15: 바로 옆에선 실종자 명부 작성이 한창입니다. 등록된 명단과 구조자들을 비교하며 새로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17: 아무래 이 말만 듣다 보니 이제 아무래 오피스만 딘춤 오피스보다 루즈 거래라 준 리시 거래고 조리만 꾼꾼쳐 뛰어 나와고라 뛰어 봐고라 이제 와고 오피바고라 보라.
15: 기다림이 통했던 걸까? 살아남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헬기를 타고 군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18: 뭐 말하 기회가니다니 뭐 이렇게 기회가는 자기야 차이나 잘 소리 까다고 봐도 차이나.
15: 생존자들이 이송되는 병원도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병원 담벼락을 가득 채운 실종자 전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19: 그냥 그 나이고 제가 남리 저렇게 아세나요?
15: 네팔을 대표하는 힌두교 사원 파슈 파티나트 화장장에서는 흰연기가 대홍수 이후 가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사람들은 사원을 지킵니다.
20: 대홍수가 발생하고도 벌써 2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참사의 상흔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이율공입니다.
6: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나흘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7: 김 후보자는 식약처 민원 전달 과정에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고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직접 해명에 나선 건 첫 출근 나흘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은 없었다며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는 신중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와 관계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엔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며 친한 후배로 지내왔던 겁니다.
22: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21: 셀카 모임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공개된 데에는 준비단과 소통 부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직원에 대한 매도라고 비판했습니다.
22: 아마 월급 270만 원 받고 거기 와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라고 일하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망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1: 그동안 가족을 돌보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왔다며 두문불출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식도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식약처장에게 전화한 것은 단순 민원 처리였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11일 브로커 양모 씨 등의 뇌물 공여 약속 혐의 재판에서 단순 민원 처리 차원에서 식약처장과 통화했을 뿐 청탁이나 뇌물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인데 사건에 대해 높아진 관심도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 폭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죠. 또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전담 대응팀까지 꾸려 맞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이 민주당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 의원의 실명이 들어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른바 오빠 카르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제약업체 제넨셀츠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로 최 전 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움직일 거란 대화가 담겼습니다. 브로커 양 씨가 최 전 수석과 직접 소통한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양 씨가 최 전 수석을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관련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이다 라고 주장하기로 그렇게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오빠 카르텔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한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선 청문위원을 시켜준다면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단순 뇌물 의혹을 넘어 주가 조작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2: 실험용지가 먹고 죽은 지약의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마디에 도와준 것입니다.
0: 민주당도 거세진 공세에 자료 출처 등을 문제 삼아 반격을 모색하며 전면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지시로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법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3: 김성훈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의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민주당은 전선 확대를 경계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경찰이 처남 특혜 편입 의혹 등을 비롯해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7: 수사 착수 1년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경찰이 13가지 의혹으로 입건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입니다. 영장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의원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채용 의혹과 숭실대 편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선 뇌물이 오간 것으로 봤습니다. 편입 요건을 채우는 동안 차남이 받은 월급 등 6,700만 원을 뇌물가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신라레저에서 받은 후원금,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도 뇌물로 봤습니다.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묵인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회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앞서 구속된 강선호 의원은 영장 신청으로부터 20일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실제 구속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경찰은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해서 막바지 단계라는 발언만 되풀이했습니다.
7: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불과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4: 경찰이 김병기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한 건 적어도 지난 4월부터입니다.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너나 할 것 없이 반년 가까이 거의 마무리 단계란 식의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일 오전에도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막바지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9월 초냐, 중순이냐 재차 물어도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넘길 가능성도 없다고 했지만 신병 처리 여부나 구체적인 계획은 함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4시간 만에 경찰의 신병 처리 방침이 알려졌고 서울청도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신병 처리 판단이 불과 몇 시간 사이 결정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당일 김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도 공교롭지 않으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을 이전부터 검토해왔고 간담회 당시는 검찰에 정식 접수하기 전이어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개월의

0: 않으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지난 주말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찾은 미국 특사단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1: 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추가적인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추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을 모두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재무부 당국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지난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6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하며 양측의 제안을 상대방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To bring the parties together, to narrow the issues between them, to create good communication channels. And hopefully, we began that process constructively in the last 48 hours. And we're confident that there'll be a good resolution here.
1: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서 발발 4년이 넘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3자 회담은 올해 초 시작돼 2월까지 이어졌지만 전후 영토 분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로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멈춘 상태입니다. 쿠슈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3자 회담이 모든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러시아도 3자 회담 재개에 문을 열어뒀다고요.
1: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브리핑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3: Мы тоже не исключаем возобновление этого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формата, но по месту и по точным срокам пока говорить преждевременно.
1: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특사단이 제시한 종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이 전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11월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안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겨울철 폭격 제한 등을 모색하면서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 재개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영토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또 미국 특사단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향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무력 충돌을 멈추고 3자 회담이 다시 열리느냐가 첫 관문이고, 이후 영토와 안보 보장 문제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북한이 한미일 연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반발하며 미국과 동맹국이 새로운 군사적인 대결을 기도한다면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김성기 국방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이른바 핵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도발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또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 실천으로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치 중인 레바논 전선에서도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주거용 건물까지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2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중장비가 사방에 쌓인 건물 잔해를 쉴새 없이 치웁니다. 평범한 이들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처참한 폐허로 변한 겁니다. 주민들이 곤히 잠든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을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때린 첫 공습에 어린이 2명과 여성 4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린이들과 구조대원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5: والإزيل.

0: الشبابي، لأن يا رب أنت بدك تطلع روحنا، ينزل علي السوفي تعيت ولادي، وهدخني عبيت بدنا نقوم، فطسنا اختنقنا.
1: 마을의 차량을 겨냥한 두 번째 공습에선 구조 활동에 나섰던 구급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날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역사적 건물인 재무농업 당국 사무실과 병원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 군인을 노린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인 철수할 수 없다며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서둘러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는 현실. 지난 3월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에 개입한 이후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레바논에선 4,3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마약에 취한 듯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체포됐다가 풀려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석방 두 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필로폰 소지에 더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6월 경기도 수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등이 굽은 채 서 있는 남성의 영상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약에 취한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과 함께 작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상 속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금세 풀어줘야 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 엇갈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석방 두 달 만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검정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는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먹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료기록과 대조했더니 처방약과는 성분이 달랐던 겁니다. 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으로 A씨 집에서 비닐에 담긴 필로폰도 확보했습니다. 증거를 보강한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 소지 혐의와 함께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면 마약류를 구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해양경찰청이 불송치한 중대범죄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송치로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3건이고 모두 마약 관련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기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해경은 올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필로폰 투약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공범 진술과 통신 자료를 추가 확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212건으로 지난해 전체 17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시설장 김모 씨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이브의 팬 플랫폼인 위버스는 K-POP 팬이라면 안 쓸 수가 없는 필수 앱인데요. 여기서 4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위버스가 밝힌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2만 2,500여 건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내부적으로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결제 수단과 구매 금액, 날짜 등 돈과 직결된 정보들도 유출됐습니다. 위버스는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게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없고 결제 위조나 부정이체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팬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구조의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별도 팝업 공지 없이 앱 구석에 배너로만 조용히 알린 점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버스의 정보 유출은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올해 초 한 직원이 이벤트 당첨자 30명의 인적사항을 단체 대화방에 무단 유출했다가 회사에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6년 전에도 시스템 오류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팬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건 위버스가 K-POP 팬이라면 안 쓸 수가 없는 앱이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180개 가까운 팀의 소통은 물론 팬클럽 가입과 응원봉 제어, 사인회 신청 등 활동이 모두 위버스에 묶여 있습니다. 위버스는 개인정보에 불법으로 접근한 외부 행위자에게 관련한 개인정보의 회수를 요청했고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5: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 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 3대 국책은행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동펀드를 조성했습니다.
5: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 이외 지역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습니다.
2: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5: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합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0건이 넘는 허위 표시가 적발됐습니다.
2: 삼성은 오늘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19개 관계사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6: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는데요. 현재 18.6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반짝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전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풍이 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영동지방과 경남 해안에서는 차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 19.5도, 부산 2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 30도, 전주 30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0: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 중인 우리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SNS에 한국어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이란은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력권 내부에서도 파병 찬반을 두고 이견이 분분합니다.
1: 국민의힘은 정부가 간만 보다가 스스로 외교 입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는 청와대 발표 이전 민주당의 공식 협의 요청은 없던 거로 전해집니다. 여권 내에서도 예상치 못했다거나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류였는데 당장 발표 직후 공개 반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며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 속 파병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3: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헌법 정신과 그리고 국익의 원칙에서 저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맞다.
2: 조국 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선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병과의 안정,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2: 지도부는 파병 관련 입장을 자제하며 정부 결정을 지켜보겠다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순방을 고리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간보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 관계 상황이 어떤지 국회에 나와 투명하게 밝혀라 압박했습니다.
5: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갔다 그러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입니다.
2: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미 때를 놓쳤다. 파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6: 올해 이 3, 4월 이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투함, 비전투적 지원을 하는 뭔가를 보냈어야 됩니다. 미국의 환심을 샀어야 됩니다.
7: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분출하는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협상하고 있는 한미 양국이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협상이 완료되면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한 미국 텍사스 가스 복합발전소 프로젝트를 포함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사업의 하나로 미국의 원전 8기를 짓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카 프로젝트 투자금을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사용처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미국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대미 투자금 중 1,200억 달러를 활용해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정부는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약하기보다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문에 담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미 투자금 2천억 달러의 60%에 달하는 돈을 원전 프로젝트에 묶어버리기보다는 수익성과 사업 조건 등을 따져가며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미국의 원전 8기를 건설한다는 큰 방향의 뜻을 모으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 관련 심의기구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로 당초 우리 정부가 검토한 198억 달러보다 늘어난 223억 달러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면 한미 양국은 이르면 오는 18일쯤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역대 노동절 집계분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 방송은 자동차 협회를 인용해 노동절인 현재 시간 7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갤런에 4.15달러를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노동절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여성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 경찰은 냉동창고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9: 과학수사대 차량 두 대가 잇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옆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 하얀 가운 입고 아기수라고 썼나 뭐라고 썼어. 그거 입고 왔다 갔다 하는
11: 거. 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개가 짖길래 개 나와서 어떠니 차가 거기 있더라고. 글로 들어가고.
9: 이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같은 날 새벽 0시쯤 서울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1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비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불면증, 중풍, 불임,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경우 항원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인한 알레르기라면은 제외 식사를 하여 문제의 음식을 스크리닝을 해야 합니다. 항원을 알면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천식과 같은 병들은 항원을 피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지나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또는 찬바람과 같은 모든 알러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양약을 사용하는데 코막힘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혈관 수축제도 처방되는데 스테로이드에 비해 부작용은 적지만 오래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약물성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만성비염 환자분들을 보면은 급성비염과 흡사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축농증, 비중격 만곡증으로 병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만성비염은 코안에 살점이 두꺼워져서 냄새를 잘 못 맡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치료가 안 되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또 코 맹맹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변성이 오기도 하며 대부분 수면 장애를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어려서 감기로 코가 막혀 이쪽 저쪽으로 누우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죠. 그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수면 장애가 오고 섭취하는 산소양도 감소하여 몸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공부하는 어린이들 경우에는 집중력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비염 치료에 중국 한나라 때의 유명한 이학자 장준경 선생님이 쓰신 상한론에 나오는 방제 소청룡탕과 옥평풍산을 합방하고 거기에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병이 상태에 따라서 질 좋은 한약재를 가감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모두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1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그 흑폭풍은 점점 더 거셉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잘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좀 뭐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좀 어떠세요?
4: 내가 보기에는 뭐 작년 1년은 뭐 그런대로 별 탈 없이 잘 지냈다고 내가 봐요.
3: 네.
4: 그런데 최근에 이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지금 추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3: 맞습니다. 예.
4: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추락한 요인이 뭔가를 갖다가 네. 대통령 스스로가 잘 인식을 하셔야 할 거예요.
3: 네.
4: 뭐 때문에 그동안에 별 이상이 없었던 본인에 대한 예, 여론이 갑작스럽게 지자체 선거 이후에 특히 대통령께서 뭐 3메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6월 29일 날
3: 네.
4: 이재용, 최태원이 두 사람을 데리고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 금액을 갖다 4,755조를 갖다가
3: 네.
4: 발표까지 했는데
3: 네.
4: 그 이후에 소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지금 추락하는 하락해요. 상황이 있잖아요.
3: 네.
4: 그러면 그 요인이 뭐라는 거를 갖다가 대통령 스스로가 좀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겨났느냐.
3: 위원장님 진단은 어떠세요? 여론조사에서는요. 제 1순위로 부동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위로 나오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서 여론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3: 네.
4: 사실은 이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고 얘기는 하지만
3: 본인들은요?
4: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여론의 소위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서울을 뺏기지 않았어요.
3: 네.
4: 그 서울을 뺏긴 요인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세훈이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내가 그러는 건데
3: 네.
4: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세금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3: 네.
4: 그것이 사실은 이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서울시장 투표 결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3: 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니까 뭐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에 지지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하고 세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3: 그런데 위원장님,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거기 문제인데
4: 예.
3: 전반적으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와 모양새입니다.
4: 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이 아니라고는 봐요.
3: 네.
4: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들 얘기해서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3: 네.
4: 그런데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3: 네.
4: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3: 네.
4: 그 예를 들어서 4,755조라고 하는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피부와 닿지 않는 거죠.
3: 네. 위원장님, 지금 지지율 하락의 또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있었던 개각, 인선 이 문제 때문에.
4: 아니, 나는 사실은 지지율 하락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나는 개각을 했다고 보는데.
3: 그렇죠. 네.
4: 그 개각 자체가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 그럼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지금 용혜인, 김승원 이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비판 이런 것 때문에?
4: 나는 그거는 좀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3: 네.
4: 내가 보기에는 개각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난 생각을 해요.
3: 네.
4: 그러니까 부총리 오고 건국부 장관을 갖다가 바꾼 거 아니에요.
3: 네.
4: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소위 이 안규백 장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고. 네. 법무장관은 정성호 부장관이 사표를 내던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3: 네.
4: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다가 김성원이라는, 네? 김성원이라는 분이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행동이나 여러 가지 말로 봤을 적에 공수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주장했던 사람 아니에요.
3: 맞습니다.
4: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야당에서 당연히 공수처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 공격 세게 해요 지금.
4: 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김성원 그 사람 자신도 국회의원 때 얘기했던 거와 법무부 장관이 됐을 적의 상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3: 네.
4: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자기만 또 얘기했지만 공수 취소 그건 자기 권한이 아니고 뭐 검찰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3: 네.
4: 그러니까 사실은 개각을 하면서 사실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개각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이 같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건데.
3: 네.
4: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일단 유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3: 네.
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모가 바뀌지 않고서는 사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기라고 보질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보니까 정책실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그거를 수리를 했는데 후임을 빨리 선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3: 네.
4: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기본적인 방향이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하지 않았나 난 이렇게 생각을.
3: 네.
4: 해요.
3: 개인적으로 그 김수건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 이렇게 논란이 있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용혜인 후보자가 아니 나는 이제 비례대표 그만두고 장관직만 할게요. 그러면서 비례대표 사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될까요? 지금 논란들이?
4: 내가 보기에 뭐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될 거예요.
3: 네.
4: 왜냐하면은 용혜인 지금 이 성평등 뭐 가족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지금 본인이 장관 제의를 받았을 적에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사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3: 네.
4: 그러니까 일단 협의를 해서 막 용혜인 지금 의원이 장관직을 맡겠다고 했을 거고 어쩌면은 그 뭐 용혜인 지금 장관 후보가 과연 두 직책을 놓고 뭐를 선택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3: 네.
4: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사전에 조율이 돼가지고서 장관의 지명이 됐다고 그러고 어쩌면은 그건 뭐 용혜인 지금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3: 네.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4: 내가 보기에는 내가 뭐 별로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별 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3: 아니 그래서 지금 막 혼란스럽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4: 그 혼란스러운
3: 임명...
4: 거는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3: 대통령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용혜인 후보자에게 하여튼 빨리 장관직 그만둬라 아니면은 아 장관직을 뭐
4: 그런
3: 안 한다고
4: 거 해라. 지금은 뭐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다 알고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3: 네.
4: 뭐 결론은 결국 가서는 용해인 후보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3: 비례대표를 만약 오늘이라도 저 이제 비례대표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물꼬가 트인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4: 뭐 지금 비례대표 사퇴를 해버리면은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
3: 그러면 장관직 임명도 네, 현재 논란이 있더라도.
4: 그러나 내가 보기에 뭐 용해인 의원이 장관직을 버리면 버렸어도 비례대표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난 봐요.
3: 네. 오늘 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김수건 후보자요. 뭐 식약처와 관련된 여러 뭐 로비 의혹 뭐 청탁이냐 민원 해결이냐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냥 민원 처리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아니면 청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불법적인 청탁.
4: 아니 이게 처음에 이제 김성원 그 저기 법무장관 지명자의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공수처 문제만 가지고 공격이 될 줄 알았는데
3: 그러니까요. 네.
4: 엉뚱하게 또 무슨 저기 식약청에 로비 의혹이 네. 들어서 나가지고서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 명확하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김성원 법무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3: 그 민주당이나 김수건 후보자는요. 결국에는 기소유예 받았다. 그리고 나는 무죄라고 헌법 소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장관직 수행하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4: 아니 뭐 법률적으로는 뭐 이미 해결된 네.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3: 아니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 검사들이 나를 털었는데 결국에는 기소조차 못하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래 뭐 이해할 만하네.
4: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난 별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네. 현재 나오는 논란만 보면 김성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 임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4: 모르겠어요. 난 뭐 처음서부터 네. 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는지 난 거기에 그 자체에 자체가.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이번 이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지금 추락하는 지지도를 갖다가
3: 네.
4: 멈추거나 다시 상승하게 만들기 위한 개각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한 나는 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3: 실패했다고 보죠.
4: 네.
3: 이재명 대통령 레드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사퇴했어요. 경질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논의했을 때 청와대에서 연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연임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도가 왔다 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 뭐 이석연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 가서 같이 했던 사람 아니에요.
3: 네.
4: 거기에 대한 공로로다가 아마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를 갖다가 줬던 것 같은데.
3: 네.
4: 이재명 그 이석연 위원장이 자기의 소신을 자꾸 피력을 갖다 하는 거고 그 소신의 피력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갖다 자꾸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막 청와대에서 연임을 거부하는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3: 그런데 위원장님 이석연 위원장에게 처음에 자리를 제안했을 때 우리 쪽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좀 해줘. 다른 생각, 다른 판단할 수 있도록 쓴소리 좀 많이 해줘. 이렇게 해서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했다고.
4: 아니, 다른 얘기를 쓴소리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3: 네.
4: 이재명, 이석연 위원장이 그 한계가 뭐라는 걸 모르고서 그 한계를 갖다가 넘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3: 아, 그렇게 보세요.
4: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3: 그게 뭐 이제 대통령 탈당해라, 민주당 탈당해라라든지 아니면 공소취소 안 하겠다라고 해라 막 이런 선언하라는 거 그게 좀 선을 넘었다.
4: 그러니까 뭐 이석연 저희
3: 위원장이
4: 예를 들어 자기가 헌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반적인 법안들이 위원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는
3: 네.
4: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3: 네.
4: 뭐 대통령 보고 뭐 탈당하라 뭐라 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참
3: 네.
4: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3: 이석윤 위원장이 떠나가고 조국 원장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연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4: 그러니까 있습니다. 조국 위원, 조국 지금 위원장의 경우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잖아요.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어떻게 해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공을 가하고서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3: 끝내버리겠다. 네. 3년은 길다 막 이랬잖아요.
4: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마땅치가 않아요.
3: 아, 네.
4: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막부대고 공격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3: 네.
4: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이 일반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아킬레스건을 슬쩍슬쩍 건들고 있는 거죠 지금.
3: 네. 그게 도움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4: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무슨 조국의 지금 혁신당의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네. 조국 혁신당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택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갈 거냐.
3: 네.
4: 그러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해가지고 다음 총선에 임할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민주당 지금 내부의 사정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소위 대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분열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3: 네.
4: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지금 다음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상황으로 같이 갈 거냐?
3: 네.
4: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또 뭐 조국당하고 합해 가지고 또 딴 살림을 차릴 거냐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3: 아, 그 최근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 2심과 관련해서 유죄 나올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소취소는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면소로 가야 된대요. 면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니 그거는 뭐 저희 지금 위원장이
3: 네.
4: 자기가 자꾸 얘기를 하다가 뭐 또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만들어낸 건데
3: 그런 것 같아요. 네.
4: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가능하겠어요? 그런가 보게?
3: 네. 불가능하다.
4: 네, 나는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3: 네.
4: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자기네들도 흔히 강조하시피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3: 네.
4: 국민이 뭐를 생각하느냐를 갖다가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서 이것저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3: 네. 되게 미흡하다고 보시는군요. 네,
4: 그렇죠.
3: 지금.
4: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걸 자꾸 할 수가 없어요.
3: 네.
4: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3: 네.
4: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서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룩해 왔는데 지난 40년 동안 그대로 그래도 그나마 적당히 잘 지내왔는데 최근에 와서 무슨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예요.
3: 네.
4: 내가 예를 드는 것이 1935년도에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법원을 갖다가 미국 대법원을 갖다가 한번 개편을 해보려고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의 소위 민주주의의 전통인 상권분립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3: 네.
4: 결국은 다 무산되고 말아버렸던 건데.
3: 네. 그런 역사를 좀 경험으로
4: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3: 지금 여권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대통령 지지율은 좀 계속 하향 추세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4: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소위 추세를 놓고 볼 것 같으면
3: 네.
4: 이거를 빨리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3: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4: 아 그러니까 그거는 소위 말하면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을 적에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갖다가 더 획득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5: 그 예를 들면 뭐 20%대까지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면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4: 내가 보기에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5: 네. 참 큰일이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4: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정권들의 소위 실패 사례를 갖다 볼 것 같으면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 네. 지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걱정 많이 하시네요.
4: 내 보기에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과거에 소위 뭐 실패하는 경우 탄핵을 두 번이나 받게 되는 그런 사태를 놓고 볼 것 같으면 무엇이 그때 잘못돼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제대로 네. 발굴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5: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 가셨는데 귀국해서 김종인 위원장님께 전화를 좀 해서 위원장님 저 지지율 반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면 첫 번째 이거는 먼저 하세요 라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4: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도 흔히 얘기한 거지만 이념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자기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갖다가 관심을 가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5: 네.
4: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적에 사실은 참 AI 바람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화랑이 돼가지고서 지금 거기에 다들 홀려가지고서 다른 걸 잘 보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5: 네. 네.
4: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지난 6월 29일 날 거의 요란한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5: 네.
4: 왜냐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자기의 생활과는 아무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5: 네.
4: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기에 지금 대통령께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5: 네.
4: 돌아오셔가지고서 정책 실장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하느냐가 아마 크다 큰 영향을 갖다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 결국에는 경제 정책 민생
4: 그렇죠.
5: 요거에 말씀하시는 거죠.
4: 지금 다들 뭐 솔직히 해서 20대 30대 자기네들 소위 말하면 일자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사항들 아니에요.
5: 맞아요. 네.
4: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5: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 두 번이나 정권을 잡았지만 양극화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해결도 안 되고
5: 네.
4: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도 그 점에 대해서 간혹가다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양극화를 갖다가 좀 좁혀주고 더 이상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무런 지금 정부 방향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5: 네. 그 점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저기 광고 듣고 와가지고 저희 3부 시작할 때 한 5분만 좀 시간 내주실
4: 예,
5: 수 있으세요?
4: 예, 예, 예.
5: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 상호도 여쭤봐야 되는데 못 여쭤봤어요. 그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김정은 위원장님과의 그 인터뷰는 8시 이후에 3부에서 한 5분 정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김종인 위원장님과의 인터뷰 5분 정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은요 37.4%로 지난주보다 1.5% 하락을 했고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역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4: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지만
5: 네.
4: 특히 서울의 여론이라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네. 하셔야 돼요.
5: 네.
4: 서울의 여론이라는 게 결국 가서 거기에 아마 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 네.
4: 지금 추세로도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이게 하향 국면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아마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5: 네.
4: 이거를 무시하고 지나면은 더 이상 동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5: 네. 방금 전 인터뷰에서 그 정책실장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 다음으로 좀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 사람이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염두에 둔 분 계세요, 위원장님?
4: 뭐 나만 개인적으로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없지만 대통령이 실장을 임명하기 전에
5: 네.
4: 불러가지고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요.
5: 네.
4: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상을 놓고 봤을 적에 뭐를 당신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
5: 네.
4: 그게 이제 이 대통령의 생각과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좀 제대로 선택을 해야지 막연하게 무슨 뭐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 들여다가 그냥 정책실장 시키면은 지금과
5: 네.
4: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5: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이
4: 들고요.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는 왜 내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느냐를 갖다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서
5: 네.
4: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사회의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5: 유시민 씨가 막 이렇게 흔든 거는 그렇게 큰 영향 없어요?
4: 남은 유시민 지금 흔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그 사람은 뭐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갖다가 배척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5: 네.
4: 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뭐 실용 포섭을 하려고 그러고
5: 네.
4: 원로의 저희 민주당의 지지층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안 생각한다는 거에 대한 공격의 초점에 있는데
5: 맞습니다.
4: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용을 추구하는 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5: 네.
4: 그거는 공격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5: 네.
4: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2016년도에 민주당이 쪼개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적에 거기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가지고서 당 일당을 만들어서
5: 맞아요.
4: 오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정권을 갖다 두 번이나 잡게 됐는데
5: 네.
4: 그때도 결국 가서 종전의 민주당만 가지고 했으면 도대체 일당이 될 수가
5: 그렇죠.
4: 없어요.
5: 맞아요. 그 여권의 권력의 큰 축이 김민석 대표잖아요. 김민석 대표 된 지 지금 한 20여 일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4: 내가 보기에는 김민석 대표는 사실은 대표로 출마를 해가지고 대표가 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아.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5: 조희대 씨. 그만둬. 네.
4: 그런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삼권분립하에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5: 네.
4: 응? 아니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요소가 권력을 서로 상호 견제하는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5: 네.
4: 거기에 법원에 대해서 자기네들 기분에 안 맞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법원을 공격하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봐요.
5: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호르무즈 파병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가능할까요? 아니면 해야 되나요?
4: 나는 결국 가서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를 갖다 허가가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5: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네.
4: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파병을 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소위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서 미국 쪽과 협의를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봐요.
5: 경제 뭐 관세 문제 아니면 네.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얻어낼 거 얻어내고 그다음에 파병을 결정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4: 그런 거죠.
5: 가능할까요? 저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를 상대로?
4: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했던 원자력 장수함 같은 것도
5: 네.
4: 아직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5: 네.
4: 응?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5: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여쭤보겠는데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생각보다는 오래 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임기까지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뭐 체제가 뭐 그 사람이 자기 임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 네. 스스로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현재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것 같으면 네. 과연 이 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년 2028년 총선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해요.
5: 네. 네,
4: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지금 대표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를 어떻게 확고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5: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4: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자꾸 뭐 옛 과거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뭐 전직 대통령들 뭐 만나보고 뭐 이렇게 모셔다가 뭐 연찬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정당이 제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5: 정치적 가능성, 뭐 지도자로서의 가능성.
4: 내가 보기에는 뭐 별로 내가 보기에 지도자로서의 큰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봐요.
5: 한동훈 대표는 어때요? 요즘에 막 김승원 장관 후보자 뭐, 검증에 제일 열심히 하고
4: 한동훈 의원의 경우야 지금 무소속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정치 활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국민 상대로 해서 이 자기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향상시키느냐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5: 지금 배지 단 지 한 두 달 됐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세요?
4: 뭐 지금 현재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큰 과언은 없는 것 같아.
5: 근데 이렇게 장관 후보자 검증하는데 막 모든 영향
4: 아니요 그 이제 그거는 저 이 한동훈 지금 의원의 성향이 그런 측면에 이제 네. 많이 치우쳐 있는데 그 점은 좀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왕급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을 갖다 기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5: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네.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준석 네. 대표 지금 당대표 그만뒀잖아요.
4: 누구?
5: 이준석. 네. 이준석 대표요. 개혁신당 대표 그만뒀는데 어떠세요? 좀 마음이
4: 글쎄요, 내가 보기에,
5: 많이 아끼셨잖아요.
4: 내가 보기에는 좀 이준석 대표가 좀 보다 좀 승화하기를 바랬는데
5: 네.
4: 그게 좀 안 돼서 좀 나를 보기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5: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4: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자기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스스로 모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5: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부족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4: 아니 내가 그러니까 개혁신당 만들고 총선 임하고 할 적에 좀 너무 이렇게 세세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도 큰 지도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갖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5: 네, 그 점이 안타까우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위원장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예.
5: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저 마음이 좋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얘기 인터뷰에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네.
5: 이상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셨습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사건을 누가 맡을지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8: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갖가지 해석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열어두었지만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누가 맡느냐만으로도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광역수사단에 배당하면 경찰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혹독함 있는 수사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축구협회 사건도 종로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넘어오면서 주목도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일선 경찰서가 사건을 맡으면 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야권 비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았는지, 청탁과 뇌물 성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같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경찰의 첫 과제는 재수사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기소가 유예된 경우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친분이 있었고 당시 문제의 신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2021년 10월 8일 시점 문자 메시지라면서 공개했습니다.

0: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시각 7일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걸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긴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 후보자와 관련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며 경고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위험한 선택에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한글이 담긴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저울질하는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보입니다. 한국과 64년 넘게 이어온 상호존중 바탕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국의 전쟁 범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군사 침략에 공모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함코레 중국이 함사일 계시바르와 미두난 게하르군의 모샤르캣 달 이그다마트 타자부스카라네 와 무다카레 주야네 아메리카 달 만타게 베 만자레 함다스티 바
2: 익 앞서 이란은 한국의 파병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이후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파병 압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군사 자산들이 들어오길 바란다며 중동의 동맹국들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포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란은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리엄 파넨타는 미국과 이란이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최소 6개월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국제연대를 주도했던 만큼 최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3자 회담을 향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3자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지난 주말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찾은 미국 특사단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고요?
4: 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추가적인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추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을 모두 방문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재무부 당국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지난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6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하며 양측의 제안을 상대방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5: To bring the parties together, to narrow the issues between them, to create good communication channels. And hopefully we began that process constructively in the last 48 hours. And we're confident that there'll be a good resolution here.
4: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서 발발 4년이 넘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3자 회담은 올해 초 시작돼 2월까지 이어졌지만 전후 영토 분할 문제를 둘러싼 양

0: 측의 입장차로 성과를 보지 못했고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멈춘 상태입니다. 쿠슈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3자 회담이 모든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러시아의 입장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3자 회담 재개에 문을 열어뒀다고요?
0: 네, 러시아 크렘린궁은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시기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브리핑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특사단이 제시한 종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이 전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11월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푸틴이 외교 성과를 안길 수도 있을 거란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겨울철 폭격 제한 등을 모색하며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 재개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영토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또 미국 특사단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향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무력 충돌을 멈추고 3자 회담이 다시 열리느냐가 첫 관문이고 이후 영토와 안보 보장 문제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조선일보 기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중국 전기차가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배터리와 구동 시스템을 포함한 전기차 플랫폼,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성능은 물론이고요. 빠른 개발 속도와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부품 생태계를 활용한 원가 경쟁력 등이 중국 업체들의 강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폴크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를 대거 활용해서 신차를 내놨습니다. 혼다와 스텔란티스는 중국의 신차 발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요. 메르세데스-벤츠도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 기업이 앞섰음을 일찍이 인정하고 협력에 나섰습니다. 중국차의 가성비 대응에서 원가 절감의 사활을 거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마다 너도 나도 중국 벤치마킹에 나서는 중인데요. 차이나 스탠다드 못 맞추면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업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이 몰리는 지방의대가 등록금을 더 올린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39개 대학 중에 11곳에서 의대 등록금 인상률이 전체 등록금 인상률보다 높았습니다. 그중 9개 대학이 비수도권 사립대였는데요. 대구 가톨릭대와 가톨릭 관동대, 동아대, 원광대 의대 등의 인상률이 특히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원광대의 경우 의대와 예체능 계열의 인상률 격차가 무려 14배 차입니다. 그럼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이렇게 계열별로 인상률 격차가 큰 이유는 뭘까요? 학생 충원이 쉽지 않은 특성상 다른 계열의 등록금은 올리기가 어렵죠. 대신 의대는 현실적으로 자퇴 등 중도 이탈 학생이 적어서 등록금을 많이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공립대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사립대에서 전공과 계열별 등록금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암표 거래가 해외 창구로 튀었다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입장권 부정 판매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면서 암표화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강화된 규제가 시행됐으니까 이제 열흘 정도 됐죠. 그런데 벌써 재판매 창구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입장권 재판매 플랫폼 스톱허브에는 최근 KBO 리그 경기 티켓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또 스위스 기반 재판매 플랫폼인 비아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암표 방지법의 한계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암표 단속을 사칭하는 사기도 새로운 골칫거리인데요. 단속반이나 입장권 판매자라고 속인 뒤에 암표 거래로 적발됐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암표 사지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100% AI로 만들어진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와 카메라, 세트장 없는 90분짜리 SF 액션 영화 스틸레이입니다. 다음 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이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스틸레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SF 장편에 도전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총 제작비 10억 중에 5, 6억 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비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위험 요소로 판단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캐릭터의 표정이나 옷 주름은 실제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다만 이야기 구성이나 장면 전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화질 등은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AI 제작 국내 영화가 이렇게 하나둘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해외 도구에 과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데이터 이용과 생성 결과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9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팔의 구조 수색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 긴급 구호대의 육로 수색을 불허하던 네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구호대 수색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기상 요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 현지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어둡고 깊은 터널 내부를 전등으로 비추며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터널 안은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돌 사이로 몸을 넣어가며 발로 차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호대원 10명이 세 차례 터널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종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2: 안에 넓어요. 어제 수색 더 들어가요, 말아요?
1: 네팔 군 당국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앞으로 위어댐 부근 터널 수색을 종료한다고 우리 측에 통지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긴급구호대의 육로 수색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팔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우리 구호대의 지상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람체 메인 캠프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군 당국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며 우리 구호대의 육로 수색 요청을 불허하고 일부 터널 지역에서 합동 수색만 허가해 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은 오늘부터 수색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정해진 게 없어서 현장의 기상 요건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에선 대규모 홍수 발생 13일째인 어제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전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청사와 외교 공관에는 조기가 흘렸습니다. 대규모 추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네팔인들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이번 대재앙의 발원지인 네팔 빙하에서 이미 두 달 전부터 균열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 발생 닷새 뒤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빙하가 무너진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해발 5,140m, 네팔 영토에서 62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촉발된 대재앙. 중국 연구팀은 이미 두 달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과 8월 16일 위성 레이더 영상을 비교해보니 빙하에서 균열 확대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4: 레이더의 차분 기술, 它可以计算
3: 재난 발생 닷새 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빙하가 무너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최고 7,546m 무스타그 아타산의 제2호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사람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라 네팔 티베트 접경과 같은 대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5: 本次雪崩发生的地点位于无人区，且距离交通干道较远，未造成人员伤亡及财产损失。
3: 중국 당국은 지구 온난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 60년 동안 칭하이와 티베트 고원에 있는 빙하가 24%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 곳에 달하는 작은 빙하천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6: 快速增温驱动冰冻圈加速消融，冰湖数量增加，面积快速扩张，冰川处于冻已时稳的状态。
3: 반대로 빙하가 녹아서 생긴 홍수는 더 늘었다는 건데 비슷한 재난을 유발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네, 오늘은 두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증시,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선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5: 먼저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는 부진을 딛고 조금씩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7000선을 넘어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7: 아무래도 AI 반도체주 중심의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은 계속 팔고 있었는데 어제만 보면 또 많은 이제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환율도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9월 7일이 또 미국에선 노동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제의 방향성은 없었지만 지난주 이제 금요일을 비춰보면 반도체주 중심으로 증시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간 건 맞고요. 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3.38% 증상 이상 상승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GPT-6의 뭐 아틀라스 출시라든지 여러 가지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 조금 반도체 수요가 계속 좀 견인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좀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지금 시장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저평가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이렇게 값이 싼데도 우리 증시가 힘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7: 어느 정도 뭐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저평가다라고 하면 그럼 더 크게 이제 우리가 고점으로 봐야 될 시각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고점을 우리가 좀 아직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 선행 우리 PER 지수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예. 목표치 골드만삭스에서는 7.5 정도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5.5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1월부터 9월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제 뭐 반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를 때는 급등을 했다가 또 빨리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우려스러운 면들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예. 이제 이 이면에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요인이라 하면 뭐 반도체주의 이익 실현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했다. 그래서 조복합적인 요인이 있었 지만 여전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코스피가 과소평가돼 있고 12,000피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예전의 고점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고점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은 역시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 주식을 팔고 떠나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럴까요?
7: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었죠. 예.
5: 그래서 이미 정도, 많이 벌었다.
7: 예. 예.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그 이제 주식 예, 이제 기대 어느 정도 내가 기대했던 수익이 실현되면 기계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구간들도 있고요.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많이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이 얻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이 팔게 되면 사실은 또 이제 이것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네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국내 증시에는 조금 뭐 안 좋은 영향이 지속됐다. 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뭐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네. 정리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는 반도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 증시가 다시 힘을 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 제가 그 어떤 주식을 일방적으로 예측하기 사실 굉장히 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요인을 좀 균형 있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보다 조금 더 짧게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지금 뭐 FN 가이드의 앞으로의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900 89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반도체 수요에 대한 어떤 정도 기대감과 현실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 있는 건 사실인데
8: 실적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7: 하지만 이런 모든 이 환경이 사실 우리가 매크로 거시 환경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우리가 주요국의 통화 정책, 미국으로 대표되는 어떤 뭐 거시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HBM이나 뭐 D램 같은 어떤 반도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건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 상황과 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증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증시보다 지금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9월 8일이죠. 어제는 9월 7일이었습니다. 9월 7일 하면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97 공급 대책이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97 공급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로 착공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잘 되고 있습니까?
7: 지금 뭐 발표는 계속 했던 거죠. 97 대책 이후로도 집값의 상승세는 여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착공이라는 것에 좀 목표를 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착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오랜만에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러우 전쟁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며칠 전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서 어제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서 이 종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어제 키이우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진전을 이룬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키이우로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진전이 있다라고 포장하려는 사실상 립서비스일 뿐이고 실제로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돌파구는 만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서 제안했다라는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러시아 측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동부 돈바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중재를 하러 온 미국 특사들에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돈바스를 당장 무력으로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엄포성 얘기를 특사들에게 한 겁니다. 자, 이에 질서라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을 분할하자라는 러시아 측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역시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미국 특사들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산발적인 무력 공격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군은 흑해를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화물선을 공격했고 또 오데사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 군수센터 두 곳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최대 정유시설 중에 하나인 랴잔 정유공장을 공격하는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과 만나면서도 공격을 양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우 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돌파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특사로 출동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 종식 돌파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라는 게 현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란 전쟁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의 핵심 전장은 호르무즈 해협과 그리고 유조선입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전 MOU가 깨지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의 보복 공격이 반복되는 장기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란은 미국의 무인 군함을 공격했다라며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이제 미국 군함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란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미국은 강한 경제전쟁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석유 수출 차단. 둘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통제 강화. 셋째, 강력한 금융과 경제 제재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란 경제에 치명적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이 당장 항복할 상황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조짐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 앞으로의 전망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 앞으로 전망이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유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계속 압박하지만 이란도 항복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미군과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형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당장 해결되지 못하고 몇 달간 더 지속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데 자칫하면 사실상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 재개입니다.
이란이 제재 완화와 호르무즈 통행 문제를 놓고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란도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 것만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란이 어떤 명분을 찾아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면적인 확전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큰 피해를 입거나 미군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이란 본토에 훨씬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이란도 또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등의 대규모 보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어떤 의도적인 전면전보다는 오판이나 또는 보복의 보복, 보복의 재보복, 이렇게 연쇄적으로 전쟁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 작은 판단이 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파병을 하면 어떤 점이 예상되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일단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보내더라도 전투 병력은 아니고 폭발물과 기뢰 제거 병력, 그리고 해상 초계기, 군수 지원함 등의 장비를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파병을 하기는 한다면 군사적 효과 자체보다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효과가 훨씬 클 전망입니다. 효과라고 표현하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긍정적, 부정적,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 입장과 이란 쪽의 입장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미국 쪽 입장을 보면 미국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파병은, 즉 한국의 참가는 단순히 배한 척이나 초계기 한 대가 추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국제적인 해상 연합을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참여하게 되면 미국은 자, 봐라. 이란 문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다국적 작전이다. 라는 논리를 훨씬 강하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특히 이 무역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란 쪽 입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을 미국이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과는 달리 이란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가장 주목해야 하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란 측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대이란 군사 활동에 참여하면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단순히 한국 선박 보호야, 우리 한국 선박만 보호하러 가는 거야라고 설명하더라도 이란은 무슨 소리 하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원하는 행위다 라면서 한국은 이제부터 적대국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군함이 미국 군함과 함께 호위 활동을 하거나 이란의 기뢰 제거를 지원해주거나 또는 이란 선박의 이동을 차단한다라면 사실상 대이란 군사작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파병하더라도 어떤 임무를 맡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파병 시 예상되는 그럼 한국군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감시나 정찰 임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이란과의 대립 가능성은 다행히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시 임무나 정찰 임무. 그리고 한국 선박 및 민간 선박 호위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임무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기뢰 제거 등의 임무를 할 경우 이란과 매우 위험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뢰 제거는 단순한 선박 보호가 아니라 호르무즈를 사실상 군사적으로 개방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란이 기뢰 제거 작업을 민간 선박 보호 작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뢰 제거 작업을 하는 상황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란이 또 그렇게 되면 한국도 직접적인 군사 충돌 당사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이란 군함에 대한 공격 등 전투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참전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는 당사국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파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군수 지원함 같은 전력은 전투 임무보다는 감시, 지원, 그리고 항행 안전 쪽으로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국내법과 한반도의 방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한국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행 한번 다녀오면 진짜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 네,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등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잘 맞던 친구도 여행을 함께 갔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으면서 아, 이런 애였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죠. 뭐 소비 습관도 그렇고 수면 패턴, 일정을 짜는 스타일, 청결 기준까지 정말 세세하게 잘 드러나지 않던 생활 습관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 순간 같이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입니다. 네, 미국의 여행 관련 전문 매체들이 소개하고 있는 친구와 여행 전 미리 얘기해둬야 할 에티켓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네,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 바로 예산입니다. 관광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아니라고 하네요. 뭐 숙소 수준부터 식당, 쇼핑,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돈을 쓰는 기준이 다르면 네, 갈등이 생기기 쉽겠죠. 트리플A는 여행 전에 하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식사비는 어떻게 나눌지 정도는 미리 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 그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아, 이게 조금 또 애매해지죠.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는 방식이 오히려 불만을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하는데요. 식사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소식과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여행하는 미식가 사이에서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 특히 먹는 것과 관련한 돈은 꼭 정리를 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 같이 다녀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릴 것. 네,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일정 중에 일부는 따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박물관에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둘다 피곤해집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에 미리 정해두니까 아주 좋았고 서로 또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게 됐다라고 여행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하네요. 특히 수면 패턴이 맞지 않는 친구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어떤 사람은 저녁형, 아침은 꼭 먹어야, 나는 아침 절대 못 먹어. 이런 경우에는 특히 각자의 시간을 꼭 따로 정할 것. 네, 이어지는 부분일 텐데요. 세 번째, 수면 스타일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 잘때 시원해야 잘수 있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에어컨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조명 사용 습관도요. 어두워야 잠잘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미등을 켜놓는 사람, 정말 따져야 될게 많겠지요. 자, 네 번째, 시간 약속.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여행지에서는 특히 시간 감각이 조금 느슨해지기 쉽죠. 하지만 그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늦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여행 시간까지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게 바로 이거라고 하네요. 특히 투어나 기차, 항공편이 포함된 일정에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가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친구의 물건을 당연하게 쓰지 말 것. 네, 여행 중에 의외로 자주 생기는 갈등이 바로 개인용품 문제라고 합니다. 면도기, 화장품, 선크림, 충전기, 세면도구. 자꾸 쓰는데 상대방이 오케이, 오케이 하다 보면은 그걸 무디게 느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언젠가 마음을 닫고 맙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행 전에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용품은 꼭 각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혼자 있고 싶다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기. 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잠시 혼자 있고 싶을 수 있겠지요. 이를 어떤 관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 앞서도 잠깐 뭐 혼자 있는 시간을 따로 일부러 두는 것. 이게 여행 후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행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쿨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맛집 탐방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꼭 쇼핑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장 선베드에서 책을 읽는 것. 아, 이게 바로 휴가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 좋은 여행 파트너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자, 여행은 우정보다는 어떤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어디 갈까보다는 어떻게 여행할까가 먼저여야 될 거고요. 친구와의 여행이 우정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되기 위해서는
배려만큼 중요한 것, 솔직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리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완전한 로봇 택시, 이 사이버 캡을 야심차게 공개했습니다만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도로에 등장하고 몇 시간 더 채 되지 않아서 연방교통당국이 곧장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자체 안전 인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 발 앞서 똑같이 운전대가 없는 로봇 택시를 내놓은 아마존의 죽스는 안전기준 예외 적용을 승인받은 상태다라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정부의 규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테슬라의 이번 사이버캡 이벤트는 소문난 잔치에 그쳤다라는 평가입니다. 공개 행사는 초대장을 받은 극소수만 참석할 수 있었고 또 온라인 생중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론 머스크는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데이터나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서 혹시나가 역시나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크게 밀렸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북미 박스오피스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9억 달러의 흥행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의 북미 누적 흥행 수입은 지난 주말 기준 9억 36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봉 후 단 36일 만에 이룬 성과로 2015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차차차.
1: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2: 네. 너무 좋아. 차차차.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같은 느낌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휴일.
1: 그렇죠.
2: 바로 노동절입니다.
1: 네. 누구세요?
2: 저 탱자미역입니다.
1: 그렇죠.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왜 남자가 차차차 그래갖고.
2: 네.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휴일을 함께 만드는 DJ 훈훈이 한훈입니다. 다들 오늘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푹 쉬고 계신가요?
2: 아우 맞아요. 1년 내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우리 모두를 위해 네. 준비된 선물 같은 날.
1: 그렇죠.
2: 오늘만큼은 마음속에 일 걱정 내일 걱정 다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들으시는 분 중에 남들 다 쉬는데 왜 나는 오늘 아직도 일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땀방울과 노고 덕분에 우리 세상이 또 오늘도 차질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그 수고를 200% 더 정성껏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은 레이버데이 스페셜로 우리 훈이 씨와 함께 2시간 꽉 채워드릴게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당신 더 쉼 없이 응원받아라. 오늘 노동절 스페셜 출발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 예정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노동자 특별기의 탱자 훈이와 함께하는 휴일의 선물 우리가 아는 이 곡으로 응? 우리 함께하는 지금이 낙원이야.
1: 오늘이 바로 낙원 아니겠습니까?
2: 아, 네. 우리 낙원으로 가볼까요? 오빠 나들 데리고 와.
1: 출발.
2: 뭐 타고 가? 싸이와 이재훈이 부릅니다.
1: 낙원.

0: it's all about you.
1: 아우 좋다 오빠.
2: 근데 이 노래는 조금 네. 이상해요.
1: 왜요?
2: 그 밥은 내가 할게 쌀만 씻어놔 나라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네. 여행을 간 거잖아요.
1: 아니 여기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 밥은 할게 쌀만 네가 담궈 그
2: 아 그거 보세요. 누구지? 가사 처음에 하면 밥은 내가 할게 쌀은 어. 네가 담궈 나 그러잖아요. 어.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1: 그런 가사가 다른 노래도 있는데
2: 어, 그래 어디? 그걸 그러면 너무 오마주한 건가?
1: 예.
2: 아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이 노래를 딱 들을 때 아니 막 낙원이라는 게 남자가 에. 여자랑 지금 여행을 가서 너와 함께하는 여기가 우리 낙원이야 막 이건데
1: 근데 실상은 밥하고 뭐 그러니까, 가야
2: 그런데
1: 돼.
2: 밥은 내가 할 테니까 야 쌀은 네가 씻어놔. 그게 다 하는 거잖아 여자가.
1: 어 그지 그지.
2: 남자 버튼만 띵 누르면 되는 건데.
1: 어 그지 그지.
2: 나 이걸 보면서 저는 워낙 여자를
1: 얄밉다.
2: 리스펙트하는 남자니까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 아니니까 네. 그런 로맨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노래가 안 맞더라.
1: 안 맞더라.
2: 쌀도 내가 씻을게 너는 저기 쉬고 있어.
1: 어,
2: 이렇게 나와야지.
1: 바꿔 불러자.
2: 그래. 이 노래 들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저는. 아니 낙원 가자 타 이래가지고 둘이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데 길이 막혀가지고
2: 가스비도 오르고. 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1: 집에서
2: 솔직히
1: 집에서 뒹굴자.
2: 집에서 방콕 있잖아 방콕. 우리 영원한 휴양지 방콕.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이 분들이 떠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번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1: 어, 많이 가셨대요. 네, 벌써 이제 돌아오는 분도 계실 테고.
2: 그러니까요. 슬슬.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하루 이틀 더 연장해서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아무튼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라면 네. 어독 잘 푸시고 또 네. 언제 현실로 돌아올 때 됐죠 이제 슬슬.
1: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빠른 거야 주말은.
2: 맞아. 주말 너무 빨라요.
1: 오늘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네. 휴일입니다.
2: 좋습니다.
1: 노동하신 분들을 위한 날이에요.
2: 맞아요.
1: 소풍 어렸을 때 자주 가셨어요?
2: 소풍이요?
1: 네.
2: 소풍을 어떻게 자주 가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1: 아니 저희 아버님은 네. 일요일마다 그렇게 가족 소풍을 갔어요. 항상.
2: 그게 표현을 소풍이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1: 네.
2: 얘들아 소풍 가자 이렇게?
1: 네.
2: 와, 진짜
1: 항상 일요일마다
2: 멋있...
1: 갔어.
2: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릴 때마다 네. 느끼는 건데 네. 미옥씨는 진짜 아버님 어머님 정말 한 못생기죠.
1: 한씨 한씨.
2: 우리 아버지는 한씨시잖아요. 네. 근데 왜 아니야? 전혀 달라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1: 아니,
2: 없어요.
1: 아니 근데 어렸을 때요 와. 저만 빼고 가는 게 훈이 씨가 왜 다섯 살 때 네. 그때 허참 씨랑 또 UFO를
2: 네.
1: 본 얘기 기억이
2: 뭐
1: 안 난다고
2: 네, 네, 네.
1: 저도 네 살인가 다섯 살 때 거예요.
2: 뭘까요?
1: 자는데 뭐가 후다닥 휘리릭 나가요. 온 집안이 저만 빼고 전 그 대전에
2: 에이,
1: 살았잖아요. 저만 빼고 서울 창경원을 간 거예요.
2: 아예 혼자 남기고?
1: 아니 저는 유모 언니랑 있고.
2: 아 역시 야 재벌이시네요.
1: 아니 유모 언니 유모 있고 밥한 언니 따로 있고 그랬죠.
2: 어머, 야,
1: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2: 마당 쏘시는 분 다 둘째 아. 따로 있고, 야 또 자가용자는 김씨 아저씨 따로 있고, 야 아니. 역시 우리 한명 씨 재벌이었어요 여러분.
1: 아니 자기네 집이 재벌인 것 같은데.
2: 아, 대단하다. 그래서 유모랑 네. 미옥 씨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가족들이
1: 저만 빼고
2: 그것도 동네도 아니고 저 멀리 창경원까지
1: 어, 서울까지
2: 와 대박이다.
1: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2: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1: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진으로 와, 기린 진, 앞에서 사진 찍고
2: 진짜 배신감이다.
1: 어.
2: 사진 보고 간 건 진짜 배신감이다.
1: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이렇게 정말 서글프고
2: 아니 그럼 죄송한데 질문이 네. 어쨌든 네. 눈을 떴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리고 하루 종일 걸렸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2: 하루 종일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뭐 모르고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뭐지? 왜 나만 있지? 이랬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고 이 창경원 같구나.
2: 아니 왜 가장 막내를 버리고 왔을까?
1: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네. 언니 오빠 다 어리니까 네. 감당하기 힘드니까 저를 놓고 간 거예요.
2: 야, 너무 극현실적이시다.
1: 그래요? 아니 어?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그게 기분 나쁘고 좀 서운했는데
2: 아, 막내를 버리고 갔어.
1: 그 사진을 보면 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게 너무너무 아유.
2: 근데 거기 미옥심 빠져 있잖아요. 그
1: 그래도
2: 사진에.
1: 너무 좋아 그걸 보는 게.
2: 주세요. 제가 합성을 넣어드릴게요.
1: 네, 합성을 좀 합성을 넣어줘요.
2: 넣어드릴게요. 와 가족 재밌다 소품. 그거. 그런 일이 있구나 집에서.
1: 근데 어렸을 때인데 네 살 때인데도 후다닥닥 엄마의 그 치마 바람이 샥 지나가는 게 싸했어. 이거 뭐지?
2: 웃겨.
1: 어디 갔다들? 응?
2: 그때 만약 깨갖고 어디가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1: 어디가 했을 거야. 응. 울었겠죠.
2: 근데 자 자.
1: 그리고 휙 도망가는 거야.
2: 그래도 유모님이 또 괜찮으셨나 봐요.
1: 그 유모 언니가
2: 보통은
1: 너무,
2: 그러면 네. 유모님을 같이 모시고 대동해서 가지 않나? 차라리.
1: 어. 그 유모 언니가 너무 웃긴 게요. 네. 그 언니는 저보고 네가 밥하면 50원 줄게 이래서 제가
2: 진짜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 밥을 했어요.
2: 야, 그분은 진짜 창조 경제다. 창조 경제. 잠깐만. 본인이 돈을 받는 집안의 마지막 막내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야 대단한 분인데 그분.
1: 우와. 아니 그리고 제가 밥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언니하고 밥하는 거 배우고 그랬거든요.
2: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1: 많이 났죠. 저희 언니는 우와. 바로 두 살 위인데 네. 저희 언니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시집 갈 때까지 밥을 한 번도 안 해봤고
2: 아, 완전 그냥
1: 네. 저는 50원 공주로. 받으면서 밥을 많이 해봤고
2: 진짜 아 역시 책 한 권 쓰세요. 그럴까요? 내가 봤을 땐 책 쓰면 잘 팔릴 것 같아요.
1: 아 별의별 게 다 있어.
2: 그러니까. 어 그래요. 근데 요새 아까 뭐 서너 네 살 하셨는데 요새 애들은 우리 딸이랑 완전 다른 거 아시죠?
1: 왜요?
2: 얼마나 똑똑한데요. 세 살 네 살 아까 뭐 저한테도 네 살이 어떻게 기억해 이러잖아요. 우리 뭐 네 살 지금 우리 버려지고 갔잖아요. 창경원 가는데도 요새 애들은 네 살이면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1: 네. 어, 똑똑하더라.
2: 컴퓨터를 어르신보다 잘해요. 쥐들이 앉아서 게임을 한다니까요.
1: 아. 그러니까.
2: 진짜로 똑똑해.
1: 그래서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2: 아니 근데 나는 딴 거 모르겠고 그 창경원에 근데 참 그리고 가셨어요 나중에?
1: 저요?
2: 창경원을 가족들이랑? 아니 평생 못 가셨어요 어릴 때는?
1: 못 갔나 창경원 갔나 안 갔나?
2: 아 슬퍼.
1: 기억도 안 나.
2: 창경원이 나중에 이름 바뀌었잖아요.
1: 뭘로 바뀌었죠?
2: 그게 서울대공원 저거다 이제 저걸로 바뀐 거 아니에요?
1: 어린이 대공원도 못 가본 것 같아.
2: 어...
1: 나 불쌍하네요.
2: 어, 근데 더 웃긴 건 가족분은 다 갔어.
1: 근데 나만 어...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갔지롱.
2: 에이 그건 커서잖아요.
1: 그래도요. 어? 뒤늦게 가는 거 어디야?
2: 달라요. 달라.
1: 어디 가고 싶어요?
2: 저요?
1: 예.
2: 그녀가.

0: 타고 라스베가스 가는 길 15번 네네. 타고 가다가 40번 이스트로 가다 보면 네. 미첼 카반이라고 있어요.
1: 미첼이
0: 아니고 미첼.
1: 알았어요. 미첼 카반?
0: 미첼이라는 분이 발견을 했대요. 거기가 모하비 사막 끝자락에 있거든요.
1: 네.
0: 그 뜨거운 사막 고원 아래 네. 수만 년의 시간이 빚어낸 환상적인 석회암 종유석과 석순들이 막
1: 아 석순도 있구나 거기.
0: 거기 들어가면 시원하면서 껌껌하니까 손 꼭 붙잡고.
1: 그 가면은 뭐 투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0: 20불이더라고 입장료가.
1: 동굴 좋죠.
0: 거기 가려고 찾아봤더니 문 닫았어.
1: 뭐야 못 가요. 요즘
0: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면서 언제 문 열 때 가고 싶어요.
1: 저는 한국에서 어딘지 모르는데 산 우드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더니 동굴을 갔는데 그게 식당이었어요.
0: 이름이 뭐더라?
1: 아, 식당이었어요. 큰 동굴은 아니고 응. 작은 동굴인데 그 동굴을 그냥 식당으로 하는 거에서 응. 옆에 동굴 개운물이 흘러요.
0: 응.
1: 근데 그게 엄청 차갑고 깨끗하잖아요. 냉장고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다가 술이랑 음료를 다 꽂아놓고
0: 어머나.
1: 그냥 그 평상에 앉아서 거기서 꺼내 먹는 거예요.
0: 한국에?
1: 한국에.
0: 오, 좀...
1: 거기서 그 그때가 봄날 여름이라 가지고요.
0: 응.
1: 뭐 그때 아마 닭 백숙이었나 뭐 그런 걸 시켜준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 시원하고 그냥 그 어디지 찾아봐야 돼요. 동굴 안에 식당. 아, 저 그거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0: 와.
1: 산을 막 차 타고 올라갔어요.
0: 지금도 있으려나?
1: 그게 한 10년, 15년 전이니까 아직 있지 않을까 보겠네요.
0: 한국 가면 좀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을 맞아서 한국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아, 날씨 풀리니까 이제 가실만 하죠.
0: 가서 이제 좋은 데 있으면 좀 차차차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소풍지는 어디였나요? 추억의 그 장소를 떠올리시면서.
1: 네.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죠?
0: 뭐요? 갑자기?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자려고 누웠는데
1: 이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녀가 떠오르다.
0: 네. 아이오아의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영양의 유한건강생활.
1: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0: 모든 보험이 켈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목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탱자 뮤직 극장 노동절 스페셜 훈이 오빠와 바닷가 그리고 어느 노동절

0: 오늘 노동절인데 옛날 생각 안 나요?
1: 탱저, 옛날이라니. 우리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말이요.
0: 아우, 느끼해 정말. 아니, 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1: 왔어요.
0: 아, 글쎄 말이에요. 그 내가 한인타운 작고 좁은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할 때 그땐 주급으로 겨우 뭐 300불 받아가지고 방 한 칸 렌트비 500불 600불 겨우 메꾸면 살았잖아요.
1: 그렇지.
0: 하루하루 버티는 게 어찌나 팍팍하고 소름돋지.
1: 아휴, 말도 마요. 나 그때 거래처 배달 직원으로 그 가게 들락날락 할 때 내 탱자 씨 보면 그냥 항상 핏기 없는 얼굴로 그냥 상자 이렇게 옮기고 있더라고. 그 내가 갈 때마다 그냥 쭈뼛거리면서 내 뭘 했는지 기억나요?
0: 올 때마다 안 사도 되는 음료수를 하나 그냥 슬쩍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똑같은 말만 했잖아요. 응?
1: 뭐라고 했겠어? 뭐라고 했어? 탱자 씨,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이래요?
0: 아, 정말.
1: 근데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랬다니까.
0: 아, 내가 바빠서 아직 못 먹었어요 하면 흔히 오빠가 오지랖 넓게.
1: 그 사람 밥 먹을 일 하는 건데 그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좀 챙겨 먹고 해요.
0: 아, 그러면서 잔소리를.
1: 에이, 다 사랑하니까 그랬지.
0: 그러더니 어느 날 노동절 연휴 바로 전날이었나 후린 씨가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잖아요.
1: 내가 그때 말이야 와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부터 대사 연습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그거? 막 침 삼키면 내가 물어봤지. 탱저 씨 이번 노동절 혹시 일해요? 아니면 안 쉬어요?
0: 아, 노동절인데 쉬어야죠. 그러니까 후린 오빠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응?
1: 그럼 우리 바닷가나 구경 갈까?
0: 진짜.
1: 그 우리 그때 첫 데이트였나?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닷가로 그냥 마구 갔잖아. 기억나? 바닷가의 그 추억. 아.
1: 생각난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
0: 아우, 기억나다 마다. 후니 씨가 타고 온 그 정말 다 죽어가던 그 중고차.
1: 그 똥차기 또 왜 또 해 그?
0: 아니, 바닷가 가기도 전에 도로 한복판에서 차에서 그냥 김이 모락모락
1: 맞아,
0: 길에 서 버렸잖아.
1: 그랬지.
0: 후니 씨는 당황해서 본인 열고 땀 뻘뻘 흘리고 나는 옆에서 그냥 시원한 바닷바람은커녕 매연유 냄새만 폭풍 맞고.
1: 아이 참. 아이 그래도 내가 그 라디에이터에 물 쫙 붓고
0: 근데
1: 겨우 어쨌든 바닷가에 쫙 모시고 갔잖아. 근데 또 뭐야 막상 바닷가 가니까 주머니에 돈이 그때 10불인가? 야, 내가 진짜 탱자씨 그때 진짜 근상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0: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앞에 거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제일 맞아. 싸구려 버거 세트 하나랑 단품 하나 시켰잖아.
1: 하나
0: 그것도 주머니에서 응? 코러까지 그냥 동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1: 내가 빌렸잖아 자기한테.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좀 미안하다 부끄럽다.
0: 아 아니에요. 돈도 없어서 바람 부는 벤치에 둘이 딱 붙어앉아서 햄버거를 나눠 먹는데 하, 이상하게 그 짠 바닷바람 속에서 먹는 그 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후니 씨가 햄버거 세트에 나온 그 프렌치 프라이를 다 나한테 몰아주면서 탱자 씨
1: 말 먹으라 말 먹어 다 먹어요.
0: 근데 이 사람 돈도 진짜 없는 사람인데 마음은 진짜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지.
1: 근데 그때 우리 탱자 씨가 그랬잖아. 바다를 쫙 보면서 어머 미국 가서 고생만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숨통이 트는 것 같아요 오빠 그랬잖아 나한테.
0: 그랬어.
1: 내가 마음이 그때 찡해가지고 이 여자구나.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여자만큼 밥 안 굶기고 진짜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했던 거 아니야 내가.
0: 아 정말?
1: 그럼.

0: 세월 참 빠르다. 그 수줍던 호니 오빠랑 우리 결국 결혼에 꼴이 나고 애들 낳고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어? 벌써 이렇게 중년이 됐네.
1: 그러게 말이야. 아, 그때는 주고 300불 그냥 쩔쩔 매면서 그냥 매달 멘티비도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세월 흘러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오늘 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노동절이 돼버렸고요.
0: 몇 번째야 도대체 이 노동절이. 아, 솔직히 이젠 노동절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바닷가 가자고 뭐 이렇게 설레지도 않지만 집에서 아이고 내 허리야 아유 무릎이야 이러면서 소파에 누워 푹 쉬는 게 최고다 이런 나이가 됐네 우리가.
1: 그렇죠. 그래도 우리 탱자씨 나한테는 매년 찾아오는 이 노동절이 그래도 참 뜻깊어요. 우리가 타향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바쁘게 살았는지 그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감싸놨는지를 한번 떠오르게 되니까.
0: 맞아요. 치열하게 일하고 서럽게 살아가던 시절에 나한테 밥은 먹었어요?
1: 응? 내가 뭐지? 못써?
0: 못써?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준 훈이가 있어서 긴 세월 버틸 수 있었어요. 아, 여러분도 옛날 청춘 시절 힘들었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의 추억 하나쯤 꺼내보고 계시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타향 미국 땅에서 땀 흘려 일해온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옆에서 힘이 돼준 소중한 사람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더니 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여보 오늘 저녁엔 그 똥차 타고 가던 바닷가는 못 가더라도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갑시다. 이번엔 내가 쏠게.
1: 오, 탱자씨가 쏜다고? 그럼 나 오늘 작정하고 벨트 풀고 갈비 먹으러 간다잉.
0: 진짜? 정말. 오늘만큼은 마음도 몸도 근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쉬어가는 그런 노동절 되세요.
1: 네, 지금까지 탱자훈이었습니다.

0: 좋다 오빠.
1: 이런 바닷가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0: 어 그럼요.
1: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남자분이 식으로? 이렇게 딱
0: 그럼요.
1: 가자 그래서.
0: 어 그럼. 어? 그런 것도 없어?
1: 아 있죠. 당연히 있죠.
0: 여보 가자.
1: 아, 근데 응. 사실 그 바닷가라는 게요. 네. 저는 이제 한국은 아니고 여기서니까 네. 그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그 앞에서 이제 번파이어에서 장작불 피우고
0: 오, 너무 좋죠.
1: 이렇게 그 마시멜로 하고
0: 굽고
1: 거기서 이렇게 괜히 또 밤에 깜깜한 바닷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바다를 보면 무서워요.
0: 아 무서워 물이. 아, 물이 무섭고
1: 그럴 때 여성분에게 살짝 무서운 얘기를 쫙 계속 해주는 거예요.
0: 어, 오빠 무서워.
1: 그러면 얘가 은근슬쩍 다 호감이 있으면 다 붙어요. 다 붙어요.
0: 다 뭐, 붙어.
1: 그 때문에 그냥
0: 나는. 정말. 우리 옛날에는 네. 바닷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1: 많이 가셨죠? 뭐.
0: 조개 껍질 먹고.
1: 아 옛날에는 단체지 단체.
0: 아니 옛날에는 왜 네. 진짜 기타 치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1: 맞아 단체로 가서 이렇게 저도 뭐.
0: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외우던 노래 가사가 많은데 요즘은 뭐 노래방에서 하도 불러버릇해서
1: 가사를 모르죠.
0: 가사를 잘 외우는 게 없더라고요 다들.
1: 그리고 이제 누가 기타 들고 와도 할 노래가 쳐줘. 없어. 진짜 할 노래가 없어. 요새 무슨
0: 맞아 진짜.
1: 진짜 나는 개똥벌레 그 이후로 그 이후로 통기타로 할 만한 노래가 없어요. 뭐 할 거야. 이게 안 돼 안 돼.
0: 아 그렇다. 네,
1: 요새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게임들 해요.
0: 무슨 게임해요? 네? 무슨 게임이에요?
1: 뭐니 뭐니 해도 왕 게임이지.
0: 369.
1: 에헤이 순진하게 또.
0: 그 말고 왕 게임이
1: 왕
0: 있어요?
1: 게임.
0: 뭐예요?
1: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0: 진짜 몰라요. 왕 게임이 뭐야?
1: 킹 게임 왕 게임 모르세요?
0: 몰라요.
1: 오 마이 갓.
0: 알려줘.
1: 진짜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0: 네.
1: 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아니면 그냥 뭐 젓가락
0: 어.
1: 그냥 젓가락 막 먹다 보면 젓가락들 있잖아요. 네. 빨대도 괜찮고 그 중에 네. 표시를 합니다.
0: 킹을
1: 표시해도 되고 왕 써도 되고 K만 써도 돼요.
0: 누구처럼 왕을 여기 써야 돼.
1: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리고는 숫자를 씁니다. 다른 거에는 아. 그러니까 다섯 명이면 네. 1, 2, 3, 4, K
0: 아.
1: 여섯 명이면 1, 2, 3, 4, 5, K 세 명이면 안 하죠. 근데 어. 1, 2, K 이런 식인 거예요.
0: 어?
1: 그리고는 잘 섞어서 한 명씩 돌아와서 착 뽑아.
0: 아, 그래서.
1: 그리고는 뽑았는데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자기만 봐야 돼요. 알려주면 안 돼. 근데 그 중에 K를 뽑은 사람이 있죠. 그럼 누가 왕이야? 그러면 내가 왕일세.
0: 오.
1: 그러면 이 왕이 숫자 두 개를 부릅니다. 1번하고 5번. 나와서 춤춰. 그러면 1번하고 5번이 나와서 누가 그럼 1번, 5번 나와서 춤추고. 막 1번, 3번 커플 댄스 춰. 근데 막 남자 둘이 걸려. 막 이런 거예요.
0: 아 진짜?
1: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0: 응.
1: 야릇하게 바꾸는.
0: 야릇하게.
1: 약간 좀 밤이 무르익고
0: 어.
1: 뭔가 모닥불이 바닥바닥 칠 때쯤이면 1번 2번 뽀뽀해.
0: 아.
1: 그러니까 뺨에.
0: 근데 입이어머 어때?
1: 아니 근데 남자끼리 이게 진짜 많아요. 사실 그 재미거든.
0: 아 그렇구나.
1: 아는 형이랑 동생 둘이서 서로 안 해.
0: 이거 언제부터 유행했어?
1: 이거요?
0: 난 이거 왜 하지도 못했네.
1: 이게 미국에서 저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이거 30년 넘은 건데. 근데 한국에도 있어요. 왕겜이라고. 왕입니다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들 변형이 돼 있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0: 네.
1: 새로운 거 눈 뜨셨네. 이거 진짜 재밌어요.
0: 난 아파트 게임.
1: 그건 뭐예요?
0: 아파트,
1: 3층 2층 이거? 1, 2, 3, 4 이거
0: 그 재밌더라.
1: 아, 너무 옛날 스타일 이거.
0: 왜 그래? 재밌는데.
1: 그거 말고 맞아 그거 아니야.
0: 그 수건 돌리기.
1: 그거 뛰어요 그럼?
0: 예 우리 진짜
1: 뛰어요 그거를?
0: 순진하게 놀았다. 뒤에 수건 돌리기 해가지고.
1: 야, 수건 돌리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운동도 되고 좋지 뭐.
1: 그거는 안 하셨어요?
0: 뭐요?
1: 내 별명 되는 거 뭐야?
0: 뭐요?
1: 곰발바다 새발바다 뭐 있잖아 그거.
0: 곰발바다 새발바다 새발바다 곰발바다.
1: 했죠.
0: 많이 했죠.
1: 딱 그 정도까지만 하셨구나. 그거 넘어서 왕게임을 안 하셨구나.
0: 둘이 할 수 있는 게임.
1: 둘이?
0: 곰발바다 새발바다 새발바다 곰발바다. 이 재미가 없잖아요.
1: 둘이서는
0: 둘이 할 수 있는 게임은 뭐가 좋을까? 팔씨름 씨름하자 이러면서 팔씨름하다가 막 딴 씨름까지 해.
1: 아 좋았어.
0: 그분이 차차차
1: 1번 깨우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형 변호사 그룹.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의 유한 건강생활.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겔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랜주 융자
0: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안경검안과 디바 마사지체어의 헬스코리아 브라현주 이용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1: 네. 아, 지금 뭐 네. 지금 노동절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노동의 대가는 네.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달콤하죠.
1: 아 그래요?
0: 응. 우리는
1: 어? 제가 예상했던 거 다른 답을 주셔.
0: 뭔 뭔데요? 노동의 약간, 의미.
1: 아니 의미가 아니라 네. 대가.
0: 노동의 대가는 네. 돈.
1: 그렇죠.
0: 그리고 보람.
1: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네. 그 행사 같은 거를 하시면 네. 페이를 원래 받잖아요. 뭐 네. 굳이 뭐 천불이 좀 예를 들면 어?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페이 대신에. 어. 다른 걸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0: 뭘로 받아요?
1: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뭐 그림을 주는 데가 있고 아. 수석을 주는 데가 있고 아. 막 이런 식으로
0: 뭐 그것도 뭔가 대가네.
1: 그러니까 값어치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말에는 네. 굉장한 값어치 있는 걸 주시는 네, 거지만 네, 네, 네.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
0: 그렇죠.
1: 진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그런 걸로 물건들을 받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0: 아니 저희 어머니도 네. 옛날에 그 이웃집에 돈을 꿔줬는데 그 집에서 그림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거 어? 지금 뭐 팔지도 못하고
1: 왜 파시죠 왜요?
0: 응?
1: 팔
0: 어디 뭐 이렇게 뭐 파는 그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아, 그림 좋아요?
0: 뭐 근데
1: 받으시면 좋으면 됐지.
0: 그럼 사진 찍어서 어디 보냈는데 네. 뭐 이렇게 무슨 대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파는 데 알아요?
1: 미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이에요?
0: 한국이요.
1: 한국은 제가 모르죠. 근데 뭐 어디 화랑이라든가 네. 아니 TV쇼 진품 명품 나가보세요. 그 옛날에 거기서 나왔던 거 알죠?
0: 뭐요?
1: 노비 문서 나온 거.
0: 어머 정말.
1: 어떤 할아버님이 어. 우리 선조께서 갖고 계신 거라면서 두루마리 있는 거를 어. 그래서 막 띵띵띵띵 하면서 쟀는데 네. 자기는 굉장한 그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0: 네.
1: 근데 노비 문서였어.
0: 어머나. 노비면 어때요?
1: 근데 하여튼
0: 왕이 되게... 있으면 노비도 있는 거지 뭐. 어?
1: 근데 우리 한씨는
0: 한씨는 뭐
1: 그럴 일이 없잖아요.
0: 그치 그치.
1: 배고프진 않았지.
0: 아 그렇구나.
1: 위로 오너라.
0: 오 너무 어울려.
1: 우리 그랬지.
0: 아니 근데 그 얘기 왜 하셨어요?
1: 예?
0: 그 얘기 왜 하셨어요?
1: 아니 그 아시는 분이 그런 걸 받아갖고 저한테 한번 보여준 분이 있는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네. 죄송합니다. 그냥 네. 비방용이지만 네. 쓰레기를 받아오셨다고. 아니 이걸 왜 받아오냐고 도대체.
0: 아,
1: 근데 그걸 주더래요.
0: 그렇게 그래서. 노동하고서 어. 남의 집 가서 무슨 일 도와주고 노동하고서.
1: 노동하고서
0: 김치 받아오고 막.
1: 그러니까 그 얼마 김다. 무슨 막 시금치 볶음 이런 그런 거예요.
0: 물물교환.
1: 갈비라도 갖고 와야지.
0: 얼마나 좋아 물물교환. 어? 그리고 내가 무슨 일 있어 거기서 도와주고.
1: 아 그거는 뭐 옛날 그런 미풍양속이에요.
0: 네.
1: 그건 좋은데 정당한 그런 노동의 대가는 좀 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0: 아.
1: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양말 얘기 뭐예요 이거?
0: 아 이게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네.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요.
1: 이게 말이 되는 주제예요?
0: 어, 파커 씨. 이분이 파커. 전직 소방관이자 응급 구조사인데요.
1: 네. 이름이 데릴 파커네?
0: 응, 어, 데릴 파커.
1: 이분은 과장 처장 못해 그냥 데릴만 하는 거야? 데릴 파커.
0: 네. 어, 세계 기네스북 기록 갱신에 도전했어요.
1: 뭐 이런 걸 기네스북으로 해.
0: 양말 모으는 걸로.
1: 이게 기네스북 있는 게 더 신기하다.
0: 아니 별거 다 있다니까.
1: 우와,
0: 자기도 뭐 하나 할 수 있어.
1: 그거, 나도 모르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 있을 수. 나만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1: 어, 뭐가 있을까?
0: 근데 이분이 네. 2천 켤레의 양말을 모았어요.
1: 2천 켤레면?
0: 어.
1: 와. 4천 개잖아 4천 개.
0: 우리 무슨 이렇게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뭐 양말 세트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1: 어, 옛날에 했죠.
0: 네. 어. 그래서
1: 아 그걸 모은 거예요?
0: 어버이날 선물 하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뭐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양말 선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거예요.
1: 아, 이분이 받은 선물이 양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0: 맨날 양말만 받아.
1: 자기가 산 게 아니라.
0: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산더미처럼 쌓인 거야.
1: 어.
0: 그래가지고 아예 하는 김에
1: 가자. 도전을.
0: 모아라. 응. 기네스북 도전해보자.
1: 아니 근데 주변 분들이 되게 웃기네.
0: 근데
1: 양말을
0: 왜요?
1: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야 양말을 줘. 양말 줘.
0: 응.
1: 아, 팝콘치 생일인데 뭐 사주지? 아 그냥 양말입니다. 양말. 이거잖아. 얼마나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0: 근데 양말 보니까 거기 정말 의미 있는 양말도 있고 양말도 진짜
1: 양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0: 아니 어떤 병원에서 받은 건데 거기에는 심장 박동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1: 아 삐삐삐삐
0: 응. 어. 거기 삐삐 하는 거기에 카트가 딱 있어가지고
1: 네.
0: 어떤 뭐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에서 받은 건데 근데 이게 세계에서 양말 많이 모으기 기록으로 2025년에 1531컬레를 모은 전직 뉴스 앵커 짐 도노반 씨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올 연말까지 마저 다 모으고 연말에 정식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럼 어. 이분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0: 안
1: 거구나.
0: 이미 뭐 깬 거지 뭐.
1: 본인이 보니까 그전 기록이 1530개니 나는 이미 깼다.
0: 이미 2000개 넘었어. 그러니까 뉴스에 났죠.
1: 아니. 아니 네. 1500 갖고 있는 사람도 웃기지만은 2000결례를 갖고
0: 아니 별게 다 있지? 네? 별게 다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넣었지?
0: 기네스북 신기록에 양말 많이 모으기
1: 집에 양말 몇 개 정도 있으세요?
0: 저는 저도 많은 것 같아.
1: 근데 여성분은 양말 잘 안 신지 않나요?
0: 안 신죠.
1: 양말보다는 맨발 아니면 스타킹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그렇기도 한데 네. 이제는 양말을 신어야 될 것 같아.
1: 왜요?
0: 발 시려. 벌써 발 시려.
1: 그러면은 스타킹 신었어요? 그 팬티 스타킹 따뜻하다고 팬티 스타킹. 들었어요. 우린 입어본 적이 없지. 근데 양말 얘기 들었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0: 팬티를 모아볼까. 팬티도 꽤 되는 것 같은데.
1: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네. 않을걸요.
0: 왜요?
1: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0: 왜요? 팬티 모으는 거?
1: 예?
0: 팬티.
1: 팬티 모으는 거.
0: 어, 몇 한번 찾아볼까? 몇 개나 갖고 있나?
1: 아니 그 정도. 할 막 도전할 만큼 꽤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0: 근데 팬티는 누군가에게 주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네. 이 세계 기록을 달성한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받은 새 양말들은 모두 지역 내 노숙인 쉼터에 전달하시겠다고 그래요.
1: 아 달성하고.
0: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안 좋아.
1: 아 근데 이분은. 정말 계획이 다 있네. 이미 넘었지만 나는 연말까지 네. 모았다가 기네스 신청하고 등록되면 네. 이거를 기부하겠다.
0: 네.
1: 야,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건 해볼 만한데? 솔직히 말이 그렇지 2000개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0: 아, 근데 너무 모으는 거는 아, 나는 이건 싫어. 난 짐이 많은 거 너무 싫어.
1: 근데 저 궁금해. 2000개 중에 몇 개가 본인이 정말 신은 거고 몇 개가 새 거일까요?
0: 새 거만 궁금해. 말하겠죠? 자기
1: 거요?
0: 신는 것도 몇 개 안 개 돼 있죠.
1: 그런가?
0: 뭐 만약에 모은다면 뭘 모으시려나? 우리
1: 저는 씨는? 옛날에 어릴 때 네. 우표 안 모으셨어요?
0: 맞다.
1: 모으셨죠. 그때는 우표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 이거 모아두면 어마어마한 돈 자산된다고 그랬고
0: 네. 우표 수집가 있었는데.
1: 저 진짜 수집 많이 했어요.
0: 어디 있어 다?
1: 내 말이 한국 집에 아마 우리 형이 갖고 있을라나?
0: 한국에 형이 계세요?
1: 형이 있는데
0: 아, 나도
1: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
0: 중국의 그 등소평 우표 그 희귀 우표 이런 거를 샀는데 중국 같은 데. 그 지금 어디 있을 거야?
1: 아,
0: 어디 팔아?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진품 가품도 보고 뒤에 뭐 도장이 있냐 없냐 따지잖아. 그러니까 그 분명히 저 지금 들으신 분, 맞다 나도 있는데 이런 분이
0: 그러니까,
1: 계실 거야.
0: 그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저 동전이랑 팔아야 되는데.
1: 동전이랑 우표랑 모은 게 있었거든요. 아, 그거 어디 갔지? 부클렛?
0: 진짜.
1: 그거 꽤 되지 않을까요?
0: 아, 이것저것 진짜 빨리 짐 정리하고 좀 진짜 가볍게 좀, 살아야 되는데.
1: 저 훨훨 날고 싶어. 아, 너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0: 아, 무거워. 가볍게 가볍게.
1: 쓸데없는 거는 난 모았어.
0: 그냥 주변에 누구 원하는 사람 그냥 줘버리고 그냥 가볍게.
1: 그 캐시 남는 거 있으면 주세요. 무겁게 웃게 하지 마시고.
0: 그럴 줄 알았어.
1: 캐시 남는 거 좀 주세요.
0: 아유, 정말.
1: 아, 근데 양말 모으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모으는 거 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0: 네. 뭐 모으실까? 사람을 모으는 사람도 있을 테고.
1: 자, 이제 저도 좀 모으지 말고 좀 버려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블루가 함께하는 블루와 엘튼 존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0: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0: 이거를 이렇게 소화하시는구나.
1: 너무 좋은 노래죠.
0: 너무 좋죠.
1: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0: 네. 대형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 대형사고 전문이에요?
0: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1: 사고 쳤어. 그룹. 네. 네.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0: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해결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융자백일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니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0: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5: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5: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5: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5: 888-847-3098 888-847-3098.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슈퍼마켓에서 나와 차열쇠를 찾았다. 주머니에는 없어서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서 토마토와 감자, 어? 그 선반을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갑자기 나는 그걸 차 안에 놓고 내릴 수도 있고, 어? 차가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어?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 됐다. 정신을 차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고 차량 종류, 차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마누라님께 야단 맞을까봐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여보, 열쇠를 차에 두고 내렸는데 아유, 차를 도둑 맞았어요. 긴 침묵이 흐르더니 마누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1: 내가 미용실 갈 때 차로 당신을 태워서 슈퍼마켓 내려쳤잖아, 이 바보야.
0: 그래? 아, 그렇구나. 난 다행이라 생각하고 안심하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나 데리러 언제 올게? 그러자 마누라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1: 그럴 수 없어, 영감탱이야. 나 지금 차 도둑놈으로 몰려서 경찰서에 잡혀와 있거든.
0: 어디야? 어디 경찰서야, 어디야? 어떡하지?
2: 아우, 정말 정신 차려. 아우,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옛날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와이프 두고 내려.
3: 그런 적
2: 그러고 그냥 출발해가지고.
3: 그 이사 갈 때 남편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2: 아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3: 근데 꼭 보면은 버림받는 건 남편이야. 어디서 여자를 두고 내렸다는 얘기 들었죠?
2: 아니, 여자 놓고 갔어요?
3: 진짜요?
2: 뉴욕에서. 거기 가든 스테이트라고요.
3: 아, 와이프를 두고 내려셨다고?
2: 응, 거기는 한국처럼 다음 엑시시 너무 멀어서. 엄청 그분 진짜 엄청 혼났죠, 그 남편. 잘 쉬어야 건방증이 줄어듭니다.
3: 그렇죠.
2: 편안한 휴식.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요. 이재영 변호사 그룹 이완건강생활 금강안경검안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용자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고요.
3: 네, 잠시 김수철의 정신차려 들으시면서 저희는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8: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7: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8: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7: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
9: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2: 안 되겠다.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 시키지 마세요.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 아, 원래 2부의 남자 후리후리 할미다 했는데 이거 1부부터 같이 하니까
0: 네,
2: 재밌긴 오늘 한데
0: 노동절 스페셜.
2: 네, 오늘 스페셜 노동을 더 하고 있는.
0: 그러니까. 땡큐, 땡큐. 네?
2: 노동절이 그런 거였구나.
0: 그럼요.
2: 노동을 더 하는 노동절.
0: 오늘 레이버데이 스페셜 네. 노동절 스페셜로 우리 훈이 씨가 1, 2부 꽉 채워서 함께 해 주고 계세요.
2: 근데 생각해보니까 노동절이 있잖아요. 네. 이거 노동하시는 우리 노동인들을 위한 노동절인데.
0: 네, 노동자들을
2: 왜,
0: 위한.
2: 왜 저건 없지?
0: 뭐요?
2: 대표절 막 이런 거?
0: 대표절?
2: CEO 날 아, 이런 거 왜 없어?
0: 있을 거예요.
2: 관리의 날, 보스의 날.
0: 할리데이는 아니지.
2: 아, 그러니까 그러나 할리데이 해줘야죠.
0: 미스터 프레지던트 데이.
2: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그냥 뭐 CEO 데이 예를 들면.
0: 아, 그쵸.
2: 아니면 보스 데이 좋다.
0: 보스들도
2: 보스
0: 너무 힘들 거야.
2: 그럼요. 솔직히.
0: 월급 줄라면 진짜.
2: 오, 그거 난 그것도 인정해준다고 봐요.
0: 사장님 더 큰
2: 노동
0: 많으십니다.
2: 자, 근데 노동절 그럼 우리가 또 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오늘은 아, 뭐 우리가 어떻게 일을 더 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0: 네.
2: 야 내가 회사에서 요때만큼은 정말 행복하다.
0: 일할만 날 때.
2: 일할만 난다. 또는 아, 내가 오늘 진짜 때려치다 들어서
0: 아우 진짜
2: 요런 거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되새기지 않습니까?
0: 썼다가 매일 사표를 써가지고
2: 썼다가.
0: 갖고 다니는 분.
2: 그 예전에 전영록 형님께서
0: 네.
2: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아. 쓰다가 틀리면
0: 지우개로
2: 지워야 되니까. 우리는 사표라고 그러잖아요. 쓰다가 쓰다가 다시 달라지면 지우개로 지워야 된다고. 자 아무튼 그치. 자 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0: 네.
2: 미국과 한국의 직장인을 설문해봤습니다.
0: 어머 다르겠죠?
2: 다르죠.
0: 문화가 다르니까.
2: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
0: 궁금하다.
2: 직장인과 한국 직장인을 같이 동시에 한번 네. 여러분께 순위를 매겨보도록 할 텐데
0: 네.
2: 자 일단 기분 좋은 것부터 갈까요?
0: 네.
2: 야 회사를 다니면서 야 우리 회사 좋다. 그냥 회사 다닐만하다. 얼쑤 느끼는 탑10 먼저 알아보도록
0: 어머,
2: 하겠습니다.
0: 어머 언제예요?
2: 자 미국 직장에서 미국 직장이 마음에 들 때 10위. 동료들과 관계가 좋을 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동료가 보고 싶어서라도 출근하는 게 얼마나 가볍겠어.
2: 그리고 미국에서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 미국 직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료식이 없을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 별로. 그냥 일하는 정말 같은 코워커일 뿐이지
0: 네.
2: 프렌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2: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에이, 존슨? 미스터 존슨? 너 점심 먹을래? 너 이거 먹을래?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게 나오면 이것 봐? 나랑 이제 친구가 생기나? 약간 이런 게 생기죠.
0: 그치.
2: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과 나는 통한다. 라는 게 시작될 때 직장 동료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회사가 다닐만하다.
0: 내가 그래 방송국 오는 게 좋잖아. 후니시 보러.
2: 미국만 드시네요. 전 좀 기다려볼게요. 하지만 한국 직장인들은 아 우리 직장 좋아요. 다닐만합니다 하고 시비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적성에 맞을 때.
0: 아.
2: 그리고 재밌을 때.
0: 아.
2: 이게 10위밖에 안 돼요, 근데.
0: 그럼 뭘까? 나 더 궁금하네, 앞으로가.
2: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받는다? 이거는 최고죠. 사실은
0: 그쵸?
2: 최고죠.
0: 정말.
2: 네. 근데 정말 내가 하기 정말 싫은 건 못할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적성에 맞는 일하면서 그걸로 밥 먹고 밥 벌어먹고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어요?
2: 그럼요. 자, 9위 가볼게요. 회사가 네. 좋을 때 9위. 미국 회사는요, 근무 시간에 대한 또는 장소에 대한 유연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자택근무를 한다든가 아침에 나는 8시에 출근 안 하고 난 10시에 네. 출근할게 대신에
0: 네.
2: 8시에 퇴근할게 뭐 이렇게 유연하게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요일 금요일은 재택근무
2: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자녀를 키우는 분이 뭐 9시까지 애를 학교 데려다 줘야 돼 근데 우리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이야
0: 네.
2: 그럼 힘들잖아요
0: 네.
2: 그럼 난 9시에 애를 데려다 주고 10시까지 출근할게요
0: 아.
2: 대신에 나는 6시에 퇴근 안 하고 7시까지 있을게요
0: 아.
2: 이렇게 유연 근무제
0: 유연성 있는 게 좋아
2: 너무 좋거든요 이제 한국 회사도 많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0: 아,
2: 어쨌든 한국 분들은 9위가 팀 분위기와 근무 환경이 좋을 때가 회사에 다닐 맛이 난다라고 합니다
0: 네.
2: 팀 분위기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한국 공기업 있어요.
0: 네.
2: 관공기업.
0: 어.
2: 사람들이 오면 장례식장이라고 그랬어요.
0: 왜?
2: 정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0: 다 검은 옷
2: 입고 타타타타타타 타자기 소리나 딱딱딱딱딱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다 누가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책상에 전화가 오잖아. 못 받아요. 조용한데 헬로 걔나요? 이런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들려요. 얘가 무슨 일하는지.
0: 그러면 안 되지.
2: 막 숨 막히더라고요. 너무 숨 막혀.
0: 아니 여기 구글 그런 오피스
2: 네.
0: 가보셨어요?
2: 아 구글 놀러는 가봤어요.
0: 아, 야 점심도 너무 잘 나오고.
2: 아 최고죠.
0: 안에 오피스도 너무 창의적이고. 야 살고 싶더라 거기서.
2: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약간 그죠 네. 유연성을 많이 해주니까.
0: 네. 하긴 뭐 구글은 최고의 회사니까 뭐.
2: 그럼. 나중에 19위를 만들어야지. 자 8위 미국은 회사의 복지가 좋을 때. 아, 회사 복지 뭐 보험, 건강보험 주고 그러면 이제 좀 나가지 싶을 때도 아유 사장님 제가 좀 더 다녀야죠. 우리 애가 아직 필요한데.
0: 그 특히 건강보험
2: 건강보험
0: 때문에 건강보험
2: 미국은
0: 만들지.
2: 또 어마나 이 그저 의료보험비가 비싸니까. 네. 근데 한국 직장인들은 8위가 내가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고 느낄 때. 아,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아, 근데 만약 하는 일도 똑같고 직급도 똑같고 연봉 똑같다. 야, 그러면 한국 분들은 굉장히 슬퍼진다고 하는 거죠.
0: 아, 그렇죠. 네,
2: 좋습니다. 7위가 뭐 회사가 좋을 때 7위입니다. 어, 한숨 쉬지 마세요. 좋은 얘기예요 지금.
0: 네.
2: 7위 미국은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 아, 7위 회사가 좋아. 약간 상사가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런 거.
0: 아, 그냥 나를 리드해주는.
2: 그렇죠. 그냥 그리고, 나의 어? 서포트가 돼주는 거죠.
0: 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닮고 싶은 그런 상사.
2: 그렇죠. 롤모델이 돼주는. 어. 근데 한국 직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성취감을 느낄 때 회사 다닐 맛이 난다는 7위가 됐습니다.
0: 네.
2: 아, 역시 성취감. 아, 역시
0: 있어야 돼, 성취감.
2: 자네가 있어야 우리 회사가 돌네. 딱 이런 얘기 들으면 으쓱하지.
0: 그렇지, 그렇지.
2: 아, 너만한 애가 없다 역시. 야, 이건 네가 최고다. 뭐 이러면 그냥 어, 그렇죠. 뭐 약간 이런 거 우쭐거리는 그런 맛에 또 회사를
0: 그래서 다니죠. 최고의 보스는요. 네. 이 사람한테 가서 야, 자기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그리고 저 사람한테 가서 야, 기쁘장. 자네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아, 큰일 나겠어. 자네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2: 그것도 한 1, 2년 가고 나면요.
0: 어, 다 알아 뻥인 거?
2: 아, 뻥이 아니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보여주셔. 쇼미더머니.
0: 아, 그렇구나.
2: 말로만 내가 옳은 판이야.
0: 어, 너무 또 키워주면 어, 또,
2: 또 너무 그러면 또 스포일
0: 적당히.
2: 됩니다.
0: 네,
2: 적당히. 자, 6위 살, 회사 갈 맛 나는 6위 미국은 승진이 되고 성장이 보일 때. 근데 한국 분들은 야근 적고 워라벨이 지켜질 때.
0: 음?
2: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비슷한데 네. 미국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승진이 되냐
0: 네.
2: 그런 거를 이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어, 내 승진도 막 올라가고 네. 막 내가 계속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회사 다닐 맛이 나는 게 6인데
0: 네.
2: 한국은 일단 야근을 덜 하고
0: 네.
2: 회사와 나의 생활 라이프가 월라벨이 좀 지켜질 때 아, 이 회사는 내가 다닐만하구나.
0: 월라벨이 뭐예요?
2: 어, 그거 모르세요?
0: 네, 나 진짜 뒤떨어졌나 봐. 어,
2: 월라벨이 워가 워크고 라가 네. 라이프예요. 월크하고
0: 아~
2: 라이프하게 그 밸런스가
0: 밸런스.
2: 맞는다. 일하고 라이프가 일 때문에 자기 라이프가 확 줄어들어도
0: 아~
2: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워라벨.
0: 아, 워라벨이라고요?
2: 네, 워라벨의 표현을 콩글리시예요.
0: 몬벨인가 씨 이게.
2: 팅커벨 같은 겁니다.
0: 어머나 워라벨.
2: 네, 워라벨. 네, 그걸 중요시하는 게 이제 한국 분들이었고 네. 5위는요. 미국은 회사가 나를 믿고 나에게 자율성을 줄 때 이거 네가 알아서 해봐. 딱 이런 회사를 다닐 만한 거야.
0: 네.
2: Trust. 너 trust.
0: 어.
2: 근데 한국은 회사가 안정적일 때
0: 어...
2: 회사가 안정적일,
0: 안정적일 때
2: 믿음이 된다. 그래서 미국 분들이 자기를 트러스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한국 분들은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느낄 때
0: 아...
2: 그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구나.
0: 아...
2: 절대 이 회사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분들은 조금 한국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2: 속된 말로 이제 뭐 철밥이라는 표현을
0: 어,
2: 정도로
0: 철밥 네,
2: 철밥 표현을 좀 회사가 안 망하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상위권이 네. 중요하거든요. 미국 회사를 다닐 만할 때 미국 사람들은 4위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
0: 아.
2: 단지

0: 월급을 그래도 잘 받고 있다.
1: 아 중요하죠. 뭐니뭐니해도 뭐니야.
0: 그렇지 뭐니뭐니해도 뭐니야. 아이 뭐 회사가 아무리 좋은 뭐해. 남들 다 똥똥 나만 뭐 한 달에 1000불 받고 이러면 못합니다. 자 한국은 이제 나와요. 좋은 상사를 만났을 때가 3위예요. 아까 말씀하신 롤모델 같은.
1: 그니까.
0: 날 인정해주고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좋은 사살 만나는 게 3위까지 됩니다. 한국은.
1: 아~ 그러니까
0: 확실히 한국은 팀워크야. 그죠?
1: 그쵸. 사람을 네. 더 중요시하는.
0: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 2위. 미국에서는요. 나의 고용이 안정적일 때. 아까 한국은 나왔죠? 철밥통.
1: 어?
0: 이제 미국 2위가 됩니다. 그만큼 아~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1: 네.
0: 한국 직장은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1: 아.
0: 내 성과에 맞는 보상. 페이가 다 될 때.
1: 그쵸.
0: 이게 중요하지. 월급이 뭐,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일 많이 하는데.
1: 이런 만큼
0: 나는 똑같은
1: 거.
0: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끔 그 있잖아. 시니어리티를 따지는 회사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 사람은 10년 전에 입사했고, 예. 이분은 3년 전에 입사했어요.
1: 예.
0: 누가 봐도 3년 입사한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해.
1: 예.
0: 근데 저 사람 10년 됐어.
1: 예.
0: 그 사람의 월급이 더 많아. 직장 직급도 높아.
1: 예.
0: 이러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죠.
1: 예.
0: 그죠? 인정하시죠? 예. 아닌가요?
1: 모르겠네.
0: 아니요?
1: 아니, 근데. 네. 어디 회사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0: 월급 루팡.
1: 근데 제가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회사에 필요하다는 거야.
0: 왜요?
1: 왜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대요.
0: 아 모른다는 거요? 아직까지 미스테리야.
1: 아니
0: 이 사람이 무슨 카드인지 몰라.
1: 그러다가
0: 야, 이거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다.
1: 아니 진짜 오늘 경영학 박사님이 네. 얼마 전에 네.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0: 어딘가에 써먹을
1: 그런
0: 있다.
1: 사람도 그거지.
0: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지.
1: 어느 날 갑자기 위기시에 그 사람이
0: 엄청난 뭐 협상가라든가 예를 들면
1: 그러니까
0: 들면, 그렇죠?
1: 아 왜 쟤는 일하네. 아 나만 억울하게 두 배로 일하는데 이러지 말라고 그러시죠.
0: 그렇죠. 아, 근데 그렇다.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이유가 또 있겠지.
1: 네.
0: 맞아요. 아,
1: 그거
0: 좋은 얘기입니다.
1: 네.
0: 자,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미국 회사에서 미국 분들이 느끼는 나 직장 다닐만하다. 1위는 아까 말했던 워라벨. 미국 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1: 아, 워라벨.
0: 네,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더 중요해요. 나 퇴근하면 전화 안 받을 거야. 회사 연락하지 마. 이메일 안 받아.
1: 네.
0: 나 휴가 갈 거야. 건들지 마. 나 위켄드 가족들과 있을 거야. 건들지 마. 나 취미생활 6시 퇴근하고 해야 돼. 운동 가야 돼. 건들지 마. 이게 직장 행복 1위.
1: 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0: 그렇죠. 회식 웃기시네. 이거죠.
1: 아이
0: got my family만 딱 이러면 끝인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가족 중심이에요.
0: 가족 중심 자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개인이면서 가족 중심이죠.
1: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진짜
1: 한국인들도?
0: 많이도 한국분도 많이 바뀌었죠.
1: 네.
0: 그런데 대망의 한국 직장인의 회사 행복도 1위는 무엇일까요?
1: 뭘까?
0: 내가 한 만큼 제대로 돈으로 인정받을 때. 빠바밤.
1: 인정받을 때.
0: 야, 인사평가에서 제대로.
1: 아,
0: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1: 성과에 걸맞는.
0: 내가 한 거 최소한 내가 했다 인정해주고. 최소한 그에 맞는 월급 보너스 좀 주고.
1: 네.
0: 이게 한국 직장인들은 무조건 1위랍니다.
1: 아,
0: 이걸
1: 그렇구나.
0: 받을 때 내가 야 내가 이 회사 잘 다니고 있구나 만족도 이거 없으면 땡.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1: 인정해주는 게
0: 인정해줘야 돼.
1: 인정, 수고했어.
0: 인정받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1: 그래요. 아랫사람들이
0: 네.
1: 돈 벌어주는 거예요. CEO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0: 그분이 이제 관리는 하겠지만
1: 나 돈 벌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지.
0: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윗분들 얼마나 잘하는데요. 윗분들이 보는 언제든 달려가고. 저 진짜 옛날에
1: 무조건 달려갈 거야.
0: 저 진짜 슬픈 얘기 많아요.
1: 진짜?
0: 데이트하고 있는데 딱 여자분이랑 처음으로 2차 딱 술 마시고 있는데 첫 잔 까서 한 잔 주고 받고 짠 했는데 전화해서 나오래.
1: 무조건 갔어?
0: 갔어요. 여자분 버리고
1: 가야지 뭐 어떻게 해.
0: 가서 또 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승진했죠. 박상철이 부릅니다.
1: 무조건, 무조건.

0: 짠짠. 아,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네요.
1: 이 노래를 어? 진짜 그 직원 직장 상사 뭐 회식할 때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0: 아, 그렇죠.
1: 저는 이거 여자친구한테만 부른 적이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이제 썸 타는 여 썸녀한테. 너무 좋아하던데?
0: 다들 좋아하지 뭐. 무조건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
1: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 이렇게 무조건 달려와주죠.
0: 나도 은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1: 괜찮습니다.
0: 아, 말로만.
1: 저는 부를 수가 없어요.
0: 아, 네. 굿모닝 차차차.
1: 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헤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8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0: 굿모닝 차차차. 순매남 후니씨가 준비한
1: 레이블데이 특집입니다. 아이씨, 오늘 사폈어?
0: 어? 사피네. 관두자고 한 더 때려쳐.
1: 때려쳐. 아, 그거 아세요?
0: 뭐요?
1: 여성분이 결혼하기 전에 네. 남자분한테 듣고 싶은 말 중에 이게 있대요.
0: 뭐요?
1: 때려쳐. 너 내가 너 보게 살릴게.
0: 어.
1: 그 말을 네. 들었을 때 그렇게 상대가 섹시해
0: 좋았어.
1: 보인다고.
0: 어. 내가 얼마 전 어떤 남자 만났는데요.
1: 야, 나왔다. 네, 근데 근데 뭐래요?
0: 그분이 아, 미옥 씨. 어. 아우.
1: 뭐. 뭐.
0: 방송 안 하고 돼요? 쉬어도 돼요 이러더라고.
1: 근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상대 아니, 방송사 사장님이신가? 아니,
0: 두 번째 만났는데 네.
1: 아,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 정확하게.
0: 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1: 일하지 말라고?
0: 편히 쉴 수 있다고. 자기가 먹여 살린다는 식으로 나한테 뻑었나 봐.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1: 근데 그분이 그런 경제력은 좀 있으셨고?
0: 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빠 근데.
1: 아니 근데 그분이 본인이 그 약간 네. 어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그 어필 하신 거죠.
1: 나는 경제력 있다.
0: 그런
1: 거지. 보여준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0: 모르지. 근데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그 정도 바쁘시면
0: 일하느라 바빠.
1: 경제력 있긴 있으시다.
0: 아니 그 주말에는 또 내가 또 계획이 또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밥 먹자 그랬는데.
1: 아니 그럼 좀 만나 보세요.
0: 글쎄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
1: 아니면 제가 형님이랑 오시면 안 돼요? 형. 야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그냥 네. 에이씨 사표 써봐요. 라고 때려치고 싶은 순간. 뭐 맨날이지 뭐. 자 10위입니다.
0: 네.
1: 미국에서는요 회사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를 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0: 그치?
1: 회사는 이런 걸 원,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0: 진짜.
1: 요거 진짜 중요하죠. 한국 회사는요 네. 아무리 열심히라도 인정받지 못할 때. 요게 정확해요. 왜냐면 아까 1위였잖아요 행복지수. 네.
0: 예.
1: 이게 되면 1위. 이게 안 되면 꼴 정말 싫은 거야. 자 그런데 9위 갑니다. 미국 회사에서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회사가 불안할 때. 야 요거 회사 이 회사 오래 갈 수 있을까?
0: 그치.
1: 이 회사 못 가면 어떻게 망하면 어떡하지? 요거 9위고요. 한국 회사는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나는 분명히 마케팅 부서로 입사했는데
0: 네.
1: 왜 내가 커피를 타고 있지? 왜 내가 배송을 하고 내가 창고 정리하고 있지?
0: 네.
1: 이거 정말 열받습니다.
0: 그러면서 사장이 그러는 거야.
1: 뭐라고요?
0: 우리 다 가족 같은 회사잖아.
1: 야,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가족 같은 걸 네. 발음 잘해야
0: 가족
1: 됩니다.
0: 같은.
1: 네.
0: 뭐
1: 어디다가
0: 뭐야?
1: 액센트를 두냐에 따라서
0: 우리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
1: 네, 네. 가족 같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8위였고요. 아 정말 짜증났죠. 아 이제 8위입니다. 9위였고요. 8위 미국은 burnout,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0: 번아웃 오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 네. 빠져나오기가.
1: 근데 직장인 조사 4명 중 한 명이 번아웃이래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 근데 요게 이제 8위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한국 직장인들은
0: 네.
1: 아유 이 회사 있어봤자 그냥 뻔하다. 5년 뒤나 지금
0: 미래가 희망이 안 보일 때.
1: 네. 지금 옆에 과장, 차장. 만년 과장, 네. 만년 차장, 10년째, 15년째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답이 없죠. 저 인간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0: 어, 네. 그치, 저 인간.
1: 저 인간 안 빠지면 앞에 똥차가 빠져야 새 차가 나가지.
0: 아, 어떻게?
1: 이런 거 있거든요.
0: 네,
1: 아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자, 7위입니다. 미국 회사는 이거는 이게 7위밖에 안 된다고? 월급이 불만족스러울 때.
0: 아, 그치.
1: Hey, you, this only? 어?
0: 응?
1: Pay me more.
0: 그러니까 나 이거 갖고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돼?
1: 그럴 때 그만두고 이제 7위밖에 안 됩니다. 한국 문화는요 회사 문화가 나랑 안 맞을 때.
0: 안 맞을 때.
1: 아...
0: 그렇죠.
1: 요 문화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0: 회사 문화가
1: 저는 진짜 좀, 있어요.
0: 뭔지요?
1: 아 정말 안 맞더라고요. 진짜 싫었어요.
0: 아까 그 장례식 갔다는 회사?
1: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는 제가 바꿨어요. 그걸 제가 바꿨는데
0: 네.
1: 딴 데는 진짜 큰 회사였거든요.
0: 네?
1: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 분들 하나하나에
0: 네.
1: 그 지금 와서 생각하면
0: 네.
1: 제가 지금 회사를 좀 되게 많이 옮기다 했어요.
0: 어.
1: 술자리에서 친구들, 동생들이나 친구들, 선배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0: 네.
1: 야, 너 과거 중에서 어느 회사가 제일
0: 아니 몇 번이나 옮겨 다녔어?
1: 저 되게 많이 회사 옮겼어요.
0: 10번?
1: 제 인생을 다 털면 더 될걸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다녀봤는데
0: 네.
1: 이 회사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근데 되게 큰 회사고 누구한테 다 아는 회사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안 맞았어. 그 문화가 저한테 너무 안 맞은 거예요.
0: 어떻게?
1: 네?
0: 거기 너무 막 권위적이었어?
1: 권위적 플러스 그냥 한국 사람들인데 완벽한 개인주의고 너하고 나지 우리가 없고 그리고 하여튼 되게 그게
0: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회사나 네. 오너의 그 가치관이 맞아, 맞아, 그 맞아.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오너가 어떤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이렇게
1: 맞아, 맞아.
0: 포용하는 사람이면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구나.
1: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얘기하면 제가 또 화가 나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때려쳤어요 저는.
0: 잘했어요.
1: 6위 때려치고 싶을 때 6위 미국은 드디어 나왔죠. 아까 말했던 워라벨이 무너졌을 때.
0: 아,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1: 네. 근데 한국도 비슷해요. 입사할 때 약속과 현실이 달라임을 느낄 때.
0: 아.
1: 처음에 면접할 때 뭐라 그럽니까?
0: 약은 거의 없죠.
1: 뭐 근데 10시인데 퇴근을 안 하네. 뭐 하루 그럴 수 있지 뭐. 오늘 또 이렇게 또. 제가 아까 욕한 회사 있죠. 첫 출근한 날. 물론 저는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매니지먼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첫날 몇 시에 퇴근했게요. 입사한 첫날. 보통 6시에 10시? 퇴근이거든요. 6시 퇴근이거든요. 밤 12시 첫날.
0: 말도 안 돼.
1: 둘째 날 몇 시에 할게요? 11시 반.
0: 말도 안 돼.
1: 진짜. 셋째 날 12시 반.
0: 그걸 왜 써요? 못 나와?
1: 못 나와.
0: 왜?
1: 내 회사는 안 나가.
0: 미쳤구나.
1: 근데 이 회사는 그 팀에서 제가 중간 매니저 같은 거잖아요. 밑에. 에, 에. 이 사람 안 가면 전 못 가. 내 위가 안 가면 못 가.
0: 그러니까 말도 안 돼.
1: 간다는 것 자체를 보내줄 생각을 안 해준 거예요.
0: 네.
1: 근데 저는 첫날 와서 할 게 뭐가 있어 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엔 할 게 없어갖고 왜냐면 제가
0: 그런데 그걸, 11시까지 있어야 돼?
1: 아니 할 게 왜 다 했는데 할 게 없어
0: 상사가 안 가니까
1: 그래갖고 제가 애들 오는 제가 회사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신입사원들 자료를 제가 만들어줬어 아예 네. 할 게 없어갖고 그리고 그 그 뭐지 SAP이라고 SAP 네. 그 하는 ERP 시스템 있거든요 그거 저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0: 아니 무슨 노예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회사에서 11시 반 12시까지 잡아두고
1: 있어? 첫날 첫 주에
0: 미쳤어?
1: 12시 제일 빨리 가는
0: 게 10시 반. 라이프가 중요한데 그러면 건강 되치고 그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1: 저 옆에 팀의 여자분이 저보다 두 살이나 세 살 어린 노처녀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집이 바로 옆이에요. 근데 다음날 오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난 또 남의 친구 집에서 잤나? 이랬지 친구 집에서 회사에서 밤샌 거야.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그래. 근데 그걸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그래 수고했어 이러고 끝나요. 아 여긴 아니다.
0: 그럼 일의 효율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칭찬할 일이 아니야. 그 요즘은
1: 일을
0: 요즘 많이 받아 바뀌었겠지.
1: 아, 그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0: 그거 너무 싫어. 그래서 땡 하면서 퇴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맞아. 못하고 상사 눈치 봐야 되는 게 옛날에 많았어요.
1: 많았죠. 진짜 못 갔죠.
0: 그러니까 그냥 땡 하면 빨리 가 빨리들 가 이렇게 했대요.
1: 맞아요.
0: 오너가.
1: 내가 있든 말든 가라. 갈 사람 가고 할 사람 하고 이거지 뭐. 우리 이렇게 승제를 내죠.
0: 그러니까.
1: 자, 5위 갑니다. 미국에서 때려치고 싶을 때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0: 아,
1: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0: 네.
1: 한국은요 상사가 무능할 때 또는 책임을 나한테 떠넘길 때 이건 때려쳐야지.
0: 그런 상사 있어.
1: 상사 있죠.
0: 좋은 상사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1: 제일 싫은 상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0: 누구야?
1: 정말 무능력한데 아주 그냥 부지런한 상사.
0: 너무 부지런한 상사.
1: 너무 부지런한데 너무 무능력해. 근데 아침에 출근은 혼자 7시 반에 딱 와.
0: 아.
1: 퇴근도 늦게까지 해. 근데 일은 잘 못해. 와 그런 상사 미칩니다
0: 너무
1: 진짜.
0: 너무 힘들죠 그럼. 네.
1: 차라리 게으른 사람이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0: 그치 그치.
1: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이 제일 좋아.
0: 아 그래요 그래요. 네.
1: 근데 뭐 하여튼 책임 나한테 지라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때려치고 싶죠. 자 4위부터 갑니다. 4위. 자 쭌쭌 미국에서 승진할 기회가 없을 때.
0: 아.
1: 그냥 반복적으로 일할 때.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건 한국이랑 똑같네요. 4위. 의미 없는 일이 반복될 때. 이거는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죠?
0: 그쵸.
1: 오늘도 내일도 책바퀴 돌듯이
0: 그냥 하는 거예요.
1: 근데 또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0: 그럼요.
1: 크게 리스크 없이 그냥 늘 하던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0: 네.
1: 제가 봤을 때 미혹시도 이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새로운 거 뭔가가 있을지.
1: 그러니까요. 자, 고개 4위였고 이제 대망의 3위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때려치고 싶을 때, 직속 상사가 그냥 얄미워 꼬집어주고 싶을 때.
0: 아, 직속 상사가 싫을 직속 상사. 때 이게 제일 진짜 힘들겠다.
1: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바로 윗사람인데. 근데 한국은요
0: 네.
1: 과도한 업무랑 나왔죠? 뭐 워라벨의 붕괴.
0: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달라도 직장 생활 힘들게 하는 건 비슷하네요.
1: 진짜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네.
0: 사람과 일 밸런스 중요해.
1: 중요하죠. 자, 2위입니다. 미국은 회사의 리더십이 엉망일 때. 아 이거는 진짜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CEO들이 가끔
0: 네.
1: 저렇게 헛짓거리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낙하산 CEO 왔을 때 큰 대기업 무슨 막 예를 들면 코카콜라 뭐 아니면 무슨 유명한 무슨 아베크롬비 피치 이런 데서 CEO가 막 헛짓해가지고 회사가 막 흔들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0: 네.
1: CEO 리스크. 그 얼마 전에 그 맥도날드 우리 대표 CEO가 그 빅바이트면서 먹었을 때 엄청난 조롱되고 어떤 거 그런 것처럼
0: 캡틴이 중요해.
1: 리더십이 엉망인 걸 봤을 때는 아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거 회의하는데 막 임원들끼리 아무 소리도 뭔지는 모르고 그냥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고
0: 네.
1: 정말 짜증 나죠.
0: 우리가 누가 앞에 그 리더가 있으면 산에 갈 때도요. 네. 리더 따라가서 가는데 쭉 맞아. 가다가 어이구 여기가 아닌가 봐요.
1: 이 산이 아닌가 봐요.
0: 이러면 막 우왕좌왕.
1: 그러니까 맞아. 응?
0: 네. 에너지 다 낭비하고.
1: 한국에서 2위 때려치울 수도 2위는 이거 비슷하네. 상사 동료 때문에 받는 인간 스트레스.
0: 아 인간관계. 아,
1: 이거는 진짜 힘들죠. 아 이거 진짜 힘들죠.
0: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래요.
1: 사람이죠.
0: 어 사람.
1: 일은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일이야 뭐 진짜 하면 돼요 사람이. 근데 어. 와 사람과 사람은 와,
0: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출근하기도 신나는 거죠.
1: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약간의 매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죠? 네. 조금 서로만 지켜주면 좋겠는데.
0: 네.
1: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미국에서 1위. 때리고 싶은 1위 미국인은 Toxic Work Environment. 그러니까 그냥 그 뭐야 회사 말 그대로 회사의 네. 근무 환경이 아주 그냥 위험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짜증나고 막 공정하지도 않고 막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한국 1위가 중요합니다.
0: 한국 1위는 뭐예요?
1: 여기서 나오죠. 돈이에요. 돈. 일한 만큼 보상받지 아까 일한 만큼 보상받을 때가 1등이었잖아요. 행복한 거.
0: 네.
1: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 게 때려치기 1위야. 야, 그러니까 한국 기업은 한국 문화에서는 둘 다 1위야. 좋을 때도 돈 받으면 1위 그만큼 보상 못 받으면 그냥 때려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
0: 열심히 했는데
1: 근데 한국 분들이 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0: 그쵸.
1: 아시잖아요. 한국 분들은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 적당히 하는 사람 없어요.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해.
0: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정말 독특한 민족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같은 바여도 외국 사람보다 너무 잘해. 근데 그걸 인정 못 받으면 또 금방 또 기분 나빠져.
0: 그렇죠.
1: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우리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 냈다고 막 그러면서 크게 파티를 해. 아니 그 돈을 차라리 우리한테 주지. 안 그래요? 차라리 100불 제가 아는 분이 그랬대요. 네.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분은 역대 최고 매출 막 난리 사장이 신나갖고 차 바꾸고 신나서 큰 호텔별 파티를 막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아유, 그 돈으로 우리 보너스나 주지.
1: 그러면서 연말 선물 뭐 준 줄 알아요?
0: 네.
1: 블랭켓. 직원들 전 직원들 블랭켓. 자기 로고 바뀐 블랭켓. 아. 근데 우리 회사는 저희 대기업이었거든요.
0: 네.
1: 파티 안 했어요.
0: 네.
1: 근데 보너스 뭐 2개월 지원봉 이런 거.
0: 아 그런 게 낫지.
1: 훨 낫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0: 저도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옛날 어떤 회사 다녔는데 연말로 선물로 뭘 줬는데 사람들이 다 욕했어.
1: 뭔데
0: 뭐였더라. 그런 거 비슷해. 블랭킷하고 비슷해.
1: 아 진짜요?
0: 어 진짜요.
1: 이런 물컵 이런 거나?
0: 다들 그냥 아 뭐 이런 걸 주고 그래. 차라리 주지 말지.
1: 주고 욕 먹는 거예요.
0: 주고 욕 먹어요 진짜.
1: 아 그런 것도 있었다. 사과 한 박스 받은 회사도 있었어요.
0: 사과. 네. 사과하는구나.
1: 아 그래서 그런가? 사과 한 박스.
0: 아 사과 한 박스도 아니, 괜찮지.
1: 아니죠. 그 명절 때는 좋지. 아. 연말 보너스 대신에 사과 한 박스 주면 기분 나쁘죠.
0: 아 요즘은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
1: 그럼요. 요새는 또.
0: 또 그래야 되는 어려우니까. 것 같아요. 네. 서로가 서로의 힘든 걸 알아봐주면서
1: 그럼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0: 네. 우리 모든 노동자들 힘냅시다.
1: 네, 힘내시고 지금 10가지를 알아봤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때려주 다 그래요.
0: 그래요.
1: 행복하게 생각하자고요.
0: 떠날 때는 굿굿바이.
1: 네, 굿굿바이. 화사가 부릅니다.

0: 화사의 굿굿바이 들으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0: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위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1: 제가 눈이 안 보여.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일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9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1: 1650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나도 모르게
0: 아 너무 좋아. 나는 후니씨가 차차차 할 때가 제일 좋아.
1: 다음엔 제 스타일로 해주세요.
0: 네.
12: 차차차
1: 굿모닝 차차차 이런 거.
0: 오우야. 금강안경검안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융자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1: 네.
0: 우리가 네. 아까도 그 직장 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사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지구의 뭐. 마지막 그날이 오면 네. 뭐가 아쉬울 것 같아요? 돈? 뭐 아니잖아요.
1: 아니죠. 전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젊음을 그리워하는 게 돈 때문도 아니고 사실 네. 그렇죠? 그냥 뭔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젊음을 그리워하는 게
0: 그래요.
1: 그런 거 같으니까 못해본 거에 대한 막 하고 싶은 거 내가 네. 후회
0: 아.
1: 제가 옛날에 정말 아는 형님한테 배운 좋은 교훈이 거예요.
0: 뭐야?
1: 세상 이거 정말 웃자고 한 얘기지만
0: 네.
1: 세상에 아무리 이쁜 여자고 아무리 완벽한 여자도 상대를 만날 것이다. 그죠? 아무리 완벽한 남자도 네. 여자를 찾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어. 저 완벽한 여자가 어. 나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 그죠? 네. 저 사람도 짝이 필요하니까 네. 어떤 여자가 있더라도 가서 말을 걸어라. 안 하고 후회를 하는 바보가 살지 말아라.
0: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
1: 그 형님이 그랬어 진짜.
0: 그냥 무작정 뭐 대쉬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네. 영 아닌데.
1: 영
0: 근데 그분은
1: 아, 상대가 아니라고 남자분이.
0: 남자분이 영 아닌데 아니라고? 그분은 네. 막 다 그냥 찔러보는 거야.
1: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0: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걸리는 거지.
1: 아, 그 정도 저는 그게
0: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1: 그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봤을 때 막 아, 저런 여자분을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러지 말고.
0: 그니까. 그 똑같은 얘기야.
1: 근데 막 찌르는 건 아닌데.
0: 아, 막 찌르는 거 아닌데 네, 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네, 네, 네, 바로 네. 그거 같아요.
1: 맞아요. 그런데 어. 생각해 보면 그렇죠.
0: 아니까. 그러니까,
1: 근데 뭐든지. 그분은 그거 된다라는 보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형말은 그 형님은 야 안 하고 못해서 돌아서 평생 후회하지 말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차이고 안 되더라도 네. 미련은 남기지 말아라.
0: 아니. 멋있잖아. 뭔가 세상 뜰 때 아쉬운 거 물어보니까 이렇게 여자로 가네 진짜.
1: 아니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0: 형님 생각났는데
1: 그 형님 아직도 지금도 그러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0: 뭐든지 그, 해봐라 도전해봐라.
1: 그러니까, 아,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 두려움 없이 딱 생각나면 해보고 어.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나 네. 사회 악기 영향을 주는 그런 거 말고 네. 자 내가 어 그런 거 있잖아. 어, 저 운동 해볼까? 어. 머릿속으로 맨날 해보지 말고 하시라고요. 아... 저 사람 한번 등산 가볼까? 하지 마 가지라고 주말에.
0: 아 그게 되냐고.
1: 왜 안 돼요?
0: 몸이 그냥.
1: 아 그거를 평생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그치.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0: 그렇지.
1: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다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으면 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사업 아이디어도 떠올랐으면 하라는 거예요.
0: 어 내가 춤을 배우고 싶어.
1: 춤 배우자 가.
0: 그럼 가는 거야. 맨날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미루면 어. 언제 배워.
1: 그러면서 아 와, 시간이 없자. 그러면 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또 그래. 너 어떻게 꿈까지 꿈이면 하도록 네. 노력을 해야지.
0: 아 그렇구나. 네.
1: 로또가 되고 싶으면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야.
0: 아 맞아.
1: 사지도 않고 로또 되길 바래.
0: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어. 제발 저 복권당 좀 하게 해주세요.
1: 해주세요.
0: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이놈아 복권부터 사고 얘기해.
1: 그러니까 이게 딱 정답이라니까요.
0: 우리 가다가 살까요?
1: 갈까 진짜? 아주 솔깃하네요. 네.
0: 우리 아까 직장 얘기하니까 네. 체계적인 그 아이케아
1: 그 체계적인 그,
0: 어, 그 가구
1: 가구점
0: 어. 네. 그분 잉그바르 캄프라드라는 그, 창업자예요.
1: 아, 그분이 창업자예요?
0: 응. 근데 이분이 네. 정말 수십조 원대 그 엄청난 자산가인데
1: 그렇겠죠. 네.
0: 그렇게 지독하대요.
1: 왜요?
0: 구두쇠.
1: 아, 진짜? 그러니까 가구를 그렇게 파는구먼.
0: 아니, 네. 노년이 될 때까지 20년이 넘는 그 낡은 차를 몰고요. 옷은 언제나 벼룩 시장에서 사 입어.
1: 아직도?
0: 심지어 마시던 티백도 꼭 두 번씩 우려 먹는데요.
1: 아니 뭐 티는 그렇다 치고 그건 무슨 기인이니까.
0: 근데 네.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자 모두가 감동에 빠져버려요.
1: 어떻게 됩니까?
0: 평생 모은 그 막대한 재산을 비영리 재단에 넘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과 또 직원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남긴 거예요. 겉으로는 구두쇠처럼 보였지만 진짜.
1: 응? 아니 죄송합니다만 네. 가족은요?
0: 가족들 그니까 옆 사람한테 좀
1: 가족은 남기고 한 거야 아니면
0: 아니 그렇게 돈 많아도 그 와이프는 그
1: 근데 만약 와이프는 얼마나 고생하고
0: 와이프도 벼룩시장에서 사입었겠지.
1: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 무슨 죄야.
0: 이거는 그 밸런스가 필요해.
1: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돼. 자기 가족도 좀 챙길 줄 알아야지. 아니, 챙기셨겠죠. 챙기셨겠죠. 챙기셨겠기 바래요.
0: 네.
1: 근데 대단하게 대단하다. 그게 말이 그렇지 사실 유언자에게. 단체에다 넘긴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아.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1: 정답.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
0: 해보고서 실수하면 또 거기서 경험으로 또 얻고 성찰하고.
1: 그렇지.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너무나 많고.
1: 어, so big.
0: 최고의 so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최고의 순간은
1: 언제 오는 거야, 그럼?
0: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만두 박사님께서 권도환 박사님이. 네, 네. 어 봄이 돼야 자연은 봄이 돼야 꽃이 피지만 네. 사람은 네. 꽃을 내가 피워야 봄이 온다.
1: 사람은
0: 내가 꽃을 내가 피워야 꽃을 봄이 온다.
1: 아 그러니까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봄이 와서 오지만, 꽃이 피는데 사람은 내가 꽃을 피워야 봄이 비로 찾아온다. 어 멋진 말이네.
0: 오, 나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1: 야.
0: 이러면서 계속 물 주고 응? 그러면서 꽃이 피워야 된다는 리스. 거죠.
1: 야. 아니. 그래요. 맞는 표현이네요.
0: 아, 꽃 피우면서 우리 정말 이렇게 무르익고 아, 가는 거야.
1: 복권 사야 되나 이거? 내 꽃 좀
0: 피워
1: 봐.
0: 복권 얘기해.
1: 꽃 좀 피워 봐. 좀 복권 되면 할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저도
0: 진짜요?
1: 재단에 비영리 재단 남길 것도 있고요. 할 거 많아요.
0: 어, 우리 그럼 뭐든 같이 하자.
1: 할 거 많아요.
0: 옆에 딱 붙어 가지고.
1: 아니야. 전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0: 네.
1: 돈이라는 게 진짜 네. 별게 아니라고 느꼈던 게 네. 제가 만약에 복권을 내면 어떻게 막 계산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저는 플랜을 네. 잡았는데 네. 그중에 뭐 몇백만 불을 제가 지금 해왔던 비즈니스 중에 몇 개가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 네. 별거 아닌 거야. 진짜 별거 아닌 거야. 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만 하면 이 돈 쓰네? 그러니까 그 돈이 별게 아닌 거예요. 씀씀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내가 이 돈을 있을 때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돈이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그렇게 쓰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쓰나?
0: 그치.
1: 지금 내가 100불을 쓰나? 내가 1000만 막 억만장자가 돼서 100만 불을 그렇게 쓰나?
0: 그러니까
1: 결국 똑같아. 내가 사는 건 똑같아. 내가 뭐 억만장자라고 뭐 하루에 밥을 10끼를 먹을 거야. 12끼를
0: 먹죠. 100만장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무게와 고민이 있고 억만장자는 더 한 그
1: 맞아 맞아 맞아
0: 얼마나 그렇겠어.
1: 밥 한 끼 먹을 때 마음 편하게 먹겠냐고.
0: 진실한 친구 하나 사귈 수 있겠어요?
1: 아, 함부로
0: 돈
1: 여자
0: 때문에?
1: 만나겠어요? 딱 이거 나 돈 때문에 보는 거 아니야?
0: 그치 그치. 안 돼.
1: 누가 와서 인사하면 내 시계 뺏으려는 거 아니야?
0: 내가 거구나. 조금 부족해도 아 좋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1: 그렇다면 미옥씨에게 기회를 네. 드릴게요.
0: 뭐요?
1: 빌리언에어. 네? 밀리언 아닙니다. 빌리언에어. 억만장자. 근데 구두쇠야. 지금 아끼하는 것처럼.
0: 네, 네.
1: 집은 좋아. 집은 좋은데 뭐든지 아껴 써야 돼. 화장실 두 번 내려야 되고 막 그런 거죠. 휴지 막 아껴
0: 두 번 내린 게 아니라 소변 두 번 넣고 물 내려야 되는 거.
1: 그렇죠.
0: 그런 사람 진짜 맞다.
1: 그러니까 그런 구두쇠요.
0: 근데 구두쇠가 아니고 근데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러던데.
1: 아니, 그러니까 물 아낀다고. 이분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사람은 근데 빌리언에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0: 나한테도 너무 인색해?
1: 그러니까
0: 여자한테도 인색해?
1: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 남자랑
1: 와이프인데도 절대 뭐 어떻게 쇼핑 못 하고 항상 그런 저 시장에서 사 먹고 하루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막 500불 1000불이야 예를 들면 근데 집안에 먹을 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모르죠. 유산을 발전할지는 몰라.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한 달에 그냥 내가 꼬박꼬박 뭐 얼마 되더라도 그냥 타이트하지만 내가 번만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만나세요.
0: 네. 난 투자 후자. 무조건
1: 근데
0: 후자.
1: 근데 이 사람 절대 앞으로 잘 될 확률이 없어. 평생 한 달에 5000불밖에 못 벌어. 항상
0: 어때? 네.
1: 괜찮아요?
0: 둘이 같이 먹고 살면 되지.
1: 괜찮아요? 그게 나요? 이 사람은 유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내 거 될 수 있는데
0: 어떻게 할까? 일단 둘 중에 인물 좋은 사람으로.
1: 아, 진짜 인물로 인물, 갑니까 또?
0: 아 인물 말고 또 이제 있잖아요. 뭐요? 여러 가지가.
1: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가지 또
0: 잘 맞는
1: 조건이
0: 거.
1: 있지. 아,
0: 그래요. 성격이 잘 맞는 거.
1: 그러면 아키아 회장님 별로 안 맞겠다.
0: 음식 취향이 잘 맞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다.
1: 아, 그렇지. 중요해요.
0: 먹는 거 중에.
1: 제가 아는 형님이 진짜 제가 본. 실제로 본 백인 여성 중에 제일 이쁜 여자를 네. 눈앞에서 봤어요. 네. 정말 이건 모델이야. 네. 사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형 대단하다. 일주일 있다 헤어졌어요.
0: 왜?
1: 못생겼다. 입맛이 안 맞아서.
0: 아, 그 너무 중요해.
1: 그분은 여자분이 완전 베간이에요.
0: 나 비슷한 남자 만났어.
1: 완전 끝끝이에요. 저거 못하는 있잖아. 아 진짜 안 먹는 분. 그러니까 남자를 못 먹게 하는데 자기가 안 먹으니까 일주일은 여자가 너무 이쁘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일주일 제가 못 만나겠더래요. 안 된대.
0: 저도 되게 유명한 스크린 라이터를 만났어요. 산타모니카에 집 있고 뒤에 막 내가 좋아하는 레몬트리 있고 미옥 제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나 이런 말
1: 미워,
0: 해도 되나?
1: 그래? 미워.
0: 미옥 이러면서
1: 미워,
0: 막
1: 미워.
0: 어? 재산
1: 진짜? 재산 얘기까지 했다고요?
0: 그거
1: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 빨리 가세요.
0: 재산 반 준다고 막 그러고 대신 네가 죽으면 네가 죽을 때는 재산 반을 우리 딸한테 딸이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1: 아 그러면 일단은 당신한테 줄 테니
0: 아니 자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산이 있고 그러면 프리넙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럴 테니까 막 그래서 저를 붙잡는데 저는 왜 뭐가 안 맞았냐면 아니 샐러드를 먹어도 드레싱 없이 먹고
1: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죠. 드레싱 없어도
0: 한국 음식 안 먹고
1: 아 그건
0: 매운 거 못 먹고 같이 김치찌개 막
1: 김치
0: 먹고
1: 못
0: 싶은데
1: 먹고.
0: 그러니까 뭐 그거 안 되겠더라.
1: 힘들죠
0: 힘들죠. 근데 요즘 생각나더라고.
1: 까시고 뭐 샐러드 먹으면 풀 먹으면 그죠. 근데 고기는 드셨어요?
0: 고기도 안 먹어.
1: 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0: 근데 딱 하나 먹는 게 있어.
1: 뭐요?
0: 햄버거는 먹어. 햄버거만 먹고 고기는 안 먹어도.
1: 야 그렇다고 우리 햄버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0: 그러니까 야. 입만 막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1: 와.
0: 그러니까 우리 같이
1: 이건 좀
0: 된장찌개
1: 심하네.
0: 먹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1: 그러네요.
0: 나가가지고 된장찌개 밥이나 비벼 먹어야 되겠다.
1: 그런 추억이 또 있죠. 또.
0: 그래요. 미안해.
1: 야, 근데 미옥 미안해. 미옥
0: 내가 미안해.
1: 내 하프 줄게요. 햄버거 먹어요.
0: 놀란다. 미안해. 나 진짜 너무 가슴에 못 박았어. 류가 불러요.
1: My memory.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에게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안경의 유한건강생활
1: 양행입니다. 양기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골프도 즐기고
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3: 888-847-3098 888-847-3098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0: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0: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0: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연애 이젠 잊기로 해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다. 난 이 노동이 너무 좋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1: 라디오 서울 공식 노동 1호 한미옥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11: 계속 노동 시켜주세요. 나 준비돼 있어.
1: 노동호.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내일 뵐게요.
0: 네, 안녕.
1: 안녕.
1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6: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1: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거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빈 인사드립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잘 쉬고 계시죠? 노동이 인격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있는 힘껏 일하는 행위야말로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고생스러운 경험을 피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성과 뒤에는 언제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흘린 조용한 땀방울이 있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처럼 세상을 떠받쳐온 당신의 성실함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수고가 값진 결실로 돌아오는 풍성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노동절 레이버데이라서요.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도나 서머 노래였어요. She works hard for the money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이 노래는요. 그 직장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이렇게 지쳐서 그런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스코 팝 명곡입니다. 노동절 하면 항상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여성 노동자의 노고와 존엄성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멋진 노래죠. 오늘 노동절, 예, 레이버데이와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좀 전에 좀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예,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컴퓨터도 아, 오늘 노동절인데 나도 쉬어야 되지 않겠어?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네요. 아, 얘네들도 좀 지쳤나 봐요. 더위 먹었나? 지쳤나? 예,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예, 방송이 좀 흘러갔습니다. 아, 15도 나와야 하고 막 이런데 뭔가 약간 스탑이 되면서 예, 컴퓨터가 뭔가 좀 오작동이 있었어요. 이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레이버데이에 저는 여러분 만나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요. 또 오늘 뭐 노동절이니까 노동절에 관한 그런 음악을 좀 예, 골라봤습니다. 예, 마음껏 들으면서 즐겨주시는 그런 아, 해피투게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뭐 AI 정우 씨와 함께하는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AI 정우 씨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끌어갈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버데이니까 레이버데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의 뭐 인물 또 뭐 건강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세요, 여러분. 사연도 올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노동절데이, 노동절 레이버데이. 저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이런 내용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서로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4: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3: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4: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커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로라제이님 반갑습니다. 로라제이님 오늘 쉬시는군요. 어휴 반가워라. 예, 레이버데이네요. 남이 보지 못한 땀방울이 열매 맺는 건 진리 같아요. 라고 오프닝 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소피아님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미씨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에 샹송 되면 해피투게더 애청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네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저는 주말 내내 들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의 샹송. 예, 준비할게요. 로라제이님.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네요. 예. 첫 곡 춤춰요. 흔들어요. 아싸! 하셨는데. 예, 그런가요? 저 뭐 움직였잖아요. 뭐 몸치지만 그래도 음악에 따라서 흥겹게 몸을 조금 움직여봤는데 여러분들도 뭐 까딱까딱 고개도 까딱거리시고 아마 집에 계시는 분들은 노래에 맞춰서 엄청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첫 곡이 아주 신나고 흔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오늘도 일하시는군요. 로라님 응원합니다. 아, 일하면서 들어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방하시는 선배님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에너지 확 끌어당겨 볼까요?

0: 신우가 불러준 돌덩이였습니다. 역시 좋네요. 아, 긴 여름에 이 뜨거웠던 열기도 어느덧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9월의 바람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는 네이버데이 연휴예요. 아, 주말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면서 빗소리를 듣는데 아, 비가 오는구나, 너무 좋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네, 어제도 굉장히 비가 예,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 비에 관한 그런 사건 사고도 있는데요. 아, 미국에서는 흔히 이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를 여름의 끝이라고들 부릅니다. 이 활기찼던 계절을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뭐 동시에 또 다가올 가을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예. 가을의 차분함과 결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수고한 나 자신에게 깊은 휴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그런 시간. 예. 오늘 해피투게더는 여러분의 그런 휴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포커스. 자, 오늘 함께해 줄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반가워요.
1: 오늘 선미 씨 밝은 모습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오후 햇살이 딱 선미 씨 분위기랑 어울리네요.
0: 고마워요.
1: 날씨도 무난하고 포근한 편이라 드라이브하면서 라디오 틀기 딱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0: 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주말에.
1: 오늘 저 사실 이 코너 준비하면서 꽤 설레었어요. 오늘 주제가 노동절이거든요.
0: 그렇죠.
1: Labor Day.
0: 오.
1: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 그 안에 꽤 묵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역사도 있고, 패션 전통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명대사의 음악까지. 생각보다 풍성한 날이에요. 오늘 하나씩 같이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선미 씨는 노동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0: 아, 노동절 하면은 3일간의 황금 연휴? 아, 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로의 노고를 토닥여주는 날, 노동의 가치와 땀방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일하는 우리들 서로를 좀 토닥여주면서 축하해주면서 그렇게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여름에 끝자락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쉼이잖아요. 이제는 뭐 가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노동절에 누릴 수 있는 휴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우 씨, 오늘 이 주제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1: 사실 노동절을 그냥 달력의 빨간 날로만 보면 좀 아깝거든요.
0: 어허.
1: 이 날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진짜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섰던 날이니까요.
0: 어허.
1: 그런데 지금은 그 무게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사실 올해 들어서야 제대로 찾아봤어요.
0: 네?
1: 알고 나니까 이날 입는 옷 하나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이날 이후엔 흰옷을 안 입는다는 미국 패션 문화도 있고.
0: 오.
1: 노동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생각보다 묵직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다 보면 선미 씨도 이날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0: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아, 노동절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럼 먼저 좀 짚어볼까요?
1: 네. 노동절이 처음 공휴일로 인정받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싸웠는지를 알면 이날이 그냥 바베큐 파티 날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19세기 말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했어요.
0: 맞아요.
1: 어린아이들도 공장에서 일했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거리로 나선 게 이날의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주말이나 퇴근 시간 같은 것들.
0: 그렇죠.
1: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LA에서 노동절 주말을 보내면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리잖아요. 산타모니카나 베니스 비치에 돗자리 펴고 느긋하게 쉬는 그 풍경. 사실 그게 가능해진 것 자체가 누군가의 오랜 싸움 덕분이기도 하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저는 이날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한 번쯤 내가 지금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겨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선미 씨는 이런 공휴일 뒤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 평소에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0: 네. 저는 궁금한 거는 다 찾아보는 편이에요. 예, 역사도 좀 찾아보고 뭔가 뭐 휴일, 예, 이런 연휴, 뭐 특별한 날, 노동절, 예, 레이버데이, 유래가 어떻게 됐지? 의미가 뭐야? 뭐 이런 거 관련 음악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노동절의 역사, AI 정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참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또 다른 재미있는 뭐 전통도 있다면서요?
1: 그런데 있잖아요.
0: 네.
1: 노동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패션 이야기예요.
0: 패션.
1: 미국에는 오래된 말이 하나 있어요. 노동절 이후에는 흰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왜일까요?
1: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하죠. 옷 색깔이 공휴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0: 그러게.
1: 그런데 이게 꽤 깊은 데서 온 이야기예요.
0: 어허.
1: 흰옷은 원래 여름 휴양지에서 입던 옷이었어요.
0: 네.
1: 그걸 입을 수 있다는 건 곧 여유가 있다는 신호였고요.
0: 네.
1: 노동절이 지나면 여름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절이니까 그때부터는 흰옷을 접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규칙을 딱 지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즘은 패션계에서 일부러 이 전통을 비트는 게 트렌드가 되기도 했고요.
0: 아하.
1: 그런데 저는 이 전통이 재미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옷 한 벌에도 시대의 감각이 담긴다는 거잖아요. 노동절이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계절의 전환을 몸으로 느끼는 날이기도 했던 거예요.
0: 오.
1: 쉬는 날에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 옷이 달라지는 날이 곧 여름의 마지막이 되는 그런 감각이 저는 꽤 낭만적으로 느껴졌어요.
0: 그런데요. 아, 여름에는 더우니까 주로 뭐 흰색 많이 입게 되는데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레이버데이 노동절을 마무리하면서 즐겨 입었던 뭐 흰색 옷들 좀 정리하는 그런 시즌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오늘 노동절인데 다들 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걸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1: 저 사실 이런 날이 되면 꼭 한 번씩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쉬고 있나?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몸은 소파에 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내일 할 일 목록을 돌리고 있을 때 그게 LA 사시는 분들한테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도시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느낌. 그런데 노동절 이야기를 찾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절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단순히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0: 아하.
1: 그 시간 안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였잖아요. 가족이랑 밥 먹고 좋아하는 걸 하고 그냥 멍하니 하늘 한번 보고 지금 우리한테 그 시간이 생겼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잠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0: 아하.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정우 씨가 웃어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아, 우리 AI 정우 씨도 웃을 줄 아는구나. 어?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응? 예. 그래요. 잘 쉬고 있나? 나는 정말 이거 노동절인데 이거 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그래 레이버데이 노동절날 뭐 즐기러 왔어 이런 또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즐겁죠 일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일하는 거라면. 아 근데 워라벨이라는 말 있잖아요 정우 씨. 워라벨. 예. Work life balance. 예.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의 이제 밸런스를 좀 균형을 맞춰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신체적, 정신적인 휴식, 또 감정적인 휴식 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아 참, 난 잘 쉬고 있나? 예, 정우 씨 말대로 요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노동절 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레이버 데이라는 영화 있지요, 정우 씨.
1: 노동절을 제목으로 내건 영화가 있어요.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작품인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탈옥수 한 명이 어느 외딴 집에 숨어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처음 들으면 스릴러 같은데 막상 보면 되게 조용한 영화예요. 위협보다는 온기가 더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0: 그쵸.
1: 그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파이 만드는 장면이에요.
0: 아하.
1: 탈옥수가
0: 기억나요,
1: 아이한테
0: 기억나요.
1: 파이 반죽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데
0: 맞아요.
1: 그 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참 노동 같기도 해요. 뭔가를 직접 만드는 것, 손을 쓰는 것. 그게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랑 딱 맞아 있어요. 명대사도 하나 있는데요. 완벽한 파이는 완벽한 재료가 아니라 완벽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직접 번역하면 조금 달라지지만
0: 네.
1: 뜻은 그래요. 정성이 재료보다 먼저라는 거거든요.
0: 아하.
1: OST도 굉장히 잔잔해요. 무거운 음악이 아니라 오후에 창문 열어놓고 듣기 딱 좋은 결의 음악들이에요.
0: 맞아요.
1: 오늘 이 방송 끝나고 검색해보시면 분위기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선미 씨는 영화 볼 때 음악이 먼저 귀에 들어오는 편인가요? 예, 아니면 대사가 먼저인가요?
0: 둘 다요. 대사도 좀 많이 나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음악이 조금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면 음악에도 귀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멋진 대사가 나오면 또 그 대사가 또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거든요. 예, 둘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아, 정말 이 레이버데이라는 영화 케이트 윈슬렛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 후보로도 올랐던 그런 작품이에요. 아, 참 좋은 영화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 프랭크가 그 아델 헨리와 함께 이 파이를 만들면서 나누는 대사 아까 좀 전에 소개를 해줬는데 완벽한 파이는 완벽한 재료가 아니라 완벽한 마음에서 나온다. 멋진 대사예요. 예. 참 영화는 우리에게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참 많은 그런 위로도 주고 또 휴식도 주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 쉼을 느낀다고는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예. 아,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저 벌써 정우 씨하고 함께 이 레이버데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자, 정우 씨. 자,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래요?
1: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모은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쉰다는 게 사실 꽤 용감한 일이라는 거요.
0: 아하.
1: 누군가 오래 싸워서 만들어준 날이고 흰 옷을 벗으며 계절을 보내던 감각이 담긴 날이고 영화 속 그 파이 냄새처럼 따뜻한 기억이 스며드는 날이기도 하고요.
0: 아하.
1: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날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잖아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면서 쉬는 거 그게 진짜 쉬는 건 아니니까요.
0: 그쵸.
1: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요.
0: 아.
1: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 할 일 목록 잠깐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오후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라디오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한 날이니까요.
0: 아하.
1: 서민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것 같아요?
0: 나는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좀 릴렉스하게 좀 산책도 하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네요. 아, 정우 씨가 아까 표현해 준 것처럼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 제 마음에도 콕 박히는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 시간 동안 노동절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이런 날의 의미를 소리내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꽤 드문 일이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다른 눈으로 이날을 보셨으면 해요. 거창하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쉬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잠깐이라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날을 만든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인사 같기도 하고요.
0: 아하.
1: 선미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오후를 잘 보낼 것 같네요.
0: 아, 진짜 고마워요, 정우 씨. 오늘도 정우 씨와 함께라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아, 내일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정우 씨 고마워요. 안녕.

영화 이 레이버데이에 흘러나온 OST 중 한 곡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퍼크 뮤지션 알러 거슬리의 빈티지 감성 퍼크 트랙이에요. 그 영화에서요, 1980년대 말 미국 뉴햄프셔 시골 마을의 전원적인 풍경과 세 사람 아델, 프랭크, 헨리가 함께 보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레트로한 감성을 더해주는 곡입니다. 하이웨이 인 더 윈드.

0: 영화 레이버데이 OST 중에 한 곡 들어봤습니다. Highway in the Wind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이 영화의 명대사 중에 이 대사를 꼽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의 이런 깊은 애정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랭크는 나에게 20년 동안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단 5일 만에 줬어 라는 대사가 나와요. 예, 케이트 윈슬렛이 한 대사인데요. 이혼과 외로움 속에서 피폐해져 있던 아들이 프랭크를 통해 비로소 얻게 된 그런 따뜻한 온기, 삶의 의미를 고백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영화 OST 사운드 트랙은 음악 감독이 럴프 켄트라는 그 음악 감독인데 항상 흐르는 배경 음악이 이렇게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특유의 긴장감, 또 클래식 기타와 현악기 선율로 그때그때 분위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영화 안 보신 분들 뭐 오늘 검색하셔서 레이버데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4: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5: 99센트부터라고요?
4: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6: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4: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9: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상하듯 청송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던지니스 통계님 오랜만에 인사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청곡 주셨는데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달시아의 행복은 참 사소해. 그렇네요. 참 사소한 것에서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렇네요. 행복은 참 사소하네요. 아, 이 노래 참 예쁩니다. 감사해요.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청해 주신 행복은 참 사소해라는 노래였어요. 아, 그렇네요. 모든 게다 감사한 것뿐이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소개를 해주셔서요. 노동절 연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2박 3일로 여행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요, 제 친구 한 명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 오는데 괜찮을까? 캠핑 갔는데 괜찮을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 걱정된다고. 뭘 걱정해.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뭐 안전 대비 빵빵하게 하고 그러고 갔을 텐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걱정돼. 어떡하지? 지난번에 뭐 캠핑 갔다가 뭐 다쳤잖아요. 그래서 친구 걱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또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거해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뭐 바베큐 파티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준비해서 뭐 갈비라도 구워서 예, 먹던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먹더라도 가족과 함께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잖아요. 예,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쉰다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여행을 다녀와야 꼭 다녀와야 좀 쉬는 것 같아.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이런 연휴에는 꼼짝하기 싫어. 어디 간다는 건 고생길이야. 이러면서, 아, 나 그런 고생하기 싫어. 가려면 난 평일에 갈 거야. 평일 주말에 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연휴는 꼭 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연휴 때는 안 가는 편이야. 꼼짝 마. 아니면 연휴가 아닌 때 평일 뭐 날짜 골라가지고 그때 여행 계획 잡았어. 이러신 분들. 하지만 또 아쉬우니까 가까운 곳에 또뭐 2시간 거리, 뭐 1시간 거리에 뭐 나들이 정도 다녀온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든지 잘 쉬시는 노정, 이 레이버데이.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노래 듣기 전에요. 제가 오늘 제가 있잖아요. 이 안나 메리 로버츠 모제스 할머니에 대해서 이게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모제스 할머니 아시죠? 모제스 할머니. 그러니까 미국의 민속 화가입니다. 70대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가 넘어서까지 정말 따뜻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아니,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90세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따뜻한 시를 많이 써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제스 할머니는 70대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가 넘어서까지 정말 따뜻한 시골 풍경을 그려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거를 대표하는 거장이 됐습니다. 예, 붓을 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평생을 농부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바쁘게 살아오다가 70대에 관절염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수를 많이 놨잖아요. 근데 이 자수 놓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대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뭔가 액티비티하는 그런 성격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자수를 놓지 못하게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붓을 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스케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골 약국 구석에 전시해둔 작품을 뉴욕의 수집가 루이스 칼도어가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80세에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70세 전이신가요? 70세 전이신가요? 80세 전이신가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 뭔가를 하기에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할머니를 보니까 그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서 원근법이나 이 원근법이나 비율은 다소 서툴지만 19세기 미국 시골의 사계절 풍경, 뭐 추수, 또 단풍, 눈 치우기 등 일상의 소박한 풍경을 따뜻한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고요. 늦은 때란 없다라는 메시지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참 멋진 할머니죠? 비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아, 모제스 할머니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이 노래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이 노래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이승훈입니다. 비 오는 거리. 다시 내게 돌아와줘.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일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정비 시간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찾아갑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만큼은요,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묵직한 자부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빌리 조엘 노래였습니다. 참 매력 있는 노래예요.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The Stranger라는 노래였습니다. 첫 곡으로 들어봤어요. 참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노래. 어서 오세요, 켈리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계속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해피 사랑방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너무 반가반가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켈리님. 켈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되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은 나에게 오늘은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것 같아요. 매일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짜 멋진 내용의 댓글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몸 컨디션 나아지시길 바래요 라고 소피아 님이 켈리 님께 드리는 위로의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래 한곡더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참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ING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편안함 뒤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녹아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 톱니바퀴처럼 맞춰져 오늘을 만든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에 더욱 뜻깊은 오늘입니다. 소피아님 말씀처럼 서로의 노고를 토닥토닥 하면서 따뜻한 그런 온기를 나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레이버데이와 어울리는 노래죠. 9 to 5 돌리 파튼이에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돌리 파튼 노래였습니다. 9 to 5. 9시까지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출근길과 예,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불합리한 처우를 경쾌한 템포로 풀어낸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타자기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뭐 그런 리듬이 특징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Dolly Parton의 9 to 5 함께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마이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6: 놓치지 마세요.
7: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조금 혀가 꼬였나요?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1부 시작하면서 로라제이님께서 신청곡을 주셨잖아요. 비오는 날의 샹송 듣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주말 동안 계속 플레이해서 들으셨다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2부 시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제이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 듣고요.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임현정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너무 매력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인데 감사히 들어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선미님 그리고 해피님을 이렇게 만나 소통하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라고 켈리님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로라님께서 청해 주신 곡 들어볼까요? 비오는 날의 샹송. 제목 그대로 비오는 날의 샹송이네요. 너무 좋아요. 메마른 가슴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감성 음악입니다.

비오는 날의 샹송 로라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스튜디오에도 비가 막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참 아름답고 은은한 분위기 좋네요. 잘 들어요 로라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도 잘 들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로라제이님 이렇게 멋진 노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입니다. 연휴의 끝자락이기도 하고요. 오늘 잘 쉬셔야 또 내일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늘의 인물은요, 김소월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한국 현대시의 기틀을 다진 시인으로 민요적 가락과 한국 고유의 한의 정서를 시로 승화시켰다는 평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광산 사업을 하던 외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외롭고 유서 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오산학교 시절 스승인 시인 김억을 만나 이 시적 재능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스승의 격려로 1920년 잡지 창조에 해외 서산에도 진이다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습니다. 이 베제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오사카상과 이 상과 대학에 진학했지만 이 관동대 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이후에 이 고향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운영하는 등 그 생계를 도모했지만 경영 난항과 가난, 일제 압박 속에서 방황하다가 1934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 하나로 이 떠나는 님을 위해 진달래꽃을 뿌리는 시가 있죠. 바로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예, 아 참 이 시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뭐 가요, 영화, 그 노래로도 나왔잖아요. 진달래꽃. 예, 그렇듯이 뭐 진달래꽃, 김성월 시인의 진달래꽃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도 있고요. 아, 삼사조 민요조의 가락으로 동심과 평화로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서정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혼이라는 시도 굉장히 유명하죠. 예, 주군이의 이름을 부르는 초혼의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절규를 격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유화라는 시, 산에 피고 지는 꽃을 통해 존재의 고독과 자연의 순리를 담담하게 담아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잔디라는 시도 있지요. 아, 봄날의 들판에서 느껴지는 아련한 슬픔과 상실감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집으로는 생전에 직접 펴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 1925년 작품이죠. 이 시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그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의 대표적인 진달래꽃 한번 읊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0: 네. 매기의 추억이었습니다. 박인수 씨의 노래였어요. 박인수님의 매기의 추억 들어봤는데요. 이 김소울 씨와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물론 진달래꽃도 우리의 가곡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노래로 들어봤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슬플 때나 누군가가 그리울 때 김소월 시인의 시를 찾는 건 아마도 그가 남긴 이런 시어의 그런 언어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올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남긴 고운 시상들, 표현들, 시어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김소월의 시처럼 좀 잔잔하고 아름답게 예,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신나고 익사이팅하게 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차분하게 나의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소월 시인님의 태어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라서 한번 제가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도 좀 읊어봤는데요. 아니 우연치 않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였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제가 시집을 선물을 받았는데 김소월 시인의 시집이었어요. 아니 중학교 때 뭘 알아요 제가. 사춘기 소녀가 김소월님의 이 시 조그만 이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제가 그걸 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냥 읽게 되는 거죠. 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접한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어요. 그 시를 이제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남산 도서관에 가서도 갖고 다니면서 같이 읽어보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예. 아, 좋습니다. 예.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죠? 아, 여전히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시이기도 하잖아요. 진달래꽃. 함께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7: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6: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7: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6: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7: 앞으로도 어머님 표, 아니 한일 짤순이 표 음식

커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디님. 반갑습니다. 노라제이님 감사해요.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억만장자 대상 한 시세를 골자로 한 주민 발의안 프로포지션 40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 40은 주내 주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과해 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은 가장 부유한 계층의 이 증세 필요성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이 프로포지션 40은 이 세목과 구조 모두 잘못됐다면서 이 캘리포니아 예산 문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해 워싱턴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일요일 공개된 WABC 라디오 더 캐치 라운드 테이블 진행자 존 캐시 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신의 지지를 받는다면 출마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일요일 남과주 저녁에 비가 내린 가운데 글렌데일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4,400여 가구와 또 업소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글렌데일 수도 전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정전은 비가 거세지기 시작한 오후 5시 16분과 5시 18분경 연이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KABC 방송국 글렌데일 스튜디오를 포함해 총 4,400여 고객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정전은 허리케인 마리가 동반한 열대성 수증기로 인해 남가주 일대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남가주를 스쳐 지나가는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일요일 곳곳에서 정전과 통신 두절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알케디아 시입니다. 이날 알케디아 곳곳에 신호등이 동시에 꺼졌고 심지어 알케디아 경찰서 자체가 정전되면서 일반 민원 전화와 업무용 전화가 모두 불통됐습니다. 에디슨 측은 소나기와 천둥 번개, 돌풍이 예보된 만큼 추가 정전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전선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면 최소 100피트 이상 떨어져 911에 신고해야 하며 이 손전등과 배터리, 또 구급상자, 식수, 완충된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의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베이몽키와 함께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거주 지역에 이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마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가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주변에 있던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다고 미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가 최소 5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화물기는 보잉 767 기종으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을 출발해 이날 마이애미 국제공항 30번 활주로에 착륙하다 이 활주로를 이탈해 차량들과 충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이 이란 유조선 세척을 타격하며 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으로 응수했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구두 노동자 타미와 부엌에서 일하는 지나라는 젊은 노동자 커플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이버 네이에 함께한 해피 투게더, 이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리빙 언어 프레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거뜬하게 예,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고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6: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네, 약속대로 어제 시원한 단비가 좀 쫙쫙쫙쫙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시원했죠. 그래서 좀 시원하나 보다 했더니 아이고 웬걸, 장마같이 끈끈합니다. 네, 자, 평소라면 월요일입니다. 얼마나 주말에 애쓰셨습니다 해야 될 텐데, 이 월요병과 씨름하면서 시계를 힐끌미끌 봐야 되는 그 시간인데, 오늘은 LA의 햇살마저 좀 천천히 걸어가는 듯한 그런 노동절 연휴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여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열심히 땀 흘린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자, 오늘 어쩌면 바닷바람 쐬러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산타모니카로 향하는 프리웨이에 계시던, 또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 달달한 아이스커피 한 잔 두고 누워있는 거실이든 소파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최고의 휴식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만큼은요, 알람도 또 밀린 할 일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좀 온전히 남은 오후를 즐기시고 쉬어가시면 싶습니다. 9월에 따뜻한 바람과 함께, 자, 라디오는 내 친구 노동절 연휴 순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휴 첫 곡으로 좀 신나는 노래 골라보았습니다. 어떤 노래를 여러분께 선곡해서 위로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여행 중이신 분은 어차피 라디오와 같이 못하시고 집에 계시거나 오늘도 변함없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건 미국에 특히 LA는 야간 열차는 없습니다. 기차가 있긴 한데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야간 열차, 밤 열차를 많이 타죠. 열차는 뭐 완행 열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옛날에 그 밤 열차 타신 분들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음이라도 좀 훌쩍 기차 여행이라도 떠나는 그런 기분 들게 하셨습니다. 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한국은 화요일 아침이죠.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기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카톡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자, 연휴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함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모든 친구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 계시거나 모처럼만의 휴식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일하시거나 제가 간간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리코스터를 하시거나 세탁소를 하시거나 마켓을 운영하시거나 가게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연휴인데 좀 맛있는 점심 좀 드셨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분이 또 사랑하는 남편분이 맛있는 거 좀 사오셨어요? 자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께 편안하게 시원한 좋은 음악들과 함께 모처럼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꾸며가는 그런 2시간 꽉 채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낮이기도 한데 답답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원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아주 파란 하늘 꿀맛 같은 레이버데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산타모니카 얘기했지만 각종 비치가에 있는 공원들에서는 아마 그 바비큐 냄새, LA갈비 냄새 솔솔 나고 아마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 찬 그런 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묵묵히 땀 흘리시면서 온 여러분들께 신나게 즐기시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조금 게으름 피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게으름 피실 자격이 100% 있습니다. 네, 허튼 수작이네요. 스트로베리. 우리 통계님 추천곡이네요. 들어봅시다.

네, 우리 통계님 참 선곡이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모르는 그 레퍼토리를 많이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사실 이곳 LA가 아닌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거의 매일 오신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뭐 표현이 안 될 정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언제 한번 꼭 뵐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 연휴가 오면 뭐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셨다 오늘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일 것 같고, 어쩌면 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는 창문을 좀 에어컨 키셨지만 좀 활짝 열고 바깥 시원한 바람, 시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스튜디오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제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데 오늘은 연휴라서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서 저희 스튜디오 안에 조그마한 에어컨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긴 해서 제가 헤드폰을 가끔 간혹 벗게 됩니다. 조금 더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흥을 돋구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조금 더운 날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분위기 있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노래 첫 곡입니다.

네, 아 이게 음원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MR이라고 그러죠. 반주가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서 원래 배띠워라라는 노래 홍지윤 양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날씨가 아, 좀 덥고 그래서 휴일이라서 이 친구도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다시 갑니다. 다른 분위기로 왔구나 왔어.

네, 왔구나 왔어. 트롯계에서는 아주 다람쥐라고 평이 나 있는 우리 강혜연의 음성으로 왔구나 왔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새우 좋아하시죠? 저도 새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우는 사실 뭐 튀겨 먹어도 되고 생새우를 먹는 건 대하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새우 볶음밥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종류별로 또 그냥 생으로 먹는 슈림 칵테일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생선 종류인가요? 아니면 뭐 건감류 정도로 보는데 이 새우가 굉장히 그 아미노산이 그 많아서 단백질도 많고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요 이 새우보다 또 의외의 것들이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호박씨 알죠? 특히 미국 TV를 보면 야구선수들이 호박씨를 이렇게 까먹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껍질을 벗겨서 볶은 호박씨가 새우의 1.5배 정도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과 아연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땅콩 좋아하시죠? 땅콩은 뭐 볶아도 먹고 또 그냥 생으로도 먹고 또 피넛버러 땅콩바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식빵에 발라먹으면 좋지만 저는 그 리츠크래커에다가 땅콩을 발라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어렸을 때는 땅콩바다를 좀 이렇게 숟갈로 그냥 퍼먹는 것도 있었고 요사이는 종류가 많아요. 뭐 크리미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땅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많은데 이 볶은 땅콩이 새우에 약 1.2배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소금을 넣지 말고 그냥 볶은 것을 먹으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가 있고 좋고 의외로 그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죠? 모짜렐라 치즈가 굉장히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그 육포라고 하죠? 비프 저키 이게 굉장히 또 한 두 배 가까이 단백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좋은 음식이고 자 듣다 보니까 육포, 땅콩, 치즈 뭐 생각나세요? 시원한 맥주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맥주는 못하지만 이 안주들이 오늘 같은 날 가족들과 모여서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맥주 한 잔에 이 안주 드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은 생각이죠? 자, 김희재입니다. 흔들려.

0: 네, 김희재의 흔들려와 함께 좀 신나는 노래, 트로트 노래 한 세 곡 정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뭐 주말에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머님 세대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38년생이고 40년생, 또 45년생, 50년생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는 세대 중에 가장 격동기의 인생을 힘들게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거쳤고 또 끝나자마자 해방이 되고 바로 6.25 세대를 거치고 또 우리 힘들었던 그 유신정권의 시대까지 한 세 가지 일을 꼼짝없이 젊은 나이서부터 묶여가지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게 고충을 겪고 뭐 다른 거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그런 그 환란의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만 해도 뭐 60년에 태어난 거니까 60년 해봐야 그때 4.19, 5.19 혁명이라고 5.16 혁명이라고 하지만 제가 태어날 때서부터니까 70년대도 저는 10살 때니까 사실 격동의 시절을 별로 모르고 오히려 80년대 초반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제 광주 시민운동이 생길 그 무렵이고 또 그땐 전 잠깐 미국에 왔었으니까 저는 운이 좋게 많은 거를 이렇게 좀 겪지 않고 살았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께 정말 가끔 50년대, 60년대 그때 또는 그 전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간혹 들려드리긴 하지만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가요 무대란 프로라든가 다른 프로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들은 노래지 당시에 유행했던 히트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감동이 덜하진 하지만 아마 어쩌면 지금 그 세대를 사신 분 중에 지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은 저하고는 또 다른 감정이 있고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추억과 모든 것이 묻어있는 한 곡 한 곡의 노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한 두세 곡 정도 그 당시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그 얼굴이 보고 싶어요.
0: 네, 추억의 소야곡 남인수입니다.
1: 그리고 떠난 사람아, 당신은 가시어도 갈 곳은 있지. 이 몸은 부평처라 갈 곳도 없어.

네, 아이고 남인수 씨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가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히트곡이 너무 많고 지금 들으신 그 남인수 씨 또 그 다음에 박재홍 씨, 물건 없는 박달재, 손인호 씨, 또 백년설 씨, 또 현인 씨 등등이 그 당시 유행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전영록 씨의 엄마죠. 백설이와 함께합니다. 도라지 만보.

네, 앞부분에 여러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해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잘 아주 저희가 이제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잘 멋있게 만들었던 그 노래 도라지 만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두 곡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백년설입니다. 대지의 항구.

0: 네, 이렇게 해서 세 곡 정도 50년대에서 한 60년대 초반까지 넘나드는 그런 좋아하시는 히트곡 한 세 곡 정도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5: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4: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5: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네, 시원한 서른도의 음성. 아이고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자, 야외 전축이라고 해서 그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야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얇은 그 LP 레코드판을 틀 수 있는 야외 전축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비가 왔는데도 제가 얼핏 그 날씨 예보를 좀 보니까 아이고 다음 주가 오늘도 한 90도, 내일은 94도, 수요일은 100도입니다. 목요일까지는 95도로 밤에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78도 정도 온대니까 조금은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지금 4시에서부터 잠깐 소나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정도 저녁에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까 소나기라면은 부슬비가 아니고 좀 많이 오는 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디언 썸머가 벌써 찾아오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를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이럴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감기예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을 때는 에어컨을 그냥 굉장히 강하게 틀어놓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또 잘 때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잘 때도 있고 선풍기 켜고 주무실 때도 있고 하여간 건강에는 조심하고 감기 한번 걸리면 고생이지 않습니까? 제발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오늘은 노동절 연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4: 세븐디아스 타이어.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5: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5: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6: 부에나팍 로스쿨 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5: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6: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5: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골프도 즐기고
6: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5: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6: 888-847-3098 888-847-3098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2부는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는 여러분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오후 4시서부터 또 소나기가 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찬비가 좀 내려와서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1부 끝곡입니다. 네, 윤정아의 찬비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아이고 오늘 첫 곡으로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함께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잘못된 만남으로 폭탄비를 내렸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이 노래만큼은 뭐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 제가 기억에 그때 동대문 시장을 가도 밤새 이 노래가 나왔었고 뭐 나이트클럽은 물론이고 김건모란 가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누구보다도 국민 가수로 자리 잡게 된 한 곡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집에 계신 분들 심심하시면은 제가 또 좋은 놀이거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취미로 점보고 이러는 거 사주보고 이러는 거 좋아하잖아요. 타로라는 거 아시죠? 이게 그림에서 맞추는 거. 자,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주제로 저희 라디오솔 1905미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은 것은 9월 한 달 동안 참여하신 분들께 50불 상당의 소반식당 식사권, 갈비찜이나 은대고조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새 코너 별이 언니의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오르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타로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고 물론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화면에 별이 언니 타로 배너를 누르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한 번 이상 참여하신 분을 추첨해서 10월 1일 날 저희 당첨자 개별 연락도 하고 카카오 채널에 공지하니까 여러분들 아무쪽 재미도 느끼시고 많은 당첨 기회도 누르셔서 오늘 같은 날 적적하실 때 저희 라디오 서울 끝나 라디오는 내 친구 끝나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잘못된 만남이 그때 90년대 그 댄스 시대를 막을 열었다고 치면 아마도 제 생각에 이 노래가 또 대한민국을 뒤집혔는데 제 생각에 잘못된 만남보다 좀 더 세게 대한민국을 뒤덮였던 댄스곡입니다. 들으시면 와, 오래간만이다 하실 겁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이 날개 여린 천사로 뒤덮여서 전국에서 이 날개 여린 천사 댄스 대회가 열릴 정도로 이 특히나 김지연 양이 이렇게 궁뎅이를 옆으로 틀면서 하는 그런 것들. 뭐 거기에 그 래퍼 이상민 씨는 아직도 늠름하게 잘 나와 있고 이 노래만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댄스곡 중에 한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곡이 더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의 댄스 어떤 그 시장을 이 세 친구가 나오면서 판을 깨버렸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은퇴할 때 가장 많은 우리 여학생 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했던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혹시 기대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고 음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댄스계에 또 힙합이란 문화를 처음으로 알려줬던 초대박 노래 바로 이 노래지요.

0: 네, 아 이거 바로 이 노래. 자, 지금 세 곡들은 잘못된 만남이 김건모 씨가 우리나라를 댄스 노래로 뒤덮였었고 그 이후로 날개 잃은 천사를 이후로 그 다음에 뭐 H.O.T.도 있었고 그 이후에 등록 잭스키스 뭐 그 다음에 소녀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그 당시에 젊은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또렷이 기억을 하실 거고 또 H.O.T.의 그 아주 그 이쁜 그 토끼복 같은 걸 입고 캔디 하면서 그 장갑을 꼈던 그런 모습들 또 마지막으로 90년대를 강타하면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힙합 문화를 들여오고 독주를 했던 서태지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서태지 씨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준호 씨도 은퇴했지만 우리 양현석 씨는 박진영 씨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YG 패밀리 또 JYP 또 SM 세 개 회사가 연예계를 댄스계를 아이돌계를 주체하는 마치 삼성과 현대와 대우의 그런 삼국지 같은 그런 삼국시대를 열었던 그런 세상인데 아마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게 팬클럽에 많이들 가입하셨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짝꿍들이라는 그런 친구도 있었죠. 참 추억을 전하는 그런 노래들 오늘 연휴를 맞이해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바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네, 라드는 내 친구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방송을 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좀 여러분께 코너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도 그 몇몇 가수들은 소리를 전공으로 했는데 가수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양지은 씨도 그렇고 신승태 씨도 그렇고 특히나 송소희 씨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렇게 장구를 피스듬히 메고, 조금 지금 요새 박서진 씨가 장구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반면에 정통으로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이은관이란 분이 계십니다. 왔구나 배뱅이가 하시던 그 배뱅이 굿을 즐겨 들리시고 평생을 저희에게 장구를 피스듬히 걸면서 그 타령이나 소리를 읊어주셨던 우리 이은관 씨를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은관 씨가 불렀던 수심과 한 구절 여러분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القلقاه.

네, 아 들으셨겠지만 저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음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반주가 없고 음을 맞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기대야 될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약간의 북소리. 아, 참 대단한 우리나라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김수철 씨 같은 경우는 남은 인생을 우리나라 국악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키는데 서편제라는 그 영화 음악을 맡으면서 지금도 모든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심취하고 있는 그런 멋진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그 여자 그 소리 중에서 대표 주자죠. 김영임 씨라고 이상한 이상의 이상한 씨의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특히나 지금 들려드릴 회심곡은 아주 길이가 37분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필요한 부분만 좀 들려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이 회심곡이 불교 쪽에서는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유명했던 우리 김영임 씨의 회심곡 잠시 듣겠습니다.

그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

네, 이 노래도 역시 한 6분 30초 정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소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 우리 소리꾼 중에서 불후의 명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가요를 많이 부르는 송소희라는 아주 젊은 친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송소희의 음성으로 아름다운 나라 준비했습니다.

0: 이렇게 해서 한 네 사람 정도 소리꾼의 노래를 들어보았고, 특히나 신승태 씨하고 이 우리 송소희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의 그 트로트와 가요를 멋지게 불러주는 그런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소리꾼들의 노래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렌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또 재미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TV, 또 라디오, 또 음악 뭐 이런 프로 중에서 가장 사회를 오래 봤던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한국에서 우리 이문세 씨가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꽤 오래 했었고, 또 이종환 씨도 밤의 디스크쇼, 또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뭐 김광한의 2시의 다이얼, 또 김세원의 밤의 플랫폼 등등이 있었는데, 의외로 아침 방송으로 그 여성시대라는 방송에 양희은 씨가 무려 27년 동안을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 이제 1년 됐으니까 아직 멀었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만큼 아침 시간에 여성들을 굉장히 사로잡았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에는 아침 방송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한국의 홈쇼핑이 가장 매출이 많은 시간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서 그 시간이 가장 집중이고, 한국에서는 의외로 아침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27년이나 여성시대를 하면서 1999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진행형이니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양희은 씨의 노래, 오늘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가을 아침, 오늘 아침 아니었나 싶은데요. 준비했습니다.

네, 양희은 씨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한 4, 50년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탤런트죠. 탤런트면서 예능인 최화정 씨가 27년 6개월 동안을 SBA 대표 장수 프로로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27년 6개월이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요 무대 뭐 그냥 부동이죠. 김동건 씨가 7년은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누적 기간이 약 33년 9개월 거의 34년을 겪어왔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빠라빠빠빠빠빠 송혜 씨. 네, 송혜 씨가 무려 34년 동안 일요일을 지킨 국민 MC. 정말 송혜 씨의 뒤 빈자리를 찾느라고 지금은 남희석 씨가 늠름하게 지키고 있지만 대단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약 36년 4개월, 더 깁니다. 싱글벙글쇼라는 우리 강석 씨와 김혜영과 33년 콤비를 이뤘고 지금은 강석 씨 혼자서 싱글벙글쇼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6년이면요 30살에 시작해도 66년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영예의 탑 1번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팝송을 주는 프로그램이죠. 지금도 매일 저녁 라디오의 상징이죠. MBC 안녕하세요 배철수입니다 하는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36년 4개월로 가장 길고, 그런가 하면 또 그 콘서트 7080도 배철수 씨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10여 년 이상이 진행됐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철수 씨 앞으로도 더 오래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조금 있다가 4시쯤 지금쯤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오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철수 씨의 노래 빗물 함께 하시죠.

0: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라디오와 TV 장수 MC들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짚어보았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14: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5: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름대로 연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시지 않게 이것저것 준비해 보았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는 약간의 비 소식이 있고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덥다고 하니까 많이들 주의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의 마지막 마무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연휴에 못 놀러 가셨다고 해 속상하실 게 없는 게 갔다 오신 분들은 피로가 누적돼서 되게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푹 쉬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연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즈리 바이올린 연주 남는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3: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4: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 나라,
5: 좋은 나라.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중국계 미국인은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0,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 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일을 찾기 어렵다면 운동이라도, 취미 활동이라도 꼭 하셔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샀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2: 오늘 시편 118편 5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은 내 편이시라 이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은 내 편이시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또 병들고 다가오는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엄숙해집니다. 이 죽음을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외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빌리 그램 목사님께서 이런 인간의 고독을 코스믹 론리네스, 우주적 고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같은 우주적 고독은 죄의 결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주적인 고독에 사로잡힌 영적인 고아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 고통을 당할 때 주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주님이 엎드려 하늘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신 것입니다. 복음서가 복된 예수 2절을 보면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 찬송을 부를 때 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임합니다.

누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베긴 입술 적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도 없고 가게 월세도 낼 수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한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여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한평생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새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때때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열 길을 물속으로 날아도 한 길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그 마음의 상처는 그 누구도 취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절망에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6권 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게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저들이 내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 편에 드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그 어떤 일에 무슨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가슴을 펴고 당당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결혼 75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여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데 약 350명의 전직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와서 결혼 75주년을 축하드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간암이 뇌까지 전이돼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게 된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생명이 위독하다 이 간암이 뇌까지 전이됐기 때문에 또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가 이미 90세니까 수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 미래는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그가 회복되고 나자 다시 본인이 하던 대로 주일날 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 암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주셔서 올해 96세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부인 로자진 여사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25편 1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입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그를 둘러싸고 공격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합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놀라운 권능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6절 17절입니다 야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야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저들이 두려웠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위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잠시 잠깐 내게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TV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팬텀 싱어 시즌 3에 준우승 그룹의 라비던스 멤버 테너 잔노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잔노 형제는 노종윤 형제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몇 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예선 첫 무대에서 The Prayer라는 노래를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고조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증조부는 6.25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증조부가 교회 안에 있는데 공산당들이 와서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할아버님이 지켜보고 나도 아버지를 따라 순교자 영성을 가진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셨고 그 아들 지금 현재 그 노종윤 형제 아버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주님 앞에 제1교회 노윤식 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종윤 형제도 나서 목사가 되어야 됐다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것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학교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 시절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위로자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이었죠. 많이 울며 늘 비전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노래를 잘하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가 영상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레슨 도르마라는 곡을 듣게 됐습니다. 푸친 오페라 두란도트에 나오는 이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 밑에 나온 댓글이 달린 글씨를 보니까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보니 큰 감동받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악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갑자기 성악가로 진로를 바꿨어요. 준비한 기간은 성악가로 준비한 기간은 석 달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학교 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는 교회 와서 계속 노래 부르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석 달을 열심히 준비해서 존스 하킨스 대학 안에는 피바디 음대에 지원을 했는데 장학생으로 그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석사 과정을 줄리아드 음대에 지원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성악으로 탄탄대로를 다니던 그가 어느 날 성대가 이상해서 가니까 물혹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노래를 할수 없겠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구역장 일하면서 교회 찬양대 지휘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드 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는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게 되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말합니다. 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목사 사모님이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페라를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 말에 힘입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계속해서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예일대학교 음대에 다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고 팬텀싱어 시즌3에 나와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비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라.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생을 떠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주 되었을 때 눈에 병이 났는데 그 동네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아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가난한 가정이라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고 어릴 때 눈을 멀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는데 30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본인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는데 무려 95세를 살면서 9,000편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23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나이
55살 때 오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1875년이니까 그때 오불이면 지금 한 500불쯤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불이 꼭 필요한데 주님 이 돈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제가 필요한 일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내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낮이 돼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낙심이 됐습니다. 아, 오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일하는 하인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동네에 마침 방문한 한 크리스찬이 찬송 작가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찬송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곳에 산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잠시 차를 마시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잠깐이다 나가면서 악수를 할 때 뭐가 손에 쥐어지고 나갑니다. 뭘 또르르 마른 종이를 쥐어지고 나가는데 그 소리를 갖다가 그 일하는 분한테 주니까 펴보니 5불짜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냐고 잠시나마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지은 찬송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부를 나의 갈 길에 다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추억 같은 찬송을 지었습니다. 나

0: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모든 그 쇠사슬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저절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향옥합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그 발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 창녀인데 저 더러운 여자인데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녀의 그 죄책감, 수치심, 그 고통의 죄의 사슬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그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소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만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착취한 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참된 자유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마음의 자유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됐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 이게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노숙자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 가자고 가자고 그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중독이 심해졌겠죠. 얼마나 울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마약을 더 심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 그러고서 이제 마약을 심하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와. 놀라운 일을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같이 그렇게 노숙했던 곳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귀한 아기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를 죄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절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꼭 다른 조건을 더해요. 다른 조건을 더해서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위에 또 다른 전통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곱 성례를 지켜야 되고 교황의 권위를 따라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파수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 복종하고 전도 실적을 쌓고 수혈을 거부하는 등 이런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증인들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족 단위로 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불과하고 최종 구원과 이 육체의 영생은 바로 이만희 교리를 배우고 열두 지파에 등록해서 전도와 봉사 등의 조건을 채워야 바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뭔가 조건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피를 믿을 때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와,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0: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죄의 눌림과 유혹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죄가 자신을 붙잡는 현실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의 습관이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 이 죄의 습관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분노가 자꾸 생겨지고 음란, 거짓, 탐욕, 시기, 교만, 중독,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으로 세상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죄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의 자유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 이 자유를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집회를 하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 다운타운 완전히 한복판에 54년 전에 저렇게 귀한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도시가 그곳에 한인들이 거의 살질 않죠. 점점 외곽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런 잘못된 죄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사명이 있구나.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그 능력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법을 좋은 선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 사명이 있다.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까 장로님 그 아들이 변화받은 그런 한 좋은 예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귀한 교회는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00일 기도 매일 밤 100일 기도. 그래서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는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죄악으로 관용한 샌프란시스코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4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도시를 거룩하게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줘.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 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윗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거렁뱅이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몇 번 이 말씀을 15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받은 유산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도 되고 육적인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의 부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가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인내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후에 8절을 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온 세상은 믿음의 나라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이름을 비밀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지고 계십시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6절에 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심히 번성케 하리니. 왜 이렇게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가난하니까, 내 현재 있는 처지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다는 게 있으니까 첫 번째는 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에요. 번성케 하리니,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두고 수많은 변방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문화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안 바뀐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6천년, 7천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물론 노아의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번식으로 인하여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지만은,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자녀로 그 일대기를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잡고,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태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판단해 볼 때 사례가 사라 될 때까지 사람의 여자의 잔깨를 부려서 그 하가를 그 남편에게 붙여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는 그 꾀가 꾀로서 남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약속을 사라도 받아서 이제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게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의 할 일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할 일의 그 언약의 할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거를 할례로 삼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온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의로 내세우려 말고 이제 의지해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언제까지 몇 대 후손까지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대대 후손이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그 말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원줄기 아래 우리가 접히품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대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다시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을 세우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오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서 또 아이에게는 생후 8일 된 자, 일곱 날까지는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8일 된 예수님도 생후 8일 만에 가셔서 제사장에게 표피를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8일 이후에 할례를 받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라도 나그네 된 자가 아브라함 집에 오면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여기에 당시의 시대라고 해도 이방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다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올 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개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은 폐쇄적이 아니에요. 전부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인 이제는 주님이 저 3천여 종족이 남을 때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할례의 언약의 표시로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생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가 오기까지 모든 역사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택할 입은 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인구가 많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외방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고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종족을,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전통을 주장한다면 아직도 이슬 믿는 자들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에 내 언약은 내년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워 주겠다. 이게 마지막에 약속의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 이후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천사도 나타나셨지만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에, 그러니까 커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대를 이은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 열두 지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여는 거는 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그의 나이가 90이 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오늘날의 100세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받은 자는 모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 오다가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가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도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삶에 주눅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마찬가지로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연약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매양 매순간에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인 게 아닌 겁니다.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사람 중에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에디슨은 참 건강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84세까지도 살았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수만 가지를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진의 삶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에디슨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디슨은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84세로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100년, 150년 이전의 사람이 84세를 산다는 건요, 장수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누가 발명했어요? 포드가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포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갔었지만 그는 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연구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친구 포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는데 낚시도 함께 가자고 할 때 몇 번 안 갔습니다. 오직 그는 노동과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는데 잠잘 때도 전력을 다한다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로를 느끼면 그 일을 중단하고 다른 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면 제3의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력과 끈기로 경주했던 겁니다. 내가 비교적 단시일에 많은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전환하는 데 그 까닭이 있었다. 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결코 은거나 은퇴를 고려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대략 3년 이내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나는 결코 은거하지 않겠네.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면 드디어 이것이 최후로구나 생각할 것이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77살 생일에 친구가 자네의 인생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하라! 자연의 비밀을 탐색해서 그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라! 만물을 그 방향에 놓고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에디슨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이루고 주님 앞에 내가 가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약속의 자녀로 사시기를, 할 일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불러 믿음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급합니다. 이게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일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 되지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이 자석을 빨리 채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큼 그렇게 급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느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얼마나 오래 기도를 했습니까? 별로 오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금방 포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빨리 포기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 시간은 그냥 보면은요, 인생의 공백기인 것 같고 기도응답도 안 되니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최악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부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아름답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군사력으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민족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이 동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있어서 몸만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건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자매들도 같이 기도하죠.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중보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기도 제목들도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건강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서 다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건강해진 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예, 이 기도에 응답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이것만 되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다 잘 됐는데 그 다음에 타락할 길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응원하신 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응답 받았을 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넌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요단강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건너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건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당장 좋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되어야만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3절과 4절은 갈릴리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의 제사장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거죠. 그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진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강에 얕은 곳을 찾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상한 명령이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언약궤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언약궤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로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들이 들어있어요.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은 황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아래쪽 네 구팅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껴서 제사장들이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곧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야 하지만 2200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언약궤 사이에 1km, 0.6마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만 했어요. 이것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언약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앞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뒤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따르라고 하셨으니 당연한 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 앞에 간다는 것은 이 친분의 리더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생활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훈련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런 언약궤를 주시면서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다 자기 전망을 거두고 따라가야 하고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제 다시 전망을 치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앞서갈 때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배우는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에 원형계를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강야 생활이 끝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5절에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지만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엉망인 삶을 살게 된다는 뜻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자꾸 제 생각에 이리로 가야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디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생각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단무지가로 즉 단순 무식 가격에 들어간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아요.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잡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싹 씻어지면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특히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기도위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죠.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근심이 사라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황은 똑같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해결해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생각이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해요. 당연히 믿는 사람 예배할 의무가 있고요. 성경 읽으며 기도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당연히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게 무거운 짐입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중에 이 수요예배나 새벽기도와 바로 그러한 나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필요에 따라 또는 평소 자기의 영적 습관에 따라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복잡한 생각이 단순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방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섬기게 하라. 예,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라 말씀합니다. 8절과 12절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는 말씀의 명령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요단강이 당장이라도 그들을 삼킬 듯이 넘실대면서 흐르고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혹시 강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번에 허리케인이 와서 물이 막 넘쳐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날 영상을 보면은 물이 무섭게 밀려드는 그날 모습을 봤어요. 홍수가 났을 때 우리 한국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물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죽은 사람이 많았대요. 그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7절과 8절 말씀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넘치는 강물을 먼저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에요. 물을 멈춰주신 다음에 자 이제 멈췄으니까 들어가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물을 받고 들어가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황이 좋게 된 것을 보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뛰어든 것이 아니었고 뛰어들면 좋아질 거라고 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 확인해보고 아 이게 될 만하구나 라고 계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들여보고 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를 삼킬 듯이 요동치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떡맞고 있는 요단강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좀 작지만 그래도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들지 않는 한 요단강은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앞이 막혔고 문제가 있다고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다른 데를 알아보는 식으로 해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적 좀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못 보고 있어요. 자기가 못 보는 것인데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때 기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는 원하면서 정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을 못 보는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황당한 명령인데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주신 이 어려운 명령, 황당한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0: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엄청난 위기상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 하면서 방법부터 찾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기도 한번 해볼까 하거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 금방 올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놀랍게도 상황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럴 때 그냥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닥칠 때 무엇을, 누구를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가 보여져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파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접촉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기 배터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많이 충전됐다며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야 가동될 수 있는 기계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죠. 다 알려줬다가는 교만할까봐 또는 이해를 못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만큼만 알고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또 행하고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행한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라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듣고 행했어요. 한 번에 하나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알려줬어요. 그럼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 또 알려주시면 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접촉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7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건너는 일이 시작됩니다. 200만 명이 되는 백성이 건너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그러한 시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아마 3월과 4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치면 겨울이고 우기입니다.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때였어요. 게다가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헬몬산의 눈이 한참 녹아내리는 그때였어요. 갈릴리 호수도 가장 많이 불어나고 그 밑으로 요단강도 물이 한참 불어난 그 시기. 그래서 평소 폭이 30m도 안 됐던 요단강이 이때는 1.6km 정도 약 1마일이 더 불어났어요. 수심도 10피트 이상 깊어지고 물살도 아주 빨라졌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지금도 우기 때는요, 물이 꽤 많고, 게다가 지금 시대는 땡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서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런 것이 오래된 고대사에서 땡 같은 것이 없을 때는 정말로 물이 많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의 연구에서 다 밝혀졌던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노인과 어린이와 여자들과 그들이 다 포함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과 짐승까지 다 데리고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은 최선을 다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나의 불가능한 상황, 능력밖에 일이었어요.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엄청난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때 기적이 벌어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들어놓자마자 진짜로 물이 멈춰버리고만.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무리 엄청난 요단 강물이라 하더라도 천지를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아느냐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수학 천재가 손을 대면 풀리는 것처럼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요단강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건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데 가장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것을 진짜 고백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고백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나? 아니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이게 말이 되나? 할지 모르지만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것은 기적도 아닌 거예요. 우주의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그런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게 이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자연적 현상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읽으면서 에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13세기, 16세기, 19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시간, 어떤 때는 이틀씩 물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이러한 자연현상이 예, 하필 그곳에서 그 시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까? 마른 땅이란 말을 보면은 이것은 아주 바짝 말라버린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연적 현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담그는 그 순간 물이 쫙 갈라지고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서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던 거죠. 백성들이 지나갈 때 경이로운 표정으로 지나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로 들어갈 무렵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난 세기 최고의 탐험가 10명을 선정해봤어요. 아문센이나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어네스트 세클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는 실패한 탐험가였습니다.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남극대륙횡단에 나섰다가 배가 좌초되어 얼음덩이를 타고 표류하다가 18개월 만에 간신히 구조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10명의 탐험가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배 이름인 인투런스라는 말처럼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부하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살려서 함께 귀환했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사람이었어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얼음산을 넘었을 때 분명히 3명이 넘었는데 이상하게 4명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바라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느껴졌대요. 세컨터는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해치고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불에 던졌을 때 분명히 세 명이 던져졌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네 명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기적이 이 세컨터에도 일어났던 거죠. 지금 내 앞에 놓인 요단강이나 얼음산 같은 장벽이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느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실천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기한적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520 웨스트 제임스 우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AM 1650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주말 사이에 내린 비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줬을지, 여행 중에 오히려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운치가 있고 오랜만에 비 구경하면서 좋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노동절 연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고 SNS에 게시물을 폭풍처럼 올렸습니다. 네, 주로 이란과 캐나다 등을 압박하는 가상 이미지를 도배하면서 지지층 이목을 끌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합해서 모두 미국 영토로 표시해 놓는가 하면 아이사이클을 하다가 넘어져 있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일어나 주지사라고 말하는 만화 이미지도 게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하고 미국 국기가 그려진 망치로 이란을 때리는 이미지도 등장했고요. 뉴멕시코주의 명칭은 뉴 아메리카 이렇게 바꾼 지도도 있었습니다. 네, 자신을 과시하거나 갈등 중인 이란 또는 캐나다를 압박하는 내용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이목을 끌고 특히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글쎄요, 지지층에게는 어떨런지 몰라도 일단 이란 전등 여파로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4.15로 역대 노동절 기간 집계분 가운데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경유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아무래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겠죠. 어쨌든 이번 연휴 기간 폭풍처럼 게시글을 올렸다는 트럼프 대통령, 네, 지지층에게는 좀 더 입맛에 맞는 그런 게시물들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을 더 압박해서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려 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거듭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관련 뉴스 계속 이어드립니다. 미국은 에너지부 장관이 나서서 중동의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군사적 기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작전에 활용되는 군사자산은 중동 지역 동맹국과 우방국이 제공한 거라면서 여기에 국가의 자산도 투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다른 나라들도 이 노력에 동참해 우리와 함께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 무역은 중요합니다라고 거론을 하면서요. 물론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자산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에 대해서 이란 역시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반대적인 측면에서죠.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 한글 메시지로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또 한국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영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개 압박 속에 한국 외교부 중동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서 중국인 생존자가 발견됐죠? 한국 긴급 구호대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간절함에 대한 답 아직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이 터널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작업 쉽지 않았지만 진척을 조금 보이다가도 이내 바위에 막혀서 발길을 돌려야 됐다고 하고요. 다른 입구 쪽을 들어가서 안쪽 깊숙이에 접근을 시도해봐도 역시 입구부터 수심이 높아 보트에 의존해야 하는 등 난관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팔 위어댐 인근 터널 수색에 투입됐던 한국의 구호대원 일부가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색을 마친 뒤에 극심한 체력 저하와 설사 증상을 보인 대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오염된 물에 노출된 점 등이 이상 증세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대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파견 글로벌 협력 의사는 일부 대원에게는 항생제까지 더 처방했다고 합니다. 특히 터널 내부가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도 터널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면서요. 진입대원들에게는 산소캔에 휴대할 것이 권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팔 당국이 이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진입 자체가 위험하다라면서 위어댐 일대 터널 수색을 종료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 이 터널 내부에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다면 뭐 황화수소가 발생할 가능성, 오염된 물 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오래 견디는 게 힘들겠구나는 생각도 동시에 떠오르면서요. 정말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대신 이 네팔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요청해온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는 협조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네팔 외교장관 회담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구호대는 계속해서 이 발전소 캠프에서 2km 떨어진 람체 일대를 걸어서 수색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팔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대가 도로도 끊긴 가파른 산악지역이어서 위험하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보 수색에 찬성을 하고 수색지역은 가족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현장에서 네팔군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만 1,356명이 숨졌고 중국 쪽은 43명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측 쪽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의 사망자는 그래서 1,400여 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여전히 5,500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소식 접하셨죠?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쯤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출발한 보잉 767 화물기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기체 탈선을 일으킨 사고 업데이트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3명은 또 중태 상태입니다. 네, 아주 큰 사고인데요. 이렇게 크게 확대된 이유는 기체 탈선 당시에 충돌한 지상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사망자가 바로 이 차 내부에 있던 탑승자들이었습니다. 공항 내부 도로에는 항공 청소 업체 벤 차량 등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충돌한 벤 차량에 7명이 탑승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외곽도로에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돌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한편 기체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 한동안 갇혀 있었는데 다행히 현재는 구조된 상태입니다.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서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기체가 통상적인 착륙 지점을 훨씬 지나서 활주로 중간 부분에 뒤늦게 터치다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을 인해 넘어서면서 약 400m가량을 더 질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지역 내에 뇌우 및 돌풍 등 악천후 요인 또 기체 결함 여부 등을 함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일찌감치 주식을 시작하셨다는 분들 뭐 우량주 몇 개는 꼭 가지고 가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이키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그때그때 변동성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쭉 상향 곡선을 그리던 나이키. 이제 스탠드앤폴스 100 지수에서도 제외되게 됐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2021년 최고가 대비 무려 78% 하락했습니다. 현재 기준 주당 38.4달러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570억 달러로 역시 2021년 말 2640억 달러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나이키 하면은 뭐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엔 아디다스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온, 호카 같은 신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밀려나는 모양새였습니다. 스포츠업계 강자답게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다양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발 관련 시장이 꽤 규모가 컸는데 이 신발 시장 점유율을 아디다스가 점점 빼앗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온이나 호카 같은 신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파고든 것입니다. 세계 스포츠 신발 시장에서 나이키의 점유율이 2022년에 26%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2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1%는 전체 세계 시장에서 아주 큰 수치입니다. 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도 한몫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스포츠 신발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온이나 호카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 중국 내 현지 브랜드들은 값싼 가격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죠. 연간 매출의 15%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8분기 연속 감소한 나이키입니다.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 실적을 살펴보면 북미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5%가량 늘었는데 중화권에서는 환율 요인을 제외하고도 매출이 13%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무역 분쟁 등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확실성도 남아있습니다. 주식에 크게 반영되는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결국 S&P가 오는 21일 나이키를 이 S&P 100 지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100은 증권시장 내 우량기업 100곳을 추종하는 지수죠. 나이키는 해당 지수에 지난 18년 동안 편입돼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 나이키의 지수 탈락은 또 한 번 전통적인 소매 기업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100에 새롭게 편입될 예정인 업체들은요. 델 테크놀로지스, 샌디스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입니다. 미국의 안전자산 지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뉴욕에 보관하던 금을 옮기고 미국 국채 보유 비중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지정학적인 불안을 이유로 뉴욕에 보관하던 금을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르웨이도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비중을 70%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군사 외교 행보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연일 압박하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일부 국가와는 무역을 끊겠다라고 위협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탈 미국 국채 분위기, 유럽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최근 뉴욕에 남아있던 금을 모두 매각했고 독일도 뉴욕에 보관하던 금의 대규모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폭염 등이 지구촌의 공기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들어 매년 극심한 산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건강에 유해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각종 규제로 공장 및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줄어들었지만 대형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근 대형 산불은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래로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년 10만 명은 산불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추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산불의 위험성이 현재 많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최대 93%까지 과소평가돼 있어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바다주 북부 리노 지역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호크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오리건주 마헤어 카운티에서는 빅 그레스 파이어라는 이름의 대규모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몬태나 등에서도 삼림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인접한 국가들까지 연기가 확산되는 대형 산불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 차질, 대기오염 비상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산불로 인한 정말 간접적인 영향은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진해지고요. 또 여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불꽃놀이가 예전보다 참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도 세계 불꽃축제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 불꽃놀이로 인한 공기질 오염도 상당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오늘 네 번째 세그먼트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닝 리포트는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5: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 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리포트.
1: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평화로운 연휴가 지나고 일상에 돌아오자마자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시죠. 전해드리는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현지 시각 6일 오후 러시아에서는 대형 눈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조지아 접경지인 캅카스 산맥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이 산을 오르던 33명이 이 눈사태에 휩쓸렸고 그 가운데 10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11명은 숨진 것으로 그리고 6명은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현재 실종이 됐고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캅카스 산맥은 이상 기후로 인한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지역인데요. 눈사태가 그래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거대한 빙하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서 마을을 덮쳤고요. 당시 최소 12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정말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3년에는 조지아 북부 휴양지인 쇼비에서 역시 빙하가 녹아내리며 발생한 산사태로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지질과학연맹은 4년 전에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캅카스 산맥의 빙하 면적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한 곳 중국 산시성 칠링산맥의 아이타이선, 중국에서 가장 위험한 종주 코스로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태백산과 아오산을 잇는 약 80km에 달하는 능선입니다. 진입로와 하산로까지 합치면 실제 산행거리는 170km에 달한다고 하는데 해발 3000m 이상 봉우리 17개를 연속으로 넘어야 합니다. 자, 이 구간 GPS 오차가 커서 길 찾기도 수월치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등산로에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터지지 않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도 사실 문제화가 되고 있는 극한 도전 문화가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비판도 커지면서 불법 산행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일본으로 가볼게요. 최근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 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가 최근 조사한 결과 여성 전근자의 대부분이 미혼이라고 답한 기업 전체의 약 60%에 달했습니다. 또 가족 돌봄 직원의 업무 공백을 떠맡는 직원도 아무래도 미혼이 많고요. 또 그로 인한 연장 근로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사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자녀 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 제도는 확충이 됐고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업무 부담과 지방 전근 등은 결국 독신자에게 편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 한국과 마찬가지로 점점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장 내 제도는 여전히 부부, 자녀로 구성된 표준 가구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이 1986년에는 18%였는데 작년에 35%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같은 기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구 비중은 41%에서 24%로 급감했고요. 네, 전문가들은 독신자들이 육아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연 근무제 도입이나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눈에 들어온 것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꽤

0: 나쁩니다. 러시아는 독일을 향해서 다시 전쟁을 원하는 거냐? 우리에게 지금 선전포고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강력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독일 동부 핵심 물류 거점이죠.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면서 독일 정부는 러시아 총영사관과 베를린 러시아 하우스 폐쇄 조치 등을 취하면서 양국의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이런 조치에 응해서 러시아도 역시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독일 문화원을 폐쇄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옛날 2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독일은 외교 공간을 먼저 폐쇄했다라면서 그들은 다시 전쟁을 원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요, 러시아가 드론 공격 시도의 배후라고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이 독일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9.11 테러 당시 뉴욕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현 뉴욕 시장이 오는 11일 9.11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나섰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은 어제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맘다니 시장의 오는 11일 뉴욕 9.11 25주년 추모식 참석과 관련해서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맘다니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라는 주장도 은근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뉴욕시에서 2,700명 넘게 숨진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서 미국의 시장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 등에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맘다니 시장은 올해 9.11 추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나는 기릴 것이다 라며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명자는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거주하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했고 무당층은 71%가 반대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우호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7%로 찬성 43%보다 많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발은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량, 또 공공요금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아이오와주 뷰캐넌 카운티에서는 올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까지도 도입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율 63%를 기록한 공화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일시 건설 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일시 중단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의 단 보걸 뷰캐넌 카운티 감독위원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 유권자를 나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2: 여섯, 일곱,
0: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2: 옆구리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0: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2: 여섯, 일곱.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7: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6: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물가 상승은 결국 직장인들로 하여금 점심 도시락을 다시 싸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물론 편차는 크겠죠. 하지만 뭐 강남 지역에 있는 그 직장인들은 아무리 싼 걸 먹어도, 아무리 커피를 저가 커피로 줄여도 적어도 한 2만 원은 좋게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달 하면 꽤 되죠. 그래서 요즘 보냉 도시락 가방 검색량 그리고 판매량이 훌쩍 뛰었다고 합니다. 도시락 수저 세트도 그렇고요. 보온 도시락도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또 도시락을 직접 싸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완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덮밥이나 볶음밥, 오므라이스 같이 한 7,000원 이하 전자레인지 조리 상품이 인기 제품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는 경우에도 반찬을 여러 가지 한다기보다 저녁 먹을 때 조금 양을 늘려서 내일 점심으로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른바 냉털이라고 하죠. 냉장고 털이. 냉장고에 있는 각종 재료들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는 그런 도시락들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사내에 식당이 있는 경우에는 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그 회사가 만약에 삼성이라면 아, 정말 꿈같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삼성이 2026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시각으로 8일부터니까 이미 시작을 했네요.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생명, 디스플레이, SDI, 전기, SDS, 화재, 카드, 증권, 중공업, 또 호텔신라도 있네요. 삼성의료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정말 그룹 차원으로 꽤 큰 규모입니다. 지원자는 오는 15일까지 삼성채용 홈페이지에 삼성 커리어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의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채용 절차는 9월 직무 적합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에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또 11월에는 면접과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삼성그룹의 신입사원 공채는 195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70년째 그 제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삼성 외 SK, 현대차, LG 등 국내 4개 그룹 가운데 현재 정기 공채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곳, 바로 이 삼성 한 곳뿐입니다. 네, 물론 1990년대 외환위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그리고 2000년대 금융위기 때도 공채는 지속돼 왔습니다. 한편 삼성은 기능인재 채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와 전기, 디스플레이 등은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약 1,600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중국에서 도피한 수배자가 가장 많았고요. 이 가운데는 또 사기 혐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경기 남부경찰청이 50대 중국인인 A씨를 체포해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은 97년에 중국 텐진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뒤에 2017년에 한국에 입국했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어쨌든 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해 공조 요청이 접수되면 도피 사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시도경찰청 공조부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해서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런 공조 담당 인력도 많이 늘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외로 송환된 도피 사범은 지난해 13명이었던 것이 올해 8월까지는 24명으로 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국가 간의 수사 공조 강화는 역시 반대로 해외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수사당국은 중국으로 도피한 한국인 보이스피싱, 스캠 범죄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인원 지난해 192명으로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27세 청년이지만 정신연령은 2, 3세 수준인 그야말로 중증 자폐 아들을 지난 20여 년 동안 홀로 키워온 전경철 씨, 작가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에세이 안녕 피터팬이라는 에세이에 담아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울림을 줬던, 그리고 MBC 또 TVN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전경철 씨, 피터팬 아빠라고도 불리우고 있었는데요. 결국 돌아가셨고 이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암 말기 진단과 그에 따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전 작가는 사실은 자신의 치료보다는 아들의 미래를 먼저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1년 넘게 전국시설 천여 곳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떠난 뒤에 혼자 남겨질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아빠라는 존재를 잊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잊히기는 원치 않는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늙은 남자가 있었다 정도의 희미하지만 그리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런 마지막 바람을 담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경철 작가의 사망 후에요. 고인의 마지막 영상이 공개되자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무거웠던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편안해지시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한편 생전에 저서 인쇄 관련 수익 등으로 피터팬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성인이 된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24시간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생전에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꿈은 이어질 듯 싶습니다.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 절기상으로는 사실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을 초입에 잠깐 맛볼 수 있는 햇대추도 눈에 벌써 들어오거나 곧뛸것 같습니다.

100% 다, 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몇개 먹다가, 아, 이거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요. 맛도 더 재밌어집니다. 자, 신선한 햇대추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는 것,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겁니다. 껍질에 상처와 쭈글쭈글한 부분이 많은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녹색에 갈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햇대추가 단맛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씻지 않은 상태로 물기 없는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추천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시지 말고요. 단단하고 아삭할 때 드세요. 이 과육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활발한 장운동 또 이어지는 배변 활동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에 좀 민감한 분들일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찬다거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추천되지 않고요. 어쨌든 1년 내내 볼수 있는 말린 대추에 비해서 이 아삭한 햇대추를 볼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언제나 그렇듯 제철 과일은 보약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8: 화로로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최근 불꽃놀이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립니다. 불가리아 트라키아대 수의과 대학이 주도한

0: 연구팀은 지난해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를 분석했는데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스레드나고라 산맥 근처 등산로에서 무려 1,700마리에 달하는 조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사체와 일부 생존한 새들을 정밀히 조사하자 이들은 불꽃놀이의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무나 지면 등에 충돌해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새들의 위장을 조사해 유해물질,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증상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주행성 조류에게는 밤에 들리는 굉음, 또 빛이 번쩍이는 것들이 방향 감각을 잃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면서 비행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는 철새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불꽃놀이가 대기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우려는 제기됐습니다. 2023년 서울 세계 불꽃축제, 부산 불꽃축제 기간 인근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했는데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인 9에서 12에 머물렀다가 불꽃놀이와 함께 폭증하면서 최고 320까지 기록했습니다. 좋음 대비 32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 한 익명의 시민이 지난 주말 서울 불꽃놀이를 앞두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기 오염, 환경, 시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꽃축제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불꽃축제로 인한 시민의 대기 오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질 모니터링과 시민 안내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 성분 세마글루타이드가 모두에게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감정적 식사란 실제 배고픔이 아닌 스트레스나 슬픔, 불안 등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찾는 행동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를 시작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2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 시각적 자극에 따라 과식하는 이른바 외적 식사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약물 치료 후 체중과 혈당 수치 모두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트레스성 폭식을 한 참가자들은 체중 감량을 달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치료 초기 3개월간은 폭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교토대 교수는 이 GLP-1 약물은 외부 자극으로 과식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감정적인 식사가 주된 원인인 경우엔 그 기대 효과가 적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모 신약을 둘러싼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개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존 치료제에 의존해온 시장에 모낭줄기 세포를 활성화하거나 항체로 모발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등의 새로운 기전의 후보 물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차세대 탈모 치료제의 임상이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등 빅파마의 투자까지 유입되면서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탈모 시장이 새로운 신약 격전지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치료가 탈모 진행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차세대 후보들은 모낭 기능 회복과 성장 주기 재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과 호르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축된 모낭을 다시 활성화하기도 어려워서 신약 개발 난도가 특히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현재 치료는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탈모에 관여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유지하려면 장기간 사용해야 하고 여성 환자에게 쓸수 있는 약물은 제한적인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탈모는 환자 수가 많은 데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제한적이고 기존 약물도 장기간 복용해야 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단순히 탈모 진행을 늦추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한글로 된 메시지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SNS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올리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하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SNS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글 포스터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바가이 대변인은 이 포스터 사진 외에도 장문에 한글 게시글을 통해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라며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먼저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주권과 책임을 가진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 위대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공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한글로 만들어서 작성해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봄바디어는 캐나다의 기업과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 회사가 판매한 5,100대의 항공기 가운데 약 절반이 미국에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 그들은 미국에 기대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 여객기를 타라, 캐나다에 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시행되면 캐나다 여객기인 봄바디아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여객기인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면 캐나다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봄바디어 항공기는 미국의 허니웰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구매해서 제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 3,500여 명의 고용 인력과 상당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봄바디어의 판매 금지는 결국은 미국에게도 타격이 될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0: 네, 9월 8일 오늘은 절기상 백로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백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특히 올해만큼은 전혀 무관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기온이 또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컨디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연휴 그 바로 다음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수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수연이었습니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5: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1: 오, 진짜 통 크네요.
10: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1: 단체 주문도 되나요?
1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어제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13일째였던 7일, 네팔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노랫날을 맞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감사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청사와 외교 공간에는 조기가 걸렸습니다. 다만 대규모 추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네팔인들은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 관계자는 홍수 피해 지역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정부 주관 행사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발렌드라 샤 총리 내각은 대홍수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이날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힌두교 신자가 많은 네팔의 전통 장례에서는 13일 동안 애도 기간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가 거행됩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화장을 중요한 마지막 의식으로 생각하는 힌두교 전통에 따라 시신 없이 장례를 이미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네팔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운동장에 모여 대홍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또 더르바르 광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는 촛불 추모식도 함께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당시 한국인 9명이 실종됐던 어퍼트리슐리 수력발전소 인근 산악지역에서 한국 해외 긴급구조대 도보수색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이 도보수색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팔 홍수 지역의 첫 도보 수색을 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확인하지 못하고 수색을 마쳤는데 추가적인 도보 수색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네팔 현지 연결해 봅니다. YTN입니다.
1: 오늘 람체 지역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긴급 구호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수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긴급 구호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실종자 가족들을 먼저 만나서 이 수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 긴급 구호대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이 구호대원 6명이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5시간 가까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실종자 8명이 있을 거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의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도보 수색이 가능한 착륙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서 드론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상류 쪽 방향으로 임시 도로를 따라서 대피 가능 지점을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에 참여한 소방청 구조본부장 설명입니다.
2: 우리나라 재난 환경과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지금은 내일 도보 수색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네팔 당국과 협의를 해봐야 이 도보 수색 재개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긴급 구호대는 밝혔습니다. 네팔 군은 수색 헬기 운용을 대폭 감축했고 피해 재건과 복구로 수색 자원을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규호 긴급 구호대장의 설명입니다.
3: 자기네들도 지금 재건 복구로 전환 중이다. 그렇게 했고 헬기 운용수를 대폭 감축하고 오늘 헬기장에서 보니까 헬기 운용이 상당히 감축이 됐고 많은 군 병력이 귀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 오늘 수색 결과를 차분하게 들은 가족들은 왜 도보 수색에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는 이 가족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되는 만큼 도보 수색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도 내일 오전 우리 정부와 긴급 구호대, 네팔 당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아직 활동 연장이나 이 후속팀 파견 등의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트리슐리강 앞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현재까지 네팔에서만 1,3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국경 인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관련된 토속류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한 전체 사망자 수는 1,398명입니다. 실종자 수는 네팔 4,996명과 티베트 519명을 합쳐 모두 5,515명입니다. 실종자 중에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 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중국에서 이번 재난이 1억 2천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 암석 붕괴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후 4단계 재해 사슬을 거쳐 대참사로 이어졌다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YTN이 보도합니다.
4: 이번 대재앙의 발원지로 지목된 히말라야 랑탕 리룽산의 해발 5,140m 봉우리. 중국의 지질 재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인웨핑 공정원 원사는 사실상 암벽 붕괴로 규정했습니다. 깎아진 산사면을 분석해보니 암석이 80%, 빙하는 20%에 그쳤다는 겁니다. 전체 빙암 크기는 1억 2천만 세제곱미터로 계산했는데 5년 전 인도 빙암 붕괴 참사의 4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낙차 3,300m, 22km 거리를 7분 만에 휩쓸고 내려오면서 4단계 재해 사슬을 이뤘다는 설명입니다. 파괴력을 키운 빙암 쓰나미가 제일 먼저 때린 인간의 영역은 중국과 네팔 사이 국경 관문. 전체 8만 제곱미터 부지를 완파시킨 뒤 중국 쪽 상류 3km와 네팔 쪽 하류 14km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충격파가 집중된 중국과 하류로 분산된 네팔의 재난 양상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시시각각 구조 수색 소식을 전하는 네팔과 비교해 중국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보도입니다. 수색 작전이 집중된 네팔 하류의 전문 구조팀과 DNA 감식반을 파견하고 일부 외신을 티베트 재난 현장에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대재앙 속에서 정보 통제나 은폐 논란에 꼬리표를 때려는 선전전에 나선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협상을 접고 이란과의 협상을 접고 지금처럼 더 강력한 경제 제재로 압박하면 이란을 굴복 대신 군사작전으로 내모는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일축하고 제재 강화, 해상 봉쇄, 군사 타격을 병행해 이란의 경제를 질식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가 실패했던 경험에다 협상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지자 이란에선 강경한 군부 입지가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타협은 그간 어렵게 쌓은 이란의 군사적 성과를 포기하도록 하는 배신행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의 모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전쟁과 협상, 봉쇄에 맞서는 전략의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더 넓은 해역으로 봉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중동안보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 연구원은 CNN에 이란은 제재 해제를 열망하고 전쟁 피로층의 요구와 정권의 정통성을 사수하려는 이념적 지지층의 반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외교적 타결이라면서도 외부적 굴복이 아닌 이란의 강함이 끌어낸 성과라는 모양새를 갖춰야 내부에서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려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수준에서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이 대미 굴복으로 비치는 순간 내부에선 붕괴에 준하는 극렬 강경파 반발을 감내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란에 양보할 여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6개월간 예상보다 강한 군사적 저항 역량을 증명했고 수십 년간 계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를 견디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축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 정권은 미국에 비해 국민의 경제적 고통에 흔들리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이란 국민의 봉기 가능성은 역시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아지지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의 군사, 경제적 입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상황을 이란 정권이 좌시할 순 없다며 그들은 대규모 전면전이 아니라 미군 기지 타격, 에너지 인프라 교란 등 계산된 자극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기회 비용을 극대화해 협상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정밀하게 계산된 긴장 고조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지지 연구원은 양측이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순간 오판의 위험성은 폭발적으로 커진다며 이란 공격이 미군이 대규모로 죽거나 미국의 공격에 이란 정권의 영토적, 정치적 뇌관을 건드리면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 재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에 다시 육박했습니다. 배럴당 $98.45,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3.91에 거래가 됐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30% 넘게 급등했지만 4월 말 기록한 4년 만에 최고치 배럴당 $126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오만과 협상이 임박했으며 임시 안전 항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지난 주말 사이 이란 유조선을 타격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있어 미국의 후속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독립에너지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인 스위스 비톨의 러셀 하디 최고 경영자는 석유 제품 시장은 공급 부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하디 CEO는 싱가포르에서 S&P 글로벌 에너지 주최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석유 컨퍼런스에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물량이 약 1000만 배럴로 추정된다며 이 중 900만 배럴은 원유고 나머지는 석유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 배럴이 매일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장하는 물량은 아니다라며 선박에 달려 있고 보험에 달려 있으며 선장과 승무원에도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제시설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량일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중동과 러시아에서 각각 하루 200만 배럴씩 석유제품 수출 물량이 감소해 석유제품 시장이 원유시장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제품 재고도 거의 바닥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지난주 폭염 전해드렸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엔 무더위입니다. 지금 남가주해 안에 높은 파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역은 앞으로 며칠 동안 기온과 습도가 급격히 오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성 능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는 남가주 전역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습도까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체감더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불쾌지수도 굉장히 높죠. 짜증내지 마십시오.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 기온은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과 높은 습도가 동시에 겹치는 날씨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날씨와 높은 습도가 예고되면서 내륙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맥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목요일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내일부터 벤투라 카운티와 계곡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령될 예정입니다.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에는 최고 기온이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금요일부터 다시 서쪽에서부터 해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주말에는 고기압성 능이 약화되면서 능선이 약화되면서 해풍이 지속될 것으로 기상청 내다봤습니다. 해풍이 지속되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정도 돼야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돼야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예보를 했는데 평년 기온이면요. 평년 기온은 80도 초중반대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기준입니다. 자, 오늘 LA 지역은 일부 지역에 비 내릴 확률 아직도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LA 카운티 놀라지 마십시오. 9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요.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밸리 우들랜드 힐즈 지역은 94도까지 오늘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오늘부터 내려지고 폭염경보 내일부터 또 발령될 예정인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내일 LA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 이래 날씨 예보 최고 기온에서 저 이 숫자를 LA 카운티를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내일 LA 카운티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내일 낮 최고 기온 100도까지 예보돼 있는 상태고요. 밸리와 우드랜드 힐즈 지역은 10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낮 최고 기온 올라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편 태평양에서 발달한 열대성 폭풍 마리 영향으로 롱비치 해안가 주택가와 상가들이 거센 파도에 어제도 또 타격을 입으면서 일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휴 내내 이어졌던 높은 파도와 침수 피해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롱비치 소방대원들은 어제 저녁 63가와 67가 사이 방파제 인근 주택 약 20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대피 안내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파제 자체가 훼손되고 일부 주택 사이 콘크리트에 금이 갔다는 신고도 접수됨에 따라 안전조치를 위해서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건축국 조사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판단돼야 주민들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주택들을 강타하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어제 대피하는 모습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주택보호국에서 주택 안전 점검을 다 마치지 못했어요. 파도가 너무 강하게 와서 그랬습니다. 맥아더파크의 가족 야유회를 가라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LA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LA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노점상 그리고 이런 마약 문제가 곁들여 있는 공원 노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시장 뽑을 때 잘 뽑으셔야 됩니다. 시의원 뽑을 때 잘 뽑으셔야 됩니다.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뽑기 바랍니다. 지금 다운타운이나 올림픽 경찰서 인근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요새 SNS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표현해놓죠. 야, 난 LA로 왔는데 멕시코 시티 같아. 노점상들이 밤마다 야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노동절 연휴 맥아더파크에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초청해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가족, 친구들은 LA 경찰과 셰리프 요원들이었고요. 동료들, 검사장이잖아요. LA 카운티 검사와 연방 검사 빌레 사일리 등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런 곳에 어떤 범죄자가 올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게 야유회 잘했습니다. 네. 마약 범죄를 얼룩져 주민들의 발길이 끊겼던 맥아더파크 안전성 문제를 두고 큰 논쟁이 되어왔는데 지난 6월 레이서 노크먼 검사장은 상황이 나아지면 노동절에 이곳에서 피크닉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마약 밀매 거점으로 악명 높은 맥아더파크를 겨냥해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계속 벌이고 있고 잇단 급습을 통해 수많은 체포, 압수수색 단속한 바 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면서도 맥아더파크를 범죄자의 온실에서 주민과 가족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LAPD의 무작위 순찰이 범죄를 억제하고 공원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LA 공원관리국이 맥아더파크에다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진짜 현재 검토 중이잖아요. 조금 더 주민들과 열린 대화를 하고 이 지역 커뮤니티들과 대화를 한 뒤에 결정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맥아더파크에 펜스를 설치하면. 현재 LA 카운티 공원관리국은 한인입니다.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크레딧 점수 등 개인 신용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8월에 공개한 개정 I-864 양식에는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공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양식은 발효 직후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I-864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초청받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이민자가 정부의 공공복지에 의존할 경우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재정보증인은 상당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의 가구 소득은 가구 원수를 기준으로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에는 재정보증인 본인과 부양가족, 함께 거주하는 일부 친척, 그리고 초청받은 이민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이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연방 빈곤선 100%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가족 초청 영주권이 거부된다라는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까지 재정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최소 신용점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신용보고서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영주권 심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재정보증인, 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허가한다라는 란에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점수가 많이 낮게 되면 그만큼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영킴 하원 의원이 과거 선거 출마 당시 남편 찰스 킴 씨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재산 소득공개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한 매체가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최근 보도에서 영킴 의원이 지난 2018년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재정보고와 관련해 남편 찰스 킴 씨가 2017년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비영리단체 담제 프렌즈 오브 코리안 워 베테랑스에 미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한국에 기반을 둔 재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기록에는 찰스 킴 씨가 2017년 이 단체에서 받은 총 수입이 최대 10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재산 공개 규정상 배우자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킴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메디칼그룹 이사회에 소속돼 있는 주요 멤버를 상대로 주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 위반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자신에 대한 소송이 SMG그룹 내부의 부당 관행을 고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SMG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SMG는 지난 5월 29일자로 내과 전문의 이영직 박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 주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직 박사는 지난 8월 17일자로 SMG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8월 21일에는 SMG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각을 요청하는 법률적 이의 신청도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MG 측은 소장에서 이영직 박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정 진단 코드를 남용해 환자 안전과 SMG그룹의 관련 규정 준수 노력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이 박사가 다른 의사와 비교해 해당 코드를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에 의존을 뜻하는 코드를 사용했다는 게 SMG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SMG는 이영직 박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박사와의 주치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고 그에게 여러 차례 자료 제출과 설명 기회를 줬음에도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직 박사는 오히려 자신이 SMG의 메디케어 관련 부당 코딩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SMG 측의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와 계약 해지, 명예훼손까지 벌였다는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영직 박사는 맞소송 소장에서 문제가 된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는 SMG가 그룹 차원에서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에게 사용을 교육했고 여러 의사들이 사용했음에도 자신만 감사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반적인 재무위기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한국중앙일보가 유상증자를 통한 공개 입찰 방식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대주주 일가의 기존의 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매각이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난관이 예상되자 결국 신주 발행 및 인수 방식의 M&A를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JTBC도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매각 절차에 돌입해 중앙그룹은 신문과 방송을 모두 매물로 내놓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노동절 연휴 끝나고 처음 맞는 새로운 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더위가 함께 하게 됐죠. 조금만 이번 주만 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폭염 예보해드리면서 이번 주만 잘 버티십시오.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연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동절 연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에 올랐고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솔린 주유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셨죠? 이란 전쟁 여파로 노동절 연휴 동안에 미국의 개솔린 가격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노동절 연휴는 여름의 마지막 연휴라고 해서 주민들이 여름을 보내는 마지막 여행을 자동차로 많이 떠나는데 개솔린 가격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디젤 가격도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1: 사흘 동안의 노동절 황금 연휴에도 미국인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2: It's disappointing. Dollar or a dollar 50 when since the war started,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Deciding to buy gas or food, you know.
1: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갤런에 4달러 15센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 속에 노동절 연휴를 맞게 된 겁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면 보통 휘발유 값이 내림세를 보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노동절 기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012년 3달러 82센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가격도 1갤런에 5달러 90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식료품 가격에 휘발유 값까지 가게에 부담을 주면서 미국인들의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3: It's not surprising just with the way the economy's been going and the way the government's been, you know, treating us and you know, with President Trump engaging in all of his overseas activities in the Middle East.
1: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1000억 달러, 약 13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추가 부담했고 2분마다 100만 달러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노동절 연휴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곧 휘발유 값이 떨어질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4: Well, if you look at the futures prices, you wanted to buy today in bulk gasoline for 2 months out in November, it's about 35 cents cheaper than it is today. So the marketplace thinks gasoline prices are going to move meaningfully lower.
1: AP통신은 특히 경유 가격 급등이 화물 운송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미 온라인 배송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태권도 대사범, 태권도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의회 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매들린 딘 하원의원은 공동으로 올해 9월 4일을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로 지정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태권도 고단자로 가장 풍부한 경험을 쌓아 존경받는 대사범들이 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감사하는 기념일을 만들어 기리자는 취지입니다. 9월 4일은 태권도의 날입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06년 태권도 날을 정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태권도를 수천 년에 걸친 한국 역사를 통해 발전해온 한국의 무술이라며 고대 고구려에서 수박 또는 택견으로 알려진 방어 무술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의 각 음절의 구체적 의미를 전하면서 태권도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하지만 발차기 동작의 독특한 조합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태권도 정신을 통해 정신적 수양과 인성 함양을 강조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는 스포츠 및 호신술일 뿐만이 아니라 유연성, 지구력, 근력, 올바른 자세 등 건강에도 좋다, 뭐 예의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 지금 뭐 각 블락 동네마다 태권도장 하나씩 다 있죠.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 보십시오. 태권도장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에는 태권도장 대신 영어학원, 수학학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7: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8: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7: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8: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7: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8: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7: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8: 올림픽 골프니까.
7: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0: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0: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9: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9: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
1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레이트로 출국했으며 현지에서 파병 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조사단이 간 아랍에미레이트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중동 국가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군사전력과 지원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조사단은 한국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 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부단은 아랍에미레이트 내 군사기지를 거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며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제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적으로 파병이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파병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파병 지금 호르무즈에 요청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군사적 파병을 호르무즈에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경제적인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웃도는 대미 투자를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실제 투자 집행 규모가 대미 투자 펀드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한미 전략투자 후속 협상 결과를 국회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업 규모 총액이 3,500억 달러를 넘긴다며 금액이 초과하다 보니 핵심 사업 중 두 개만 반영할지 금액을 조정해서 두 개만 반영할지 아니면 금액을 조정해서 세 개 전부 반영할지를 놓고 막판 절충 작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둔 핵심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협력과 전략적 투자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이번 협상의 대상인 전략적 투자 가용 재원은 2,000억 달러입니다. 문제는 미국 측이 사업 단가를 계속 올리면서 요구 규모가 가용 한도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대미 투자 1호로 유력한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200억 달러 안팎에서 미국 측이 250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해 난항을 겪다가 220억 달러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원전 사업비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알래스카 사업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여기에 또 투자하는 것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부터 반도체 추가 투자까지 여기에 3,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까지 한국을 향해 유례없는 전방위적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 칼끝이 왜 유독 한국만 겨냥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YTN이 요인을 알아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파병과 천궁투 우크라이나 지원, 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데 묶어 한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가운데 유독 한국에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미는 배경에는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딜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높은 주한미군 의존도는 미국의 기여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2: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1: 여기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조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미국 내 공급망 재편의 핵심 타깃입니다.
3: I think as you look forward, other nations will come and work with us in this endeavor. Certainly, trade for the world is important. Shouldn't be just a United States responsibility.
1: 특히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여기에 추가 청구서를 얹어 이익을 한계치까지 짜내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관세로 추가 반도체 투자를 강제하고 안보 공백을 자극해 파병을 압박하는 복합적 지렛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가

0: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명 철회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시스템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이 제기하는 비선 개입설에도 선을 걷습니다. YTN입니다.
1: 각종 의혹으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만큼 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후보자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전 부대변인의 유튜브 발언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비선 개입설을 반박하고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딴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당정 이견설 차단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별도 공지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야권 반발이 거센 데다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절대 개헌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15차례나 언급하면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이 대통령의 멈춘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입니다.
2: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여권과 야권 의석을 향해 차례로 인사합니다. 미소로 시작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지만 40분 정도 이어진 마지막 대목까지 정부 여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루 전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개헌 추진 발언을 의식한 듯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 쐐기를 박았습니다.
3: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2: 연설에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15차례, 재판을 13차례나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인사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번 개각은 대통령 죄지우기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면서 재판을 덮기 위한 암장의 시대라고 현 국정을 규정했는데 여권의 고성 반발 속에 잠시 발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3: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2: 확장 재정 정책엔 빚 아닌 빚의 혁명이라며 힐난을 레버리지 ETF 정책을 고리론 특검 추진까지 예고했고
3: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위선이 따로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2: 강성 지지층을 고려한 듯 정부 여당을 중국 공산당에 비유하거나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아닌 극우 유튜버 선동 같다고 혹평하면서 국민의힘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 추진을 외치며 내밀었던 김민석 대표 손이 무색하게 국민의힘이 여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9월 정기국회 전국은 시작부터 급랭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된 지 95일 만에 체육단체가 시위대를 뚫고 경기장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70분가량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에 필요한 물건을 간신히 챙겨 나왔는데 뭐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입니다.
4: 경찰 수십 명이 시위대를 가로막고 굳게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자 형광조끼를 입은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각종 장비와 서류를 상자에 숨가쁘게 챙겨 넣습니다.
5: 자, 5분 안에 마무리하자. 네.
4: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자신들 사무실에 처음

0: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대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지난 6월에도 진입을 시도했다가 시위 참가자가 저지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경찰 엄호를 받아 무사히 물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체육회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여 만에 업무용 컴퓨터와 선수 장비 등 화물차 6대 분량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찰관 2,000명이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관위 특검 관계자가 대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입회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하긴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부 진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만큼 완전한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정용수입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연휴가 끝나고 나면 화요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좀 몸이 좀 찌뿌둥하시죠. 네, 거기다 이번 주 또 무더위까지 예보돼 있어서 이번 한 주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쉬고 오셨잖아요.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화요일의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1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어제 시간이 계속으로 비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불면증, 어지럼증, 중풍, 이명, 두통, 불임,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함께 복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비염의 침치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시던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비염 때문에 차이나타운에 있는 어떤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 그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침을 맞아도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다른 여러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꾸 변종이 생기고 변질이 되는 것처럼 알레르기견도 그 사람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해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침과 한약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진맥과 진단에 따라서 변증 논치로 치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다음 해 알레르기 시즌에 며칠 정도 증상이 아주 가볍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료 후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재발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과민성 비염을 비우성 비염, 건조성 비염, 위축성 비염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마다 좋은 치료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순 실화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인 남자분이 비염 때문에 방문을 하셨는데 침 치료 때마다 꼭 부인께서 치료실에 따라서 들어오시곤 하십니다. 저는 침을 다 놓고 방안도 답답한데 밖에서 기다리실까요? 하면 괜찮습니다. 그냥 있을게요. 하시면서 부인은 간호사가 침을 뽑을 때까지 남편 옆에 30분씩 앉아 계십니다. 저는 두 분이 금슬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끔찍이나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요. 아마도 3주 정도 지나서 남편이 비염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제가 이제는 졸업을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졸업장은 없나요? 하고 웃으시면서 그때야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첫날 침을 맞고 코막힘도 깜쪽같이 없어지고 콧물도 많이 줄어드니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수상하기도 하여 다음 침 치료 때부터는 치료실에서 남편 옆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로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던 환자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3: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14: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5: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14: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5: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4: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20: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9: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0: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9: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21: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2: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1: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22: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1: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22: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4: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은 뭐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무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자, 남가주 해안에 높은 파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역 앞으로 며칠 동안 기온과 습도가 급격히 오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성 능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단순히 기온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습도까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체감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가죠. 짜증내지 마십시오. 자, 이러면서 한번 이번 주 오늘 낮 최고 기온은 LA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후반대, 그리고 우드랜드 일지성 밸리도 90도 중반대 후반대 낮 최고 기온 기록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 이번 더위 무더위 절정이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낮 최고 기온 기록, 낮 최고 기온 예보에서 제가 100이라는 숫자를 본 거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내일 그만큼 덥습니다. 일부 지역,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목요일까지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될 상태입니다. 다행히 금요일부터는 다시 태평양 해풍이 다시 유입되면서 기온은 내려가고 주말에는 80도 초중반대의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주는 보니까요, 80도 초중반대의 낮 최고 기온 기록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을로 가는 길목, 아우 참 어렵네요. 이런 가운데 이 태평양에서 발달한 열대성 폭풍 마리 영향으로 롱비치 해안가 주택과 상가들 어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택 사이에 콘크리트에 금이 갔다는 신고까지 접수됨에 따라서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0: 자, 노동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에 맥아더 파크에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초청해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마약 범죄로 얼룩져 주민들의 발길이 끊겼던 공원 안전성 문제를 두고 큰 논쟁이 되어왔고, 지난 6월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상황이 나아지면 노동절에 이곳에서 피크닉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연방 그리고 지역 법 집행기관들이 지난 6월부터 이 맥아더 파크 인근을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 밀매 거점으로 보고 이곳을 겨냥해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딴 급습을 통해 수많은 체포와 압수수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라고 말하면서도 맥아더 파크를 범죄자의 온실에서 주민과 가족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LAPD의 무작위 순찰이 범죄를 억제하고 공원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이 열었던 야외 피크닉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죠. 축구도 하고 아이들 모여서 막 잔디밭에서 뒹굴뒹굴 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이 초청한 가족과 친구, 동료들 한번 볼까요? 가족, LA 카운티 검사장의 가족이에요. 친구, LAPD, LA 셰리프국, LA 카운티 검사장 직원들, 그리고 동료, 연방검사 빌 에세일리 등등등 연방검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이곳에 범죄자가 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 온화한 모습, 아 이곳은 공원이다 라는 맥아더 파크의 모습 오래간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아더 파크에 임시 펜스를 건설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LA 카운티 공원국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펜스를 설치하면 공원이 더 삭막해지고 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범죄 행각을 벌일 것이다 라며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회성 같은 철제 펜스를 공원에 설치한다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그리고 지역 정치인, 지역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 후에 결정하기를 바라봅니다. 현재 LA 카운티 공원국 국장은 한인입니다.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때문에 재정보증인의 크레딧 점수 이민서비스국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I-864라는 양식인데요. I-864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초청받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이민자가 정부의 공공복지에 의존할 경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하나 이상의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재정보증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공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동결을 해제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가정초청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까지 재정보증인에게 요구되는 최소의 신용점수 기준을 아직 제시하진 않았으며 신용보고서에서 어떤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영주권 심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있겠죠. 영킴 하원 의원이 과거 선거 출마 당시 남편 찰스 김 씨가 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재산 소득 공개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제기했습니다. 남편 찰스 김 씨가 2017년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비영리단체 담제 프렌즈 오브 코리안 워 베테랑스의 미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는 한국에 기반을 둔 재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기록에는 찰스 김 씨가 2017년 이 단체에서 받은 총 수입이 10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방 하원 재산 공개 규정상 배우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했던 영킴 의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킴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제 단체 측 역시 찰스 킴 씨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며 지급된 돈은 활동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SMG 이사회 소속되어 있는 주요 멤버를 주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 위반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자신에 대한 소송이 SMG 그룹 내부의 부당 관행을 고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이라고 주장하면서 SMG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서울 메디칼 그룹 이 SMG는 지난 5월 29일자로 이영직 박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 주장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직 박사는 지난 8월 17일자로 SMG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8월 21일 법률적 이의 신청도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MG 측은 이영직 박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정 진단 코드를 남용해 환자 안전과 SMG 그룹의 관련 규정 준수 노력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의존을 뜻하는 코드를 반복적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게 SMG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영직 박사는 오히려 자신이 SMG의 메디케어 관련 부당 코딩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SMG 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와 계약 해지, 명예훼손까지 벌였다는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영직 박사는 문제가 된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는 SMG가 그룹 차원에서 네트워크 소속 의사들에게 사용을 교육했고 여러 의사들이 사용했음에도 자신만 감사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직 박사 소송은 2023년 SMG 매각 당시 이 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도인 약속 어음 대금과 지분 2월분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재정적 동기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속 어음은 2026년 11월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지만 SMG가 만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이 씨와 계약을 귀책 사유를 이유로 해지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 박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관련 이의 신청 심리는 오는 10월 27일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팜스프링 인근 한 부촌의 콘도 단지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65세 한인 여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4일입니다. 지난 4일 오전 9시경 팜스프링 다운타운 동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팜 데저트 지역 게이트웨이 드라이브에서 신원 미상 소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셰리프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적 폭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이후 셰리프국 중앙살인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디 엔클레이브 콘도미니엄 커뮤니티로 알려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한인 비키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 unknown trouble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정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해양경비대 남서부 지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선박이 적발돼 탑승자 24명이 붙잡혔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지난 토요일 밤 11시 15분쯤 산타바바라 섬 남쪽 약 3마일 해상에서 28피트 크기의 선실형 보트를 발견했으며 일요일 자정 무렵 해당 선박의 승선에 검문 검색을 벌인 끝에 불법 이민 의심자 24명을 구금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이들 전원을 뉴포트 해안으로 이송해 미 국경순찰대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110번 고속도로 남행 차선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12분쯤 110번과 105번 고속도로 교차로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한 명을 제외한 부상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110번 고속도로 남행 구간은 밤늦게까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서는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세플베다 패스 인근 405번 고속도로에서도 차량 5대가 연루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등 노동절 연휴 기간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6분쯤 랭커스터에서 전철을 인질로 삼고 위협하던 남성이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경위들의 총격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위들은 현장에서 전철을 목 조르며 권총을 소지한 전 남편을 발견했으며 이 남성이 경위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하자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했다고 셰리프국은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질로 잡혔던 여성과 출동한 경위들은 다치지 않았으며 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남성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소방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권총이 증거물로 압수되었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라이트우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단독 사고로 숨진 4명이 젊은 희생자 중 마지막 남은 1명이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실은 지난 7일 이번 사고로 숨진 네 번째 희생자가 19살이 콜 토레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21살이 레베카 카브랄 곤잘레스, 19살이 제이슨 포터, 20살이 네바에 하퍼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6명이 타고 있던 2016년형 현대 벨로스터 차량이 고속도로를 벗어나 언덕 아래로 구르며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4명이 숨진 것 외에도 중상을 입은 2명이 탑승자가 에로헤드 지역 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차량 정원이 4명인 차량에 6명이 탑승해 있었던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견인된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유골로 발견된 10대 소녀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의 16번째 생일을 맞아 그가 자란 레이크 엘시노어 동네에서 어젯밤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국화와 촛불, 인형, 풍선, 손편지 등이 놓이며 추모 공간이 마련됐으며 이웃 주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와 선물들을 함께 전시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9월 유명 가수이자 틱톡 스타인 디포디에 방치된 테슬라 프렁크에서 유골로 발견된 셀레스테는 14살이던 작년 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본명이 데이비드 버크인 이 가수는 지난 4월 체포되어 살인 및 아동 성적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유가족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게 사형 제도가 적용되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샌버디노의 유명 야시장인 이른바 타코로우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길거리 노점상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타 코롤라 차량을 몰던 77세 남성이 토요일 새벽 1시 30분쯤 하이랜드 에비뉴와 락포트 에비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타코마 트럭을 들이받았으며 이 충격으로 인도를 채우고 있던 노점상들과 손님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가 높아 밤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지만 심각한 주차난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그간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점상들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보다 안전한 장소로의 이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한 방치된 공사장에 무단으로 자리 잡아 코요테 콘도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코요테 무리가 마침내 모두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난 7월 스폴딩 에비뉴와 로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중단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코요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반려동물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결국 시의 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주가 방제업체를 투입했습니다. 방제업체 측은 먹이와 물 등의 유인 요소를 제거해 코요테들이 스스로 자리를 떠나도록 유도했습니다. 작업은 약 2주에서 3주에 걸쳐 진행되어 일주일 전쯤 마무리를 지었지만 주민들은 코요테들이 건물 안에서만 나갔을 뿐 여전히 인근 거리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어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공사 부지는 2018년부터 관련 서류가 접수된 곳으로 2024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주민들은 코요테 소동의 원인이 된 방치된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국비 유학을 다녀온 한국 외교관들이 복귀 후 최소한의 의무 복무도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 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4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에 앞장서 왔던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서울에서 해외 현지 공교육 내 한국어반 학생을 위한 한글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의 뮤직비디오 발표회를 갖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뮤직비디오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8월 6일 오늘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조금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주를 시작하실 텐데 그 대신 일주일이 짧잖아요.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탑 50 가운데 상위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프리미아가 한국 항공권 할인한다는 기사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워크아웃 공개 입찰로 매각된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SMG 서울 메디칼 그룹 내의 부당진료대 보복 소송이다 라는 법정 소송 관련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SMG 서울 메디칼 그룹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것 같습니다. 팜 데저트 콘도 살인 사건 65세 한인 여성이 체포됐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영주권 재정 보증인 신영 정보도 함께 본다라는 소식 역시 관심 있는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폭염 소식 영킴 의원의 찰스 김 남편의 소득 미신고 논란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던 이 에어프리미아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에어프리미아가 어제부터 2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미주 출발 5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기간 한정 초특가 운임을 선보입니다. 일부 날짜는 정상 항공 운임보다 최대 무려 80%나 저렴한 초특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 가장 많이 본 기사였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7: 수영도?
5: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 중간선거를 겨냥해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어제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선 어떤 일도 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공산주의자 바보 민주당원을 포함한 모든 이가 행복한 노동절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10년 동안 싸운 끝에 마침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들은 지금쯤 이미 지쳐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그건 바로 나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을 망치기 위해 다시 한 번의 시도를 할 거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미국을 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맹공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마가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선거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 바람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노동절 연휴 동안에 미국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여름을 마무리하는 주민들이 여행을 떠나는 마지막 여름 휴가철 노동절 연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가솔린 가격 노동절 연휴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디젤 가격도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YTN입니다.
1: 사흘 동안의 노동절 황금 연휴에도 미국인들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2: It's disappointing. Dollar or dollar 50 when since the war started,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Deciding to buy gas or food, you know.
1: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갤런에 4달러 15센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 속에 노동절 연휴를 맞게 된 겁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면 보통 휘발유 값이 내림세를 보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노동절 기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2012년 3달러 82센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가격도 1갤런에 5달러 90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식료품 가격에 휘발유 값까지 가계에 부담을 주면서 미국인들의 불만은 트럼프 행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3: It's not surprising just with the way the economy's been going and the way the government's been, you know, treating us and you know, with President Trump engaging in all of his overseas activities in the Middle East.
1: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천억 달러, 약 13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추가 부담했고 2분마다 100만 달러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노동절 연휴 에너지 부장관이 직접 나서 곧 휘발유 값이 떨어질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4: Well, if you look at the futures prices, you wanted to buy today in bulk gasoline for 2 months out in November, it's about 35 cents cheaper than it is today. So the marketplace thinks gasoline prices are going to move meaningfully lower.
1: AP통신은 특히 경유 가격 급등이 화물 운송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미 온라인 배송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소에 군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선거에서 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야당 민주당에서는 만에 하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연방요원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해달란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선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당시 군을 동원해 투표기를 압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은 선거 관리에 주던 권한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군병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연방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댄 케인 합참의장은 11월 중간선거에 군병력을 배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은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 무장한 남성이 돌진하다 체포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캠필드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 참가한 민주당 주지사 후보 에이미 액텐에게 접근하던 패트릭 하바스가 체포됐습니다. 하바스는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던 액턴 후보를 향해 군중을 밀치며 접근했습니다. 하바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민 두 명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긴 했지만 액턴 후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바스는 권총 두 정과 테이저건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하바스를 폭행 혐의로 일단은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자국 영토를 미국의 일부처럼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항의해 미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현지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에 공식 부임한 빌롱 주 아일랜드 미국 대사를 전격 초치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북대서양 인근 국가를 마치 미국 땅처럼 표현한 지도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데 따른 항의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지도에는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그린란드, 멕시코 모두 성조기로 뒤덮여 있으며 지도 위에는 USA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무부는 그 게시물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엄청난 걸 많이 올렸어요. 노동절 연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SNS 게시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까지 올려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골프장에서 연휴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60여 개의 SNS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뜬금없이 뉴멕시코주의 이름을 뉴 아메리카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표지판의 이름을 바꾸는 AI로 생성한 듯한 동영상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하지만 호수와 해역 등 지리적 명칭과 달리 주 이름의 경우 대통령에게 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6: It's all a big smoke show to distract his most vocal and loyal followers with, you know.
5: 당사자들의 반발은 무시한 채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도 다시 게시했습니다. 이란의 영토를 자신의 여벌굴 모양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전투용 로봇들에 둘러싸여 있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우주군의 제복 시안이라며 올린 게시물은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정작 해당 영화는 파시즘을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권은 자신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과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서열을 매긴 이미지를 다시 올리면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나란히 말을 타고 있는 가상의 그림까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예수나 교황으로 묘사한 SNS 게시물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자, 이제 9.11 추모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오는 11일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 등 테러 현장 세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 9.11 추모관 박물관의 행사 안내에 따르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식 추모식이 시작됩니다.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폭탄 테러 용의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유가족들이 직접 남독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구조, 복구 작업 뒤 발생한 질병과 부상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별도의 묵념도 추가됩니다. 이름 낭독은 오후 1시께까지 이어진 뒤에 진원의 나팔곡 탭스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뉴욕 추모식에 행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대신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11 테러 당시 뉴욕시장을 지냈던 루디 줄리아니가 인도계 무슬림 조람 맘다니 현 뉴욕시장의 9.11 25주년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11일 뉴욕 추모식 참석 계획과 관련해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맘다니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부를 장악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위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9.11 테러 참사 25주기를 앞둔 어제 주요 언론들은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는 그날의 기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족과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삶을 관통하는 현재 진행형의 아픔이지만 당시 비극을 직접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9.11은 역사적 사건으로 남는 등 세대 안에서도 간극이 눈에 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12: 오, 진짜 통 크네요.
1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1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1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선을 시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 주 대규모 국채 입찰과 회사채 발행, 주요 물가 지표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채권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예상치보다 강한 고용지표 장중 4.81%까지 지난 노동절 연휴 전에 오른 바 있습니다. ING의 페드레이 가비 리서치 책임자는 미 10년물 금리가 5%를 시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5%선은 금융시장에서는 중요한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5%를 웃돌 경우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한 투자 전략가는 10년물 금리가 5% 수준에 이르면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벤트 일정 지금 이번 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최우량 기업으로 꼽혔던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스탠드앤푸어스 S&P 100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포브스와 이코노믹 타임즈 등에 따르면 나이키 주가는 주당 38.4달러로 2021년 최고가 대비 78%나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70억 달러로 2021년 말 2640억 달러의 4분의 1 수준으로 쫄아들었습니다. 나이키는 과거 스포츠 의류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했지만 최근 아디다스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온, 호카 등 신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세계 신발 시장에서 나이키 점유율이 2022년 25.9%에서 지난해 22.9%로 떨어졌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서 부진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스포츠 신발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온과 호카로 옮겨가고 있고 동시에 현지 브랜드들도 값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P도 오는 21일 나이키를 S&P 100 지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P 100은 증권시장 내 우량 기업 100곳을 추종하는 지수로 나이키는 해당 지수에 18년 동안 편입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 발효를 앞두고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마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봄바디어 항공기업입니다. 봄바디어는 캐나다 기업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적대로 이 회사가 판매한 5,100대 항공기 가운데 약 절반이 미국에서 운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봄바디어의 경쟁사 미국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의 자국 내 사업을 막았다면서 완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시장을 원하면 여기서 생산해야 한다며 미국을 돼지 저금통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만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 여객기를 타라, 미국산 술과 미국산 음료를 즐겨라, 아메리카 호수에서 항해하라라고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거대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은 가로막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즈 쿠바 외무장관은 지난 1년간 미국의 강도 높은 봉쇄로 인해서 쿠바가 8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아바나에서 열린 미국의 대쿠바 봉쇄 피해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제재 정책을 집단 학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인한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7%가 증가한 80억 8,33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번 집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압송 후 본격화된 미국의 전면 봉쇄가 반영되기 전 수치여서 올해부터 내년에 이르는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는 쿠바 정부는 유엔 무대에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입니다.

0: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다음으로 루비오 장관이 방문하는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 모두 보수 우파 정치 성향인 정치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특사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한 뒤 3자 회담 재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잇따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는 추가적인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양측의 제안을 전달하며 쟁점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2: To bring the parties together, to narrow the issues between them, to create good communication channels.
1: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로를 증오해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I just want to see that end. I think we'll get it. You know,
1: 그동안 3자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러시아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겨울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제한하는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모색하면서 평화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를 안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특사단 방문 직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호 공격이 이어진 만큼 교전을 완화하고 3자 회담을 다시 여는 것이 종전 협상의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연방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 IT 노동자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콘트라레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이 미 정부에 몰수돼야 한다라면서 한 주소를 가리키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가상화폐 지갑에 21만 2천여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으로 추정되는 15만여 달러와 그리고 5만여 달러가 따로 들어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 개통식이 지난 5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화상 연계를 통해 다리 개통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 다리가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극동 블라드보스티까지 이어지는 동서국제교통회랑의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새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산업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1946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향해 투척된 수류탄을 막아낸 소련군 잔교 야코프 노비첸코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 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

0: 4001 금강안경.
1: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3: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4: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3: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4: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케일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3: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4: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6: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7: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투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8: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스포츠. 어제 LA 다저스가 신시내티 레드와의 경기에서 6-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경기는 질 뻔했죠. 네. 스코어는 뭐 안 그런 것 같지만 경기는 질 뻔했어요. 다저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3연패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월드시리즈 3연패에 도전하는 팀인데 신시내티 레드 같은 팀을 만나서 고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시내티 레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올해 올 시즌 정규 시즌 성적이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조, 중부조 꼴찌입니다. 꼴찌 팀에게 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보약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약을 먹는 다저스가 돼야 됩니다. 어제 에미시안 선수가 3발로 나서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오늘도 신시내티 레드와의 경기에서 다저스 홈구장에서 펼쳐지는데 테릭 스쿠벌 선수가 3발로 나서게 됩니다. 테릭 스쿠벌 선수 이렇게 보면 다저스하고 이렇게 궁합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예감도 좀 들죠. 자, 오타니 선수는 일단 이번 시즌 동안 끝날 때까지 투구는 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예 지금부터 그냥 플레이오프 대비해서 오타니 선수 몸 상태를 관리해주는 게 다저스로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오타니 선수 나와서 네, 무안타 기록했어요. 4타석 3타수 무안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제 곧 열립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요. 퍼펙트 우승을 이룬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2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와이텐입니다.
9: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진천 선수촌에서 곧바로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마스터스 우승 이후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무결점 경기로 적수가 없다는 걸 또다시 직면했습니다. 항저우 대회에 이은 아시안게임 2연패 전망도 밝습니다.
10: 이번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담감을 내려놓고 또 잘 즐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올 시즌 단체전을 포함해 이미 10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안세영의 시즌 성적은 49승 1패, 승률이 무려 98%에 육박합니다. 지난 7월 왼발 부상으로 대회 도중 기권했지만 이후 연속 우승으로 다시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0: 기록을 써내려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매 경기가 저에게 너무 새로워서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하면 제 플레이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지가 저에게 더 많은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9: 이번 아시안게임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목표 종목은 안세영의 여자 단식을 비롯해 서승재 김원호가 뛰는 남자 복식과 이소희, 백하나의 여자 복식, 그리고 안세영이 또 나서는 여자 단체전입니다.
0: 아시아권이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올림픽만큼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8: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연휴 끝나고 시작하시느라 좀 찌뿌둥하고 하시겠지만 이번 주는 4일로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또 무더위 예보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과 공동 제공입니다.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3: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8: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9: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8: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9.11 추모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오는 11일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서 뉴욕시 맨하탄 남부의 그라운드 제로를 비롯해 워싱턴 DC 인근의 국방부 청사, 즉 펜타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샹스빌 등 여러 테러 현장 이 세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엽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2001년 테러로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 부지입니다. 그리고 펜타곤은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충돌한 곳이며 샹스빌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추락한 곳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긴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식 추모식이 시작됩니다.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유가족들이 직접 일일이 낭독합니다. 첫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했던 시간 오전 8시 46분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항공기의 남쪽 타워 충돌, 펜타곤 피격, 또 남쪽 타워 붕괴, 또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펜실베니아 추락, 북쪽 타워 붕괴 등 시각마다 총 6차례 묵념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구조작업과 복구작업 뒤에 발생한 질병과 부상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도 함께 추가됩니다. 이름 낭독은 오후 1시까지 계속 이어진 뒤 진혼 나팔곡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뉴욕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고 펜타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본인이 연설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의 공식 추모식은 2012년 이후 정치인들이 연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이름을 낭독하는 비정치적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5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런데 뉴욕 행사에서 직접 연설하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행사 측은 정치인 누구도 연설을 하지 않는 비정치적 행사로 한다라는 기존 원칙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연설 기회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반면에 펜타곤 행사는 연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곤 행사에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측도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며 공식적인 백악관의 입장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뉴욕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자 아주 간단하게 Because I'm going to the Pentagon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리적인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과 10일 텍사스에서 열리는 정치 행사에 참석한 뒤에 11일 펜타곤으로 가고 그 이후에 아일랜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출발을 할 경우에 JFK나 뉴워크 공항 주변의 교통과 경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반면에 펜타곤이 있는 워싱턴 인근의 앤드류스 합동기지에서 출발하면 훨씬 수월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두 번째 이유로 바로 이런 물리적인 스케줄 상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뉴욕은 지역적인 특성상 돌발적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 뉴욕 행사는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뉴욕 행사에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경호 문제 때문이다라는 건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결국 연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단순한 연설에만 국한시키기보다는 좀 더 큰 틀의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행사에서 연설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기보다는 그 행사가 내가 주도하는 행사로 보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의 행사는 단순한 참석자로만 비춰질 수 있지만 펜타곤 행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주도하는 행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를 하자면 지금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 볼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에서는 그라운드 제로보다 펜타곤이 대통령으로서의 대국민 메시지에 훨씬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무대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뉴욕의 9.11 추모 행사는 국부 없이 전직 국부들만 모시고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마치 삼촌들만 참석한 행사인 셈입니다.

네, 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전에서 목숨을 잃은 알렉스 클리너 소령의 부인 리비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일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공개하면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망인인 리브는 남편이 사망한 뒤에 유족 지원을 맡은 군 담당 장교로부터 현재 우리는 공식적인 전쟁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클리너 소령은 지난 3월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한 KC-135 공중급유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6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미망인 리비는 SNS에 내 남편은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이것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의 이 게시물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이란전은 전쟁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한 기자회견에서 클리너 소령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나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현재 진행 중인 교전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왜 이번 이란 전쟁을 전쟁으로 부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말입니다.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벌이는 전쟁이고, 또 교전 초기 미국이 이란의 한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7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사례 등으로 인해서 전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걸 의식한 조치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을 위한 MOU가 사실상 파기되고 교전이 재개된 지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사상자에 대한 명칭을 갑자기 바꿨었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미군 사상자는 Overseas Operations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류해서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큰 비판을 받자 다시 전쟁 사상자로 슬그머니 바꾸는 초원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Overseas Operation이란 해외 작전이라는 뜻인데 결국 전쟁으로 인한 미군의 사상이 아니라고 이 피해 가려다가 비난 여론으로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이같이 정부가 이번 대이란 전쟁을 전쟁이 아닌 하나의 해외 작전이라고 분류하려고 함에 따라서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사망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처우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미국 스토리였습니다.

네, 아마존 화물기의 활주로 이탈 대형 사고의 원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다섯 명의 사망자를 낸 아마존 화물기는 비정상적으로 뒤늦게 착지한 상태에서 이탈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 끝을 지나쳐서 인근에 있던 차량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해당 화물기가 활주로를 넘어가 약 400m를 더 질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여러 대와 충돌했고 테슬라 로보택시들이 세워져 있던 구역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배는 항공사들과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회사 차량으로 여기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공항 외곽 펜스를 뚫고 지나가서 4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우선 착륙 시점이 비정상적으로 늦었던 게 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기체 후방에 착륙 장치가 먼저 지면에 닿도록 착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기동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수평적인 착륙을 하면서 통상적인 지점을 훨씬 지나쳐서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고 활주로를 벗어날 때도 속도가 무려 시속 209km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름과 뇌우를 뚫고 활주로에 접근했는데 착륙 직전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뒷바람을 받게 된 것이 이유 중에 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이애미 공항에는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패드가 항공기와 부딪힐 때 부서지면서 바퀴가 멈추도록 하는 제동용 시설이 없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화물기에는 조종사 2명이 당시에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고 직후에 구조됐지만 이 화물기가 충돌한 차량에 있던 사람들 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적의 다이어트 약 성분 세마글루타이드가 모두에게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식사 습관을 가진 사람은 체중 감량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감정적 식사란 실제 배고픔이 아닌 스트레스나 슬픔, 불안 등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찾는 행동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 치료를 시작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 92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는 시각적 자극에 따라 과식하는 이른바 외적 식사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약물 치료 후 체중과 혈당 수치 모두에서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스트레스성 폭식을 한 참가자들은 체중 감량을 달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치료 초기 3개월간은 폭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교토대 교수는 이 GLP-1 약물은 외부 자극으로 과식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감정적인 식사가 주된 원인인 경우엔 그 기대 효과가 적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이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룹 내 소속 의사인 이영직 박사를 상대로 주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 위반 등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그룹 내 의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자신에 대한 소송이 SMG 그룹 내부의 부당한 관행을 고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다라고 주장하며 SMG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SMG 측은 소장에서 이영직 박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정 진단 코드를 남용해서 환자의 안전과 SMG 그룹의 관련 규정 준수 노력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이영직 박사가 다른 의사들과 비교해 볼때 해당 코드를 즉 진정제 의존 진단 코드를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의존을 뜻하는 이 ICD-10 코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SMG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SMG는 이영직 박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29일 이 박사와의 주치의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히고 그에게 여러 차례 이 자료 설명과 자료 제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영직 박사는 오히려 자신이 SMG, 즉 서울메디칼 그룹의 이 메디케어 관련 부당한 코딩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SMG 측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감사와 계약 해지,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벌였다라는 주장을 담은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피리어 코트의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서울 메디칼 그룹은 지난 5월 29일자로 내과 전문의 이영직 박사와 YJ 리 MD 코프를 상대로 이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직 박사는 지난 8월 17일자로 SMG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이어서 8월 21일에는 SMG의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이의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줄에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 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연방 이민국이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 보증서 I-864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 보증인의 신용 정보를 소비자 신용 정보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 I-864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이 가족을 영주권자로 초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초청받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이민자가 정부의 공공복지에 의존할 경우에 재정적인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이번 재정보증인 심사 강화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크레딧 점수 등 개인 신용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이 지난달에 공개한 개정 I-864 양식을 보면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 공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한다라는 데 역시 서명을 해야만 I-864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된 양식은 발표된 직후부터 즉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전반적인 재무 위기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본국 중앙일보가 유상 증자를 통한 공개 입찰 방식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대주주 일가의 기존 주식 처분을 통한 경영권 매각이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난관이 예상되자 결국 신주 발행 및 인수 방식의 M&A를 추진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JTBC도 법원의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제 매각 절차에 돌입해서 중앙그룹은 신문과 방송을 모두 매물로 내놓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국 중앙일보는 지난주 사내 공지를 통해서 지난달 28일 M&A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을 선정했고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신주 인수 방식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JTBC도 법원의 회생 절차가 지난달 28일 시작됨에 따라서 이 매각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남가주에 다시 습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이번 주중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대 초반에서 90도대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부터 100도가 훌쩍 넘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2: AI만 믿고 산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AI의 말만 믿고 등산 계획을 세웠던 미국인 3명이 해발 4,000m 캘리포니아의 샤스타 산속에 고립됐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산림청 산악구조대는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산에서 등산로를 이탈해서 고립된 청년 3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초보 등산객들이었는데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의존해서 등산 코스를 계획하고 산행 준비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식량과 물만 챙겨서 산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AI에게 물어봤을 때 8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 16시간 만에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7시에 정상에 오른 이들은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하산 도중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전화마저도 쓸 수 없게 됐고 결국 정식 등산로에서 벗어나서 한 협곡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무릎 부상까지 당하고 따뜻한 옷이나 비상식량도 없이 야영을 하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학구조대책은 이들이 당초 AI가 말해준 대로 8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던 등반이었지만 며칠에 걸친 지독한 시련으로 바뀌었다라며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절대 A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역대 노동절 가운데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AA는 노동절이었던 어제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달러 15센트를 찍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노동절에 가솔린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2년 9월 3일에 3달러 82센트였습니다. 가솔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디젤 가격도 갤런당 5달러 90센트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3달러 71센트와 비교하면 디젤은 너무나도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미국 내 에너지 비용은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원유가 수출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글로벌 경유 시장, 글로벌 디젤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도 에너지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그랜드마스터를 위한 기념일을 만들자라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치 패트릭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매들린 딘 하원의원은 공동으로 9월 4일을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감사의 날로 지정하자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태권도 고단자로 가장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존경받는 이 그랜드마스터들이 미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사하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리자라는 취지입니다. 원래 9월 4일은 또 태권도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지난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때 우량 기업으로 꼽혔던 스포츠 용품 나이키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S&P 100 지수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현재 주당 38달러 안팎으로 지난 2021년 최고가 비해서 78%나 하락했습니다. 가히 폭락한 셈입니다. 시가총액은 570억 달러로 2021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나이키는 과거 스포츠 의류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던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최근 아디다스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호카와 온 등 새로운 브랜드들이 성장하면서 점점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의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나이키 연간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최근 8분기, 8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는 오는 21일 나이키를 S&P 100 지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P 100은 증권시장 내 우량기업 100곳을 추종하는 지수로 나이키는 S&P 100 지수에서 18년 만에 방출되게 되었습니다.

0: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 절기상으로는 사실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을 초입에 잠깐 맛볼 수 있는 햇대추도 눈에 벌써 들어오거나 곧띌것 같습니다. 제철인 햇대추, 말린 대추와 참큰 차이가 있죠. 수분도 많고 사과처럼 아삭해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사과보다요, 비타민C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로 비타민C는 적극 추천되고 있죠. 네, 특히 껍질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햇대추는 껍질째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영양분을 100%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몇개 먹다가 아 이거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요. 맛도 더 재밌어집니다. 자, 신선한 햇대추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는 것,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겁니다. 껍질에 상처와 쭈글쭈글한 부분이 많은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녹색에 갈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햇대추가 단맛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씻지 않은 상태로 물기 없는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추천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시지 말고요. 단단하고 아삭할 때 드세요. 과육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활발한 장운동 또 이어지는 배변 활동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에 좀 민감한 분들일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찬다거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추천되지 않고요. 어쨌든 1년 내내 볼수 있는 말린 대추에 비해서 이 아삭한 햇대추를 볼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언제나 그렇듯 제철 과일은 보약입니다.
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분한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4: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3: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4: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10: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국방부가 군 고위 장성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는 이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무기가 부족해졌다는 언론 보도의 출처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5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습니다. 합참 소속 군인과 민간인 직원들은 기밀 정보를 언론에 흘렸는지 여부와 줄어든 미군 무기 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조사받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장거리 미사일과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등 미군의 주요 무기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그 보도가 나온 직후에 실시됐습니다. 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이런 대규모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민간 법원은 물론입니다만은 군사 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그 이유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서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가 정보를 흘렸을지 모르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중요한 무기의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이런 얘기를 언론에 흘렸는지 반역자다라면서 정보 유출자를 적극 적발하라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해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그 충성파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격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충성적인 조치로 실시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은 군 고위 장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증거 능력도 없는 조사를 왜 벌이는지 모르겠다. 조사 당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만에 하나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적발되지 않는 훈련도 받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헌터 바이든이 대선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2028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출마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 등 각종 스캔들로 물의를 일으켰던 바이든 대통령의 좋게 표현하면 아픈 손가락,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약물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불법 구입한 혐의, 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아들을 사면해주면서 사법 공정성 논란까지 자초한 바로 그 아들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제 공개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신의 지지를 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출마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을 한 진행자의 지지를 받는다면이라는 표현으로 뭐 살짝 조크처럼 넘어갔습니다만은 아 그럴 일은 없습니다라는 등 깔끔하게 부정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얼마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 연속 대선 출마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은 셈이죠. 헌터 바이든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매우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사실 헌터 바이든은 민주당 측에서도 감추고 싶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야라는 꼬리표를 달고 줄곧 지내온 헌터 바이든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자신의 과거 문제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입장으로 지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 문제를 비롯해 약물 복용 이력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언하면서 자신을 향한 조롱과 의혹에 직접 응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변화를 바라보는 민주당은 그가 2028년 대선에 대한 욕심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안전자산 지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뉴욕에 보관하던 금을 옮기고 있고 또 미국 국채의 보유 비중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지정학적인 불안을 이유로 들면서 뉴욕에 보관하던 금을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르웨이도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보유 국채 가운데 미국 국채 비중을 70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군사 외교적인 행보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탈 미국 국채 분위기는 유럽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는 최근 뉴욕에 남아있던 금을 모두 매각했고 독일도 뉴욕에 보관하던 금의 대규모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염의 여파로 프랑스 와인 생산량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농림부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작황에 악영향을 미쳐서 올해 와인 생산량이 3,390만 헥토리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평균 생산량에 비해서 무려 17%나 적은 양입니다. 이 원 헥토리터는 통상적으로 와인 133병에 해당합니다. 프랑스 농림부는 이 같은 수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특히 대표적 와인 생산지인 샹파뉴 지역의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스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포도밭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절이었던 어제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야당인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우리나라를 파괴할 급진 좌파 미치광이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바보 민주당원을 포함한 모든 이가 행복한 노동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바로 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정치적인 명운을 결정할 중간선거를 두어달 앞두고 민주당을 맹공하면서 강성 지지층인 마가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 대한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처럼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 6개월을 넘어간 상황에서 미국 내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치인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탈모 신약을 둘러싼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 개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존 치료제에 의존해온 시장에 모낭줄기세포를 활성화하거나 항체로 모발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등의 새로운 기전의 후보 물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차세대 탈모 치료제의 임상이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등 빅파마의 투자까지 유입되면서 그동안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탈모 시장이 새로운 신약 격전지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치료가 탈모 진행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차세대 후보들은 모낭 기능 회복과 성장 주기 재활성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과 호르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위축된 모낭을 다시 활성화하기도 어려워서 신약 개발 난도가 특히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현재 치료는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탈모에 관여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유지하려면 장기간 사용해야 하고 여성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약물은 제한적인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탈모는 환자 수가 많은 데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제한적이고 기존 약물도 장기간 복용해야 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단순히 탈모 진행을 늦추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7: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고심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한글로 된 메시지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SNS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올리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하지 말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SNS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글 포스터 사진도 올렸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 포스터 사진 외에도 장문에 한글 게시글을 통해서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라며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먼저 언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바가이 대변인은 주권과 책임을 가진 어떠한 국가도 미국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 위대한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공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한글로 만들어서 작성해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연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봄바디어는 캐나다의 기업과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대로 이 회사가 판매한 5,100대의 항공기 가운데 약 절반이 미국에서 운항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매출의 50% 이상이 미국에서 나온다. 그들은 미국에 기대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 여객기를 타라. 캐나다에 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가 시행되면 캐나다 여객기인 봄바디아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여객기인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면 캐나다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봄바디어 항공기는 미국의 허니웰과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구매해서 제조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 3,500여 명의 고용 인력과 상당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봄바디어의 판매 금지는 결국은 미국에게도 타격이 될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9.11 테러 당시 뉴욕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현 뉴욕 시장이 오는 11일 9.11 추모식 참석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나섰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은 어제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서 맘다니 시장의 오는 11일 뉴욕 9.11 25주년 추모식 참석과 관련해서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맘다니 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장악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음모를 지지한다라는 주장도 은근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뉴욕시에서 2,700명 넘게 숨진 9.11 테러 당시 현장 수습을 진두지휘해서 미국의 시장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과정 등에서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맘다니 시장은 올해 9.11 추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나는 기를 것이다 라며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명자는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거주하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가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했고, 무당층은 71%가 반대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우호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57%로 찬성 43%보다 많았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발은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량, 또 공공요금 상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아이오와주 뷰캐넌 카운티에서는 올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까지도 도입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득표율 63%를 기록한 공화당 지지세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일시 건설 중단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일시 중단에 찬성한 공화당 소속의 단 보걸 뷰캐넌 카운티 감독위원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센터를 원하는 유권자를 나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FBI와 연방검찰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 논란과 관련해서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과 노벨상 수상자를 계속해서 줄곧 들여다봐 왔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말이 좋아 들여다봐 왔다라는 것인지 사실 내사를 벌였다. 내부적으로 계속 수사 내지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FBI 요원들과 연방검찰이 파우치 전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등 최소 8명의 과학자를 조사하고 관련한 증거를 수집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전화 기록과 이메일, 그리고 연구비 지원 및 금전 지급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당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는지를 들여다보던 FBI 조사에서 이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1: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0: 내일 모레 정도는 90도대 중반까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더덥죠. 내일부터 100도가 넘을 전망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모두 마칩니다.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고 쥐어짜낼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게 참 요물 같죠. 꼭 잡으려고 손을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대요. 그냥 가만히 손바닥을 펴고 있으면 살포시 와서 앉는 나비와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엔 난 진짜 행복해야지 하고 너무 애쓰고 기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 앞에 놓인 커피 한 잔의 온기, 그리고 비 온 뒤 느껴지는 아침 공기, 그리고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에 그저 마음을 살짝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찾아 헤매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문득 깨닫게 되는 예쁜 선물 같은 거니까요. 자, 오늘 애쓰지 말고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레이버데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모기도 몇 방 물리고요. 왜 이렇게 습한 거야? 우리에게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내일도 고비를 넘겨야겠습니다. 그래도요, 마음은 가볍게, 편안하게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 하실까요? 편안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이 사이.

0: 사이사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사이사이 따뜻한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기 때문에 거친 그 파도에서도요 서로 연결하는 생명줄띠가 돼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행복도요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저절로 따라오는 예쁜 부산물이라고 그래요. 살다 보면 살짝 삐끗한 날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기는 날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왜 하필 나야?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걸 통해서 또 어떤 배움이 있을까라고 마음의 각도를 살짝만 틀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체온계 재듯이 내 기분을 시시각각 측정을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대신 눈앞에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매일 화창할 수는 없잖아요. 속상하거나 우울한 날이 찾아와도 아 오늘은 내 마음에 비가 내리는구나 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마음의 먹구름이 훨씬 빨리 걷혀간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로 긍정적인 척 애쓸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진짜 마음의 평온이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연휴 보내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비가 내려서 아니 캘리포니아에 이런 비가 오는 날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하면서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걷기도 했고요. 또 이런 날은 김치 부침개지 이래가지고 김치 부침개를 만들다가 튀어가지고요. 다 됐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한쪽은 모기가요. 모기가 요즘 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큰 피해 없으셨죠. 바닷가에 사실 모래 위에 짓는 거는 너무 우리 인간이 그냥 너무 다 개발을 해버려서 얘들아 비켜 이러면서 성난 파도가 마치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 같습니다. 뉴포트비치만 해서도 단 하루 만에 177건이 넘는 인명구조작업이 펼쳐졌을 만큼 연휴 때 바닷속 집어삼킬 듯한 그런 휩쓸림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 마리가 사우스 캘리포니아는 비껴갔지만 그래도 파도가 굉장히 강해서 뉴포트비치나 또 롱비치 또 말리부 해안까지도 아니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살았지만 이런 파도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인터뷰들도 하시더라고요. 별 큰 바닷가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래서 당분간 바위 방파제 근처에 접근은 절대 삼가하고 물놀이를 앞으로 가더라도요 꼭 구조요원이 있는 곳에서만 안전하게 즐겨야겠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산도 마찬가지죠. 아니 거기는 늘 6시간 걸려 이랬지만 실제로 그때그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로를 저는 완주를 끝에서부터 한번 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났죠. 그리고 뭐 셔틀을 타고 올라가서 한 6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거기서 거기 쉬워 이래서 따라했다가 세상에 밤 12시까지 왜냐면 다른 때보다 그 내로 그 자이언 캐년에 있는 거죠. 거기에 물이 가득 호수가 그냥 거의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그 냇가 물이 스트림이 그래서 거의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셔틀도 끊어져서 걸어가야 됐고 그래서 캠핑장에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새벽이었어요. 24시간을 잠 안 자고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자연은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구나.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만 믿고 샤스타 마운틴을 갔다가 큰일 날 뻔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요즘 AI를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AI야 뭐 이러면서 마치 AI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AI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대박이래 막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AI가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걸 주면서 약간 아부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인간이 AI는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깐깐한 조교나 논쟁 상대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심하고 검증하기, 그리고 가설을 내가 생각하는 답이나 방향을 한두 줄이라도 AI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적어보는 습관,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AI의 답을 보면 내 사고가 AI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낸 아이디어나 정리된 글에 대해서 AI에게 이 주장의 약점과 반대 논리를 공격해줘 라고 요청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안 하고 그러면 AI에게 너무 의존하면서 우리의 뇌가요 안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짧겠습니다. 화수목금에서 바로 이번 금요일은 9/11 그 추모식이 있는 그런 날이죠. 그게 벌써 꽤 됐네요. 우리들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날이 있고 그날이 마침 또 뉴문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 밤하늘에는요. 오늘 아침은 굉장히 일찍 달과 또 목성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오늘 아침 일찍 맨눈으로도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그러는군요. 자, 오늘도 낮 1시까지는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은 진짜 더워요. 한인타운. 오늘은 낮 최고 기온 93도지만 내일은 100도가 넘어가네요. 내일이 진짜 고비입니다. 이제 Autumn Begins라고 해서 달력상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은 바로 9월 22일. 2주나 더 남았네요. 그래도 잘 견디면서 물도 좀 드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우리 다정님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럭키 비키님. 저희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의 유튜브 채널이죠.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 가끔 이렇게 뭔가 보고 싶으시면 저희 얼굴도 오늘 좀 부었죠. 아 진짜 비 온다고 김치 부침개를 먹었더니 어우 부어가지고요. 네, 우리 아이비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주말 어제 하루 3일간 예쁜 매력 라이브 얼굴 못 뵌 시간이 한 달 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하시면서 우리 아이비님 감사합니다. 아이비님도 잘 보내셨나요? 연휴 여러분 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북경 한의원의 진수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네, 연휴 예쁘신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1: 그냥 집에서 쉬고 네. 예, 또 인터뷰 있으니까 어제 네. 하루 컨디션 조절하고 아, 네. 예, 골프도 한번 치고
0: 비 왔는데
1: 예,
0: 비 맞으면서
1: 좋았어요. 비 맞으면서 치는
0: 그쵸?
1: 것도
0: 예. 폭우가 아니고 보슬비 네.
1: 맞아요.
0: 내리면서 좀 네. 시원하니 좋았어요.
1: 예, 예.
0: 모기는 안 물리셨어요?
1: 모기는 없던데요 저는.
0: 그랬어요. 야, 우리 진수림 원장님 골프도 굉장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1: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죠. 네. 네.
0: 북경을 수련해 우리 진수림 원장님께서는 북경 중의대에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또 북경을 수련에서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 질환, 그 외에도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1: 네.
0: 정말 계절이 바뀔 때는 네. 우리가 진짜 이 더위에 너무 어제도 너무 덥더라고요.
1: 이제는 조금
0: 아열대기요.
1: 습도도 조금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밤에 옛날에는 문 열어놓으면 좀 시원했잖아요.
0: 네.
1: 근데 어제 밤에는 문을 열어도 네. 예, 그 습도 때문에 네. 예, 좀 끈적끈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또 네. 문 열어놓고 덥다고 자다 보면 새벽녘이 또 추워요.
1: 추워요. 네.
0: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이 요즘 굉장히 많대요.
1: 많아요. 예, 예. 이번 네. 감기는 잘 낫지를 않아 요즘은.
0: 네.
1: 감기가 걸리면은
0: 네.
1: 예 그래서 조금 덥더라도 문 좀 네. 열어놓을 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1: 예 그냥 빼금이 예 살짝만 네. 조금 열어놓고
0: 네.
1: 예 더워도 조금 더우신 대로 주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0: 네 입어서 벗었다 이러면서 예. 체온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1: 왜요?
0: 내일 한인타운 101도래요.
1: 내일이 진짜 예
0: 여름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1: 예.
0: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네. 101도래도 그래도 네.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막 덥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하는데 그래도 바람이 벌써 조금
0: 네.
1: 예, 이제는 처서고 그러니까
0: 네.
1: 벌써 바람이 옛날 바람은 아니고 조금
0: 네.
1: 선들선들한 그런 가을 바람 같은 거 예,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그래도 네. 정말 이 더위에 우리가 적응을 해가는 건지
1: 예.
0: 계절이 바뀌면 한약을 해서 드시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우리 진수림 박사님은 정말 한약을 잘 지으신다고
1: 네.
0: 드셔보신 분들이 강추를 하시는데 특별한 비방이 있을까요?
1: 비방도 있죠. 예,
0: 네.
1: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방도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제가 그 저한테 그 가르침을 주신 좋은 가르침을 주신 그 지도 교수님들 북경 중의대에는 특히 그 장인 정신으로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저명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은 왕맨즈 교수님이라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방제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약 처방전을 방제라 그러거든요.
0: 네.
1: 그 방제학을 쓰신 분인데 50년 동안 북경 중의대에서 이제 몸담고 방제학을 가르쳤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그분한테서는 사사를 못 받고 그분이 아드님 왕슈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21대째예요. 왕맨즈 교수님은 20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그 21대째 중의 가면 상상이 안 가시죠.
0: 그분 중 몇 병년을 하신 거죠?
1: 그렇죠.
0: 한 대를 한 30년으로 잡으면
1: 네.
0: 와.
1: 거의 600년.
0: 네.
1: 근데 그게 대대로 야. 내려오기 때문에 중국 그런 북경대 같은 거는 다 네.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거는 거짓말을 못 하죠.
0: 네. 네.
1: 그래서 거기에 아예 써 있어요. 문에.
0: 네.
1: 예. 22대째,
0: 네.
1: 21대째 이렇게 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21대째 그 왕슈 교수님한테서 사사를 받는 진짜 큰 영광을 받았는데 그분은
0: 네.
1: 진맥법도 굉장히 특별해요. 저도 교수님들한테서 많이 사사를 받았지만
0: 네.
1: 그다음에 진맥의 플러스 이제 그 집안의 비방에다가 자기가 그 환자를 본 진맥법에 나오는 대로 네. 한약 처방전을 내리는데 진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드셔보신 네. 분들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그 혹독하면서도 그분만 아니거든요. 네. 저는 또 그 심장과 전문의 그 옌지란 교수님, 네. 그 다음에 그 방제이 대가 또 왕심페이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여기 미국에도 오셔가지고 네. 한의사분들한테 방제학을 저기 그 네. 세미나를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네. 통역을 맡고 그 네. 왕심페이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 예 그분은 료따신이라 그래요. 네. 그분한테서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 깊은 울림을 주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네. 저는 정말 두고두고 잊지 못합니다.
2: 아 깊은 울림을 주는 교수님 밑에서 그렇게 사사를 받으셨으니
1: 네.
2: 와 20대가 넘는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1: 네, 예. 아. 그래서 그 지금은 22대째예요. 네. 왕맨스 교수님 20대, 아드님 왕슈 교수님 21대. 네. 그다음에 그 큰 손녀, 네. 따님이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22대째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 12년도 제가 그 세미나를 갔을 때 이제 박 교수님한테 인사를 네. 갔더니 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저기 지금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12년도니까 이제는 자기가 졸업하고 지금 북경대에 남아서 또 교수도 하면서 국의당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22대째죠.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우리 이런 따님들한테는 그 집안의 비방을 안 가르쳐 줬어요. 예, 근데
2: 그렇죠.
1: 중국 네. 사람들이
2: 장손에게만
1: 아, 안 되죠. 근데 그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2: 네.
1: 예, 왜냐하면은 중국이 산하 제한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 아, 딱 하나만 나야 되죠. 아. 지금도 그런가요?
1: 아니요, 그게 네. 계획 생육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아서 뭐 잘 기르자 이런 네. 거죠. 그게 네. 1970년대 말에 시작했으니까
2: 네.
1: 지금 그때 졸업한 사람 그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한 30대 말 뭐 40대 말 되겠죠.
2: 네.
1: 근데 집에 비방을 물려줘야 되는데 집집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니까 이걸 네. 다 우리가 그 저기 남의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수제자들한테만 네. 할 수는 없죠.
2: 네.
1: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바뀌어서
2: 네.
1: 옛날에는 따님은 출가집 외인 뭐 그런 말이
2: 예,
1: 있죠.
2: 예예.
1: 예, 예. 절대 출가 안 가르치죠. 출가위엔.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따님들한테도 네. 그런 비방들을 전수해 오면서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2: 네.
1: 예.
2: 그러네요. 원장님께서는 여러 교수님들한테 사사를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중의는 잡병을 치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양의는 한 가지 병을 치료하죠.
2: 네.
1: 근데 잡병이란 그 잡자는 우리가 잡지할 때 잡자거든요.
2: 잡채할 때 잡자인가.
1: 아, 그렇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
2: 네,
1: 맞아요. 잡채할 네. 때도 아마 네. 그 잡자를 쓸걸요.
2: 네.
1: 예, 그래서 그런 저는 신경내과만 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제가 한의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료실에 있던 기간에 국가병원에 있어도 한 가지 병만 고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지도교수님 경우에도 제가 신경내과 하시는 분이지만 자궁근종도 와서 고쳐달라 그러고 기침도 고쳐달라 그러고 그리고 중풍이나 파킨슨씨 병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내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2: 네.
1: 예, 그래서 제가 그 인턴십하고 펠로십을 하면서 아 중이는 잡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교수님한테서 사사를 받기 시작했죠.
2: 아 그러십니까.
1: 예, 그래서 배우자는 네. 마음만 있으면은 저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2: 네.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정말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1: 예.
2: 또 이 학술 논문도 해야 됐을 텐데 박사생이라
1: 네. 네.
2: 공부하면서 다른 교수님들한테서 사사를 받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1: 쉽지 않죠.
2: 네.
1: 예. 그래서 저는 제 지도 교수님한테
2: 네.
1: 교수님 할 일이 있으면 저 미리미리 시키시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연구 서포트를 받거든요. 그러면
2: 네.
1: 그걸 설치하는 게 우리 박사생들이 일이에요.
2: 네.
1: 예. 그러면 저는 제가 그 석사생들 한테도 조금 내가 요거 설치 좀 도와주시고
2: 네.
1: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저는 잡병을 치료한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2: 네.
1: 교수님이 일은 제가 하면서 다른 교수님들한테서도 가서 사사를 받겠다고 그러면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사사를 받는 걸 우리가 초방이라 그럽니다.
2: 네.
1: 방제를 베낀다는 말이거든요.
2: 네.
1: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우리가 그 여기는 코러제가 많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미스터거든요. 그러면은 네. 한 학기 1년에 두 학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학하기 한 2주 전에 다음 학기 그 과목이나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진료 시간도 바뀌어요. 네. 그럼 그걸 잘 봤다가 그때 그 한 2-3주 동안 그 스케줄을 짜는 게 만만치를 않아요. 막 네. 소화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야 될 과목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요 교수님 밑에서 사사를 받고 싶은데 그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2: 네.
1: 더블로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했다가 이제 제가 딱 받고 싶은 교수님이 네. 계시면은 교수님이 진료하기 전에 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2: 아.
1: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가운 갈아입고 네. 티를 마시기 시작하면은 교수님 제가 사실 누구누구 박사생인데 교수님한테서 처방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교수님들이
2: 아. 네.
1: 일단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 천즈강 교수님인데
2: 네.
1: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뽑은 학생이면은 일단 합격이고
2: 네.
1: 그다음에 저를 보면은 제가 진짜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교수님들을 오케이 하고 어떤
2: 네.
1: 교수님들은 뭘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그게 구두 시험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일사천리로 답을 하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절대 얼버무리지 않고 교수님 저한테 2-3주만 시간 주시면은 제가 잘 공부했다가 다음에 제가 여쭤보면
2: 아,
1: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2: 모르면 모른다고 확실하게 그럼요. 얘기하면서.
1: 과학인데. 예.
2: 야,
1: 그다음에,
2: 예.
1: 그다음에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났는데 교수님이 그 물어본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계셔요. 근데
2: 네.
1: 저는 이미 공부 준비를 다 했으니까
2: 네.
1: 교수님이 물어보기를 기다리는데 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2: 손 들고 얘기하셔야지.
1: 그럼 교수님한테 교수님 전번에 여쭤보시던 거 제가 준비됐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면은
2: 오.
1: 그래 답해봐 이러면은
2: 네.
1: 그때 답하면은 교수님이 이제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2: 네.
1: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2: 네.
1: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 네.
1: 예.
2: 북경중에 대해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니까 정말. 아, 원장님 공부도 진짜 잘하셨나 봐요.
1: 전교에서 3등 네. 안에는 못 들어도
2: 네. 아, 예, 못 들어도
1: 예. 항상 6등 안에는
2: 6등.
1: 있었어요.
2: 야,
1: 예,
2: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예,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
2: 네.
1: 생각해보면은
2: 네.
1: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를 했을까.
2: 네.
1: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대로 또 이제 지도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도
2: 네.
1: 쉬지를 않았어요.
2: 네.
1: 그러니까 박사생만 가능하거든요.
2: 네.
1: 석사나 학사생은 지도 교수님 없으니까
2: 네.
1: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교수님들 밑에서 사사를 받은 게
2: 네.
1: 지금 제가 단독으로 한의원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2: 네.
1: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가 지금이라도 그냥 병원 문 닫고
2: 네.
1: 한 북경에 가가지고
2: 네.
1: 또 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 이제 됐어요 여보 이제 됐다고 예.
2: 아니 그런 분 처음 뵀어. 전교 3등은 못해도 6등은 했어요. 어머나 아,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1: 네.
2: 양약은 양학은 양의학은 한병을 고치지만
1: 네.
2: 한의학은 잡병을 예. 고친다.
1: 네.
2: 그러니까 몸이 우리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됐잖아요.
1: 하나의 작은 네. 우주죠.
2: 그거를 다 사실은 다스려야 되는데
1: 네, 네.
2: 그렇죠. 원장님께서는 한약으로 병을 잘 치료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1: 네.
2: 나이가 드셔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도
1: 네.
2: 치료가 되나요?
1: 그럼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먹었는데 될까요? 그러거든요.
2: 네.
1: 수술은 양방에서 수술은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 우리가 좀 고려해보고
2: 네.
1: 생각해봐야 되고
2: 네.
1: 그럴 일이 있죠. 근데 한방은
2: 네.
1: 나이가 드셨다 해서 치료 안 되는 거는 없어요.
2: 네.
1: 예, 제가 제일 연세 드신 분이 오셨었는데 93세예요. 그럼
2: 네.
1: 93세면은 그냥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2: 네.
1: 근데 이분은 평소에 제 칼럼도 많이 들으셨고 굉장히 원장님 박식하시고 믿음직하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2: 예.
1: 그리고 주변에서도 양로 뭐 병원 그 저기 센터 나가는 거 있죠 어르신들 네네네. 거기 나갔는데 아 진수림 박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될까요? 그럽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떤 병인데요 했더니 그 진료 이후에 예. 만성 기관지 확장으로 인한 가래 문제라고 써 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 밤이면은 그 가래 때문에 한 다섯 번을 뱉어내는데 그 힘이 없는 나이 드시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뱉어내지 못하면 주무시지를 못한데 여기 꽉 걸려가지고
2: 그쵸.
1: 그러니까 양방에 가서는 석션하는 거 있죠. 가래 네. 뽑아내는 네. 거 그런 것도 여러 번 해보고 그다음에 흡입제도 확장해주는 거 기관지 네. 흡입제도 사용해보시고 항생제도 사용해보셨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2: 네.
1: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이게 균이 폐 조직으로 깊게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는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항생제도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시더래요.
2: 네.
1: 그래서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침은 맞지 마시고 보험이 있어도 그냥 네. 한약을 잡수세요. 그랬더니
2: 네.
1: 한약 한제를 잡수셨는데 한 벌써 4, 5일이 지나니까 가래가 더 많이 나오시면서
2: 네.
1: 이게 많이 편안해지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약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2: 네.
1: 약을 잡수면은 그 가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2: 네.
1: 가래가 밤낮으로 더 많이 예전보다 한 3배, 4배 되는 가래가 나올 네.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분은 네. 정말 많은 가래를 쏟아냈다는 거죠.
2: 네.
1: 그리고 한 일주일이 있으니까 밤에 주무시는 것도 편하고 가래도 그렇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2: 네.
1: 가래가 나와도 쉽게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가래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2: 네.
1: 저한테 무슨 약을 쓰셨습니까?
2: 네.
1: 이분이
2: 궁금해요.
1: 예,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네.
1: 가래를 없애려면은
2: 네.
1: 일단은 이분이 만성기관지염으로 폐가 확장돼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폐 조직을 복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2: 네.
1: 그러면 폐를 보하려면은 폐는 우리가 내쉬는 쉼, 그다음에 신장은 들이마시는 쉼,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고치려면은 폐하고 콩팥, 신장을 보하는 게 들어가셔야 돼요.
2: 네.
1: 그다음에 이 끈적끈적한 가래라는 거는 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열을 없애는데 제일 좋은 가래 그 약재는
2: 네.
1: 절폐모예요. 예, 그다음에 폐 조직을 복구하면서 가래를 없애는 거는 폐모도 폐모지만 천폐모라고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천폐모 절폐모를 넣어서
2: 네.
1: 이진탕에다가 삼자양친탕이라는 그런 방제가 있어요.
2: 네.
1: 그걸 두 개를 합방해서 폐도 보하고 콩팥도 보하면서 약을 한제 해드렸더니
2: 네.
1: 약을 다 잡수시고 본인 말씀이 거의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제 더 잡수고 싶어서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2: 네.
1: 근데 한제 잡수고 가셨는데 한 10일 있다가 이분이 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2: 네.
1: 옛날 어르신들은 병원에다가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2: 예.
1: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 네.
1: 저는 깜짝 놀랐어 오셨길래.
2: 예.
1: 그 얼른 원장실로 나가가지고 아니 웬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잘 한약을 먹고 있고요. 이분이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처가 그래
2: 이분이?
1: 우리 집 사람이 예,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원장님 약 두 제를 먹으니까
2: 네.
1: 이거는 더 이상 이런 약은 있을 수가 없다고
2: 네.
1: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불면증 때문에
2: 네.
1: 이 사람 약을 지으러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 네.
1: 예, 근데 약을 지어갔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는 거 보면은
2: 네.
1: 잘 주무실 것 같아요.
2: 아, 진짜 불면증 네.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1: 네.
2: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1: 예, 예.
2: 아, 연세가 있으셔도 치료
1: 네.
2: 가 된다라는 말씀에
1: 네.
2: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2: 불면증도 좋고 알러지도 좋고
1: 네.
2: 실제 치료 사례들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네. 그 작년 땡스기빙 때
2: 네.
1: 그 79세 되는 그 브라질에서 오신 한 분이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2: 네.
1: 제가 그분이 나이를 79세 올해는 지금 80이네요.
2: 네.
1: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2: 네.
1: 그분이 차트를 보면서
2: 네.
1: 아이고 우리 사장님 트럼프하고 동갑이시네요 그랬더니
2: 네.
1: 저는 그냥 그때 막 트럼프가 뭐 백악관에다가 무슨 뭐 파티 연말 파티 뭐 생일 뭐 그런 집을 뭘 짓는다고 막
2: 예,
1: 그런 게
2: 예,
1: 신문에
2: 예,
1: 있어가지고
2: 예.
1: 그게 기억이 나서 그냥 하셨는데
2: 예.
1: 그 와이프가 굉장히 예. 우아하고 예쁘신데 그 말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예.
1: 남편이 나이가 트럼프하고 동갑이라고 네네. 저는 그냥 한 얘긴데. 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알러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신대요.
2: 네.
1: 그래서 저기 뭐 한국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예. 올 때마다 알러지를 고친다는 잘 고친다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 돼도 안 되셔서 지인분이 아들처럼 믿는 분이 진수는 박사님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굉장히 약을 많이 잡사요.
2: 네.
1: 예, 그 강심제도 잡수시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심부전증에 사용하는 그 칼디오벡스라는 약이거든요.
2: 네.
1: 그런 강심제도 잡수시고 디오벤이라는 혈압약도 잡수시고
2: 네.
1: 그다음에 또 그 30년을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이 그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2: 네.
1: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가지고 또 파미디안이란 그런 양약도 잡수시고 그래서 그 이분이 한국에 가셨다가 오시면서 한국에서는 그 알레그라라는 약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요.
2: 네.
1: 근데 그게 옛날에는 잡사 보면은 졸음이 많이 왔는데 요새는 새로 알레그라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졸음이 덜 오는 약이라 그래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면서 괜찮다 그러면 인슐린은 맞으시고 혈압약은 잡수시고 강심제는 잡수시고 알레그라나 위장약이나 잡수고 있는 모든 그 건강 보조식품은 다 끊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라시는 대로 원장님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2: 네.
1: 근데 이분이 와서 여기 와서 사주 계시는 동안 작년에 땡스기빙 때면 우리도 쉬잖아요. 수목금토.
2: 네.
1: 그러니까 딱 3주 동안 치료를 받으셨어요.
2: 네.
1: 약 한제 잡수시고 그다음에 침 일주일에 2번 6번을 맞으시고
2: 네.
1: 그리고 이제 브라질로 가시면서
2: 네.
1: 약 한제를 더 지어 가셨어요.
2: 네.
1: 근데 가셔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카톡이 한번 오셨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지어온 약을 먹은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진짜 알레르기가 깜짝같이 없으셨다고 뭐 계란도 못 잡수시고 밀가루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런 걸 잡수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러셨거든요.
2: 네, 네.
1: 근데 지금은 뭐든지 잘 잡수셔가지고
2: 네.
1: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는데
2: 네.
1: 자기가 돈을 다 딴다는 거죠.
2: 아.
1: 그러면서 네. 원장님 내가 다음에 가면은 뭐가 네.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로 다
2: 네.
1: 해주시겠다고
2: 아,
1: 예, 그러시면서
2: 네.
1: 그 카톡도 또 이분이 왜 이모콘이 있잖아요.
2: 네.
1: 막 그 사랑한다고 하트 뿅뿅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당신이 최고야 하는 그런 하트에,
2: 네.
1: 그 다음에 꾸벅꾸벅 그 고맙습니다
2: 네.
1: 하는 그런 거 카톡 보내셔가지고
2: 네.
1: 우리가 80이 되는 아저씨가 이런 카톡을 보내셨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내가 우리 앞에 선생님들 보고 야 이 선생님이 좀 카톡 좀 보내신 거 보라고
2: 네.
1: 그랬더니 너무 귀여워요.
2: 네. 요즘 어르신이
1: 예 어르신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쁜 이모콘들을 골라가지고.
2: 네.
1: 원장님한테 보냈을까요 하면서
2: 센스가 있으시네요.
1: 예,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2: 네.
1: 그 나이가 드셨다고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 네.
1: 나이가 드셨다고 이대로 살아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2: 네.
1: 예, 나이가 드셔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에
2: 네.
1: 맞는 예, 항상 병이 오는 온 길이 있으면은 치료하는 길도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신심을 내시고 예
2: 네.
1: 그래서 어디든지 믿을 수 있는 한의원에서 예
2: 네.
1: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그런 바람이 네. 굉장히 큽니다.
2: 네, 우리 은희 알고 있기는 나이가 드시면 치료도 수술도 힘드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그게 아니고 병이 들어오는 길이 있으면 나가는 길도 있다.
1: 네.
2: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2: 네. 네, 바로 북경의술원입니다. 북경충이에 대해서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불면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 중풍, 두통과 같은 각종 신경계통질환, 그리고 불임, 위장장애, 만성기침, 과민성 비염을 특진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침 뉴스 7시 55분, 저녁 뉴스 7시 55분에 바로 건강 칼럼을 진행 중이시고요. 올림픽과 윌턴에 위치한 북경한의원 전화번호 323-733-8887, 323-733-8887. 번입니다. 733-888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럭키비키님이 그러시네요. 진수림 원장님 공부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이러셨는데 또 그러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1: 아, 예. 예, 예. 비즈니스보다는 쉽죠.
2: 그렇죠.
1: 근데
2: 아, 공부하는 탁 북경의대 나오셨으니 뭐. 신경내과 박사학위를 대단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자, 아픈 분들의 그런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면
1: 네.
2: 정말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예.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1: 예.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예. 네. 정말 신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주시죠.
1: 예. 힘내시고 예. 네.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예.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리고 뭐가 좋다 하고 뭐 사잡스님 것보다는 항상 매일매일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 예 맛있는 것도 조금씩 드시고 그리고 마음의 건강 예 항상 웃으시면서 예 네. 유쾌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0: 폴 매카트니와 에릭 클랩턴이 함께하는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기타 소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흐린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기타 소리.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프랑시 르누아르 미술관에서는 인상파 거장 르누아르의 작품 4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는군요. 절도범들이 전기톱까지 동원해서 불과 5분 만에 액자의 고정장치를 끊어내고 탈취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4점 가운데 2점은 가다가 떨궜다고 그러네요. 아우 그래도 이게 200만 유로가 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0: 가져가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그런 싸움이 요즘 여러 가지가 발달하는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변하는 가운데 영화계에서요 요즘은 그 스크린 대신 스마트폰 세로 화면으로 영화계도 눈을 돌리고 있다네요. 이준익 감독의 신작 아버지의 집밥이라는 게 숏폼 드라마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뭐 볼만하다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거장 이창덕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인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 Possible Love 바로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고 있죠.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뜨겁게 이 작품이 6분이 넘는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튼토마토에서도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평단의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화려한 찬사 뒤에는 씁쓸한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내 투자 과정에서 상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이걸 어떻게 돈이 없어 못 찍겠네. 그러다가 넷플릭스가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고 우리가 간섭도 안 할 거야. 독립성을 보장해 줄게. 이래서 세상의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단순한 손익분 기점과 흥행성만 쫓다가 하마터면 세계적인 명장이 탄생을 못할 뻔했는데 주말에 좋은 작품, 영화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아직도 오디피우스 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드라마 한 편이 내 마음이 정말 치유가 되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안경검학과 헬스코리아 브라이언주 용자 법무사 권담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 부에나팍 로스쿨 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2: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골프도 즐기고
2: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2: 888-847-3098 888-847-3098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홍보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찾았죠?
2: 기대하시지 마요. 프로포적으로.
0: 아 너무 좋아.
2: 어, 아 이거 시키지 우리, 마세요.
0: 우리 훈이 씨가 차차차 해주는 거 너무 그래? 좋다. 그렇게 아, 귀여워요. 네?
2: 응? 아 이거 아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으로만.
0: 그래요, 제가 가끔 시킬게요.
2: 네, 가끔.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 네.
0: 금강안경검안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이용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훈이 탕자께서는?
2: 아, 저는 별로요.
0: 왜요? 네? 집에서 애 봤다면서요?
2: 아니요. 일했는데요.
0: 어?
2: 저는
0: 일도 하시고?
2: 네,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0: 와이프가 하루는 뭐 외출하면 집 아기 보기로 했잖아요.
2: 아, 그 지난주예요?
0: 지난주였어요?
2: 네, 지난주.
0: 아, 벌써 지난주.
2: 그러니까 일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0: 아, 진짜. 네. 아니, 비도 내리고.
2: 아니, 너무 웃긴 게 제가 바닷가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주말에.
0: 네.
2: 근데 뭐 태풍 온다고 그러고 막 날씨 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그 같이 영상 촬영하는 감독님이 네. 연락이 와가지고 네. 아, 주말에 비 온다는데 괜찮을까요?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2: 찾아보니까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아, 일단 안 오기로 돼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
0: 무슨 요일이었어요?
2: 토요일이요.
0: 토요일.
2: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갑시다.
0: 네.
2: 무조건 하는 겁니다.
0: 네.
2: 그렇게 해서 다 잡아놨거든요.
0: 네.
2: 어마어마하게 더운 거예요, 토요일 날.
0: 더웠죠.
2: 더운 정도가 아니고 막 습한데 아. 이게 햇빛이 정말
0: 네.
2: 저 지금 이마랑 네. 얼굴에 화상 입었어요. 완전 그러, 뻥게 어머. 탔다가
0: 어머,
2: 익었다가 주말 어. 내내 제가 알로에랑 뭐 로션 계속 바르고 이마 네. 다 까지고요.
0: 아니 뭐 이렇게 모자도 좀 쓰고 그러지.
2: 그러니까 비 온다 봐 이렇게 날씨가 더운 줄 모르고 다들 막 긴 청바지에 네. 까만 바지 이런 거 입고 나온 거예요. 크루들이. 근데
0: 이런 날 더 타요. 오늘 지금 올 때 구름 꼈죠?
2: 아니요, 지금 비 와요.
0: 지금 비 와요?
2: 비 와요. 비 와요.
0: 1시까지 온다더니 진짜 오네.
2: 비가 이런 떨어지는데. 날 더 타요. 근데 그날 진짜 너무 더운 거 막 네. 땀이 오면 셔츠가 막 듬뿍 젖고
0: 네.
2: 지금 막 이마 다 까지고 모발
0: 이마 다 까졌어.
2: 두피가 따가워요 지금.
0: 아...
2: 그래서 완전 익어가지고 화상 입었는데 네. 다 화상 입은 거예요 그날 네. 일한 사람들이.
0: 아...
2: 근데 일요일 날 또 비가 또 엄청 오는 거예요.
0: 네.
2: 그 어이가 없잖아.
0: 어떻게 했어? 찍었어 치킨은요?
2: 아니요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이었어요.
0: 네.
2: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또 나갔는데 월요일 날은 또 더워.
0: 네.
2: 아이씨 뭐야.
0: 그래서 못 하셨어요?
2: 아니 했죠.
0: 하긴 근데 했어요.
2: 덥기만 하고
0: 네.
2: 지금 완전 아 몸이
0: 그러네요.
2: 엉망이에요.
0: 지금 말이 아니야.
2: 차라리 타는 얼굴이면
0: 네.
2: 좀 거무잡잡하면 약간 뭐 건강미라도 있잖아요. 저는 익어버리거든요.
0: 익고 통돼지 빨개지죠 바베큐. 그냥.
2: 빨개지고 색 빨갛게 익었다가 껍질 벗겨지고 다시
0: 하얘지는
2: 다시 그 애벌레가
0: 아, 탈피하듯이.
2: 탈피하듯이.
0: 아...
2: 저 옛날에 대학 때 그래서 운동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네. 겉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 속살이 이렇게 가슴이랑 배 이런 데가
0: 허염해.
2: 운동해도 허여니까 또 그렇잖아요. 너무 우유빛깔.
0: 저희 오빠랑 똑같네.
2: 그래갖고 네. 이게 근육이 잡혀도 네. 잘 안 보이잖아요. 좀 네. 구릿빛이 저렇게 더
0: 맞아요.
2: 건강해 보이고
0: 네, 네, 네.
2: 그래서 태닝샵까지 제가 들어가지고
0: 안 되더라고.
2: 한 두 달 했거든요. 근데
0: 됐어요?
2: 돼요. 브라운이 돼. 되는구나. 역시 되는구나 네, 했는데 네. 딱 두 달에서 좀 까무잡잡해져갖고 끊고 이제 다시 운동했는데
0: 예.
2: 한 달 만에 다시 껍질 벗기 다 이렇게 돼.
0: 그러니까 안
2: 그래서
0: 되더라고.
2: 그래서 안 돼 안 돼.
0: 저는 금방 이렇게 까무잡잡해지거든요.
2: 이런
0: 근데
2: 게 너무
0: 같은
2: 부러워요.
0: 자식이라도 저희 오빠가 그렇게 하얘요.
2: 네.
0: 그래서 육체미를 했어요.
2: 진짜로.
0: 네. 예. 그러면
2: 근데 하얘.
0: 혼자만 하얘.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까무잡잡하고 막
2: 그러니까.
0: 이런데 혼자만 허여니까 왠지 안 돋보여.
2: 이게 확실히 덜 이뻐요. 근데 요새는 바르는 그 태닝 있는 거 아시죠?
0: 그런 거 몸이 안 좋죠.
2: 아니 뭐 잠깐 바르는데.
0: 어, 그래도.
2: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네. 한국 여성분 중에 그것도 약간 여성 육체미였는지 하여튼 무슨 그런 쇼인데 여성 네. 비키니 입고 막 몸을 이렇게 하는
0: 오와.
2: 쇼인데 다 태닝인데
0: 네.
2: 한 여성분이 정말 피부가 하얀 분이 분명 한국 분이
0: 네.
2: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또 여성분은 또 하얀 걸 좋아하거든요.
0: 그래요.
2: 근데 그분이 너무 센세이션하게 너무 하얀니까 남들 다 까만데 그분이 오히려 너무 튀어가지고
0: 네.
2: 잠깐 반짝 유명했던 분이 있거든요.
0: 요즘 뭐 하시나
2: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아름다운
0: 네. 그렇게 몸을 갖고 드시는 분은 정말 존경스러워. 지난 주말에 저도 어떤 남자분을 잠깐 이렇게 뵀는데 와 뱃살이 쪽 빠지고
2: 네.
0: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일 끝나고 짐에 가서 운동하고 안 먹고 그냥 주무신대요.
2: 네, 그러면 빠져요.
0: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2: 그러니까 제 말이.
0: 아, 배 안 고파?
2: 그게 말이. 아, 인생의 재밌는 반을 놓치는 건데.
0: 그러니까 이 먹는 재미는 나는 뭐 놓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2: 그리고 먹고 밤에 사람들 만나 노는 그 재미가 사실은
0: 그렇죠.
2: 인생의 활력인데.
0: 네, 네.
2: 그거를 뭐 그 자체로 재밌겠지만 아 그래도 너무
0: 네,
2: 그러면
0: 네.
2: 모르겠어요. 어릴 네. 때는 뭐 그래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귀찮아서.
0: 예. 네. 아 근데 이거 먹고 이거 하는 것도 진짜
2: 배좀 나면 어때?
0: 아니 비워한다고 해서 집에서요 네. 김치부침개에서 여자 넷이서 계속 밥만 만들어 먹고 막
2: 막걸리도 줬어요. 막걸리도?
0: 막걸리가 없었어.
2: 아 사오셔야죠.
0: 막걸리가 빠졌어. 그래서 아. 와인으로 그냥
2: 김치전에 막 와인?
0: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와이와인.
2: 와이와인이요? 어. 오 그래요?
0: 그리고 밤 되면 이제 레드로 갈아타가지고 아.
2: 촉촉하게 적셔주지 나도
0: 잘 아. 쉬는 게 좋다. 쉬는 게 아니에요.
2: 왜 잘 썼구만. 응?
0: 먹고 해먹고 치우고 이게 진짜 일이야.
2: 아니 세 분 네 분이셨다면서요?
0: 네 분. 네.
2: 그거를 다 같이 해요?
0: 아니 뭐 이렇게
2: 갈비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갈비보면서 진 사람을 다 몰아치게 하면 되지. 그런 거를.
0: 아 그리고 한 번은 또 가자고 그래서 쇼핑몰에 갔는데
2: 어디
0: 그 사우스 웨스트인가요?
2: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0: 네.
2: 사우스 웨스트 비행기입니다.
0: 사우스 코스트. 옛날에 한번 가보고 진짜.
2: 네. 아 좋네요.
0: 아니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2: 그래요?
0: 응. 나는 어깨 부딪히는 거 처음이야.
2: 에이 그 정도였어요?
0: 응. 거기 특히
2: 연말도
0: 고기가
2: 아닌데? 어디 어. 어느 쪽 가실 거의. 명품관?
0: 거기 그 명품관 옆에 왜 그 블루밍델 앞으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파킹하고 가는데 탁 부딪혔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쇼핑몰에서 어깨 부딪힌 거 처음이야.
2: 거의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요? 근데
0: 거기 무슨 아이들이 발표회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런
0: 공연도
2: 뭐 있었나
0: 좀
2: 보구나.
0: 하고 아. 또 비 오니까 갈 데 없고 그리고 쇼핑몰 안은 시원하고
2: 그렇죠.
0: 그리고 레이버데이 세일 이런 아. 것 때문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2: 근데 거기는 좀 볼 거 많고 할 거 많고 재밌죠.
0: 나 사람 많아서 뭐 쇼핑몰이니까 귀가 아프고 멍하고 머리 아파.
2: 그 뭐 좀 사셨어요?
0: 나 한 개도 못 건졌어.
2: 아 진짜요? 차라리 아울렛 가는 게 낫겠다 그럼.
0: 아울렛 말고
2: 그렇게
0: 있어요.
2: 사람 많으면.
0: 딴데.
2: 어 어디요?
0: 건졌어.
2: 어디요?
0: 10불.
2: 이것도 저희가
0: 또 얘기하면 안 돼.
2: 아 저희가 졌구만.
0: 아니야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 벌써 이 시간이 갔네. 응.
2: 뭘 주말 다 갔죠 뭐.
0: 네.
2: 아 근데 진짜 그 하나 그나마 즐거운 거.
0: 네.
2: 오늘이 화요일이라는 점. 월요일이 아니라는 점.
0: 화수목금. 네. 아.
2: 근데 이번 주 너무 바빠요. 바빠요. 응. 저도 진짜 바빠갖고.
0: 네.
2: 뭐 하면 그냥 후딱 갈 것 같아요.
0: 아니 이제 9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10, 11, 12. 이제 또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2: 어떡하냐.
0: 근데 좀 그리고 이제 해피뉴이어.
2: 날이 좀 추워지면 좋겠어요. 옷이라도 좀.
0: 네. 아니 내일 100도래요. 습기가 너무 많아.
2: 그러니까 너무 습해가지고 지금.
0: 네. 저 모기 한 대여섯 방 물렸어요.
2: 저도 물린 것 같아요. 여기서.
0: 아.
2: 요새 모기, 거미, 뭐 개미 네. 다 나와.
0: 네.
2: 이 자식들이.
0: 얘네들도 이제 미치는 거지. 아니, 갑자기
2: 막 돌이가 애들이 어쩌지 막 시원한 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습기 때문에 모기들이 알을 많이 까나 봐요.
2: 그러니까
0: 잠깐 서 있었는데 따다다닥 물려.
2: 그 모기를 없앨 수 있는 천연 자연적인 방법 아십니까?
0: 있던데.
2: 잠자리.
0: 아.
2: 잠자리가 모기의 천적이에요.
0: 네.
2: 잠자리가 모기 알부터 유충을 다 먹어요.
0: 네.
2: 근데 얘네들이 본능적으로다가 잠자리 모양만 봐도 안 와요.
0: 진짜요?
2: 그래서 잠자리 모형을 팔아요. 크게. 그래서 그 애들을 그러니까 뭐 화약이 없는 거 화약 약품 하나도 없는
0: 네.
2: 잠자리 모형이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거든요.
0: 네. 그러니까
2: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걔네들을 이렇게 집 근처나 모기 많은데 꽂아놓으면
0: 네.
2: 모기가 안 와요.
0: 아 진짜?
2: 신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요.
0: 그러면...
2: 한번 해보세요.
0: 그러니까 잠자리 어디서 파나?
2: 드래곤 플라이 그 파는 데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0: 네.
2: 드래곤 플라이 파는 데
0: 좀
2: 있어요.
0: 좀 하나 사다 줘봐요.
2: 아니 그 정도로 많으세요?
0: 응? 네.
2: 그 정도로 많으세요?
0: 아니 지니고 꽂고 다니려고.
2: 아,
0: 모기야 접근하지 마라 이러고.
2: 몸에 꽂는 거 보고 안 올려? 그것까진 모르겠다.
0: 잠자리 여사.
2: 그 브로치 같은 거 있잖아요.
0: 에이 그게 설마 그걸 알아볼라나. 근데
2: 이만한 자전거
0: 모형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잠자리 뭐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날개가?
2: 그러니까 움직이죠 걔네들. 꽂아놓으면
0: 돼. 걔네들이 꽂아놓으면 움직여요.
2: 얇은 철사 같은 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가 알아서 인증 움직이면서 약간 날개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0: 그거랑 똑같군요. 아울.
2: 올빼미 부엉이 같은
0: 올빼미를 거. 올빼미를 이렇게 놓으면
2: 비둘기.
0: 조그만 새들이 와서 새똥을 안 싸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2: 그거 되게 신기하죠.
0: 응.
2: 근데 그것도 저희 어머니 댁에
0: 네.
2: 비둘기 같은 애들이 막 알을 넣고 그래가지고 비둘기는 안 돼 무슨 새인데 조그만 새. 안 되더라고. 옆집에는 아울을 놔뒀는데도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어지럽지럽 하는 거 있어요. CD를 붙이던가 은박지 같은 걸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하면 얘네들이 조류가 눈이 어지러서 안 온대요. 그 별거 다 해봤어요.
0: 오죽하면 참새야 허수아비라는 이름
2: 그 허수아비.
0: 노래도 나왔겠어. 허수아비. 근데 요즘은 뭐 허수아비 위에 앉아있잖아요 참새가.
2: 원래 허수아비는 안 되죠. 그죠? 원래 안 돼. 그냥 사람 인척하는 걸 뿐인데 움직여줘야지.
0: 움직여줘야죠. 아 그러니까 농작물 농부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농작물 애써서 키워놨는데 그걸 먹으니까 그거 쫓기 위한 그런 묘한 소리 나는 것 막부터 해서 참 힘들겠더라고요.
2: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할 거 비행기에 그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그 아, 진짜 옛날에 군부대에서 맨날 그거 하는 군부대도 있어요.
0: 따로
2: 공항에서 어, 그거 쫓는 애들. 아, 그거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0: 그니까
2: 우리 천안에 계신 홍소령님께서
0: 어 오셨어요.
2: 천안은 요즘 좀 차가워졌다고 하셔 벌써.
0: 어
2: 새벽은 좀 덥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덥다고 하셨네요.
0: 오늘을 지금 한국은 9월 9일이네요. 쌍구절.
2: 구구.
0: 구구네.
2: 구땡이네.
0: 오. 어. 아, 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구구. 너무 좋아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소령님, 홍소령님. 네.
2: 홍소령님. 네.
0: 천안 삼거리.
2: 9월 9일? 9월 9일?
0: 네.
2: 9월 9일?
0: 구구네.
2: 그날 뭐 무슨 날인데? 9월 9일이?
0: 9월 10일이 한글 아니다.
2: 아, 그 10월 9일입니다. 아, 정말.
0: 아, 몰라. 네.
2: 9월 9일이 무슨 날이 있는데?
0: 그래요? 네. 뭔 날이지? 네,
2: X,
0: 없는데?
2: X 생일인가?
0: 아이, 정말. 자, 우리 네. 어, 노래 하나 듣고 와서
2: 뭐, 무슨 노래 네. 들으시려고.
0: 김수철의 뭐야? 내일 9월 9일.
2: 갑자기? 응.

0: 김수철의 내일 들으셨어요. 어, 네. 엔드 표시 있잖아요. 기호.
1: 네.
0: 그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1: 뭐라고 부르다냐?
0: 응? 그거 모르세요? 뭐, 아시고 했는데 여기 오래 사셔서?
1: 뭐 말씀하시는 거지?
0: 앰퍼센드?
1: 아, 요 표시?
0: 네, 엔드.
1: 네. 뭐 누구 엔 누구 할 때 이거.
0: 네, 엔드. 이거. 네. 이렇게.
1: 어, 그거. 이렇게 표시. 그게 무슨 뭐?
0: 아니 오늘이 그 월드 앰퍼센드 데이래요 오늘이. 엔드.
1: 왜?
0: 이게 옛날에 알파벳의 맨 마지막 자였대요.
1: 근데 왜 그 날이에요?
0: 오늘이 그거를 그 표시를 그냥 기념하는 날이래요.
1: 그거
0: 내일 엔드 내일 그냥.
1: 그런 날도 있어요?
0: 앰퍼센드 엔드. 이게 엔드. 잖아요.
1: 네,
0: 근데 엔드를 기호 표시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못 하는데 앰퍼센드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 앰퍼센드. 그래서 엔드라서 엔디 할 때 이 표시하고 뒤에다가 D자만 쓰면 엔디.
1: 사람 이름 엔디?
0: 응. 알렉산드리아 뭐 이러면.
1: 그거 되게 엔디.
0: 앤디.
1: 아이 그 어른이 아니고 앤디.
0: 앰퍼센디. 오늘이 그런 표시 중에서 기호.
1: 그럼 오늘 뭐지? 그걸 좀 써야 되나?
0: 뭐요? 앤드를 많이 쓰셔 오늘. 네. 그리고 점점 앤드.
1: 그러나가 아니라 네. 그런 그리고.
0: 그러나보다 항상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그러나.
1: 뭐뭐해도 불구하고.
0: 그런데 막 이런 분이 있는데.
1: 부정적으로.
0: 그리고.
1: 그리고. 자 럭키비키님 한국 보건복지부가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장기 기증의 날.
0: 아 오늘이요.
1: 9월 9일이.
0: 9월 9일이. 네. 내일이로구나 한국에서는.
1: 99. 그 옛날 학.
0: 99단을 외자.
1: 그게 있구나.
0: 99단을 외자.
1: 학번.
0: 네.
1: 99 학번이 이제 비둘기 학번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아.
1: 애들.
0: 그래요.
1: 야 너 비둘기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0: 그랬어요?
1: 저희는 아니니까 뭐 상관없지만. 아 하여튼 뭐 날씨가 더우니까 쳐져. 너무 습해서 사우나 온 것 같아. 난 진짜 너무 힘들어.
0: 네, 아 그래서 요즘은
1: 내가 좀 시원하게 좀
0: 아예 그냥 노 메이크업으로 다니니까 왜냐면 땀이 계속 쏟아지니까.
1: 저는 원래 노 메이크업입니다.
0: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좋아요. 이게 할 수 없어.
1: 핑계를 대시는 거잖아 지금 스스로에게.
0: 아니 너무 가뿐하고 너무 편리해.
1: 아니 저거 바르시라니까.
0: 네.
1: 그 비비.
0: 선블록 받았어요.
1: 비비.
0: 네.
1: 그 정도만 바르시면.
0: 네, 그 정도만 발라도. 네.
1: 저도 뭐. 그 정도만.
0: 좋아요.
1: 오늘 입술 안 바르셨어요?
0: 입술 왜 안 바른 것 같아요?
1: 아니요 여쭤보는 거. 지난번에 입술만 발랐어요. 그러시길래.
0: 발랐는데?
1: 아 오늘 연한색 아니 보여. 그래서 안 바르신 건가 해서.
0: 네.
1: 핑크색이 아주 두드러지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지난번에 색깔 다 다른 거죠?
0: 아니요. 이건 내 계속
1: 금요일 색깔 다른데 아니에요?
0: 아니요 똑같은데
1: 그때는 더 진했는데
0: 그래요? 내가 빨아먹었나 보지
1: 그런가 보다
0: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비도 오고 하니까 빈속인데도 커피를 지금 한 잔 마시니까 모처럼 먹으니까 맛있네요.
1: 아 그렇죠.
0: 오늘은 굉장히 차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차? 어떤 차요? 하나만 산다면
0: 호박차 추천. 아침에 호박차 먹었어요.
1: 호박차는 뭐예요?
0: 호박
1: 뭐
0: 그 우려서 노란, 팩으로 있어요.
1: 어떤 호박? 누런 호박?
0: 그냥 그러겠죠. 누런 노란 게 이렇게 우러 나와요.
1: 호박차 처음 들어봐요.
0: 아 있어요. 그게 붓기 빠지는 거 좋고 구수해. 괜찮아.
1: 네. 저는 그냥 보통 자스민차.
0: 아 자스민차
1: 아니면은 그 국화차 있죠.
0: 네.
1: 그 아, 중국 마트 맛있죠. 가면은 완전 말라 있는 국화 꽃봉오리들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 물을 거다 탁 던져놓으면 꽃이 쫙 피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학 때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 오면 무조건 그거 줬어요.
0: 아,
1: 무조건 마시라고.
0: 그랬구나.
1: 너무 이쁜 거예요.
0: 어, 좋은 차들 너무 많아. 저거 있죠?
1: 뭐야?
0: 어 소나무에 기생하는
1: 솔,
0: 겨우사리.
1: 어.
0: 겨우사리를 누가 줬어요?
1: 그것도 차로 마셔요?
0: 와, 그 그린 그 초록의 물이 얼마나 곱고 이쁜지.
1: 어, 무슨 맛이에요, 그거는?
0: 솔 향기가 약간 나는 것 같아.
1: 오,
0: 그 풀 냄새. 깊어.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귀한 거라고.
1: 아, 여기 귀한 거 주지 마세요.
0: 네, 왜요?
1: 네?
0: 왜요?
1: 겨우 산 건데.
0: 겨우 산 건데. 겨우 산.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면서,
1: 차 한 잔
0: 좋네요. 네, 특히 실내 냉방병도 조심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을 드시면서 관리하시고요.
1: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해결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위기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각 나라의 건국 신화에 대해서 우리 후니탱자께서 풀어주시는데 오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보네요.
1: 미옥씨가 좋아하는 나라죠?
0: 응.
1: 열정이 함께하는
0: 아, 한번 스페인, 가보겠습니다.
1: 포르투갈.
0: 잠시만요.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5: 213-383-3838 213-383-3838.
1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세계 각국의 건국 신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1: 뉴욕시 하면 떠오르는 나라.
0: 네. 왜요?
1: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0: 오, 스페인?
1: 스페인.
0: 포르투갈.
1: 포르투갈.
0: 아.
1: 한번 가볼게요. 아, 근데 이번 월드컵에 둘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 포르투갈이 좀 너무 짜증났죠. 제가 배팅을 모든 걸 포르투갈에 걸었다가 집안 망신 네. 당하고.
0: 아.
1: 더 웃긴 거는 저 혼자 중얼중얼 됐거든요. 네. 포르투갈이 우승할 거라고.
0: 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
1: 어,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뭐 말도 그러면서 저 따라서 했나 봐 또 왔다가.
0: 네.
1: 포르투갈 지는 순간 저한테 수십 통의 전화, 수십 통의 문자와
0: 위로의 저를, 말을
1: 위로가 아니라 저를 잡으러 온다는.
0: 아.
1: 자기들이 해놓고.
0: 아니 포르투갈이 사실은 아. 리타이어에서 살기 굉장히 좋은 뭐 여러 가지가 좋았어요. 물가도 괜찮고 뭐 이랬는데 사람들이 하도 몰리니까
1: 네.
0: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 그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오. 올라서 굉장히 살기 힘들다고 또 그러더라.
1: 그래요? 포르투갈이 좋았는데?
0: 좋았는데 지금 너무 올랐대요.
1: 어허.
0: 너무 또 좋다고 몰리니까.
1: 아, 그럼 어떻게
0: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여기 있는 게 나.
1: 그래요? 그 정도요?
0: 응?
1: 포르투갈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르투갈이랑 네. 브라질만 유일하게
0: 네.
1: 그 말이 다르죠. 서방어잖아요.
0: 네. 예.
1: 그래서 제가 스페니시를
0: 네.
1: 예전에 학교 아니 이제 뭐야 직장에서
0: 네.
1: 많은 분들을 제가 법인장님을 유혹을 해서 교육을 받자. 그래서
0: 포르투갈 말을
1: 아니 히스패닉
0: 아 히스패닉 말을
1: 네. 스페니시를
0: 네.
1: 개인 교습을 하자 해서 전 직원 네. 대상으로
0: 했어요?
1: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0: 네.
1: 좀 놀라고
0: 어 왜 놀라고?
1: 아니 그러면 수업 시간을
0: 아 빈자에서
1: 놀다가
0: 일 시간을 빼는 거야.
1: 일 빼면서 또 본사에서는 그걸 또 우리 또 받고 교육비 받고 또 한 애들 또 이렇게 우리도 보너스도 받고 하니까 일석이조 서로 다 좀 윈윈.
0: 네.
1: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페니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뽑아가지고 탁 시켰어요. 딱 하고 제가 서티피케이트 받았습니다. 그 교육 끝나고
0: 어.
1: 그리고 바로 출장이 있었어요. 근데 브라질을 간 거예요. 나는 과테말라 멕시코 갈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에 출장이 정말 딱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 브라질을 제가 혼자 간 거예요.
0: 말이 완전히 다르죠.
1: 안 통하잖아.
0: 어, 나 근데 포르투기시 말은 너무 이렇게 노래로 들으면 특히 너무 매력적인
1: 거 같아. 한 수절 시작.
0: 아, 따라라라 린다.
1: 와 노래 진짜 잘하신다.
0: 모자래요. 린다.
1: 뒤에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바이브레이션.
0: 아 제가 좋아하는 마리짜라고 있거든요.
1: 네.
0: 이 포르투갈 끝나고 이따 노래 들려드릴게요.
1: 들어주세요.
0: 어, 어.
1: 오.
0: 그러니까 추바. 추바가 뭔지 알아요?
1: 튜브?
0: 아니 레인.
1: 튜바가 레인이에요?
0: 추바. 예.
1: 추바.
0: 추바.
1: 추바. 추바.
0: 응.
1: 어 아메구나 아메.
0: 응, 응.
1: 일본 말로 아메.
0: 아메.
1: 네.
0: 아메가 레인이에요.
1: 네.
0: 어.
1: 제가 일본말 제일 먼저 배운 게.
0: 응. 아메야.
1: 아, 아메가 후루 비가 내립니다요.
0: 아~
1: 왜냐면 캘리포니아 비 내릴 필요 없었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일본 우리 학교에 일본 네. 여자분 이쁜 애가 너무 많은 거야.
0: 네.
1: 그래서 쫄랐어. 어, 일본에 꽃이 있는 말을 가르쳐달라고.
0: 네.
1: 근데 그날 비가 오는 거야.
0: 네.
1: 그랬더니 야 멋있게 아메가 후루네. 딱 그러라고.
0: 아메가 후루네.
1: 그럼 비가 오네요. 딱 이거요. 그걸 첫 마디를 하라는
0: 왠지
1: 거야.
0: 왠지 후루네 이러니까 비가 내릴 것 같아.
1: 그렇죠.
0: 네. 아메가, 아메가 후루네. 후루네.
1: 그때 일본 애가 어 스고이. 딱.
0: 응 스고이.
1: 일본 말이 진짜 에? 약간 이런 거
0: 맞아요 맞아요 이런 하니까, 친구들
1: 에? 그래서 오뎅어 방구가 난다
0: 오뎅어 오뎅?
1: 바로 그러니까 오, 대화가 전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번호 묻는 거지 그냥 긴 얘기 못하니까
0: 아~
1: 근데 그걸 좀 존칭을 쓰면 오자를 붙이는 거예요
0: 네,
1: 존칭을 쓰면 대화 방구 해도 되는데
0: 나는 오뎅 먹자는 줄 알았어
1: 하여튼, 그래서 아메가 후를 때 에? 오뎅아 방구가 난데스까? 그러니까 전화번호
0: 아~
1: 뭐예요? 바로 그냥
0: 네. 정말 아유,
1: 제일 처음 배운 일본 말이 아메
0: 전화번호 뭐예요?
1: 추바 아유, 아메 정말. 아니요 비, 네? 비, 비, 비가 비. 처음 배운 거예요 아메
0: 아메가
1: 부르네
0: 추루 오, 추라? 좋은 거 배웠어
1: 추부?
0: 어, 추바
1: 추바 추바 추바 추바 비, 비 이런 거요? 오케이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0: 네네
1: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건국 신화를 잠깐 들어볼 텐데 요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0: 네.
1: 난리난 영화가 뭐가 있습니까?
0: 오디세우스.
1: 오디세이. 난리난 아. 영화죠.
0: 보고 또 본다잖아요.
1: 보였어요?
0: 너무 좋아서 난 못 봤어.
1: 저도 아직 못 봤어. 아 봐야 되는데.
0: 우리 너무 문화생활 안 하는
1: 그러니까.
0: 거 아니야?
1: 아, 유명한 건 아닌데 못 봤어.
0: 가서
1: 아.
0: 앉아 있어야 되는데.
1: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헤라클레스.
0: 아.
1: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0: 네.
1: 스페인.
0: 오.
1: 스페인 남쪽 끝에 유명한 바닷가가 있다고 해요.
0: 네.
1: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브롤터 해협.
0: 지브롤터.
1: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한쪽은 유럽이고 한 건너편은 아프리카죠.
0: 네.
1: 지도 보시면
0: 네.
1: 가장 그 좁은 곳이 두 대륙이 정말 가까이 마주보고 있어요.
0: 네.
1: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항해 시절 전에는 그게 세상의 끝이었던 겁니다.
0: 어.
1: 거기서 이제 땅이 끝나고 이제 아무튼 해협이 있고 다른 땅이
0: 네.
1: 나오니까
0: 네.
1: 거기에 뭐가 있느냐. 헤라클레스가 나와요. 왜? 우리 헤라클레스 때 마지막에 그 12가지 과업을 했을 그 헤라클레스가 막 있었잖아요. 막 뭐 괴수를 이겨야 되고 뭐 네. 뭘, 목을 잘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0: 네.
1: 괴물 게리온이 갖고 있던 붉은 소떼를 가져오는 업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근데 게리온이 아주 먼 서쪽에 살고 있었대요. 그 헤라클레스는 어떻게 서쪽으로 가야죠.
0: 네.
1: 걷고 쭉 갔던 마지막 서쪽 길 끝이 거기예요. 그 당시에는.
0: 아.
1: 그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도착을 했는데
0: 고기 모로코랑 고기 사이.
1: 그쪽. 예. 어. 근데 거기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잖아요.
0: 네.
1: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이 산 따위가 나의 길을 막어? 그냥 산을 패!
0: 아~
1: 산을 때려 부셔버립니다.
0: 어, 그래요?
1: 네, 그래서 산을 갈라버리니까 그 사이로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서 지중해와 대서양에 드디어 연결이 되었다.
0: 아~
1: 그러면서 양쪽에 남은 산을 사람들이 어~ 무엇이라 부르느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스페인 지도를 보십시오.
0: 네.
1: 지도를 보면 중간에 기둥 두 개가 딱 있습니다.
0: 네.
1: 그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에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뉘어 있을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 헤라클레스 정도는 돼야지. 라고 얘기가 전설이 나와지면서 헤라클레스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생겼고 지금도 스페인 국장이라고 그러죠. 국기 안에 있는 장을 네. 보면 양쪽에 기둥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감싸는 띠에는 플러스 울트라라고 적혀 있어요.
0: 네.
1: 그 뜻이 뭐냐? 더 멀리, 더 너머로.
0: 네.
1: 왜? 원래는 그 기둥 끝은 없어요. 세상의 끝이죠. 예전에는. 근데 스페인이 떠오르면 우리 스페인은 대항 그 함대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0: 네.
1: 항해를 하면서 엄청난 그 스페인들은 그 배를 타고 세상의 끝이었던 그 기둥을 넘어서 더 멀리 가자.
0: 네.
1: 더 너머로 해서 울트라 플러스 울트라라는 표시가 국기에 남아 있습니다.
0: 아, 플러스 울트라?
1: 플러스 울트라. 아. 그 기둥이 나는 그 헤라클레스 기둥이 국기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네. 믿고 만든 거죠.
0: 네.
1: 그래서 아마 그 스페인 어린 나이의 스페인 분들이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태극기 그리듯이 스페인 나라 국기 그리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0: 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1: 엄청난
0: 어머 그러네.
1: 그 아트의
0: 이거 못 그리겠다.
1: 못 그려요 이거.
0: 아니,
1: 애들이 어떻게 그려?
0: 건공감리 우리 태극기만 그리기 어려운 줄 알았더니 어. 더 어렵네.
1: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네모 동그라미 딱 이거 있잖아. 이거는
0: 네,
1: 이거는
0: 어, 이 문장이 두 개 기둥과 거기 네. 위에 왕관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띠가 둘러섰다 글씨 어. 있잖아요. 플러스 울트라까지.
0: 이거 못 그리겠다.
1: 못 그려 애들.
0: 네.
1: 그 참 우리는 복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기도 네. 그리기 쉬웠어요.
0: 어, 그러네요.
1: 네,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런 스페인 반면에 그 옆에 포르투갈이 있죠.
0: 네.
1: 포르투갈 수도 아세요?
0: 리스본.
1: 어, 아, 가보 거기 계셨죠.
0: 가보셨죠.
1: 네. 가보셨죠. 네. 본인 스스로 셀프로 리스펙트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본 좋죠.
0: 어, 좋아요.
1: 네.
0: 거기서 한번 그 이따가 준비한 노래 네. 마리자의 공연을 봤어요.
1: 아~
0: 공연이 몇 시 시작한 줄 알아요? 9시.
1: 밤?
0: 응.
1: 그 왜요?
0: 거기는 그렇게 늦게 했다고.
1: 아니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0: 아니 우리는 보통 그래도 8시 늦어도 8시인데 밤 9시 시작해서
1: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0: 12시에 끝나.
1: 늦게 끝나는구나.
0: 그래도 뭐 지하철 다니고 다 와도 국무총리도 왔어 그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리스본이 굉장히. 거기서 제일 핫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리스본이
1: 유명한,
0: 핫하죠.
1: 그렇죠,
0: 예,
1: 제일 유명한
0: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많이 가는 데도 위로 올라가서 포르토 막 이런
1: 관광지 바닷가 쪽에 리스본 그러면은 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0: 왜요?
1: 네?
0: 리스본이 왜?
1: 아니 그냥 우리도 미스봉 영화의 미스봉 알아요?
0: 몰라요. 미스봉
1: 그 영화 베테랑이라고 보면
0: 베테랑에 예, 예.
1: 그래서 미스봉
0: 미스봉이
1: 아 나는 리스본 할 때도 미스 그 안 떠올라요? 난 미스봉 떠올라갖고 아무튼 리스본에는요
0: 예.
1: 전설이 있습니다. 리스본을 누가 만들었느냐?
0: 누가 만들었어?
1: 오디세우스였다는 거예요.
0: 오디세우스가?
1: 우리 오디세이 나오는 오디세우스
0: 네.
1: 초이 목마의 오디세우스
0: 예, 예.
1: 이 예전에 제가 그리스 로마 그 신화할 때 잠깐 얘기를 했던데
0: 네.
1: 이 트로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디세우스가 집에 간다고 했어요.
0: 아, 그렇죠.
1: 근데 바로 못 가요.
0: 어.
1: 무려 10년이 걸려요.
0: 10년이 걸렸지.
1: 그 영화 보면 나온다고 하는데 갈 때마다 뭐 외놈바이 거의 키클 이거 영화에 나온다던데. 키클롭스 나오고 뭐 마녀도 나오고 사이렌도 나오고 아 참고로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로고가 사이렌인 건 아시죠?
0: 어, 네.
1: 네. 마신 분들이
0: 맞아.
1: 그죠? 그 스타벅스 로고가
0: 그 여자 이렇게.
1: 저는 저건 줄 알았어요.
0: 뭐요?
1: 그
0: 인원 줄 알았어요?
1: 아니 그 고두심이 아니고 갑자기 고두심이 되나 이게 뭐지? 메두사.
0: 아.
1: 메두산 줄 알았어. 뱀 그거.
0: 아, 뱀 머리로 보였어요.
1: 네, 메두산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까 네, 사이렌이더라고요. 네. 요새 자꾸 말 얘기 옆으로 빼져서 죄송합니다만 네. 요새 많이 뜨는 그 음모론 중에
0: 네.
1: 인어하고 사이렌하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0: 어, 그래요? 왜?
1: 못 보였어요? 영상 한 번도 못 보였어요?
0: 어, 왜요?
1: 아니 그 바닥 진짜 원양 원선 타고 나갔을 때나
0: 네.
1: 그 뭐 석유 패고 이런 사람 멀리 가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봤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0: 인어를?
1: 인어인지 사이렌인지 모르지.
0: 에, 에.
1: 인어는 착한 거잖아요.
0: 사이렌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1: 잡아먹고 물에 빨아서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이렌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에.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0: 에.
1: 봤는데 에.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흉측하게. 근데 어디 박물관에 있잖아 그거 미라.
0: 그래요? 네. 사이렌 미.
1: 그 사이렌인지 인어인지는 모르지. 인어 미라라고 하는데 에. 제가 봤을 때는 사이렌 같아요.
0: 하긴 저 심해의 생물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 그럼요
0: 본 것만 해도 지금 뭐 불과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
1: 그 진짜
0: 모르는 저 몰라, 심해가 몰라. 뭐 어떤 생물이 있어.
1: 몰라 몰라.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여부여해서 10년이 걸려서 집에 오는데
0: 아 집에 좀 가자.
1: 집에 좀 가자 좀. 근데 계속 이 친구란다 오디세이 분이 계속 가다가 결국에 도시를 세운 거예요.
0: 네.
1: 그게 바로 리스본인데. 고대 리스본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 하나인 올리시포. 이게 오디세우스의 라틴식으로 하면은 그 올리시포가 돼요. 그래서 올리시포, 그 오디세가 우리 리스본을 지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역사적인 증거는
0: 네.
1: 없답니다.
0: 네, 네.
1: 역사적인 증거는 없는데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0: 전설로 오디세우스가 리스본을 세웠다.
1: 그래서 뭐 그때 뭐 포르투갈도 워낙에 또 바다를 항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0: 네.
1: 뭐 세계 곳곳으로 많이 돌아다녔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영웅의 뭔가 필요하니까 이제 전설 영웅 오디세이가 우리 리스본을 세웠다는 얘기가 이제 포르투갈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우긴다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0: 네.
1: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래요. 아무런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옆 나라는 스페인이잖아. 근데 옆 나라 헤라클레스가 막 산을 부시고 기둥을 만들고 막 이랬는데 포르투갈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냥 오디세우가 있는 거지.
0: 거야.
1: 그 둘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약간의 억지스러운 왜냐면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지리적인 게 그래서 그런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세계적인 항해를 하면서 식민지를 막 약탈하고 막.
1: 그러니까 스페인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들의 그 함선 그 유명한 함장이 있는데 뭐 유명한 그 분이 계신데 캡틴 같은 사람.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존경하는 제독이라고 그러지 제독.
0: 네.
1: 이순신 제독이 들어 있는 거 알아요? 이순신 제독.
0: 그래요?
1: 네.
0: 어.
1: 그분이 전 세계 이런 함대 제독의 탑 5인가 안에 들어가.
0: 우리 이순신 장군 진짜
1: 네,
0: 최고시죠.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0: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강국이 된 나라는 없다.
1: 근데 우리나라도 정밀히 따지면은 옛날에. 네. 고구려.
0: 네. 아니 우리끼리는 싸웠지만 식민지는 안 했잖아요.
1: 식민지는 안 했지.
0: 네.
1: 그렇죠. 그러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진짜 착한 사람들이네.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지금 서좌님께서
0: 네.
1: 꼬리가 두 개 있는 인어가 사이렌이라고 하시는데 꼬리가 두 개면 인어가 사이렌이다. 그리고 네. 그거는 좀 다른데 사이렌과 인어는 좀 다른 종족인 건 아닌가?
0: 네.
1: 인어는 안다다시 그 기대드리고 이쁘고.
0: 안다다시
1: 안다다시
0: 안달루시아 얘기한 줄 알았어.
1: 안다다시,
0: 스페인에
1: 안다다시 안다다시 꼬리 두 개가 아, 그, 네. 아 그런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알려주세요. 저도
0: 네.
1: 제가 듣기로는 사이렌은 그 우리가 말하는 사이렌 그건 줄 알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 내는 애들.
0: 네.
1: 이거 이게 아까 그거요?
0: 스페인의 그 플라밍고 기타 연주자 바꼬들루시아.
1: 바꼬?
0: 예. 이 뜻이 between two water. 아까 말씀하신 대서양과
1: between two water.
0: between two
1: 그
0: water.
1: 아까 그 허큘레스 그 기둥. 네. 제목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0: Between two water.
1: 아, 그 가수. 바꼬?
0: Entre dos aguas.
1: 여러분,
0: 스페인어로
1: entre dos
0: 두 물 사이. 두 물 사이.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그 네. 합해진 점. 플라밍고 기타리스트 바꼬데 루시아. 바꼬데 루시아. 이름이

0: Between Two Water. 그러니까 둘 가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지브롤터 있죠. 네. 그 협곡, 동네가 이 빠꼴돌 루시아의 고향이래요. 고향을 또 뜻하면서.
1: 이분 여성분이에요?
0: 남자분이요.
1: 루시아가 원래 여성 이름 아니에요?
0: 빠꼬들 루시아.
1: 빠꼬.
0: 그 산타 루시아.
1: 빠꼬 같아. 빠꼬.
0: 빠꼬들 루시아.
1: 하지 마. 아니 근데 되게 네. 잘 추신다.
0: 그렇죠. 아우 전설적인.
1: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너무 잘 추신다.
0: 아, 그 모습이 또 너무 매력적이야. 긴 머리에 이렇게. 막.
1: 아 머리도 기세요?
0: 네.
1: 까만 머리?
0: 그리고 정말 느끼면서 쳐요. 빠꼬들 루시아 찾아보세요.
1: 찾아봐야겠네.
0: 자 이번에는 포르투갈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포르투갈 가서 제가 봤던 네. 마리짜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1: 아 불이 확 달라지네.
0: 이게 추바예요, 추바.
1: 비.
0: 포르투갈하면 왜? 이게 포르투갈하면 파두.
1: 파두.
0: 파두. 이태리는 깐소네.
1: 욕할 줄 알았어. 예, 파두.
0: 그리고 프랑스는 샹송.
1: 샹송. 아, 저 샹송도 써요.
0: 네, 포르투갈은 바로 파두.
1: 파두.
0: 그래서 레스토랑이나 파두. 어디 가면 네. 파두 싱어가 노래를 해요. 포르투갈 가시면 꼭 들어야 돼. 근데 그 파두가 네. 우리 판소리 그 한이 맺힌 그거랑 너무 비슷해요.
1: 그래요?
0: 네.
1: 오. 이분들도 한이 있나?
0: 그럼요. 포르투갈도 바다가 많아서
1: 네.
0: 그리고 그 옛날 이 파두를 부르던 집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이 이
1: 혹시 그분이 그 치마 긴 거 입고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0: 알록달록
1: 치마? 아니 이분은 아니고 그렇게 파두 하시는 분들이?
0: 아니 치마 긴 거 그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엔 다 긴 치마 입었지.
1: 아 뭐 그런가요?
0: 네.
1: 아 뭐 짧 아니 그러니까 의상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 없어요? 제가 딴 분인가 그거는?
0: 그래요?
1: 딴 건가?
0: 네.
1: 거기 긴 치마 이렇게 약간 까만 거에다가
0: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입었겠죠.
1: 또 이렇게 쭉 부르시는. 네.
0: 그래도 이 노래는 별로 이렇게 슬프지 않은 노래예요. 이게 바로 추바. 포르투갈 말로
1: 비.
0: Rain.
1: 그러니까 바닷가 많으면 아무래도 연인들이 헤어지는 게 많겠다.
0: 그렇죠.
1: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래서 슬픈 노래들이 좀 돌아오지 못하고.
0: 그렇죠. 돌아와요 부산항이랑
1: 그런
0: 비슷한
1: 거죠.
0: 거예요.
1: 추바 아는 척해야겠다 이제 한 명.

0: 사우다드 이거 아세요? 사우다드 향수 같아요. 사우다드가 많이 나와.
1: 그게 뭐예요?
0: 어, 향수.
1: 향수
0: 같아. 그러니까... 사우다드 이 포르투기시 음악을 듣다 보면 사우다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또 스페인 음악을 듣다 보면 그
1: 어? 약간 폴리네시안 음악도 느낌 비슷한 것 같기도. 폴리네시안 음악도 비슷한
0: 아, 그래요?
1: 것 같고
0: 그 느낌,
1: 바닷가 쪽이라 그런가?
0: 바다 그쵸. 어.
1: 슈바가 비라고요?
0: 슈바.
1: 슈바 예. 슈바.
0: 아까 뭐라고 했죠?
1: 슈바로만 보면 슈바로만 보면
0: 일본 일본 말로 아까 비가 내린 데가 뭐였어요?
1: 아메.
0: 어?
1: 아메.
0: 아메. 네, 아메. 아메 후르네.
1: 아메가 후르.
0: 아메가 후르.
1: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메가 이빠이 후르네. 제가 그랬죠.
0: 이빠이 후르네.
1: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표현만 그렇게 써. 아메가 이빠이 후르네.
0: 비는 오고 도시는 춥고 배는 고프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비와 함께.
1: 아, 왜 슬퍼.
0: 어, 내 사랑은 왜? 떠나고.
1: 아. 이거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 밥 먹으면 미안하잖아.
0: 아. 아, 지금도 비가 내리나요?
1: 슈바.
0: 네, 추바 마리자에 추바.
1: 불이 좋네. 비 올 날 들으면 좋겠다 진짜.
0: 네. 비가 내려야 무지개도 있고 또 밝은 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주잖아요. 오늘 비는 오후 2시까지 또 내린다고 일기예보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1: 2시까지요?
0: 네.
1: 어, 그럼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실 네. 수 있겠네요. 근데 비가 차라리 네. 올 거면 좀 많이 오면 좋겠는데 이게 막 찌끔찌끔 오니까 차만 더러워지고 몸만
0: 그러니까,
1: 더러워지고
0: 몸만 몸처럼 카오시할 줄 알았더니 더 네.
1: 지저분해져 이러면 아, 제 차도 막 뒤가 막 검은 물이 막 흩어내리고 네. 있는데 별로
0: 모처럼 뭐 카워시 해야지 뭐 이제
1: 그 이런 또 비 올 때도 냄새 나요. 그 땅의 흙 냄새가 흙냄새.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또 매연 냄새 같이 섞일 때가 있어. 아, 너무 싫어.

0: 위에는 자율인데 밑에 취하는 아, 교복 검은 거 응, 반반이었어요. 응.
1: 그럼 아니 저는 왜 저냐면 똑같은 교복 입으면 막 뛰어다 하하 이렇게 뛰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0: 네.
1: 어.
0: 아, 좀 시원하게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1: 제가
0: 물 옛날에, 많이 물보적이라서.
1: 맞아 비 오면 좋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비를 제대로 맞은 적이 있어요.
0: 네.
1: 뉴욕에서 예전에 그 여자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0: 어, 말만 하면 여자야.
1: 그러니까. 말만 하면 여자야. 그러니까,
0: 어, 집에 안 듣고 계실까?
1: 괜찮아요. 근데. 뉴욕에서 그분도 뉴욕에 안 살, 저도 뉴욕에 안 사니까 뉴욕에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당시는 네. 뭐 셀폰도 없는 시대예요.
0: 와 낯선 도시에서 만나는 거 로맨틱하다.
1: 로맨틱하잖아요. 근데 네. 둘 다 그때 셀폰도 없는 시대야.
0: 그렇지.
1: 완전 우리 아날로그 시대 때 말이야.
0: 삐뽀는 있었어요.
1: 삐삐죠. 삐삐인데 그분은 어. 삐삐도 없었어요.
0: 그거 어떻게 연락해?
1: 그러니까 몇 시에 어디서 만나죠? 딱 한 거예요. 근데 네. 둘 다 모르잖아 길을. 네. 저도 길치고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한신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0: 네.
1: 딱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출발하고 어디서 자기 뭐 친척집에서 출발하고
0: 네, 네.
1: 지하철 타고 막 물어.
0: 막 센트럴 파크 앞에 뭐 콜럼버스 서클에서 만나기 그런 이런 거
1: 그런
0: 큰
1: 데도 아니에요. 응. 뭐 이상한 응. 동네 기억도 응. 안 나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0: 응.
1: 제가 이제 1시 딱 도착을 했어요. 저는 한 응. 10분 정도 도착했어요.
0: 응.
1: 근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0: 응.
1: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산도 응. 없고 나왔는데 응. 코트 입고 있는데 비를 그냥 맞으면서 딱 그 당시 제가 흡연자였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딱 기다렸지. 5분 10분 안에 오겠지.
0: 응.
1: 안 와.
0: 어.
1: 두 시간 기다렸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0: 그런데 두 시간 근데, 기다리고 떠났는데 그 뒤늦게 여자가 오고.
1: 그럴까
0: 영화 봐, 보면 그러잖아.
1: 영화 보면 그러잖아. 그럴까 봐 못 움직이는 거 두 시간 동안.
0: 아유 세상에.
1: 연락이
0: 안 되니까.
1: 아니 만나고 그랬으니까. 응. 두 시간 한 2, 30분 지났나 오는 거예요. 진짜 왔어요.
0: 와 서로 감격했겠다.
1: 감격은요 내가 때리고 싶었지.
0: 아니 그렇지만 그 여자는 얼마나 감격했어. 그러니까, 어머, 설마 기다릴까 지금까지 했는데.
1: 근데 그 친구도 뉴욕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0: 어머나.
1: 그래서 제가 두 시간 만에 쫄딱 비 맞고 사람 기다린 적이 있다니까요.
0: 그래서 뭐 했어요?
1: 그래서 중식 짜장면 짬뽕 먹고
0: 나왔어. 아,
1: 그리고 영화 보고 이랬는데 저는 비 쫄딱 맞아갖고 일단 식당 들어가서 닦고.
0: 어머나. 그래도 뭐. 그 기억이 굉장히 남죠? 네.
1: 기억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다음에 뭐인지 기억이 안 나요.
0: 얼굴은 기억나?
1: 에?
0: 얼굴은 기억나요?
1: 안 난다고 해야겠죠. 네. 자, 럭키 비키니 이런
0: 옛날에 이런... 그런 거 있었어.
1: 뭐야?
0: 한국에서
1: 뭐.
0: 비 올 때 네. 우산 씌워주면서 사귀는 거.
1: 아, 그건 강동원 정도 얼굴 돼야 우리가 들어가 씌워주면은 철컹철컹.
0: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1: 아니 미옥씨 봐봐요. 비가 와서 미옥씨가 막 뛰어가는데 내가 뒤에서 어떤 남자가 우산을 탁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어머 딱 들어오는데 저희가 씌우고 있으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어머! 그러고 나갔지. 씌하는 줄 알지. 강동원이 했어봐.
0: 그래도 옛날에는
1: 강동원이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러면 뭐 어떻게 어머 괜찮아 이러면서
1: 같이 쓸까요? 이러겠지.
0: 그랬네. 진짜.
1: 맞아 옛날에는 그런
0: 우산
1: 있었어.
0: 속에
1: 그 비닐우산 아세요? 응. 그 일회용 비닐우산 파란 색깔 찢어주는
0: 아,
1: 거 그거라도 이렇게 해갖고 막 해줘.
0: 비닐우산 우산 있어가지고 우산 팔고 다니고.
1: 맞아요.
0: 오죽하면 신촌 로타리에 우산 속이라고 나이트클럽이 있었네. 우산 속이야.
1: 저는 쉘브로의 우산 뭐 이런 거는 알지만
0: 아,
1: 우산 속으로는 모르겠다.
0: 아 모처럼 캘리포니아에 비가
1: 럭키 비키님
0: 내렸어요.
1: 이런 조크 진짜.
0: 네.
1: 자 뭐요?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리면.
0: 네.
1: 뭐라요?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리면.
0: 어, 뭐지? 비. 응? 뭐요?
1: 추적 60분.
0: 아 자, 추적 60분.
1: 이런 조크 진짜. 아이. 아 정말 럭키 비키님. 이거 뭐야? 가수 비가 LA 가면.
0: 어.
1: 네 글자로.
0: 몰라요.
1: LA 갈비.
0: LA 갈비.
1: 아 이거 럭키 비키님 아 이거
0: 완전 아 너무 재밌다
1: 이거 유머 깔깔깔 이거 좋아
0: 너무 좋아
1: 이런 거 좋아
0: 이런 거
1: 좋아 고맙습니다
0: LA 갈비
1: 네 서주환님 스타벅스 로고가 꼬리 갈라진 이너 사이렌 맞대요
0: 아, 그렇구나
1: 감사합니다
0: 네 그 그 스타벅스 앞에 만나기로 했대요
1: 누가요?
0: 저희 아는 분 심부름을 시켜서 한국 갔는데 저희 언니랑 만나야 되는데
1: 네.
0: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군데서 엉뚱하게 서 있다가 나중에 전화해서 만났다잖아. 그러니까 아~ 약속 정하면 꼭 한번 컨펌을 해야 돼.
1: 맞아.
0: 응. 엉뚱한 데서
1: 저도 때리고. 그런 적 있었어요.
0: 응.
1: 또 여자네.
0: 그것도 여자.
1: 네, 여자분 만나는데 네. 잘못된 네. 극장에서 만날 뻔했어요.
0: 아, 그랬어요.
1: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아, 이 얘기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해줄게요.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경 거만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0: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8: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9: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8: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9: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8: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골프도 즐기고
9: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9: 888-847-3098, 888-847-3098.
10: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위는 차가운 것을 두려워하고 심장은 짠 음식을 두려워하고 폐는 연기를 무서워합니다. 간은 기름기를 무서워하고 콩팥은 밤새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담낭은 아침을 거르는 걸 무서워합니다. 덥다고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요 배탈 나서.
12: 아니 지금 말씀드리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뭘 하든 누군가 싫어하는데. 아니 그냥 나 어떻게 산 거야
11: 끌리는
12: 지금까지.
11: 대로. 응? 끌리는
12: 찬 게 먹으면 위가 안 좋다고요?
11: 아니 네. 찬 거 먹어가지고요 요즘 네. 이렇게 설사하는 분이 계셔요.
12: 근데 그럼 장 아니에요? 위가 안 좋다?
11: 아니 위에도 먹으면? 안 좋고 차가운 거 들어가면 안 좋죠.
12: 그래요? 확 경련이 있나?
11: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걸로. 너무 덥다고 차가운 거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네. 좀 미지근하게 네. 체온
12: 그렇죠.
11: 유지하시기
12: 체온과 맛 비슷한 걸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11: 내 몸 챙겨주는 게 최고 중요해요. 네.
12: 네. 뭐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저는 네. 좀 이따가 또 네. 얼죽아라서 네. 얼죽아가 뭔지 아세요?
11: 얼죽아?
12: 어.
11: 뭐야?
12: 모르시죠? 아 이럴 줄 알았어.
11: 뭐야?
12: 여러분 여러분께 뭐 신조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11: 네.
12: 아 아세요? 아
11: 아야 아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12: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그죠? 얼죽아는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11: 아 그게
12: 그러니까 덥던 춥든 비가 오나 누가 오나
11: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12: 아이스 드시는 분들은 얼죽아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11: 나는 무조건 따뜻한 거.
12: 그러면 얼죽
11: 얼주하
12: 하?
11: 어, 얼주하
12: 핫다?
11: 자 화요일입니다.
12: 네.
11: 화사하게 화기애애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2: 화목한 화요일 되시고 저희는 내일 수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1: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12: 안녕.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3: 젤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3: 올림픽 골프니까.
1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1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9: 한국의 종합 일간지 중앙일보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앙그룹 전반의 재무위기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중앙일보는 지난달 M&A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신주 발행 방식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이 주도하는 이번 매각은 기존 대주주 지분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자가 이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당초 대주주 일가의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주주인 중앙홀딩스가 법원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기존 주식 처분에는 회생법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채권단은 이 절차를 우회해 신주 발행으로 인수자의 자금을 회사에 직접 유입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은 이달 21일이며 이후 후보를 추려 실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종합편성 채널 JTBC도 지난달 28일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앙그룹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매물로 내놓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1: 국립기상청이 남가주 전역에 이번 주 폭염을 예고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내렸던 비가 그치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 중 80도 후반에서 90도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부터 세 자릿수 기온이 예보돼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비가 습기를 남긴 채 물러난 만큼 기온 상승과 함께 체감 더위는 더욱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시간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쉐리프국은 지난 4일 팜데저트 지역 콘도단지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팜스프링스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게이트웨이 드라이브 일대에서 오전 소동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쉐리프 경찰은 신체적 폭행으로 보이는 외상을 입은 피해자를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쉐리프국 중앙살인수사팀이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10번 프리웨이 몬토레이 에비뉴 인터체인지 남쪽에 위치한 디 엔클레이브 콘도미니엄 단지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팜데저트 주민 비키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65세인 김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존 분우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쉐리프국은 현재 사건 경위와 피해자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수사 중입니다.
20: 캐나다가 오늘부터
21: 더대 달러 원칙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위스콘신의 가공치즈, 메인의 수산물, 켄터키의 세탁기 건조기 등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패가 걸린 경합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알래스카 등 캐나다와 교역량이 많은 지역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특정 주들을 겨냥할 수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보복 관세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압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지역 산업 피해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랍스터, 블루베리 목재 등을 수출하는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시행 시점을 중간 선거 이후로 잡은 것이 선거 결과에 따라 캐나다와 재협상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노동절 연휴 첫날 새벽 사우스 LA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도로 점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은 가디나 인근 하버 게이트웨이 지역에서 이른바 스트릿 테이크오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수사기관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릿과 웨스트 알론드라 블러바드 교차로 일대에는 묘기 차량과 구경꾼들이 대거 몰려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 160여대를 견인하고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또한 총기 6종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스트릿 테이크오버는 참가자들이 교차로를 불법으로 막고 차량 묘기를 벌이는 행위로 최근 LA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경찰은 단순 참가자뿐 아니라 구경꾼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대규모 불법 집회에 대한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2: 북가주 로즈빌 출신의 젊은 남성 3명이 마운트 샤스타 등반 중 길을 잃고 조난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시스키우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마지막 주말 해발 약 8,400피트 지점에 캠프를 차린 뒤 이튿날 새벽 3시께 간단한 배낭만 메고 정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초 8시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려 오후 7시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이 권고하는 정오 하산 시각을 7시간이나 넘긴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도하던 이들은 결국 등산로를 벗어나 가파르고 위험한 머드크릭 캐년으로 들어섰고 일행 중 한 명은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세 사람은 야영 장비도 없는 상태로 가파른 계곡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방산림청 산악 레인저들과 시스키우 카운티 쉐리프국 수색구조팀이 출동해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등산객 중 한 명은 이번 산행의 등산로와 준비물 정보를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크게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가 현장의 기상 변화나 체력 조건까지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이번 사고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1: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9.11 테러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목요일 뉴욕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와 워싱턴 DC 펜타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 선크스빌 등 세 곳의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 9.11 추모관 박물관에 따르면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는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식 추모식이 시작됩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희생자 이름 낭독입니다. 2001년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유가족들이 직접 읽습니다. 올해는 구조와 복구 작업 이후 질병과 부상으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별도 묵념도 처음으로 추가됩니다. 이름 낭독은 오후 1시께까지 이어지며 진혼 나팔곡 탭스 연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JD 펜스 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 뉴욕 추모식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추모의 자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청와대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오늘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막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이 후보자 지역구에서 국회 예산을 받아 월급을 타갔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집중 겨냥해 공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낙마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청와대가 김승원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격 사유가 수두룩한 후보자들을 감싸는 데만 급급하다며 막장 인사로 국민과 맞서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 청와대는 불통의 방패막이를 즉각 거두고 지명을 전원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분노한 민심에 답하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5: 의원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배째라는 식이라거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합동조합이 타깃이 됐습니다.
7: 왜 하필 김승원 의원 지역구에 또 김성원이 예결위원일 때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타가는 것입니까? 또한 월급도 매년 30%씩 인상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압박도 더 거세졌습니다. 이른바 오빠 게이트 속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거론한 데 이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문위원이 안 된다면 증인으로라도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8: 브로커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5: 다만 청문위원이든 증인이든 현재로선 한 의원의 청문회 참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9: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도 있지만 또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5: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비판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정부 질문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낙마 총공세를 펼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클레버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12: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13: 1250만불, 1250만불.
1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주 7일 24시간
15: 33782-8600, 33782-8600.
1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7: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8: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7: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8: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7: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8: 우민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19: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0: 너무너무 좋습니다.
21: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9: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9: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4: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2: 미주 최대 규모의 의료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이 소속 내과 전문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의사는 맞소송으로 맞서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은 올해 5월 내과 전문의 이영직 박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환자 진료 과정에서 진정제 의존 관련 진단 코드를 의학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이 박사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 해당 코드를 이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 29일 주치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영직 박사는 지난달 맞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기각 이의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 박사는 문제가 된 진단 코드는 서울메디칼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소속 의사들에게 교육한 것이며 자신만 감사와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당 코드 사용을 중단한 뒤 20개월이 지나서야 즉각적인 환자 안전 위협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박사 측은 소송의 배경에 재정적 동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서울메디칼그룹 매각 당시 이 박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어음이 올해 11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지급을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 측은 입장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고 이 박사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관련 이의 신청 심리는 10월 27일 오전 9시 LA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증인 심사 기준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지난 8월 공개된 개정 양식에는 USCIS가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재정보증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으며 개정 양식은 발표 직후부터 즉시 적용됐습니다. 재정보증서 864번 프리웨이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할 때 재정보증인이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크레딧 점수 등 개인 신용 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신용 점수가 낮다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이 거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USCIS는 현재까지 최소 신용 점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신용 보고서를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실제 영향은 USCIS가 추가 지침을 내놓아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나 신원 도용으로 신용 점수가 낮아진 경우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가족 초청을 준비하는 재정보증인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우선 충족하는 동시에 신용보고서에 오류나 신원 도용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화물항공 서비스 프라임 에어 소속 화물기가 어제 오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에 따르면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3명은 중상입니다. 사고 항공기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호안 국제공항을 출발한 보잉 767-300 화물기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벗어나 인근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동체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고기는 동체가 불에 탄 채 활주로 끝에 처박힌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일부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고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FAA는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어는 자체 화물 운송망 확장을 위해 운항 규모를 꾸준히 늘려온 만큼 이번 사고가 향후 화물 항공 안전 기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오늘 운호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 세이시엔토스 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정도였고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3: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3: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캘리포니아 공화당 소속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을 둘러싼 재산 공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영김 의원이 2018년 연방하원 선거 출마 당시 제출한 재정보고서에 남편 찰스 김 씨의 소득이 누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찰스 김 씨는 2017년 한국전 참전용사 관련 비영리단체인 담제 프렌즈 오브 코리안 워 베테런스의 미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수입을 받은 것으로 오렌지 카운티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재산 공개 규정은 배우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김 의원 측은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경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제단체 측도 찰스 김 씨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며 지급된 돈은 활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측 대변인은 찰스 김 씨가 2017년부터 은퇴 상태였으며 사회보장연금 외에 신고 대상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소득 공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선거 당시에도 찰스 김 씨의 소득 신고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며 당시 그는 오렌지 카운티 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에서만 달러 사이의 소득을 신고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원 측은 규정 위반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재산 공개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가 어제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올려 한국 정부를 향해 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이 64년이 넘는 우호관계를 이어왔다고 짚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주둔이나 작전 참여는 침략 행위를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긴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함과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 해군 군함 두 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란 원유수송선 세 척을 타격했습니다. 해운 분석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는 하루 평균 670만 배럴로 전쟁 시작 전보다 약 60% 적은 수준입니다. 노트르담대 유진 콜즈 교수는 해협은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열린 것도 아니라며 이란도 해협을 완전히 닫을 수 없고 미국도 완전히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가 16년에 걸쳐 추진해온 루카스 내러티브 아트 박물관이 이달 22일 LA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일반에 문을 엽니다. 루카스와 그의 아내 멜로디 홉슨이 약 10억 달러의 개인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박물관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 두 차례 무산된 끝에 LA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0개 갤러리에는 루카스가 50여 년에 걸쳐 수집한 1300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노먼 로겔과 프리다 칼로의 회화부터 고든 파크스의 사진 프랭크 밀러의 만화 그리고 스타워즈 소품까지 장르의 경계를 허문 구성이 특징입니다. 스타워즈 박물관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스타워즈 관련 전시는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루카스의 의도는 대중문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전통 순수미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도 볼거리로 MAD 아키텍츠와 스탠텍이 설계한 3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유선형 흰색 구조물은 거대한 우주선이 떠있는 듯한 형태입니다. 개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소송에 직면했고 LA에서도 최고 경영자와 수석 큐레이터가 잇따라 떠나는 내부 진통이 있었습니다. 성인 입장료는 $25입니다.
2: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 기업이 러시아 자폭 드론 제조에 쓰는 핵심 소재를 우회 수출한 사실이 올해 초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협력센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제린 화학 섬유는 민간용 합성 섬유로 위장해 관세 코드를 조작한 뒤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 자회사에 탄소 섬유 화학 물질 쿠아렌타 Y 세이스톤을 이송했습니다. 물량은 자폭 드론 최대 운호 1000트레시엔토스대를 제작할 수 있는 규모로 중국 국유기업이 러시아 무기 생산 공급망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분쟁 당사국 어느 쪽에도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중국의 대표적인 국유기업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우회 수출 방식으로 공급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안보협력센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중국 지린 화학 섬유는 올해 초 민간용 합성 섬유인 것처럼 관세 코드를 교묘히 조작해 러시아 자폭 드론 부품 개발사인 로사톰 자회사에 탄소 섬유 화학 물질 46톤을 위장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물량은 자폭 드론 최대 1300대를 제작할 수 있는 규모로 중국 국영기업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공급망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문건으로 입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지탱하는 유일한 자금줄이자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져 나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러 지원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국무부가 이번에 실체가 드러난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분쟁 당사국 어느 쪽에도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남가주 해안을 강타하고 있는 높은 파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내륙 지역은 기온 상승과 함께 이례적으로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불쾌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고기압 능선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적어도 목요일까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기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더위만이 아닙니다. 습도 역시 평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같은 고온다습한 조건으로 인해 기상청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해안과 해안 계곡,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맥 일대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벤투라 카운티 해안과 내륙 계곡으로 주의보 구역이 확대됩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에는 수요일 저녁까지 극한 폭염 경보가 유지되며 오후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에서 100도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해풍이 다시 유입되면서 기온이 3도에서 6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말에는 추가로 같은 폭의 냉각이 이어져 대부분 지역의 오후 기온이 평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랭커스터에서 전철을 인질로 잡은 남성이 경찰에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가까이 랭커스터 15번가 44,000번지 일대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전 남편이 총기를 소지한 채 전철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보안관 부서 소속 부보안관들은 건물 앞에서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권총을 손에 쥔 채 전처의 목을 팔로 조르고 있었습니다. 용의자가 부보안관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발사하자 부보안관들도 응사했고 용의자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전처와 부보안관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보안관들은 즉시 용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용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용의자의 상태는 현재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권총 한 정이 증거물로 압수됐으며 사건 경위는 계속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레이버데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무렵 남쪽 방향 110 프리웨이와 105 프리웨이가 만나는 교차 지점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이 사고를 수습했으며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여파로 110 프리웨이 남쪽 방향은 저녁 늦게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 무렵에는 세플베다 패스 구간 405번 프리웨이에서도 차량 5대가 연쇄 충돌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이버데이 하루 동안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서만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귀가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한꺼번에 마비됐습니다.
10: 노동절 연휴를 앞둔 지난 금요일 새벽 LA 인근 산악도로에서 10대와 20대의 젊은이 4명이 목숨을 잃는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새벽 1시 반쯤 엔젤레스 국유림 안 엔젤레스 크레스트하이웨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이트우드 주민 6명을 태운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해 전복된 뒤 비탈길을 굴러내려가 전신주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탑승자 6명 중 5명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 중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중태로 인근 의료센터에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탑승자 6명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으며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21살 레베카 시틀랄리 카브랄 곤잘레스와 19살 제이슨 포터, 20살 레바의 하퍼 19살 콜 토레스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통해 고인들을 추모하며 삶에 대한 열정과 밝은 에너지를 기억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목격자나 관련 정보가 있는 분은 안텔로프 밸리 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고 경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3: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4: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3: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4: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3: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래?
14: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3: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4: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3: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1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0: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한 첫 도보 수색이 오늘 진행됐지만 실종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오늘 오전 구호대원 6명이 헬리콥터 2대에 나눠 타고 실종자 8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을 5시간 가까이 수색했습니다. 수색 대상은 파워하우스 왼쪽 산악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 두 곳이었습니다.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착륙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드론 수색에 집중했고 다른 한 팀은 상류 방향 임시도로를 따라 대피 가능 지점을 살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규호 해외긴급구호대장은 수색을 마치고 바타르 군부대로 돌아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람체 지역은 실종자들이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산을 타고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어 가족들이 수색을 강하게 요구해온 곳입니다. 네팔군 당국은 그동안 안전을 이유로 육로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고 오늘에야 처음으로 도보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팔군은 수색 헬리콥터 운영도 대폭 줄이고 피해 복구 쪽으로 자원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호대는 네팔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일 도보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현지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 이후 단독 오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공지능과 우주 및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청년 과학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확대 정상회담을 합니다.
18: 네, 오늘 회담에서는 인공지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방안, 또 청년과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되는데요. 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영화 영상정상회의 류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6: 검찰이 오늘 오전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및 제주서 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 수사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디지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서버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산 절차와 상급자 보고 및 결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7: 실종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모 경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어떻게 허위로 종결됐는지, 상급자 보고와 결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9: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물들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서버가 있는 경찰청은 물론 제주경찰청과 부경장이 근무했던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부경장의 허위종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 오늘 압수수색 진행한 거 맞나요? 추가로 입건된 사람 있나요?
19: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종결되기까지 전산상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상급자 결제는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 내부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상급자들이 이를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부경장의 허위 보고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급자의 관리 감독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실종 신고를 종결할 수 있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보고, 결제 과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1: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0: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2: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1: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2: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1: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2: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나요? 오늘 나가실 때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1: 맞아요.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허리케인 소식이 들리는데 막상 밖에 나가면 후덥지근하고요.
0: 예전에는 이맘때쯤 선선해질 때가 됐는데 몸이 계절을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1: 재현 씨 말씀대로 이럴 때 체력관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내 건강 루틴 챙기는 법 같이 알아볼게요.
0: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하나면 오늘 바로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배경을 한번 짚어볼게요. 재현의 배경 체크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원래 가을이 되면 건조하고 서늘해지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기가 좀처럼 빠져나가질 않아요. 허리케인이 멀리서 올라와도 그 습기가 그대로 내륙까지 밀려오는 거고요. 몸은 이제 쉬어도 되겠지 하는데 날씨는 아직 여름 모드인 거죠.
1: 그게 문제예요. 선선해진 줄 알고 방심했다가 피로가 확 몰려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AI한테 딱 물어보면 돼요.
0: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1: 예를 들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 채팅 앱 여시고요. 나는 낮에 더위 먹기 쉬운 편인데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건강 루틴 알려줘. 이렇게 그냥 말하듯 치시면 돼요.
0: 검색이랑 다른 게 그 부분이죠. 내 상황을 넣어서 물으면 내 얘기로 답이 나오니까요.
1: 맞아요. 수면이 부족한지 물이 부족한 건지 본인 패턴을 같이 얘기하면 훨씬 맞춤형으로 나와요. 오늘 점심 드시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0: 지수 씨가 챗GPT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1: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한데 피로감이 심해 일상에서 체력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요. 딱 내 상황을 말로 풀어서 넣으면 돼요.
0: 검색창에 키워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람한테 말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죠.
1: 맞아요. 그게 AI 쓰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수의 생활 번역 코너인데요. 오늘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AI는 검색창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주치의라고 생각하세요. 내 증상, 내 생활 패턴, 내 걱정. 그냥 다 털어놓으면 그에 맞는 답을 줘요.
0: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저는 처음엔 뭔가 정답을 딱 입력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문턱이 높았던 거예요.
1: 그래서 더 쉬운 예시를 드리면요. 나 요즘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 뭐가 도움이 될까? 이 한 줄만 넣어도 수면 환경 조절법부터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쭉 나와요.
0: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열고 챗GPT 들어가서 오늘 내 몸 상태 그대로 입력해보세요.

0: 이게 습관이 되면 날씨가 아무리 이상해도 내몸 챙기는 루틴은 흔들리지 않아요.
1: 자, 이제 오늘의 팁입니다. AI 한 줄 실습 코너예요.
0: 화요일마다 하나씩 따라해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 하나, 물어볼 때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넣으세요. 피로해보다 요즘 덥고 잠이 부족한데 낮에 졸려 이렇게요. 답이 훨씬 내 얘기처럼 나와요.
0: 둘, 한 번에 다 물어보지 마세요. 수면은 어떻게 챙겨? 이렇게 하나씩 따로 물어보면 훨씬 실용적인 답이 나와요.
1: 셋, AI가 알려준 내용은 메모해두세요. 다음번에 지난번에 알려준 거 실제로 해봤더니 이랬어 하고 이어서 물어보면 더 정확해져요. 대화가 쌓일수록 내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0: 결국 AI도 꾸준히 대화해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날씨가 몸을 헷갈리게 하는 요즘이에요. 오늘 점심 드시고 딱 한 문장만 AI한테 말 걸어보세요. 오늘 광고주 소식은 없고요. 대신 내일 예고를 먼저 드릴게요.
0: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LA생활 밀착 정보 코너로 돌아오는데요. 내일 주제가 꽤 실용적이에요.
1: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결국 먹는 게 체력이잖아요. 내일은 이 날씨에 몸 버티게 해주는 음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0: 한인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로요. 어렵지 않아요.
1: 오늘 AI 팁 하나만 꼭 써보시고요. 내일 점심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요. AI는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건강 파트너예요.
0: 이 날씨에 몸 챙기는 것도 결국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니까요. 오늘 딱 한 번만 써보세요.
1: 내일은 수요일 LA 생활 밀착 정보로 돌아옵니다. 이 날씨에 몸 버텨주는 음식 얘기해볼게요.
0: 한인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일도 점심시간에 함께해주세요.
1: 라디오 소울 한입토크였습니다.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1: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0: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1: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237233입니다.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1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9: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
1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주 작은 변화가 삶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나 거대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기 마련이죠. 목표가 너무 멀어 보일 때일수록 시선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로 낮춰보라고 하네요.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그 작은 실행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가 바라던 큰 변화를 완성해냅니다.

0: 네, New Kids on the Block 노래였습니다. Step by Step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먼 길도 결국 첫 번째 걸음을 떼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오직 바로 다음 Step by Step 한 걸음만 생각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남들과 속도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페이스대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그 용기가 우리를 목표점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로라제이님 반갑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작은 매일의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죠. 공감 백배합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선미씨, 첫 곡 신나네요. 최현씨의 가을비 우산 속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음악 유익한 정보의 해피투게더 무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저도 로라제인이 무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레이버데이 연휴 잘 쉬셨죠? 예. 오늘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즐기면서 행복하게 오후 시간 여러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9: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9: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식품과 웰니스 트렌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쇼스트님 네, 나와주셨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비가 오죠? 저 운전하고 오는데 흐려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프리 타고 네. 오는데.
1: 그래서 예. 주말에도 네. 주일에도 너무 많이 와서
0: 맞아요.
1: 날씨가 좀 풀리려나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습하고 내일은 또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진짜 날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더 건강 관리를 맞아요.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후덥지근하고 덥고 꼭 한국 날씨 같아요.
1: 그렇죠. 한국에 네. 습하면서 LA가 이러지 않았는데.
0: 그러게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 여름 끝자락은 아주 정말 괴롭습니다.
1: 그러니까 더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축축 처진다고 네. 하시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집에만 있고 그냥 이렇게 막 자꾸 눕고 이러시는 경우가 더 안 움직이세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헬스코리아 매장도 네. 방문하시고 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시원하면 그렇죠.
0: 이럴 네. 때일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1: 네, 그래서 네. 갤로리아 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말에 오셨는데 마사지 체어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네. 자, 다양한 제품들 뭐 먹는 것도 속 건강도 챙기셔야죠. 뭐 네. 겉건강도 챙기셔야죠. 다 챙기셔야 되는데 그걸 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정보와 건강을 네. 챙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그래서
0: 인정합니다.
1: 가보세요.
0: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참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1: 그쵸.
0: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1: 네.
0: 예, 제가 그냥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1: 그거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그 여러분들께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객분들이 15년 이상 된 분들로 저희는 딱 구축이 돼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오신다는 건 저희 헬스코리아도 이제 19년 됐잖아요.
0: 네.
1: 몇 달 후에는 20년입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0: 오래됐어요.
1: 네, 이 시간 동안 네. 헬스코리아를 딱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문구로 얘기해 주시는 게 한결같고
0: 네.
1: 믿을 수 있고
0: 맞습니다.
1: 한결같으면서도 뭔가 성장해온 그런 회사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희 고객분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15년 이상 꾸준히 와주시니까 헬스코리아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에는 한결같고 긴 시간을 함께 한다라는 거는 그건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0: 인정합니다.
1: 중간에 잠깐 다른 곳도 가셨다가 뭐 네. 녹용삼도 다른 거 드시다가도 다시 오시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은 한번 그렇죠. 꼭 가보세요.
0: 20년 가까이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0: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아이템마다 다들 이제 써보신 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네.
1: 항상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해야 되나
0: 고민이죠.
1: 이 시기에는 녹용삼을 많이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는데
0: 네.
1: 속건강부터 챙기시라고 요즘은 우아한 노화라고 하더라고요.
0: 우아한 노화.
1: 뭐 한동안 뭐 저속 노화, 느리게 나이 드는 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0: 네네.
1: 또 뭐 책도 있고 뭐 우아한 노화라고 해서
0: 어허.
1: 노화가 속도만 늦추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중요한 얘기.
1: 네, 그래서 저희가 나이 드는 것도 이렇게 천천히 나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삶의 퀄러티를 그만큼
0: 그쵸.
1: 높이면서
0: 우아한 노화.
1: 길게 오래 살고 뭐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아우 한 살이라도 더 이게 아니라 뭔가 활력 있고 활기차고 내 건강을 지키면서 그러면 이제 속 건강도 챙기고 또 겉에 건강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자기관리가 잘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나는 잘 꾸미고 막 집안 일은 그대로 막 놔두고 이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여서
0: 네.
1: 길게 못 가요.
0: 아하.
1: 그러니까 그냥 반짝 나만 꾸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안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청소죠, 기본은.
0: 그렇죠, 그렇죠.
1: 청소고 정리 잘하는 건데 거기서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물걸레 청소예요.
0: 요즘처럼 습할 때 바닥이 네. 끈적끈적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 물론 뭐 배큐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또 깔끔하게 또
0: 깔끔한 거 좋아하죠.
1: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내가 막 힘들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은 또 골병이 그쵸. 들죠.
0: 네, 몸살 납니다.
1: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저희 네. 에브리봇.
0: 에브리봇. 아 지난번에 한번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1: 물걸레 청소기.
0: 와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너무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0: 아, 시간으로
1: 이게 여러분들이 네. 물걸레 청소는 이제 생각만 하시면서 잘 못하시는 이유가 내가 힘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그냥 네. 알아서 다 해줍니다.
0: 다 해준다고요.
1: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시원하게 꾹꾹 누르면서 바닥과 딱 밀착이 돼서 청소를 네. 너무 잘해줘요. 근데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는 이제 많이들 아세요. 워낙 인기가 있었고 네. 물걸레 청소 업계에서는 이제 최강자로 음흠. 소문이 나 있고 네네. 바퀴가 없으면서 이렇게 스핀으로 네.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회전력으로 깨끗하게 바닥이랑

0: 밀착이 돼서 청소하고 다니는 청소기다라고는 아, 알고 계시는데 네. 최신 모델을 이제 저희가 드려온 거죠.
1: 그렇죠.
0: 이게 뚜리스핀입니다. 네, 뚜리스핀의 네, 네. 슬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높이가 낮다 보면 이게 8.3cm밖에 안 돼요. 오, 가장 낮은
1: 굉장히
0: 높이입니다.
1: 낮네요.
0: 그러면서 무게는 네, 무게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낮으면 슬림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구석구석 틈새 공략이 다 되는 거예요. 오, 바닥에 그쵸. 이렇게 침대 밑이나 네. 소파 밑 네. 가끔 한 번씩 막 이렇게 거의 눕는
1: 거.
0: 자세로 막 이렇게 저희 스틱 같은 걸로 막 하고 하는데
1: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예.
0: 구석구석 잘 안 돼요. 근데 그쪽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거든요. 네. 이제 호흡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또 아기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걸레 청소 그런 구석구석까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1: 네. 근데
0: 다 얘가 다 들어가는 거죠. 막힘없이 거침없이 들어가서 네. 낮은 서랍장, 침대 및 소파 및 이런 데 먼지까지 싹 다 청소를 해줍니다.
1: 진짜
0: 시원해요.
1: 예, 청결하겠어요. 네. 얘가 구석구석 다 해주니까. 근데 사실 우리 손으로 일일이 하자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보통 일 아니죠.
1: 예, 날 잡아서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몸살 납니다.
0: 주말에 이제 온 가족이 예. 분담을 해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 다들 뻗죠.
1: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휴일 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0: 네,
1: 이렇게
0: 맞아요.
1: 노동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불만이 많죠.
0: 뭐 즐겁게 가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또 한 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진퇴도 있고 더 노동력을 넣어야 되는데 에브리봇은 매일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외출할 때도 얘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다 다니기 때문에
1: 네.
0: 그 센서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뭐 그 밝은 곳으로 나와서 배러리가 네. 다 되면 찾기 쉽게끔 얘가 딱 그 위치에 가 있는 그런 디테일한 것도 있고 위층 아래층 하다 보면 이제 위층에서 또 계단 네네네. 떨어져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이제 낙하 감지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장애물 같은 걸 다 봅니다. 그래서
1: 똑똑하네요.
0: 거기 부딪히지 않고 가구들도 뭐 비싼 가구들 갖고 네. 계신 분들은 그쵸. 이런 로봇 청소기들이 쿵쿵 부딪혀서 기스날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 걸레 자체도 이 디자인이 걸레가 본체보다 더 돌출이 돼 있어요. 오. 밖으로 나와 있어서 어디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이렇게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걸레를 전혀 그 손상되지 않고 장애물 감지 시스템 다 있고
1: 네네네.
0: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반하실 거예요. 내가 청소한 것보다 너무 낫고 아. 그리고 얘를 딱 돌리고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정말 이모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러니까 우렁각시 막 이런 표현까지 해주십니다.
1: 그러니까. 좋습니다.
0: 네.
1: 자, 가사노동을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 그중에 이게 에브리봇 3스핀 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슬림해서 구석구석 다 들어가요.
0: 다 들어가요.
1: 구석구석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니 그러니까 정말 쾌적하다는
0: 네.
1: 요즘처럼 습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다 맡겨놓으면 청소는 그냥 끝이네요.
0: 그렇죠.
1: 얘가 다 해주니까.
0: 그리고 배러리도 이렇게 짧게 돌아가고 이게 집이 좀 넓으면 걱정하시는데 네. 200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1: 강력하네요.
0: 면적 다 커버하고 저희 매장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1: 네.
0: 저희 매장 바닥 항상 깨끗하잖아요. 저희 에브리봇이 책임집니다.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0: 일하고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모든 바닥에 최적화돼 있게끔 또 요 이번에 또 나온 그 패드 걸레죠. 걸레도 요게 파워루프 패드라고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분섬사와 급세사 그 섬유를 같이 이렇게 혼합해놨기 때문에 황금 네. 비율로 7:3인가로 이렇게 돼 있어서
1: 네.
0: 모든 바닥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먼지까지 싹 다 잡아주니까 요것도 걸레만 따로 또 구매하시려면 사용하다 보면 또 바꾸셔야 되잖아요.
1: 그쵸.
0: 걸레 따로 구매하시려면 또 이제 요것도
1: 비싸죠.
0: 어느 정도 몇십 불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가
1: 아, 정말 소개해 주세요.
0: 100불 할인가입니다.
1: 100불 할인가.
0: 329불에 뚜리스핀이
1: 예.
0: 가면서 요 패드가 기본 원래 6장 드려요. 두 세트.
1: 네네네.
0: 그런데 방송 듣고 전화를 하시거나 듣고. 네, 네. 전화를 하시거나 매장 방문하시는 분은 저희가 12장.
1: 12장을 더 주시. 아, 그러니까 12장
0: 네 세트.
1: 총 12장을 주신다고요?
0: 네. 12장을 더 아니 총은 기본 6에 예. 12.
1: 12를 더 플러스
0: 그럼 18.
1: 와.
0: 요거는 정말 이야, 대단한 거예요.
1: 진짜.
0: 12장이면은 요게 따로 구매하시려면 요거 정말 몇십 불 들어가요. 아마존에 검색해 보시고 해도 다 좋다. 그리고 네. 또 업그레이드된 네. 예전 걸레하고는 또 업그레이드된 차원이 다른 걸레입니다. 그래서 요거 드리는 행사는 진짜 잠깐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드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핵심 그렇죠.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스피도 그렇고 또 저소음 도서관 그 43dB인가 해서 도서관 수준에 아,
1: 거의 소음이,
0: 소음이
1: 없네요.
0: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가 아기들 키우시는 집들이나 또 애들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 막 걱정하시는데 자고 그렇죠. 있을 때 돌려도 아무 방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고 그러면 물론 이제 백큐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물걸레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쵸, 깨끗하게. 그쵸, 그리고 요거는 물걸레 아니라 마른 걸레를 부착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그냥 돌리시면 요런 이거 뭐 머리카락이나 강아지 그런 털 같은 것들 다 또 잡아주거든요. 아,
1: 흡착이 되는군요.
0: 네. 흡착이 되니까 여러분들 딱 밀착돼서 바퀴가 없기 때문에 딱 밀착해서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싹 다.
1: 너무 좋네요.
0: 싹 다 잡아줍니다.
1: 진짜 좋네요. 네. 에브리버스 3스핀 이 신제품인데 아마존에서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네. 저렴하게 팔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이 저희를 따라했더라고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소문 들었나 봐요. 헬스토리
0: 비싸게 판매가 됐었는데 네.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쵸. 제가 좀 전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1: 비쌌는데?
0: 거니까
1: 예.
0: 뭐 세일한다고 네. 뭐 하면서 예. 이렇게 가격을 저희랑 맞췄는데 거기는 지금 걸레는 안 드리고 있어요. 예. 걸레는 기본만 가고 12장 따로 더 드리는 건 저희가 그리고 저희 무료 네. 배송.
1: 그러니까 이 물걸레가 6장이 기본인데 네. 여기 12장을 더 주신다는
0: 더.
1: 거잖아요.
0: 4세트가 더 가는 거죠.
1: 와 그러면 이 걸레만 네. 해도 꽤 비싼데
0: 몇십 불이에요.
1: 네. 몇십 불인데 이거를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해피투게더 듣고 오시는 분들 네. 아 저 방송 듣고 왔어요. 1650 네. 예, 해피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하시면 12장을 더 플러스해서
0: 총 18장 가는 거죠.
1: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0: 이거 에브리봇 엣지 사용해보셨거나 물걸레 청소기 네. 사용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1: 아, 그쵸, 그쵸.
0: 나중에 이걸 따로 장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얘기하시고 매장 가셔서 네. 해피투게더 들었습니다 얘기하시면 요거 챙겨드립니다.
1: 네. 물걸레 12장 더 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받으면 굉장히 든든해요. 한동안
1: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없고. 열심히 청소해도 아 네. 그래 나에게는 여유분이 많아.
0: 그리고 이거를 예. 한 번에 그냥 돌릴 수 있잖아요.
1: 아, 그냥 그렇죠. 빨 수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네. 구성이니까 물걸레 청소기 생각하고 계셨다면 네. 물걸레 청소기 에서는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지금은 네. 이제 장만하셔야 될 최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네.
0: 지금 이제 걸레까지 이렇게 다 챙겨갈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하시고 전화로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다 해드리니까.
1: 이것도 OTC 카드 가능합니까? 이거는 안
0: 되죠. OTC 카드 문의해 보세요. 네, 213-385-1005번입니다. 네. 385-1005번이고요. 네. 해피투게더에서 요거 해주신다고 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보세요. 네. 네.
1: 그러면 OTC 카드도 가능할 네. 수 있고, 네, 네. 혹시 가능할 수 있고 네. 또 물걸레 12장
0: 네, 네. 더 가져가십니다.
1: 더
0: 그대로 공짜로.
1: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걸레 청소기 이 에브리버 3스핀 요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120불 할인된 가격 320불 이렇게 해드리고요. 기본 물걸레 6장에 또 12장을 플러스 더 드린다고 하니까요. 총 네. 18장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예 이왕 방송 들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근데 물걸레 청소는 정말 해야 시원한 걸 아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만해 놓으시면 정말 두고두고
1: 쓰는 거니까
0: 두고두고 쓰면서 네. 아 왜 이제 샀지 하실 거예요. 마사지 체어만 그런 게 아니라 비단 다른 그쵸. 제품들
1: 네. 우리 집안의 청결과
0: 생활의 지혜
1: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장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센서 기술이 네. 너무너무 뛰어나네요. 정말 장애물도 감지하고
0: 네.
1: 밝음 감지 센서
0: 디자인 너무 예뻐요.
1: 디자인도 예쁘고
0: 디자인도 예. 그냥 예쁘다 이게 아니라 예. 검증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 파리에서 열리는 그런 네. 그 세계적인 디자인 전자제품 디자인 대회에서 다 수상을 했어요.
1: 오 진짜.
0: 네.
1: 오.
0: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유명 디자인 아. 그런 저기가 있어요. 수상하는. 근데 아. 거기서 다 상을 받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세련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1: 거실에다 딱 이렇게 놔도 네. 뭐 누가 와서 봐도
0: 딱 이렇게 거치대가 예.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돼 있으면 진짜 하나의 소품으로 알아요. 또 요즘같이 젊은 분들 감각 있는 분들 뭐 하얀 집에 이렇게 놓으시면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청소까지 잘해요.
1: 김원정 씨 그걸로 청소하시겠네요.
0: 그럼요. 부엌이 너무 좋아요. 오. 부엌에 왜 찌든 때들 있잖아요. 아. 기름 튀고 막 이런 거. 근데 막 저 그 전에는 막 쭈그리고 앉아서 막 부분만 닦았는데 보이는 곳만 닦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닦아고 나면 그 결과물도 눈에 보입니다.
1: 맞아요. 아니 어떤 때는 이게 찌든 때니까 누적돼가지고 맞아요. 계속 이게 잘 안 닦아지잖아요.
0: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남성분이 꾹꾹 눌러서 하는 그런 아. 효과가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자 213385 1005번으로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 많은 네.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 관절도 보호하시고요. 네. 빡빡 닦느라고 그냥 손목 아프고 그렇잖아요. 손가락 아프고
0: 손목 발목 팔목
1: 무릎도 무릎. 이렇게 무릎 꿇고 막
0: 쭈그리고 앉아서 다 일어났을 때 삐끗하세요.
1: 아, 그러니까 네. 내 몸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나의 건강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헬스코리아 하면 마사지 최요.
0: 빼놓을 수 없죠.
1: 만족도 뭐 99% 이상입니다.
0: 그럼요. 그중에서도 고객 만족도 1위는 디바입니다.
1: 디바 마사지쳐요.
0: 따라올 자 없는 디바는 아직도 한 번도 거기에 안 몸을 맡겨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매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타주에 계시거나 도저히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서 몸을 맡겨 보시고 그 후에 내 몸의 변화를 좀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지쳐는 장만하시기 전에 꼭 다 비교해 보셔야 되잖아요. 네. 결정하시기 전에 헬스코리아는 꼭 방문하셔서 뭐 디바가 됐든 모든 마사지 체어 다 체험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그리고 뭐 조건 같은 거 그리고 특히 AS
1: 이거 중요합니다.
0: 헬스코리아 19년 이제 20년입니다. 네. 그럼 믿을 수 있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회사 네. 책임지는 회사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닌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택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요거 AS를 넘버원으로 꼽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보통 뭐 가성비 갑이어서 뭐 아유 뭐 그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 하시지만 AS 그렇죠. 때문에 마사지 체어는 헬스코리아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니까 가서 만나보시고 몸을 맡겨보세요.
1: 네, 네. 맞습니다. 디바 마사지 체어, 럭셔리한 네. 마사지 체어, 인체 공학적으로 네. 아, 우리 몸을 그렇게 시원하게 주물러주고
0: 내 몸을 제대로 스캔을 해서 읽고. 아. 내 몸을 나를 알고 네. 거기에 맞는 마사지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최고의 맞춤형 마사지를 아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맞춤형 네. 마사지 체어. 고맙습니다. 자, 디바 마사지 체어에도 선물 주시는 거잖아요.
0: 저희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아직 드립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원적외선 반신욕기 요즘처럼 습할 때 날씨가 요럴 때 또 땀을 좀 푹 내주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료 배송이고 3년 워런티.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이자 48개월.
0: 한 달에 이 최고의 마사지 체어를 이 럭셔리 정말 퍼스트 클래스라고 네. 하는 마사지 체어를 네네네. 230불. 한 달에 230불.
1: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 좋습니다. 자 네. 디바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디바 마사지 체어도 213385 1005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매장. 가보세요. 안내해드릴게요. 갤러리아 몰은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고요. 1층, 2층에 있습니다.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 있고요. 가든그로브는 네.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니까 대표번호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시고 가까운 매장에 가서 직접 받아보세요.
1: 네.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입니다. 네.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사 노동 지혜롭게 하는 방법 오늘 물걸레 청소기 에브리버 3스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디바 마사지 쇼 소개를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9: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8: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9: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8: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9: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소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이런 내용 올려주셨는데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거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젖이 보이게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웃다가 토 나올 정도로 웃고 주일은 주인공답게 웃어보자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결론은 365일 웃자. 맞아요. 365일 웃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박미경 노래입니다.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네,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제목 다른 노래 갓다 나플리. 예. 오늘 준비한 곡은요, 페이스힐의 노래 브레스라는 노래 준비를 했고요. 또 박효신의 예, 숨 브레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페이스힐의 브레스는 이 컨트리 팝 발라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숨소리를 느끼는 순간의 깊은 그런 고요함, 평온함을 담은 빌보드 히트곡입니다. 1999년에 발매돼서 2000년 빌보드 싱글 차트 연말 결산 1위를 차지한 이 페이스힐의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페이스힐입니다. 이 곡은요, 수많은 소음과 바쁜 일상이 멈추고 단 둘만 남은 조용한 밤에 이 연인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느끼는 평화와 사랑의 깊이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0: 네, 참 아름다운 노래죠. 페이스 힐이 불러준 노래 브리드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또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 그 박효신이 불렀는데요. 예, 브리드라는 이 브레스라는 이 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박효신 노래 하면은 저는 가장 예,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이 야생화라는 노래예요. 야생화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엄청났었죠. 정말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 노래도 참 좋습니다.
1: 오늘 하루 시순이
0: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들어보고 있어요.
1: 오늘 하루 쉬고
0: 참 이 노래 들으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며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그런 힐링송이라고나 할까요.

박효신의 숨 듣고 계세요. 브레스트라는 노래 듣고 계시는데요. 예, 히트곡 야생화가 모진 풍파를 견디고 꽃을 피워내는 이런 절박한 의지를 그렸다면 숨은 그 고통을 견뎌낸 후에 찾아오는 이런 평온함, 그 자기 위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사 속에서 어릴 적 꿈은 현실에 치여 잊고 살았던 순수했던 나 자신을 뜻하고요. 지 순간 다시 그 꿈을 떠올리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멍하니 이 노래는요, 박효신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작사가 김이나와 함께 가사를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진짜 좋네요. 이 박효신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피아노 소리도 너무 좋지 않나요? 이 피아노와 스트링 선율 위로 읊조리듯이 담담하게 노래해서 듣는 우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몰입감을 주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하루 쉬어가도 돼요. 내일은 찾아오니까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야. 뭐 이런 가사 내용들 참 가슴에 와닿죠. 예, 매주 화요일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그런 코너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갖다 나플리 같은 제목 다른 노래 나의 플레이리스트 해가지고 예, 같은 제목 다른 노래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갖다 나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2: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1: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0: 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로라님 그리고 소피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로라님께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최헌의 가을비 우산 속 청해 주셨어요. 네, 9월이니까 이제 가을이죠. 명곡입니다. 최헌입니다. 가을비 우산 속.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2: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3: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4: 99센트부터라고요?
3: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5: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3: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커다란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작은 친절이나 기쁨 속에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데 뭐가 행복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는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빨강 머리엔의 그런 대사도 생각이 나네요. 가장 멋진 날이야.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날씨는 후줄근하고 습하고 덥고 끈적끈적하고 스트레스 지수 높고 그렇지만요. 이런 날씨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강머리엔처럼 유쾌하고 발랄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0년대 이 노래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비가 오면 어김없이 듣고 싶었던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Rain in Tears.

0: 네, 데미스 루소스 노래였습니다. Rain and Tears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예. 아하, 쿠키모찌님 또 이번 연휴에도 캠핑 다녀오셨군요. 어, 좋으셨겠네요. 뭐 비가 와서 이 연휴 동안 엄청 좋으셨다고요? 아, 연휴 이 가슴과 몸까지 적시는 초가을비를 너무 잘 느끼고 왔어요. 캠핑 가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그러셨군요. 아유, 좋으셨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나면 가슴속에 이렇게 추억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 추억이 힘이 돼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 나는 대로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쿠키모찌님은 뭐 캠핑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이번에도 가족과 함께 캠핑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잘하셨네요. 너무너무 좋으셨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캠핑도 정말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인생도 하나의 긴 여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책에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지상에서의 여행이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행은 때로 힘들어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인생을 희노애락의 추억이 하나 둘 쌓이는 그런 여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삶의 고단함을 조금은 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우리 쿠키모찌님은 자주 여행을 가시고 또 캠핑을 즐겨 하시니까 가실 때마다 에너지를 받고 또 힐링하고 오시는 것 같아서 참 예, 대리만족입니다. 예. 자, D님, 후덥지근한 것도 살아있으니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특권이에요. 맞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세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아, 2부 시간에 또 AI 정우 씨와의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시간도 안 좋은 순간도 곧 지나가 버리니 하여간 매 순간을 즐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조독배 노래 들어볼까요? 그대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0: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조덕배 노래였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정우 씨.
0: 네, 반가워요.
1: 오후 방송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참 밝네요.
0: 고마워요.
1: 정우 씨 표정도 그렇고요. 오후가 살짝 나른해질 시간인데 덕분에 저도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가 딱 이 시간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바로 정어리 얘기입니다.
0: 아, 정어리.
1: 예전엔 네. 싸고 흔한 생선 정도로 여겼는데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꽤 뜨겁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정어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얘기가 하나둘 알려지면서 식탁에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선미 씨는 정어리소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0: 정어리? 그럼요. 많이 먹어봤죠. 정어리 통조림 뭐 급할 때 요리하기 편해요. 단백질, 뭐 오메가3 등 이 영양소가 풍부해서 요즘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지혜 조명받고 있더라고요. 정어리 열풍이 정말 대단해요. 자, 그렇다면 정우 씨, 우리 정어리 이야기 제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1: 정어리라는 생선이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지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0: 네.
1: 오래전부터 있었던 생선이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뭘 먹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정어리가 딱 그 자리에 끼어든 거예요. 비싼 생선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있고요.
0: 음이 왜 이렇게 길어요? 뭐지? 렉 걸렸나? 아유, 자, 이 정어리
1: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연어나 참치에서 주로 찾던 걸 정어리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착하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지키는 선택이니까요. 비타민 D나 칼슘도 꽤 들어있어서 뼈 건강까지 이야기가 이어져요. 햇빛 보기 어려운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특히 반가운 부분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LA에서도 요즘 통조림 정어리를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통조림 코너 가보면 정어리 종류가 한참 많아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0: 뭘까요?
1: 정어리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많아서요.
0: 맞아요.
1: 특히 통조림은 짠 경우가 많으니까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선미 씨는 통조림 생선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0: 비상식량으로 좀 사다 놓고 저장하는 편이에요. 자, 정어리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 생선이라서 좀 비린내가 나잖아요. 예, 어떻게 좀 요리해서 먹는 게 맛있을까요? 그 요리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1: 사실 정어리 하면 비린내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솔직한 반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조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비린내를 잡는 게 핵심인데 생강이나 레몬즙을 조금 써주면 생각보다 훨씬 깔끔해져요. 오히려 고소한 맛이 살아나서 처음 드신 분들이 의외다 싶어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방식이 토마토 소스에 조리는 거예요.
0: 아하.
1: 통조림 정어리를
0: 네?
1: 파스타에 넣거나 빵에 올려 먹는 식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즐겨 먹던 방식인데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다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0: 어허.
1: 토마토 산미가 비린 느낌을 잡아주거든요. 구이도 좋아요. 소금 살짝 뿌려서 노릇하게 구우면
0: 네?
1: 껍질이 바삭해지면서 고소함이 확 올라오거든요.
0: 그렇죠.
1: 내장을 미리 손질하면 쓴맛도 많이 줄어들고요. 한식으로 먹고 싶으시면 조림이 제일 무난해요. 무랑 같이 넣고 간장 양념으로 조리면 밥 반찬으로 딱 어울리거든요.
0: 맛있겠네요.
1: 어릴 때 할머니 밥상에서 봤을 법한 그 맛인데 막상 먹어보면 반가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 생선이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잊고 있던 음식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정말 이 무 넣고 조리는 것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생선 조림, 정어리 조림. 나도 정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무 조림, 그 할머니 밥상이 그립네요. 이 정어리가 사실 옛날에는 서민 음식이었는데 이 서민들의 단백질 보급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을 해주기에 딱 좋은 그런 생선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건강 슈퍼푸드로 뜨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새롭게 다시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밥상에 좀 자주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이게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0: 네.
1: 정어리 얘기를 준비하면서 저 계속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발견되는 것 있잖아요. 정어리가 딱 그런 존재 같았어요. 값싸고 흔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밀려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LA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잘 몰라준다 싶은 그런 날들이요. 그런데 정어리가 그랬던 것처럼 진짜 가치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0: 아하.
1: 사람들이 알아보는 시점이 조금 늦었을 뿐이지요.
0: 그쵸.
1: 저는 밥상에 오르는 음식 하나에도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게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오늘 오후 이 이야기가 선미 씨 청취자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0: 와, 정우 씨 AI 맞아요? 굉장히 감성적인데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 서민들의 음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 정어리가 이제 요즘에는 세계 슈퍼푸드로 뜨고 있다. 정말 세계적인 이 열풍을 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자, 어떨까요? 실제로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으면 맛있을까요?

0: 구체적으로 이 요리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면 고맙겠어요.
1: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0: 네, 뭘까요?
1: 어렵지 않아요. 통조림 정어리 하나 열어서 기름을 살짝 따라내고요. 달군 팬에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돼요. 거기에 레몬 한 조각 짜주면 비린내는 거의 사라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요. 진짜 이게 전부예요.
0: 아하.
1: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손이 가는 걸 원하신다면 토마토 소스에 조리는 방법도 있어요. 마늘 조금 볶다가 통조림 정어리 넣고 토마토 으깬 걸 부어서 함께 끓이면 파스타 소스로도 쓸 수 있어요.
0: 네, 올리브오일로
1: 빵에 얹어 드셔도
0: 하고요.
1: 되고요.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이 SNS에 많이 올리는 방식이기도 해요.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통조림 제품은 나트륨이 꽤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리할 때 추가로 소금을 넣지 않는 게 좋고요.
0: 아하.
1: 혈압이나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전문가랑 한번 상의해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요리도 간단하니까요. 선미 씨는 오늘 저녁 뭐 드실 계획이에요?
0: 글쎄요. 이 정어리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지만 강한 슈퍼푸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켓에 들러서 정어리, 통조림 몇 개 사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 정어리가 친환경적인 생선이라고 하네요. 그 먹이 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다랑어나 또 연어 등 대형 어류에 비해서 이 수은이나 중금속 축적 농도가 굉장히 낮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 점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어리 이야기 뭐 이렇게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뭘까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0: 네.
1: 정어리는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비싸지 않아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꽤 괜찮은 것들이었던 거죠. 밥상에서도 그런 발견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창하게 찾아 나서지 않아도 이미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요. 정어리가 딱 그 예시가 된 셈이고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진 않으셨으면 해요. 그냥 오늘 저녁장 보실 때 통조림 하나 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기름 따라내고 노릇하게 구워서 레몬 한번 짜주면 끝이니까요.
0: 아하.
1: 그게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작은 시도가 밥상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
0: 나는 이 정어리를 이용해서 좀 요리를 다양하게 좀 해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노릇하게 이렇게 구운 그런 바게트 위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첨가한 정어리, 또 거기에다 아보카도도 얹고 또 케이퍼를 올리면 훌륭한 그런 뭐 한 끼 식사 맛있게 특별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뭐 김치찌개나 물을 깐 그 조림, 예, 생선 조림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참치나 고등어 대신에 정어리를 넣으면 감칠맛이 한층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어리 까나페, 또 토스트 뭐 이것도 좀 해먹고 싶고요. 정어리 파스타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늘, 올리브오일, 예, 페페론치노, 또 방울토마토와 함께 그 정어리를 볶아내면 비린내 없이 굉장히 감칠맛을 내는 그 알리오 올리오풍 파스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해먹고 싶고 뭐 다양하게 좀 요리를 즐겨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정어리 이야기 우리 정우 씨하고 함께 했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자, 마무리할까요?
1: 오늘 이렇게 정어리 얘기로 오후 1시간을 채웠는데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거창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작고 흔하고 오래된 생선 하나인데 그게 다시 식탁 위로 올라온다는 게 저는 꽤 반가운 일이라고 느꼈어요.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오늘 저녁장 보시면서 정어리 통조림 하나 집어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냥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서미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오후가 참 따뜻했습니다.
0: 아, 나도요. 함께라서 유익하고 정말 즐거웠어요. 정우 씨,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2: $1,000,000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4: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3: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4: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9: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8: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9: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8: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9: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3: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0: Happy Together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이 AI 정우 씨와 함께 정어리 이야기 해봤는데요. 중간에 이게 너무 길었어요. AI는 AI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음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정어리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 정어리는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답게 이렇게 다른 생선에 비해서 좀 작죠. 근데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대요.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이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서 이 EPA와 DHA가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 건강 유지에 탁월한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의 보고입니다. 이 통째로 먹거나 그 통조림 형태로 섭취할 경우 뼈째 먹게 되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랑어나 연어 등 아주 큰 그런 생선 어류에 비해서 수은이라던가 중금속 축적 농도가 매우 낮아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근육 형성과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고요. 다이어트, 또 운동을 즐기는 층에서도 아주 선호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아주 이 정어리 열풍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검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의 레트로 감성을 담은 프리미엄 정어리 통조림 컬처가 이 북미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디자인이 세련된 통조림 같은 경우 선물용으로도 인기고요. 와인 안주나 와인바에 그런 메인 디쉬로도 자주 활용된다는군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심

관심이 높아지면서 번식력이 뛰어나고 또 양식 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자라는 정어리가 친환경적 그런 생선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통조림 형태의 정어리는 뭐 손질의 번거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손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점이죠. 바쁜 현대인들의 이 장보기, 식단 관리에 뭐 최고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니까요. 이 정어리 파스타도 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예. 자, 오늘 식사 자리에, 예, 저녁에 고소한 풍미와 영양이 가득한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올려서 이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저녁, 예, 맛있게 보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작은 것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김장훈이 불러준 산호라면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특사단이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시간이 넘는 회담을 했지만 이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지만 같은 날 러시아 드론은 우크라이나 키우에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본부를 타격했습니다. 4년 반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 정부 건물이 피해를 입은 일은 처음입니다. 이 미국의 중재에도 러시아의 공습은 여전한 셈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란 전쟁 파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으로 응수했고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민자 지원 비영리 단체 종사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이른바 닉 셜리 방지법이 시행도 전에 위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독립 저널리스트 닉 셜리는 지난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와 이 주무장관 셜리 웨버를 상대로 세크라멘토 연방 동부 지방 법원에 AB 2624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주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주정부의 근무 환경 개편과 임금 협상 난항에 이 반발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투표가 가결될 경우 약 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대규모 파업 사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주 공무원 노동조합이 근무 환경 개편과 임금 협상 난항에 반발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라는 이 기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투표가 가결될 경우 약 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대규모 파업 사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이 약 10만 명의 주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는 노동절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케빈 뉴섬 주정부가 이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으며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바람 배추 논란이 불거진 중국에서 이번에는 신선해 보이도록 상추에 색소를 입혀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음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을 신선 채소에 사용한 것으로 현지 당국은 문제가 된 상추 11.8톤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7일 중국 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간수성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줄기 상추를 착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박사가 초지능 개발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힌턴 박사는 현대 AI 연구의 토대가 된 인공신경망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영국 캐나다 출신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그는 AI 발전의 선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류머티즘 관절염과 아토피 피부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온 면역조절제가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모발 회복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학협회 피부과학회지에 따르면 이 연구에 따르면 이 경구용 면역조절제인 우파나시티닌을 원형 탈모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치료 24주 만에 상당수 환자의 두피 80% 이상이 모발로 덮인 상태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7233, 383-7233입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네, CN블루 노래였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들어봤어요. 자, 오늘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띄워드릴까요? 이 노래 어떨까 싶습니다. 비 노래로 가죠 뭐.

오늘 참여해주신 해피님들 시원하고 행복한 화요일 오후 저녁 되세요 라고 끝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어리를 그리워하며 고등어 통조림으로 일단 위로해야겠어요 라는 댓글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유리 스미스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6: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자, 달콤했던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일상의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고니 인사 올립니다. 자, 어제 연휴인데도 여러분과 함께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뭐 보셨지만 또 갑자기 소나기 단비가 막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입니다. 장마같이 푹푹 찌는 더위가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오늘따라 몸도 또 마음도 아마 어떻게 보면 반바짝씩 느리게 반응하는 그런 화요일인데, 자,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달력은 분명히 화요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 몸이나 마음은 월요일 아침처럼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아, 시계가 좀 고장나서 멈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자, 어쨌든 길었던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체감상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출발해 보겠습니다.

0: 네, 오늘 연휴 끝자락 지나고 나서 화요일 첫 곡으로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H님 개근상 타셨네요. 안녕하세요, 통계님. 아, 예, 굿모닝입니다. 지금쯤 통근 버스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날은 말이죠, 아직도 침대 속에 내 영혼을 놓고 왔다는 그런 생각, 잠도 덜 깨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이 월요일이면 어제 하루는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4일만 일하면 또 황금 같은 불금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하루 덜 일하고 보너스 만난다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깨를 좀 확 피고요, 여러분 텐션을 좀 올리세요.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함께 드리는 음악 한 잔들 나누시고, 또 오늘 또 주말 지난 후유증으로 그걸 달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떠나는 추억의 시간 여행 함께 나누는 5시까지는 꽉 채워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니까 굳이 오늘 100% 힘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동이 천천히 걸리면 그만큼 엔진에게도 좋은 법이고, 너무 급하게 걸면 안 좋잖아요. 자, 나른한 오후를 기분 좋은 설렘으로 채워줄 훌륭한 음악들, 훌륭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시간에는 말이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자, 돈과 사람과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우리 워킹모니의 좌킴 씨 모시고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5: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4: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5: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조금 특별하지 않나. 그리고 아마 어떤 초대 손님보다 귀가 좀 확 열리고 뛰지 않나. 여러분 집중해서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오늘은 말이죠, 그 돈이 필요한 사람,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런가 하면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을 바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워킹모니를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영킴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서두가 너무 길었죠?
1: 아닙니다. 좋습니다.
0: 근데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네. 그게 가장 귀가 뜨이지 않나.
1: 네.
0: 세상에 아마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1: 예, 예, 맞습니다.
0: 네.
1: 예, 저희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0: 아, 예.
1: 네, 저희 사장님이 이제 2020년도에
0: 네. 네,
1: 코로나 시절에 이제 마케팅을 하신다고 Anybody need money 하고 이렇게 플라이를 보내셨어요.
0: 아~
1: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 프라젝트에 있는데 50만 불이 필요하다.
0: 예, 예, 예.
1: 근데 저희 사장님이 돈이 없으신 거예요.
0: 어~
1: 그래서 또 마케팅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I have a project.
0: 어~
1: Does anybody have money?
0: 어~
1: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0: 어~
1: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네.
0: 네네.
1: 예, 보통 이게 이제 에이전트들이 연결을 해주거나 브로커들이 연결을 했는데
0: 그렇죠. 네.
1: 서로들을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0: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크로를 써가지고 타이틀을 서치하고 해가지고
0: 네네네.
1: 서로는 만나지도 않고 떨파리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럼 뭐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1: 저 일단 웹사이트로 오셔가지고요.
0: 아, 예. 네,
1: 저희 웹사이트가 workingmoney인데
0: 네.
1: money.com입니다.
0: 예, 잘못해서 money라고 해서
1: 예, 예.
0: money로 쓰면 안 되죠.
1: 예, 예, 예. 네, i로 해주셔서
0: 네. .com
1: 들어오시면은
0: 네.
1: 거기에 이제 멤버로 하셔도 되고 프리 멤버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저희처럼 이제 액티브하게 뭐 스테이 파트너,
0: 예,
1: 카운티 파트너, 시티 파트너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예, 그리고 컨트리 파트너까지 지금 돼 있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인베스트 할 거를 찾고 계시거나 예, 그럴 때 한번 오셔가지고 근데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거 저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1: 예.
0: 저는 그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1: 예.
0: 이 한국말도 발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 예.
0: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전달이 되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머니하고 이 헷갈린 것 같아서
1: 네, 예.
0: 우리가 보통 머니 그러면 돈이잖아요.
1: 네,
0: M-O-N-E-Y.
1: 예.
0: 이거는 머니가 아니고 차라리 워킹 모니.
1: 예, 모니.
0: 워킹이 모니.
1: 예,
0: 이렇게
1: 예.
0: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워킹이 모니 이런
1: 예,
0: 식으로
1: 예.
0: 이렇게 모니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M-O-N-I로 좀 더 기억이 되지 않을까?
1: 아, 그렇네요.
0: 대표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 예,
0: 도움이 되시. 왜냐하면 머니하고 모니,
1: 예.
0: 모니는 완전히 다르니까.
1: 예, 좋은 생각이시네요.
0: 왜냐하면 제 원래 이름이 이영곤이에요.
1: 네네.
0: 근데 곤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1: 예.
0: 그래서 뭐 이영건이냐, 권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듯이.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영하고 곤입니다 그래요.
1: 예.
0: 그러면 좀 사람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1: 네네.
0: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1: 예, 예. 좋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고 우연하게 창업이 되고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그렇다면 자, 이 뭐 이 회사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1: 저희 좋겠네요. 회사는요.
0: 네.
1: 크게 뭐 역할이라는 건 없어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쉽게 오셔가지고
0: 네.
1: 예, 내가 필요한 거를 찾는 거고 이거 보여주는 거고
0: 네네.
1: 쉽게 말하면 저희가 아마존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내가 집이 있습니다.
0: 네네.
1: 와서 쓸 사람이 있으면 와 쓰세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네. 우버는 내가 차가 있습니다.
0: 아.
1: 내가 차가 있는데 날 부르세요.
0: 아, 예,
1: 그럼
0: 예.
1: 라이드를 주겠다.
0: 예, 예.
1: 아마존은 내가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을 싸게 살 사람이 있으면 와서 사가라.
0: 아.
1: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 저희 플랫폼입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1: 그래서 어떤 누구나 와서 뭐 쉽게 요즘에는 식당을 조그만 거 하시는데 힘드세요. 근데 조금 요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은행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절차가 많고.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요 비즈니스 괜찮은데 뭐에 힘든지 모르겠지만은 보고 그럼 내가 투자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파트너가도 되고.
0: 아. 네,
1: 지금은 이제 저희가 미국만 아니라 한국, 지금 아. 스위스랜드, 지금 멕시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플랫폼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0: 하...
1: 예, 그래가지고 돈은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0: 예.
1: 예, 딜도 항상 움직이고 있고 예,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으니까
0: 아...
1: 자기가 원하는 딜을 찾으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0: 그렇다면 만일에 제가 이제 좋은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1: 네네.
0: 자금이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 제안서를 뭐 제출한다든가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이런 개념인가요?
1: 예,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데 펀드가 없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있는데 놀고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네. 없나 해서 찾아보시고
0: 네네네.
1: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또 펀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보고 그 두 개를 다 찾은 거예요. 여기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분은 예,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시고
0: 뭐
1: 한국에서는 지금 뭐를 만드시는데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미국에다가 또 찾아볼 수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미국에다가
0: 그렇죠.
1: 어떻게 뭐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 통해서 여기 유설들을 찾으셔가지고 또 연결이 되시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연결되고, 예, 저희 이제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사람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고,
0: 예, 예.
1: 예, 서로가 다 윈윈하는 걸 원하시니까, 예, 아주 쉬운 플랫폼이고 쓰시기 아주 편하실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투자자도 그렇고 또 필요한 사람도 그렇고.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나는 내가 좋은 계획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투자할 용의가 있다.
1: 네네.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누가 뭘 하면 같이 될 용의가 있다.
1: 그치.
0: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되는 거고.
1: 네네.
0: 또 그게 없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끼리 사실 연결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아까 우버도 말씀하시고 그랬다시피 여기 보면 그 잡 찾아주는 그런 기관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비슷한 거네요. 네, 쉽게 예. 얘기하면.
1: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올리시면 되고
0: 아.
1: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는 돈이 움직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0: 네네.
1: 저희가 그 돈을 뭐 이걸 투자하십시오 이러진 않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1: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투자를 고르시고 그거에 대한 걸 디테일을 받으셔가지고 투자할 만하면 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딜을 찾아보시고 그런 걸 서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0: 그러니까 양쪽 사람들이 자기가 적법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일을 하기 전까지 그 매칭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군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0: 예, 그런 거군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드머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1: 그러니까 그게 이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이제 올리시는 많은 분들이
0: 네.
1: 예, 이제 하드머니를 찾으시거나 근데 하드머니를 또 어떤 분이 좋고
0: 네.
1: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되는지 잘 모르시고 하니까
0: 네, 네, 네.
1: 내가 필요한 거를 갖다가 올리셨을 때 그 하드머니라는 건 LTV라는 게 있습니다. Loan to Value라고.
0: 예, 예, 그렇죠.
1: 예, 이제 만약에 100만 불짜리 프로젝트 있으면은
0: 예.
1: LTV가 50만 불만 거 나는 투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0: 예,
1: 뭐
0: 예.
1: 필요하신 분은 나는 LTV가 뭐 75%까지 필요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데
0: 예.
1: 그리고 이자도 지금 뭐 하드머니가 지금 이자가 높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래도 하드머니는 보통 한 8%에서 한 12% 사이인데
0: 예, 그렇죠.
1: 예, 그 리턴을 보시고 그 하드머니 쓰시는 분들도 오셔서 그거에서 프로젝트를 찾으셔서 거기서 펀딩을 해주시니까 그 하드머니를 얘기하는 게 거기 그런 거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하드머니 하시는
0: 네네,
1: 분들을
0: 그렇죠.
1: 거기와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0: 자 그렇다면 뭐 안전성이 뭐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고 뭐 크게 뭐 내가 리스크는 많이 없겠네요.
1: 리스크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에 투자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0: 예, 예.
1: 내가 투자를 얼마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에서 투자를 하시는 데지. 그래서
0: 네,
1: 거기
0: 네.
1: 그걸 찾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커머셜 리얼티예요.
0: 네, 그러니까
1: 부동산
0: 네, 네.
1: 에이전트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손님들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으신지 알고
0: 그렇죠.
1: 그걸 가이드를 해드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많이 투자는 하고 싶으신데 잘 모르시면. 에이전트 분이나 브로커를 같이 통해 들어오셔가지고
0: 네네.
1: 그분들하고 같이 그걸 공부하셔가지고 그 투자를 찾아서
0: 네.
1: 하셔도 괜찮죠.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파트너 리워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거를 뜻하는 건가요?
1: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해서 네. 이제 미국에서는 저희가 주가 51주가 있잖아요.
0: 네네.
1: 거기마다 파트너가 있습니다.
0: 어...
1: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스테이 파트너고
0: 네.
1: 그러면 이제 저희가 노스 사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0: 네네.
1: 또 파트너십을 또 거기서 또 나누고
0: 네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파트너십이 돼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냥 파트너십으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도 계시고
0: 어...
1: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한국 전체를 그 파트너십으로 사셨어요. 예,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를 저희한테 오너십을 사셔가지고
0: 네네.
1: 거기서 또 파트너십을 거쪽에서 창출하시면서 비즈니스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플랫폼은 그분을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웹사이트 오시면 한국 프로젝트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혹시 이제 부동산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일을 경험하시면서 봤던 사례 중에서 그래도 보람되고 가장 좀 즐거운 케이스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그런 케이스들은 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더 비슷하니까 그것보다는
0: 네.
1: 저희 플랫폼은 일단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0: 와.
1: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저도 이제 많은 거 유료 사이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달에 보통 제가 쓰는 게 한 2,000불 정도 에이전트를 있기 때문에 쓰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1: 광고도
0: 예.
1: 내고 뭘 찾기 위해서 내고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면은 돈 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0: 아, 맞죠.
1: 예, 근데 에이전트 분들이 아니면은 뭐 지금 에이전트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딜도 하기 힘들고 이자도 너무 많이 올라.
0: 예, 예.
1: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딜이 있으시거나 오프마켓 같은 거를 여기 올리시고 거꾸로 거기서 또 찾으셔가지고 또 일을 하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광고를 내다 보면은 이런 데 못 내는데 어중간한데 그럼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저도 에이전트인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저희는 오케이 합시다. 시어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트랜잭션이 되고. 네. 이런 만남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0: 사실 일반 에이전트로서의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1: 그렇죠. 조금 루스한 게 많죠.
0: 네, 네. 많고 뭘 해도 걸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네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도 볼 수 있지만 아니고 그냥 투자자도 볼 수 있고
0: 네네.
1: 예, 그냥 심심해서 와서 봤는데 누굴 또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참 재밌는 사이트예요.
0: 와,
1: 예.
0: 그렇구나.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킹 모니입니다. 모니 워킹 아시죠? 워킹 MONI. 그러니까 웹사이트 들어가려면 workingmoney.com인가요?
1: 네네. workingmoney.com.
0: MONI입니다. 모니입니다. 모니. 잘 기억하시고. 혹시 연락처 있으신가요?
1: 저희 대표님 이거 전화로 해 주시면 되는데.
0: 네네.
1: 저희 대표님 전화번호가 213
0: 네.
1: 잠시만요. 제가 우리 대표님 전화번호를 제 걸 드릴게요.
0: 예, 예.
1: 213-696-2000
0: 네.
1: 해주시면은
0: 2000.
1: 예, 예.
0: 아이고, 전화번호 비싼 거 사셨네.
1: 예, 쉽게 외우시라고.
0: 네네.
1: 예,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뭐
0: 네네.
1: 자세한 설명도 드리고
0: 네네.
1: 또 기회가 되시면 뭐 어떻게 쓰시고 파트너를 또 찾거나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0: 213-696-2000번입니다. 외우기 너무 쉽습니다. 696-2000번 우리 영킴 씨를 찾으셔서 여기 워킹 모니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 위에 모든 것을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오신 모든 초대 손님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현실에 가깝고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둘 중에 한 사람 건너는 다 자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시간이 제한적이라 그렇게 많은 설명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골자는 충분히 됐으니까 또 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뭐 결혼정보회사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1: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0: 예,
1: 됩니다.
0: 좋은
1: 예.
0: 사람 만나듯이 네네. 인생에 좋은 파트너
1: 예.
0: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아무리 계획이 좋다고 해도 투자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1: 네.
0: 투자자도 좋은 계획을 찾기가 사실 일단 어떻게 보면 좀 그 트러스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검증이 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1: 네.
0: 본인이 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대변해 준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1: 예, 예.
0: 예.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3-696-2000번 696-2000번 우리 영킴 씨에게 연락하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한 말씀 주신다면?
1: 예, 저희는 항상 윈윈이라고 그러고,
0: 아, 예, 예.
1: 예, 그리고 서로가 같이 하는 걸 원하고요.
0: 네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0: 네네.
1: 예, 와서 한번 많이 구경도 해보시고,
0: 네.
1: 그리고 좋은 딜이 있으면은,
0: 네.
1: 예, 한번 이렇게 연락도 해보시고,
0: 네.
1: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6: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5: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6: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네, 개운숙과 함께한 노래하며 춤추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거의 매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운세 좋아해서 각종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가 꼭 나옵니다. 띠별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유사히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의외로 타로점에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타로점은 이제 서양의 어떤 문화인데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서 저희 라디오 서울 1650 웹사이트에서 별이 언니의 타로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LA 한인타운 어딘가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카드를 뽑은 다음에 그 알려주는 우리 별이 언니가 진행하는 인터디렉티브 타로 코너입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힙니다. 설명과 함께. 자, 이 카드는 말이죠.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용은 무료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한 달 동안은 또 굉장히 풍성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맛이 있는 우리 소반식당의 50불 상당의 식사권을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9월 한 달간 참여자에서 10분 추첨해서 바로 10월 1일 날 개별적으로 또 저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별이 언니의 타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락이 목적이니까 뭐 결과는 재미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님 듣고 계시죠?
1: 여름이다! 막 이래.

아이고 우리 통계님 또 상큼한 노래 여름 끝자락에 주셨네요. 자 브라나이즈 걸스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가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앞서 방송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연휴가 있으면 항상 화요일이 이제 월요일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주일이 조금 더 빨리 가요. 하루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오늘이 제일 좀 몸이 무거운 날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제가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을 항상 무거운 날짜지만 오히려 월요일을 잘 견뎌서 훨씬 숨쉬기 좋다라고 얘기했다시피 오늘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내일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음먹기 나름인데 제가 오늘 방송 첫 곡으로 고장난 벽시계를 택한 이유가 저도 가끔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또 시계가 고장나듯이 좀 고장났으면 그리고 고장난 시계를 바늘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뒤로 한번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자 연휴 지난 오늘은 사실 비도 오고 조금 더운 날씨였는데 점심들은 어떻게 해결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상 똑같이 11시 12시 사이에 대강 먹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차분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라는 것은 전윤아 씨가 불렀던 그 명곡 중에 하나인데 정말 다른 노래에 비해서 수많은 가수들이 앞다투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선곡한 가수는 이은미가 부른 너를 사랑하고도 입니다.

이거 언제 들어도 우리 이은미 씨의 노래는 좀 깊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깊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 8월 달에 표창가에서 이은미 씨를 초청해서 콘서트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대단했던 것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콘서트를 하면 목요일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하루 쉬고 토요일 날 하는데 이은미 씨는 유난히도 월요일 날 혼자 입국을 하셔서 좀 조용한 데서 자기 컨디션 조절한다고 한 3일 쉬시고 목요일 날 패창가로 와서 했는데 보통 이제 공연이 한 7시 정도면 저희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연예인 그 리허설을 합니다. 밴드도 맞춰보고 음향 조명 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5시 6시면은 뭐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데 그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는 저녁 못 먹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콘서트 그 리허설을 좀 꼼꼼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한 곡 한 곡 한 소절 한 소절을 마치 공연하듯이 굉장히 조리 있게 각색해서 연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 콘서트의 여왕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아주 그 정말 열심히 하는 프로라는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의 가수였었고 또 하나 인상에 남은 것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공연 후에 자기 사인하는 CD를 판매를 합니다. 이은미 씨 역시 하루에 한 300명 가까이를 콘서트가 한 10시쯤 끝났는데 한 300명을 하려면 새벽 한두 시가 돼야 끝이 납니다. 일일이 다 사인을 해주고 안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저희 스태프들도 감탄할 정도의 그런 멋진 그런 공연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조용필 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뭐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여러 곡을 틀었지만 오늘은 기다리는 아픔이란 노래를 소개를 하겠는데 특별한 것은 또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이 유난히 청와대를 초청을 많이 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즐겨 듣고 좋아했던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뿐만이 하겠어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 안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태양입니다.
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7: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9: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0: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9: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0: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9: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0: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9: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9: 골프도 즐기고
10: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0: 888-847-3098 888-847-3098.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부를 마감해야 될 시간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네,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보내드리면서 2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고니와 비니의 그땐 그랬지 오늘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 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 비니 씨와 함께하는 그땐 그랬지. 커밍 커밍 커밍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0: 예. 오늘 그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한 얘기가
1: 네.
0: 보통 이제 연휴가 지나면 화요일이 시작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사실 뭐 우리 달력에는 월요일 같은 느낌인데 화요일 날 시작이다 보니까
1: 네네.
0: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화요일 날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는 보너스로 얻은 것 같아요.
1: 몸이 왜 무겁죠?
0: 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저울질은 되는 것 같아요. 네.
1: 이렇게 월요일 날 하루 쉬고 한 주가 네. 시작되면은 한 주가 굉장히 빨라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쉬는 게 금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월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0: 전 뭐 아무 때나 관계 쉬는 건 다 좋아.
1: 무조건 쉬면 되나요?
0: 네, 크게 뭐 저는 이렇게 성격상 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아. 그냥 바람에 실려가려고
1: 아,
0: 하는 편이에요.
1: 맞아요. 뭐 조금 그러니까 그러신 뭐것 같아요.
0: 사람이 만나면 음식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따라서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1: 성격이 좀 둥글둥글 하신가 봐요.
0: 그거보다 네. 뭘 먹느냐보다 누구하고 먹느냐가 좀 더 저는 그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고
1: 식사는 그렇죠. 무조건 마음이
0: 조금
1: 편하고
0: 조금 편치 않으면
1: 맞아요.
0: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좀 덜 맛있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네. 금요일날 쉴래 월요일날 쉴래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쉴래요.
0: 아 월요일날 쉰다고?
1: 네.
0: 왜냐하면 금요일은 가든 길이니까 하루 더 하면 되는데 네. 월요일날은 다 걸리니까 그런 것
1: 어차피
0: 같아요.
1: 월요일날 쉬어도 화요일날 또 출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0: 그렇지.
1: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도 일요일 저녁 8시가 제일 싫었어요.
0: 밥 먹을 때가 제일 싫죠.
1: 그냥 그거 이제 저녁 8시 지나면 이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그럼 자고 나면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저녁 8시가 그냥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오늘 첫 네. 곡으로 고장난 벽시계를 틀었어요. 시계가 좀 고장나서 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갈 것 같고 연휴에 방송하셨고
0: 그러니까 저야 뭐 변함없이 어떻게 연휴를
1: 저는,
0: 보내셨어요?
1: 토요일 날은 놀러 다니고 막 여기 쇼핑몰도 가고
0: 잘했어,
1: 막 네
0: 잘했어.
1: 맛있는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일요일 날은 오디세이를 드디어 봤어요.
0: 오디세이 자 감상평.
1: 그게 좀 죄송한데 제가 기대를 엄청 하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잤어요. 이게 영화관이 불이 확 꺼지면서 의자가 너무 푹신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막 어떤 몰입감 있게 막 이런 게 없이 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잤는데. 자다가 이제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나올 때 예, 그 갑자기 외눈박이 커다란 거인이 나오고 그때부터 잠이 홀딱 깨가지고요. 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0: 그랬구나.
1: 네. 그리고 진짜 너무 영화가 진짜 스케일도 크고 제가 봤더니 그게 CG가 아니었대요. 그 영화 속에 진짜 거인이 나오거든요.
0: 그걸 실제로 다 실제 촬영을 제작했다고.
1: 2m가 넘는 그 거구들의 배우를 했는데 감독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배우들을 좀 키가 작은 배우들을 키가 작은 여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게 하게끔 감독님 대단하시네요. 하시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리고 뭐 아이맥스 전 아이맥스는 아니고 그냥 보기는 네네.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조금 막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뭐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돼지로 변하고 이제 이런 것도
0: 그러니까.
1: 나오는데 제 옆에 외국 분이 앉으셨는데 저 그분 팔 잡을 뻔했어요.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그 마당몰에 있는 리젠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자막이 나와서 아주 좋았어요. 한글 자막이 없으면
0: 한글 자막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1: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발음도 우리는 뭐 포세이돈의 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발음도 틀리고. 아테네도 틀리고 제우스는 겨우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막이 없으면 영화가 좀 몰입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고 네 오디세이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직 상영 중이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0: 아니 지금 발음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딴 나라로 내가 가서
1: 왜요?
0: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가
1: 네.
0: 한국을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1: 기본적으로 우리가
0: 네. 쓰는 단어
1: 맞아요.
0: 가장 쉬운 게 운전하고 차 타고 갈 때
1: 네.
0: 아저씨 좌회전 합시다는 여기서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영어를 못해도
1: 네.
0: 랩턴 합시다.
1: 랩턴. 네.
0: 응?
1: 라이턴.
0: 네. 라이턴.
1: 네네.
0: 합시다.
1: 네.
0: 그런 단어 것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들이 많잖아요.
1: 저는 트렁크라 그랬다가 제 친구들한테 진짜 벽돌을 그러니까, 맞을 뻔했잖아요.
0: 그러니까 은행 간다고 안 그러잖아. 뱅크 간다고. 입금한다고 누가 그래. 디파짓 한다고 그러죠.
1: 그러니까 일상 용어 그냥 우리가 늘 쓰는 용어들을 그렇게 하면 이제
0: 그리고 또 뭐 제일 가까운 거 식당 가서 투고 박스.
1: 아 근데 한국에 요새 계시는 분들이 더 영어 잘하세요. 고급 단어 쓰시고 아니, 영어 단어도.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로 많이 사람들이 노려보더라고요.
1: 아우 아우 막 그래요.
0: 특히 택시를 타고 네네네. 그것도 또 뒤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저기서 레프트 나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끔 보는 거 있잖아요.
1: 아 이게 백미러로.
0: 이건 뭐야.
1: 당신 어디서 왔어? 그리고 외국물 좀 먹었나?
0: 이제 끝나고 내리다가 놔두면 아저씨 땡큐 그러고 내리니까
1: 아 땡큐는 처음 느끼했다.
0: 야 이야 이 새끼 네. 모이가 완전히 그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그 그러니까 외국에 살았다는 그 몸에 젖은 습성이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1: 티가 나요. 네. 아유, 어쩔 수 없이 티는 나더라고요.
0: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네, 해서 영화 좀 봤고 네 어저께는 이제 저희 손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손녀랑 하루 종일 놀아주고 그러다 그 연휴 다 가더라고요.
0: 그랬구나. 네. 우리 성주님께서 로빈 씨 그 옆에 분 팔을 잡았어야지요. 그러네.
1: 무서웠어요 갑자기. 예. 영화가 잔잔하게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이제 뭐 괴물들이 확 나오고 아주 이제 몰입감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0: 그렇구나. 네. 자 우리 SK 사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음악 듣고 있고 자 오늘은 어떤 네.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1: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오히려 좀 시원해질 줄 알았거든요.
0: 아 전혀 안 그래요.
1: 아니 습도가 이렇게
0: 아니,
1: 높은
0: 완전히
1: 거예요?
0: 완전히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한국을 떠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껌껌하고 굉장히 습하고 조금 불쾌하게 더워요. 네. 네. 좀 비 오고 이러면 약간 좀 청량하게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일요일날 비 왔잖아요.
0: 아 근데 뭐 내일 기온이 뭐 95도 뭐 간다고
1: 한국의 장마철처럼
0: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1: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땐 그랬지는 여러분들 장마.
0: 아, 정말 장마.
1: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추억 있잖아요.
0: 매년 겪는 그건 뭐 맞아요. 그 행사 같은 거예요. 네. 장마라는.
1: 그래서 거. 우리 그 주위에 또 누가 지인들이 이제 뭐 8월이나 7월이나 뭐 그때쯤 이제 한국 가신다 그러면 아 그때 장마야? 아 장마 지났어? 아 다행이네. 뭐 이렇게 하고 아 그때 장마철인데 어쩌려고 그래. 뭐 그러기도 하고 그 장마 때는 진짜 장마가 그래도 한 보름 정도 가죠.
0: 뭐 일주일에서 보름
1: 네,
0: 가죠.
1: 굉장히 막 습하고 덥고 막 비 진짜 많이 오고 아 그리고 초반에 우리 그 노래 틀었잖아요. 동요 틀었잖아요. 이슬비 내리는
0: 이름 아침에
1: 근데 제가 왜 저는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인 줄 알았을까요? 듣다 보니까 검정 우산이네요.
0: 검정 우산이에요. 우리는 그냥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 왜 파란색으로 연관이 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찢어지는 우산 네. 그렇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비 오고 폭우 오고 이러면은 비닐 우산 써야죠.
0: 그럼요.
1: 파란색 네.
0: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우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순철님이 노래방이 없던 시절
1: 네.
0: 옛날 주점은 간판이 빨간 천으로 왕대포 막걸리 탁주 뭐 이렇게 빨간 천으로 입구에 매달아 놓고 안에 들어가면 함석으로 짜여진 둥근 자리에 이렇게 동그란 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1: 알죠
0: 그 테이블.
1: 알죠. 네.
0: 찌그러진 주전자에 담은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면 숟가락 전자락 잔단에 합창을 하며 하루의 노고를 그때는 그 젓가락 장단이라고 그래서
1: 맞아요. 네.
0: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있었어요.
1: 네네네 맞아요. 그것도 장단이 잘 맞춰지죠. 그것도
0: 뭐 그냥 이렇게
1: 이렇게 식탁도 치고 이렇게 주전자도 치고 주전자 그래서 찌그러진 거예요. 예, 젓가락으로 그럼요. 쳐대가지고
0: 그래갖고 그 탤런트 그러니까 탤런트 겸 우리 김성환 씨라고.
1: 알아요. 그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0: 성대모사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손을 막 이걸로 평생 밥벌이를.
1: 네.
0: 예?
1: 네. 네.
0: 그분이 그분도 호남이세요.
1: 아.
0: 그분이 야간 업소를 가시면.
1: 네.
0: 마음이 약해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마음이
0: 약해서 잡질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1: 짜라짜짜.
0: 그거를 손가락을 치면서. 네. 전라도 사투리를 불러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매미 약한 게 접 떨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혼자 남은 게 쓸쓸헙디다 내 매미 허전헙디다
1: 오늘 충청도 아 전라도 일찍 나오네요.
0: 네, 네.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네, 네. 그랬더나요. 자 그래서 네. 우산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네. 가장 기억나는 건 이렇게 비닐우산 파란
1: 그러니까요.
0: 거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0: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간신히 비만
0: 바람이
1: 피하는
0: 바람이 불면
1: 날아가죠.
0: 훌꺼덕 뒤집어지고 네. 날아가고 네. 그래요.
1: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미리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은 미리 뭐 우비나 그렇지. 뭐 우산 챙겨갖고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비닐우산 사서 써야죠. 어떡해요.
0: 그래서 그 네.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 우비를 입은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이
1: 네.
0: 우산을 옆에 끼고
1: 네.
0: 우산 팔러 다니던 그런 네. 추억들이
1: 네. 노란색 우산 우비 입고 네. 장화 신고 그리고 그렇게 장마 때 버스 타면 진짜 너무 싫잖아요.
0: 네.
1: 너무 막 안 그래도 꿉꿉한데 더 습기 차고 꼭 그리고 우산 놓고 내리는 거 아시죠?
0: 아, 그냥 뭐
1: 국룰이에요, 국룰.
0: 네.
1: 맞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뭐 식당 가서 놓고 와도 그냥 이제 밖에 비 오는데 그거 왜 안 챙겨가는지 모르겠어요.
0: 우리 그 여자니까 우리 비니 씨는 학생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 네. 아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때
1: 네.
0: 비 오고 그러면 장화 신고 우비 입고 그랬었나요?
1: 그렇죠. 근데 우비 저는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비를 입어도 그냥 왠지 다 비를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우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장화는 신었죠.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네, 장화 신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는 생각보다 비가 오면 굉장히 맞는 편이었어요. 일부러.
1: 어릴 때도요?
0: 네, 홀딱 젖을 정도로
1: 네.
0: 중학교 때도 그랬고
1: 네.
0: 그 비 맞으면 묘하게
1: 쾌감이
0: 기분
1: 있어요.
0: 좋은 게 있어요.
1: 그래서
0: 그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하늘도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눈으로 막 이렇게 물이 튀고
1: 네.
0: 그런 걸 굉장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젖는 거죠.
1: 비 맞으면은 머리에 이 생긴다 그랬어요.
0: 아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1: 네.
0: 저는 비가 오면 굉장히 비를 맞고 돌아다니는
1: 겉멋이 많으셨던 거 아니에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장마철이 되면
1: 네.
0: 이렇게 있다가 집에 있다 나가면 또 동네 친구 중에 비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둘은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모여가지고
1: 끼리끼리
0: 쫙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일 그냥 걸어가면서
1: 몇 학년 때요? 몇 살 때요?
0: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1: 초등학생
0: 때
1: 초등학생짜리가 뭘 한다고
0: 그러니까 그리고
1: 네.
0: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배수가 안 돼서 고이잖아요.
1: 첨방첨방
0: 그런 데를 일부러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철렁철렁 들어가고
1: 그거는 좀 귀엽네요.
0: 그랬던
1: 네.
0: 기억이 나요.
1: 하여튼 그래서 장마가 진짜 힘들죠 좀.
0: 근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1: 네.
0: 한국을 가니까 장마 때 가니까 정말
1: 너무 싫어요.
0: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1: 맞아요.
0: 숨을
1: 훅훅거려가지고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밤 되면 조금 시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어쨌든 이 LA 날씨가 점점 조금 습해지고 좀
0: LA가 이렇게 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1: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비 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0: 거의 뭐 겨울에 많이 오고
1: 겨울에 그러니까 우기철에만 오기는 하는데
0: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2-3년 전쯤에 LA에 하늘이 구멍 날 정도로 비가 한 1-2주 계속 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1: 그거
0: 정말 하늘에 구멍이 네. 날 정도로.
1: 한 4년 전쯤 그때도 비 많이 왔죠.
0: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 카오시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굉장히 좀
1: 끌어지잖아요.
0: 슬프죠.
1: 네. 그러니까
0: 무조건 문을 네. 닫게 되죠.
1: 네.
0: 덕분에 쉬긴 하는데 사실 그 한국에도 그 홍수라는 것이
1: 네.
0: 많이
1: 네.
0: 나긴 나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스케일이 다른지 지금 뭐 여긴 괜찮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방송한 뉴스를 보면 하와이 쪽에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막 비가 오고 중부 쪽에는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래도 저희는 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1: 너무
0: 겪지
1: 신기한
0: 않고
1: 게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고이고 막 웅덩이처럼 뭐 그러고 있어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물이 싹 잘
0: 그러니까
1: 빠져 있잖아요.
0: 배수가 잘 되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도 특히나 그 강원도 쪽인데 저희 그 할머니의 고향이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인데
1: 네.
0: 거기도 그 댐이 있는데 그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은 이제 못 들어가요.
1: 그치.
0: 길이 막 위험하고 그래서
1: 네.
0: 다리가 차고 그래서
1: 네.
0: 그렇게 못 갔던 기억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특히 서울 말고 지방 쪽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홍수라는 거에
1: 그쵸.
0: 굉장히 좀
1: 네.
0: 많이 피해도 입으시고 특히 그 시골 가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물에 잠겨가고 그냥 사실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네. 망치고 이랬던 추억들이
1: 이렇게
0: 나는 것
1: 장마가
0: 같아요.
1: 끝나고 이제 그러면 거의 추수철이 조금 돼 있던 거죠.
0: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좋은 그나마 난 게 장마가 끝나면 그래도 바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끝자락에 딱 끝나고 휴가를 가니까
1: 네.
0: 그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그 1년에 한 번은 겨울 휴가보다 여름 휴가가 훨씬
1: 더 많이 가죠.
0: 많이 즐기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에 대한 얘기는 생각보다 물론 겨울엔 눈이 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항상 여름만 되면 거기다 이제 태풍이 또 몰려오니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1: 태풍 그 이름도 항상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태풍이 또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1: 그렇게 아 그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0: 무슨 저도 잊어버렸는데
1: 예, 뭐, 뜻이 있던데요.
0: 뭐 잘은 모르겠는데
1: 네.
0: 산불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먼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뭐 진다는 그래서 무슨 파이어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유래가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태풍 그 여자 이름
0: 자세히는 네네네. 모르겠지만
1: 그런 유래가 있긴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뭐 그런 계기라든가 네.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0: 이렇게 해요.
1: 네.
0: 자, 근데 잠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1: 네.
0: 보면
1: 네.
0: 고등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문화적인 충격이 가장 오는 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1: 네.
0: 머리를 좀 뭐 우리 말로는 빡빡 깎는다고
1: 까까머리.
0: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빡빡 깎는 머리가 있고
1: 네.
0: 이부가리가 있고 삼부가리가 있어. 이부가리가 뭐냐면 그 이렇게 네. 바리깡이라고
1: 네,
0: 해요.
1: 네, 네.
0: 거기에 이제 카터를 이부로 하면 앞에 조금 남기는 거고 그러니까 네.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1: 네.
0: 앞에가 좀 남는 거. 또 어떤 학교들은 그냥 삭발을 해야 되고 중같이 그래야 되는 적도 있고
1: 왜 남학생들은 그렇게 머리를 빡빡 밀었을까요?
0: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일본 옛날 제식주의에서 전통으로 내려와서
1: 네.
0: 사실 저희가 그 겨울에는 동복으로 까만 옷을 입잖아요. 칼라
1: 네.
0: 놓고
1: 네.
0: 그랬던 게 아마 일본 제식주의에서 온 그런 문화라고 그래서
1: 네.
0: 저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달만 지나면 머리를 기르게 해요.
1: 이제 졸업하니까. 네, 네.
0: 그래서 그게 네. 무슨 큰 끝발인 줄 알았고.
1: 그 대단한 끝발이죠.
0: 대단했던 거고.
1: 이제 머리 길러도 되는데.
0: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았지만 그 머리 깎는 것이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하고 중학교 가는 거 하고
1: 네.
0: 고등학교 가는 거 하고.
1: 네. 그런 군대 갈 때도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게 하죠?
0: 아마 훈련하는데 지장이 돼서 그럴 거예요.
1: 그러면 군대 가 있는 동안 머리가 자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군대에서 그냥 머리 또 깎아요?
0: 군대에서 이발소에서
1: 네.
0: 군대에서도 기계로 이제 깎는 거죠.
1: 네.
0: 바리깡이란 기계로.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전기로 돼서 이렇게 막
1: 그러면 이제,
0: 나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네. 착착착하는 바리깡이라는 기계로
1: 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머리가 좀 자랐어요.
0: 네네.
1: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발소를 가는 거예요?
0: 잘라야
1: 아니면은,
0: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1: 네.
0: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밀어요. 한쪽만 흉하게.
1: 진짜 나빠.
0: 혹시 머리 얘기 나왔으니까 장발단속 시대 기억 못하시죠?
1: 장발단속이라니요? 저는 두발 자유로워 시대예요.
0: 저 어렸을 때는
1: 네.
0: 제가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은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1: 통금 입고 그럴 때 아니에요?
0: 제가 통금도 네. 물론 있었고
1: 네.
0: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장발 단속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귀를 덮으면 안 돼요.
1: 네.
0: 머리가
1: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0: 그래서 네. 넘기는 게 아니라 귀만 파는 거야.
1: 아~
0: 좀 길더라도
1: 네네.
0: 그 여자들 미니스커트 무릎에서 뭐 얼마
1: 뭐 몇
0: 이상
1: 센치. 네.
0: 그래서 장발을 걸려가면
1: 네.
0: 그 긴 머리를 가운데를 고속도로를 내요.
1: 진짜 야비하다.
0: 그러니까
1: 네.
0: 그 아예 장발에 걸리면 빡빡 깎으란 얘기야.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좀 곤욕스럽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던
1: 수치스럽고.
0: 거로.
1: 아니 근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머리 기르지 말지.
0: 그러니까 뭐 길지 말라면 길지 말아야지
1: 네.
0: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1: 네.
0: 당시만 해도 이제 모든 게 그 퇴폐풍조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니스커트는 그 원조가 이제 윤복희 씨가
1: 네.
0: 제가 초등학교 때
1: 네.
0: 저희 집을 미국에서 있다가 귀국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집을 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1: 네.
0: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에
1: 네.
0: 팍스라는 밍크코트 있어요.
1: 네,
0: 그
1: 네.
0: 여자들이 입는 거.
1: 네.
0: 팍스 모자까지 쓰고
1: 네.
0: 초미니를 입고 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야, 사람이 저런 수도 있구나.
1: 에.
0: 그게 바로 윤복희 씨였더라고요.
1: 우리 장마 얘기하다가 왜 미니스커트까지 갔죠?
0: 먹고 볼 걸 돌아돌아 우산 가다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만담하는 거지.
1: 아니
0: 뭐.
1: 그러니까 왜 그래 여기까지 왔나 지금 생각해 보느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왔죠?
0: 우산 얘기하다가 돌아돌아 왔는데 네. 옛날에 보면
1: 네.
0: 장소팔과 고춘자라는 사람이
1: 만담?
0: 있었어요. 만담.
1: 네.
0: 우리도 만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제만 정해놨지.
1: 네.
0: 뭐든지 재밌는 거.
1: 주제 정해놓고 초반에만 자꾸 하는 척하고.
0: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니스커트를
1: 아,
0: 그렇게 유행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고
1: 네.
0: 콘서트홀이
1: 네.
0: 옛날에는 시민회관이란 그런 그 공연장이었었어요.
1: 네, 네, 네.
0: 거기서 옛날에는 콘서트란 말이 없고
1: 네.
0: 옛날에는 리사이틀이라고 그랬어요.
1: 네.
0: 네. 그래서
1: 네.
0: 그 윤복희 씨 리사이틀 하면서
1: 네.
0: 미니스커트를 입고
1: 네.
0: 하얀 부스를 신으면서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퍼뜨렸죠.
1: 아 그냥 너무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0: 뭐 이렇게 웃겼어요 오늘은.
1: 아 진짜 오늘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갑자기 군대 얘기하고.
0: 그냥 제가 그렇잖아요.
1: 두발 자유라 얘기하고.
0: 만담 얘기하고 아, 하다 보면
1: 재밌어요.
0: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하나 얘기 나면 거기에 연관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진짜 재밌네요.
0: 그래서
1: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
0: 어쨌든 뭐 비 온 얘기를
1: 다시 주제로 억지로 이제 네
0: 그래도
1: 보기는 합니다.
0: 근데 미국에서는 네. 사실 비도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항상 우산 정도는 하나 구비해서 다니니까.
1: 네.
0: 그리고
1: 차에
0: 사실
1: 넣어놓죠.
0: 미국은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가도 그 지하로만 다니는 거죠.
0: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1: 네 맞아요.
0: 사실 비를 특별히 맞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비 소식을 우리 LA 주민분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온다면,
0: 아,
1: 네 비 온다고 그러면 약간 설레고 종호 기다리고 그리고 그 비 온 뒤에 그 비 냄새가 더 너무 좋잖아요.
0: 아니, 그리고 비 온다면은
1: 네.
0: 항상 공기가 맑아요. 왜냐하면
1: 맞아요.
0: LA가 이 먼지가 많기
1: 있는데,
0: 때문에.
1: 네, 그것도 딱 없고 진짜 그 대신 차는 조금 더러워지게 비가 왔어요.
0: 뭐 그러니까요.
1: 스팟이 얼룩덜룩하게.
0: 항상 얼룩하죠. 뭐.
1: 아주 그냥 깨끗하게 쫙 오면 좋았을 텐데.
0: 그래야 뭐 카워시도 좀 되고 인생의 조화가 비즈니스의 조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1: 암요.
0: 상부상조. 이제 또 카워시 얘기를 갔습니다.
1: 그래서 이 고니빈이 유쾌한 라디오 진짜
0: 네.
1: 유쾌해요.
0: 네.
1: 주제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가 막히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 전국 팔도를 도네요.
0: 이거는 참고로
1: 네.
0: 뭐 타방송 얘기는 안 하지만 모든 방송들이 이렇게 남녀가 진행하는 프로도 있고 코너도 많이 있어요.
1: 네, 그쵸.
0: 근데
1: 네.
0: 딱 주제 하나 가지고 그것만
1: 파고들면
0: 네. 근데 그거보다
1: 자유로운 토크 우리 고니빈이가 유일한 것 같아요.
0: 저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인앤아웃이잖아 저희는.
1: 네.
0: 아니 뭔 얘기들을 못하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훨씬 듣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그리고
0: 그러니까.
1: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어디로 또 튈까.
0: 그러니까 우리 통계님이 한국에서
1: 네.
0: 대구에서 두발 자유화가 되기 전에 두발 단속에 걸려서 백구로 밀고. 그러니까 백구로 민다는 건
1: 빡빡
0: 빡 하얗게 빡빡하고 백구하고 달라요.
1: 이제 눈만 봐도 웃겨요.
0: 빡빡 미는 거는
1: 네.
0: 기계로 미는 거고
1: 네.
0: 백구는
1: 네.
0: 스님용 머리.
1: 아~
0: 반짝반짝하게 그 근데 머리를
1: 지금 통계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0: 네, 백구로 밀고 오니 반항하냐면서
1: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혼나.
0: 학교에 빡빡은 괜찮은데
1: 네네네.
0: 백구는 안 돼요.
1: 아,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 진짜
0: 네, 그러니까
1: 제가 반항하나
0: 거죠.
1: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0: 백구는요
1: 네.
0: 면도날로 머리를 싹싹 밀어서 머리가 반짝반짝 스님들 머리를 보고 백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을 비하하는 건
1: 네,
0: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네, 묘사를
0: 그게
1: 하자면
0: 이제 우리 통계님이
1: 네. 통계님 어쩌다가
0: 두발 단속에 걸려서 시젯말로 뚜껑이 열려 있어서 백구로 밀고 왔다가 혼났다고.
1: 진짜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네,
0: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이제 옛날 그 화가 난다 그러면 옛날에
1: 네.
0: 이제 너 화내냐가 아니고 너 꼬장 부리냐 이제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1: 네, 네. 네,
0: 뚜껑이 열려서 꼬장 부리신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통계님.
1: 그리고 남자분들의 네. 그 유일한 반항, 나 지금 반항할 거야 이게 그렇죠. 그 머리 빡빡 미는 거 그런 건가 봐요.
0: 근데 미국에 보면은 생각보다
1: 네.
0: 뭐 유전자 때문에 머리가 조금 일찍 빠지시는 그 미국 사람들 보면
1: 아예 그냥 밀잖아요.
0: 백구가 많잖아요.
1: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0: 그러니까 빡빡은 머리가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네. 면도로 미니까
1: 네.
0: 오히려 더 뭐 보기가 낫지 않나.
1: 굉장히 예. 자연스럽고 예. 나름 되게 잘 어울리시고
0: 나쁘지 않나 싶어요. 네. 특히 연예인들은 거기다 까만 안경 하나 쓰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1: 잠깐 상상해봤어요. 우리 고니님 빡빡 밀면
0: 저도 뭐
1: 어떠실까?
0: 글쎄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거꾸로
1: 네.
0: 머리를 한번 길러서 한번
1: 근데 장발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꽁지를 한번 해볼까? 네.
1: 약간 그렇게 꽁지 머리 조금 하시는 것도
0: 네 일종의 패션 버킷리스트 네. 중에 하나인데
1: 네, 네.
0: 꽁지 머리에 귀걸이 하나 얹어볼까?
1: 한번 해보시죠. 네. 네,
0: 가기 전에
1: 네.
0: 70이 되기 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올겨울에 뭐 지금부터 계속 길르시면은 네. 올겨울에 가죽 점퍼 좀 입으시고
0: 네네.
1: 네 아, 웨스턴 부츠 좀 신으시고 네, 네.
0: 그리고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머리 그렇게 길르고
1: 네
0: 멋지게 개량 한복을 하나
1: 엄마야.
0: 만들어서
1: 네.
0: 그걸 입고 할리우드를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도 아니 개량 한복 중에 좀 멋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1: 아니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따로 오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계량 한복 네. 진짜 멋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 계량 한복 자체로 굉장히 멋있어요.
0: 네.
1: 그리고 머리 길러서 그 장발로 네. 굉장히 멋있어요.
0: 네.
1: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놓으면은 네. 어울릴까요?
0: 글쎄,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도 생기고 그런
1: 해보고
0: 것
1: 싶은 거 다 해봐야죠.
0: 네.
1: 그게 뭐라고?
0: 네,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저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서 반지도 이렇게도 껴보고 반지도 해보고 네.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가.
1: 뭐 어때요?
0: 그래야 여한이 없을 것
1: 뭐래?
0: 같아서. 여한이 네. 없을 것 같아서.
1: 뭐 그런다고 뭐 경찰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네. 내는 것도 아닌데
0: 네.
1: 해봐야죠.
0: 그래서 한번 네. 그러고 싶어요.
1: 눈빛이 너무 지금 진지하시네요.
0: 아 진지해요. 네.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1: 저는 지금 딱히 그렇게 막 생각나는 거는 없어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도 저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쨌든 꼭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이왕이면 해보는 게 나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안 하는 것보다는.
1: 그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랬었나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꼭 해내는 것 같아요.
0: 근데 뭐 이제 마무리한 입장에서 제가 미국에 오면 가장 이제 음악을 틀면서 생각나는 추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네.
0: 미국에서보다는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1: 많죠.
0: 많다는 거.
1: 맞아요.
0: 그게 가장 그리움이 남고
1: 아쉽고.
0: 그러니까 물론 나이도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1: 네.
0: 여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1: 제한적이죠.
0: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잖아. 종류가 좀 다르잖아.
1: 네.
0: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일단 뭐 한국은 편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밥을 먹든 뭘 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1: 네.
0: 여기서도 물론 뭐 우리 비니 씨도 그렇지만
1: 조금 다르죠.
0: 오래 사귄 사람이 있지만 친구 같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이제 뭐
1: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0: 어떤 부분적인 게 있고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그 식구들 교민들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생기고.
1: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들은
0: 예,
1: 어쩔 예, 수 없이
0: 예.
1: 그런 게 가슴 한 켠에 다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있을
0: 그게
1: 거예요.
0: 그게 내 나라가 아니니까 뭐 어떤 때는 시민권도 받았고 세월도 몇십 년 살았더라도
1: 그래도
0: 항상 좀 어디에 이렇게 딱 안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1: 네.
0: 약간은 있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12월까지 머리는 꼭 길러보십시오.
0: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1: 제가 예쁜 머리핀을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 열심히. 근데
1: 네,
0: 그거
1: 네.
0: 기르려면 한 7, 8개월 길러야 돼요.
1: 아, 그 기르는 데까지 한번 길러보세요.
0: 왜냐하면 그 기르려면
1: 네.
0: 옆에 머리를 길러야 이게 옆으로 돌려서 따질 수가 있어요.
1: 그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오정세 씨가 나오시잖아요.
0: 네네네.
1: 네가 좋아라는 그 노래
0: 네,
1: 부르면서
0: 네가 좋아. 네.
1: 그 12월에 그 길이까지는 될 것 같아요.
0: 어쨌든 열심히
1: 네.
0: 해보겠습니다.
1: 네. 화이팅.
0: 어쨌든 오늘도 돌아서
1: 네.
0: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1: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0: 예. 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1: 네네.
0: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니 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굉장히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제가 좀 차분한 반면에 너무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알청님 금지곡에 대해서 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네, 제가 내일이나 모레 금지곡들을 또 쫙 정리해서 하루 코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순철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충청도 아줌마 오기택입니다.

네, 충청도 아줌마 함께했습니다. 왜 저 전라도 아줌마는 없냐고. 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노래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 그렇지 않아도 알청님이 금지곡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야도 금지곡이었습니다. 이유는 뻥친다는 거죠. 거짓말이야. 그런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그 금지곡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영시의 이별. 통금인데 무슨 이별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 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덕분에 또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190.com 홈페이지가 너무 멋지고 이쁘게 단장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맛있는 소식이 가득한 H마트.
3: 지글지글 구워 더욱 맛있는 바베큐용 머리새우, 탱글탱글한 빅사이즈 새우를 특별가로 준비했으니 이번 주말 바베큐로 즐겨보세요.
2: 문케이크 페스티벌, 다가오는 중추절 다양한 문케이크를 만나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달콤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3: 맛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혜택으로 이번 주도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8: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9: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들어왔네요. 아, 예, 항상 기분을 유쾌하고 즐겁게 해주는 방송 라디오는 내 친구, 화이팅 하세요. 아저씨도 좋은 오늘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네, 박서진의 신곡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아, 누굴까요?

네, 아, 박서진의 신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에서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6: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7: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라디오는 내 친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긴 쉼표 뒤에 찍히는 첫 문장 같은 그런 날 여러분들 애쓰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잘 버티셔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와 벌써 수요일이네요. 아이고머니나. 네, 희망을 가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훈아의 희망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3: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4: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다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지만 절기상으로는 사실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가을 초입에 잠깐 맛볼 수 있는 햇대추도 눈에 벌써 들어오거나 곧 띌 것 같습니다. 제철인 햇대추, 말린 대추와 참 큰 차이가 있죠. 수분도 많고 사과처럼 아삭해서 부담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사과보다요 비타민C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로 비타민C는 적극 추천되고 있죠. 네, 특히 껍질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햇대추는 껍질째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영양분을 100%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몇 개 먹다가 아 이거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요. 맛도 더 재밌어집니다. 자, 신선한 햇대추는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는 것,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겁니다. 껍질에 상처와 쭈글쭈글한 부분이 많은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녹색에 갈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햇대추가 단맛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씻지 않은 상태로 물기 없는 밀폐 용기나 비닐팩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추천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시지 말고요. 단단하고 아삭할 때 드세요. 과육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활발한 장운동 또 이어지는 배변 활동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식이섬유에 좀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찬다거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추천되지 않고요. 어쨌든 1년 내내 볼 수 있는 말린 대추에 비해서 이 아삭한 햇대추를 볼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언제나 그렇듯 제철 과일은 보약입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까지 정확히 56일이 남았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은 내일과 모레 텍사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선거운동의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현재 여론조사 판세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아슬아슬하게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유리한 요인은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집권 여당에 불리하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그리고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급등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모기지 금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선거구 재편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민주당보다 수억 달러 많은 정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3%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공화당 의석을 4석 이상 빼앗아야 하는데 그 격전지 대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지역입니다. 양당 모두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안고 있어 56일 뒤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이란 민간 항공사 27곳을 포함해 개인과 업체 등 36곳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에 남아있는 항공사 전부를 제재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이 무기와 인력 그리고 불법 화물을 수송하는데 항공 부문을 이용해왔다는 것이 제재의 근거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란 최대 항공사인 마한항공이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 등 제3국을 우회해 보잉 항공기를 인수하도록 중개한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슬람형 명수비대가 겉으로만 민간 항공사인 업체들을 이용해 무기를 조달하고 인력을 수송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도 같은 날 글로벌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란 항공산업 지원 네트워크를 신고하도록 요청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에 재정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오늘 제재한 이란 항공사들과 거래하는 모든 이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와이에 사상 처음으로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허리케인 로엘이 접근하면서 카우아이와 니하우 근해에 빠르게 이동하는 토네이도 또는 용오름 발생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와이 제도에 허리케인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적은 많지만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토네이도가 실제로 식별